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2: 커피 구조대와 안질모래 특급 열차.
3: 어쩜 이렇게 멋질까 얘들아. 아가야, 네 눈에도 정말 멋지지.
4: 이렇게 멋진 기차 재개통 행사는 처음 봐.
5: 맞아, 철로를 다 고쳤으니까 기차가 다시 아찔모래 협곡을 다닐 거야.
2: 얼른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도착하면 좋겠다.
3: 우린 이미 준비 끝났거든.
6: 기관사 양반만 잘하면 되겠다.
2: 근데 조금 늦네.
6: 오, 설마 아찔모래한테 잡힌 건 아니야?
2: 아찔모래가 뭔데요?
6: 그 협곡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오래전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마을을 만들려는데 뭔가 자기들을 쫓아왔대. 바람처럼 빠르게.
2: 그게 뭔데요?
6: 괴물일까? 외계인? 유령?
2: 유령?
6: 난 그걸 알아.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아찔모래라 했는데 그게 쫓아올 땐 항상 무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
5: 오, 기차 소리네요.
3: 전부 제자리에 서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을에 오신 여러분.
2: 어? 뭐야, 안 멈추네.
6: 꼭 아찔모래 열차가 도망치는 것 같은데.
5: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션, 조심해!
8: 기차 때문에 참 기가 차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아찔모레 특급 열차가 기차역을 그냥 지나쳐버렸어. 이상하지? 저 기차가 왜 안 섰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로 기관사 아저씨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기차보다 빨리 날아가서 기찻길에 떨어진 건 없는지 봐줘. 지금 기차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날지도 몰라.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기차는 한참 전에 지나갔어. 로보도 우리 트럭 본부도 전속력으로 달리자. 저기 있다. 스카이 가볼까?

0: 스카이. 혹시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줘.
1: 확성기!
2: 이관사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멈추고 그냥 가셨어요?
0: 로키, 엑스레이 스캐너로 기체 안을 한번 살펴볼래?
3: 알았어, 라이더. 이상하네. 차 안에 기관사 아저씨가 없어.
1: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지?
4: 어쩐지. 그래서 기차가 혼자서 멋대로 달린 거였어.
5: 라이더, 그럼 아저씨는 어디 계셔?
0: 로보도 속도를 줄여줘. 루키는 계속 기차를 살펴보고.
3: 알았어, 라이더. 대장, 이상하게 승객도 다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6: 뭐? 그럼 다 어디 갔지?
5: 아찔모래한테 잡혀간 건가?
7: 라이더, 잠시 후에 그 커브 구간이야. 기차가 계속 달려가면 튕겨나갈 것 같아.
0: 기차를 멈춰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자, 러블, 전기자석으로 저 열차 속도를 늦춰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로키, 우린 직접 기차를 타서 멈추게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장비도 챙겨오고.
3: 초록 에너지! 그거는 출동이 아니라 정지인가?

0: 우주 주행! 라이더! 기체가 커브에 거의 다 왔어! 지금 세워야 해!
1: 고마워, 스카이! 바로 할게!
0: 여기 브레이크!
1: 잘했어, 로키! 우리 이제 승객들을 찾으러 가보자. 확실히 기차에 사람이 탄 흔적은 있는데 여기 표랑 책도 있고 도시락 바구니까지 있어.
0: 그럼 다 어디로 갔지?
1: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이 기차를 역으로 끌고 가고.
0: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돌리려고?
1: 안 돌려. 후진으로 가는 거야. 로키, 브레이크를 풀어줘.
0: 어? 집게

0: 난 너희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
1: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승객들을 찾아야 해서 금방 다녀올게요.
2: 쟤네 지금 아찔모레 협곡으로 가나? 별일 없겠지.
3: 난 하늘에서 사라진 승객들을 찾아볼게.
1: 뭐 좀 찾았어, 스카이?
3: 저 앞에 뭐가 있어.
4: 혹시 아찔모레 아니야?
3: 책이랑 담요가 있네. 누가 여기 있었어?
5: 라이더, 아까 기차에서 봤던 바구니 기억나? 담요랑 책 옆에 있던 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 쉬었나 봐.
4: 그런데 아찔모레가 왔고.
1: 로보도 스카이가 말한 곳으로 가죠.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3: 대장, 지금 소리 들려?
4: 아찔모레가 온다. 안 돼, 스카이 어떡해.
3: 난 괜찮아. 저게 아찔모레인가 봐.
5: 괴물이야?
6: 아니, 외계인인가?
4: 혹시 유령?
3: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야. 작은 모래폭풍이었어.
4: 회오리 바람? 난 또 유령인 줄 알았네.
3: 그래도 바람이 꽤 강해. 라이더, 근처에 오두막이 있어. 한번 확인해볼게. 사람들을 찾았어. 오두막에 숨어계셔. 어? 근데 바람에 날리는 돌이랑 바위가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 트럭 본부에 다 태우면 안전해질 거야. 와! 이 회오리 바람 엄청 세다. 다행히 오두막에 거의 다 왔어. 러블, 넌 저기 가면 굴착기로 저 바위를 치워서 길을 좀 내줘. 승객들이 안전하게 우리 트럭 본부에 탈 수 있게 말이야.
4: 즉시 출동! 아찔모레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좋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7: 이제 살았구만.
3: 고마워.
4: 큰일 날 뻔. 거의 다 됐다.
8: 아유, 안 돼. 조심해.
4: 로보도 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가요. 자, 얼른 여기로 오세요.
9: 트럭이 워낙 넓어서 다 타도 돼요.
10: 좋은데? 빨리 가자.
7: 좋아, 이제 다 찬 것 같아.
1: 로보도 이제 페달을 힘껏 밟고 가볼까?

0: 그래서 직접 봤어? 그 아찔모래? 괴물이야? 외계인? 유령?
1: 봤는데 작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2: 다들 쉬다 오라고 기차를 세웠거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기차가 자기 혼자서 달려가더라고.
3: 귀찮다 고쳤어 라이더. 이제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어.
2: 정말 고생 많았다 럭키. 라이더랑 너희도 기차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4: 뭘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아찔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와우. 나 아찔모래 같지?
5: 나무 꼭대기 여행단을 구해라.
6: 여기 그네 생긴 거 진짜 좋아.
7: 우리 생각해서 그네 달아준 거 정말 감동이야.
8: It's my pleasure.
9: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
10: 최고야. 저쪽의 어른들도 우리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11: 환영해요. 다들 와주셔서 기뻐요. 자, 짚라인 타실 분?
12: 저요? 빨리 탈래.
13: 우리 애가 조금 무섭대요. 짚라인을 안 타봤거든요.
14: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시장님.
13: 아, 듣고 보니 그래요.
12: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여행단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쵸?
11: 재밌으실 거예요. 자요, 안전 케이블 차세요.
13: 아, 고맙다, 카를로스. 저 아래 보지 마, 가야.
14: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12: 고리만 믿어요. 바로 슝.
11: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됐어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면 멋진 장면을 딱 맞춰보시겠네요. 숲속 노을이죠.
14: 오, 너무 기대되네.
12: 자, 출발.
11: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봬요.
12: 오호! 이호! 깜놀이! 기분 정말 좋지, 얘야?
15: 안녕, 밴디. 안녕, 밴디.
13: 난 못 봐. 조금만 볼까? 이거 봐. 어쩜 이렇게 경치가 좋다니.
14: 내 입맛에 살지.
12: 자, 다들 물 한번 마시고.
13: 저도 이제 알겠네요. 나무 사이를 나는 것도 참 재밌어요.
12: 작은 털보예요.
13: 뭔 털보요?
14: 그래요, 큰 털보네. 동생.
13: 동생요?
14: 못하는 내 경치나 볼까? 아니, 내가 말한 경치가 아닌데.
12: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쩌지? 라이더를 부를까? 아이고, 메이너드!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아니야, 됐어. 못 써. 내가 걸게.
10: 메이너드?
12: 메이너드? 메이너드! 그거 이리 갖고 와. 나 통화 좀 하게.
10: 마조리 할머니, 짚라인 코스는 어떠세요?
12: 지금 코스 밖이야. 우리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거든. 근데 작은 털보가 나무를 흔들어서 전부 튕겨나갔어.
10: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보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보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6: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작은 털보단 원숭이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뭇가지 위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대.
2: 안 돼.
3: Oh, no.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트래커? 케이블로 나무를 타면서 사라진 어른들을 소리로 찾아봐 줄래?
4: 다 들린다.
1: 그리고 마셜, 넌 사다리를 대서 어른들이 내려오게 해줘.
4: 준비 끝! 멍멍 정글 소방관 출동!
1: 이번엔 체이스, 그물을 쳐서 어른들을 받아줘.
0: 정글 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 짚라인을 따라가면 사라진 어른들이 있겠지? 소라쿠는 메이너드! 마조리 할머니! 됐다! 하이! 라이더, 마조리 할머니는 찾았어!
1: 잘했어, 트래커! 거기가 어딘데?
0: 일단 쭉 직진하면 큰 나무 두 개가 X자처럼 엇갈려 자란 곳이 있어!
1: X자 모양 나무? 알았어!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볼래?
2: 알았어, 대장! 사다리! 아이고, 좀 짧네. 혹시 거기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3: 그럼, 내 사랑 맞는 카디건이 있거든.
1: 와! 어, 얘들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 간지러워. 저 원숭이들 때문에 할머니가 매달리기 힘들겠어.
2: 나한테 맡겨.
3: 고마워, 마셜. 웃다가 떨어질까봐 철렁했네.
2: 다행이에요, 할머니.
3: 다른 사람도 같이 저걸 봐야 하는데. 아이고, 고와라.
4: 라이더, 초음파 탐지기에 소리가 잡혔는데 거기 근처 나무 꼭대기였어.
1: 자, 가자. 로키, 주마가 말한 곳을 이 엑스레이 스캐너로 찾아봐.
5: 어, 보인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하나는 아주 가늘고 긴 게 꼭 뱀 같아.
1: 지금 바로 갈게.
0: 무슨 소리가 들려?
6: 목소리 같은데?
7: 착하지, 뱀아, 가서 자라. 이러다 나무 쑥 긁힌다.
8: 안 돼! 뱀이 틸리 할머니한테 계속 다가가고 있어!
1: 빨리 도와드리자! 체이스, 그물로 받아볼래?
8: 그물!
7: 아유, 고마워, 작은 아가!
0: 어?
7: 강아지 아가도 고맙고.
1: 잘했어, 얘들아. 여행단 중에 두 분은 구했고 이제 한 분 남았어.
9: 걱정 마, 아가야. 엄마가 가서 금방 내려줄게. 쉿, 안 돼. 그러다 표범이 깨면 어쩌게.
0: 오, 큰 고양이 거인데?
10: 그럼 호랑이나 표범 같은 거.
0: 이건 닭 소리인데? 닭이면 치카리사밖에 없잖아.
4: 라이더, 치카리타를 찾았어.
1: 좋은 소식이네, 주마.
0: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큰 고양이과 동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
1: 알았어, 일단 전부 다 트럭 본부로 모여줘.
11: 알지? 저 표범이 자는 걸 깨우지 않고 시장님을 구해야 되는 거. 로보도 스트레스 모드로 변경해.
9: 말은 안 돼. 보지 말자. 엄마 갈게.

0: 우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1: 우와, 정글에서 해가 지는 장면 어때요? 진짜 예쁘죠?
2: 예쁘다.
3: 정말 멋져.
1: 정말 아름답다.
3: 고마워, 퍼피 구조대. 덕분에 무사히 이런 장면을 다 보네.
0: 뭘요? 혹시 또 나무에 걸려서 고생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자기도 잘했다고 둥글고 달라나 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3: 야호
4: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아침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하게
8: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물 위를 걷는 남자.
12: 아, 이제 정말 여름이네. 안전사고 조심하자.
13: 어, 조심해요. 날아가요. 어?
12: 와, 멋진데 스카이.
13: 응? 너희 뭐해?
11: 잘 봐. 마셜, 너무 깊이 파진 말지 그래.
13: 너네들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14: 와, 마셜, 네가 이렇게 쬐끄만한 강아지인지 몰랐네.
15: 한눈에 쏙 들어오는 멋진 조개 어디 없나?
16: 와, 이 조개 아주 멋진데?
15: 에? 그건 조개가 아니잖아. 거북이야. 길을 잃은 아기 테라핀이네.
16: 아, 거북이 섬에서 떠밀려 온 아기 거북이일 거야. 집에 데려다 주자. 어때?
15: 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거북이 섬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
16: 별 걱정을 하셔.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
15: 거북이 섬? 흥, 별 섬이 다 있네. 거긴 사람이 없는 무인도거든요. 시장님 네 마을 바닷가 근처인데 거북이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
16: 우리 마을 근처에 그런 무인도가 있다고? 거길 차지하고 험딩어 시장님 전용 섬으로 쓰면 어떨까?
12: 낙지처럼 생겼는데?
13: 낙지라기보단 나가지라 불러줘.
16: 몰라. 내가 최근에 발명했어.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15: 이야, 새로운 신발 정말 멋지다.
16: 기대하라. 물 위를 걷는 수상 신발. 봐.
15: 우와. 우와. 그 수상 신발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16: 일단 배로 섬 근처까지 가자. 그 다음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암초들을 피해 들어가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줄게.
15: 넌 정말 천재야. 지금 당장 가자.
16: 저 신발만 있으면 내가 거북이 섬의 청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온 섬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자, 얘들아, 간지럼 태워.
17: 얘들아, 왜 이래 간지러워.
16: 기다려라, 거북이 섬.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딩어 아일랜드.
15: 그만두지 못해. 자, 이거 먹고 저리 가, 요 녀석들아.
16: 낙지로 날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어? 근데 내 신발 어디 갔지?
15: 어, 저 사람이 이 신발을

0: 저구나. 저 신발을 쓰는 법도 잘 모를 텐데. 범피 부주를 부르자. 아이다, 험빙어 시장님이 내 수상 신발을 훔쳤어. 그리고 지금 거북이 섬에 가고 있어. 다루기 힘든 신발이라 잘못하면 크게 다치실 거야. 그리고 저 신발이 있어야지 이 아기 거북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조심해!
2: 이 의자 보기보다 편하네.

0: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이 무리를 걷는 신발을 훔쳤대. 지금 거북이 섬으로 간다는데 그 주변에는 암초가 많아서 위험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주마. 집게팔로 사장님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줄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암초들을 옮겨줄래? 우리가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말이야.
3: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봇옥 출발.

0: 요령을 좀 익혔다니 신발로 무리를 걷는 것도 할만하구만. 그래, 아 저기 있다, 내 험딩어 아일랜드. 좋아, 간다. 이건 또 어떻게 벗는 거야? 어우, 발이 부러서 빠지질 않네. 마사지라도 할까? 아, 그래. 여기 맨 처음 지을 건물은 험딩어 발 마사지 가게야. 아이, 몰라. 일단 서말 깃발부터 꽂자. 이제부터 이 섬은 험딩어 아일랜드다. 오, 이 섬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 화려한 휴양지를 지어야겠어. 그래, 휴양지 이름은 험딩어 자연 농원. 와! 어? 머리는 왜 또 가렵지? 아, 탐험가 인생도 참 피곤하네. 낮잠 좀 자고 마저 돌아보자. 야, 이 녀석들아, 섬 주인도 몰라.
1: 얘들아, 시장님 찾는 건 잘 돼가?
2: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기 거북이는 좀 어때요?
3: 우리 회부이가 엄청나게 좋은가 봐. 그렇지, 아가야.
2: 잘 됐네요.
0: 멈춰! 섬 주인을 데리고 가면 어딜 가? 주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딱딱한 바다 동물아!
2: 거북이 섬 도착! 저것 봐! 시장님이 뭘 타고 있어!
0: 멈추라니까!
2: 주마, 어서 가서 시장님을 도와드려! 어, 그래!
0: 달려줘!
2: 잡았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드릴게요.
0: 안 돼!
2: 지원해줄게. 마셜, 거북이 섬으로 바로 와줄래?
4: 준비 끝!

0: 그럼 물대포로 시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1: 멍! 물대포 발사!
2: 아, 조심해줄래? 내 엉덩이는 연약해.
0: 주마, 시장님한테 착륙 패드를 깔아드려.
1: 어? 아, 착륙 패드!
2: 아, 눈 뜨고 못 보겠어. 내 엉덩이야. 어, 두 번째 건물로 험딩어 반신욕 사우나도 지어야겠어.
3: 여기 있는 암초들 내가 금방 다 지워줄게.
2: 아예 놀이공원을 지어도 좋겠네. 호, 우리 험딩어 랜드 갈래? 뭐야, 누가 내 깃발을 훔쳐가. 안 돼, 거기 사. 이리 와, 이 잽단 꽃게 녀석아. 구덩이? 내 섬에다가. 하, 주인 허락도 없이 파? 날도 마음대로 낳고 삶아먹으면 딱 좋긴 하겠다만. 어?
3: 암초는 돌아갈 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거북이 서식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1: 저쪽이야.
0: 얼른 가보자.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판 구덩이야.
2: 어?
0: 안 돼. 엄마 거북이는 시장님이 여기 있는 걸 싫어할 거야. 너블, 크레인을 쓰자.
3: 가져올게.
0: 조금만 참으세요. 꺼내드릴게요. 이거 잡으세요.
2: 아이고, 저 거북이에 피갈리면 어떡하지? 나 좀 꺼내줘.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저 큰 거북이랑 같이 살라면 정말 끔찍해.
0: 에이, 그럴 일 없어요. 혹시 또 땅속에 빠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이제 이 끔찍한 섬에서 나가자. 집에 얼른 가고 싶어. 오, 신발은 챙겨갈까? 야! 아, 하나 됐어. 그런 신발 저도 안 가져.
1: 다 왔어요, 아저씨.
3: 좋아, 좋아.
1: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3: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코로 갈게.
4: 윈드서퍼 구출 작전.
5: 우와, 러블 어떻게 만들었어?
3: 귀와 작은 작은. 우와. 안 돼! 큰일 날 뻔. 어라! 어이구.
5: 우후! 잘 봐! 이게 킥플립이란 거야!
1: 짱이다! 진짜 멋있어! 너도 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5: 어, 뭐야! 한 방에 하네!
1: 죄송해요, 우체부 아저씨. 뭐지? 눈앞이 깜깜해. 어, 가방이 찢어졌어요.
6: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맸는데 이제 버리고 하나 살 때 됐어.
1: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냄새나. 어, 바나나랑 코코넛?
6: 뭐야, 가방이 낡아서 찢어진 틈에 편지가 껴있었네. 아, 이거 참 큰일인데. 마조리 부인한테 한참 전에 가야 할 거였어. 고맙다, 얘야. 어휴, 너 아님 참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자, 바로 배달하러 가자. 편지가 참 늦게 와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오! 부인.
7: 아유, 괜찮아. 내 친구가 보냈네, 해리가 나우카이. 언제나 바나나 코코넛 선크림 냄새를 풍기고 다녔거든.
5: 허리케인 해리건? 진짜요?
1: 아는 분이야?
5: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윈드서퍼야. 진짜 고수 중에 고수.
7: 나도 서핑 선수였어. 해리건은 윈드서퍼로 알아주는 친구였지. 근데 큰 파도를 찾으러 간다더니만 소식이 또 끊겼지 뭐야.
1: 근데 편지가 왔고요?
7: 해리건이 그러는데 파도가 정말 좋은 천국 같은 섬을 찾았다네. 놀러오라고 써있어.
3: 어디로요? 보낸 주소도 없잖아요.
6: 난 알겠다. 가만 보니까 저쪽 용암폭포 섬에서 보낸 편지구만.
7: 근데 해리건이 아직 그 섬에 있으려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5: 그거야, 직접 알아보시면 되죠.
7: 오, 역시 그게 낫겠지. 얼마 만에 떠나는 모험이냐. 메이넌, 짐 싸, 빨리 떠나자.
0: 용암 폭포 서머 우리가 간다.
2: 정말? 그래서 어쨌는데? 뭐야?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 소리는 꼭... 큰일이야. 이건 바닷속 수중 화산이 폭발하려고 낸 소리였구나. 얼른 육지로 도망쳐야겠어. 근데 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해상구조대, 긴급 출동 바람.
0: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 문제가 있어. 저 수중 화산이 터지기 직전인데 물고기들이 아직 피하지 못했거든.
0: 선장님, 걱정 말고 어서 대피하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버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8: 다이버가 부른다.
9: 마셜 조심해.
10: 하늘에서 강아지가 쏟아지네.
9: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용암폭포성 근처 수중화산이 터질 것 같다는데 그 전에 물고기를 대피시켜야 해. 다행히 섬엔 아무도 없대. 자,
3: 어떡하지.
5: 대장, 지금 섬 안에 사람이 있어. 마조리 할머니가 라쿤을 데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 해리건 아오카이 씨.
0: 그럼 구조 대상이 훨씬 많아지겠는데. 좋아, 이번에는 마셜, 쾌속정을 타고 가서 할머니랑 친구분을 찾아서 곧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해줘.
10: 멍, 해양소방관 출동.
0: 그리고 체이스, 조명이랑 스쿠버 장비를 써서 수중 화산 상태를 살피고 물고기들을 멀리 대피시켜줘.
9: 해양경찰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보동 출발.

0: 얘들아, 용암 폭포섬이야. 마셜, 출동하자.
1: 할머니를 찾아올게.
0: 더보 선장님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어. 지금 바로 작전을 실시하자. 자, 체이스.
2: 재밌겠는데? 물고기 떼를 모는 건 처음이야.
3: 해리건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네. 걔가 늘 하던 말 알지? 그래, 맞아. 헬로, 알로하. 안녕이란 뜻이야. 마숄? 네가 여긴 웬일이니?
1: 이 근처에 수중 화산이 있는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래요.
3: 안 돼, 해리건.
1: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는? 네, 전 따라갈게요.
4: 라이더, 화산을 찾았어. 우르릉 쾅쾅 소리 장난 아니야.
0: 잘했어, 체이스. 물고기들을 대피시켜줘.
4: 가자, 얘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해. 대장,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
0: 자, 러블,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줄래? 화산에 쏠리는 압력이 약간은 줄어들 거야. 그럼 체이스가 시간을 좀 벌겠지.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다.
1: 허리케인 해리건 씨랬죠?
3: 이 냄새?
1: 바나나랑 코코넛이요?
3: 해리건이 바르는 선크림 냄새야.
5: 그럼 압력이 좀 줄겠지? 큰 풍선에서 공기를 뺄 때처럼. 그래도 오래 못 가니까 서둘러, 체이스.
4: 좋은 수가 있어. 견인고리. 성공이다. 전부 따라오네.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 이 소리를

0: 하니까 섬에 있는 큰 화산도 터질 것 같아. 화산이 터지기 전에 마셜이랑 다른 애들을 도와주자.
1: 알로하, 아가야. 아니, 조아인,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네가 여기 있는 건...
2: 안녕, 해리건. 네 편지 보고 왔어.
1: 마술이! 알로하! 어떻게...
3: 수증기 좀 봐! 해리건 아저씨, 전 마셜인데요. 같이 떠나시죠.
4: 레이너트! 안 돼! 거기서!
3: 조심하세요. 다쳐요.
1: 고마워, 얘야. 마술이! 섬 반대쪽에 있을게! 거기서 봐!
4: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둘이 좋았던 시절 생각이 나네! 메이너도!
3: 대장! 랑군이 도망쳤어!
0: 마셜!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섬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오!
5: 우리 개인의 해리건 아오카이다. 대박.
1: 알로하, 마술이네 친구들 맞지? 도움이 필요해. 어서.
0: 네,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선생님.
3: 대장, 메이너도 있는 데를 찾았어.
0: 안 돼.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2: 야자나무 좀 밀어줄래?
5: 뭐 하시는 거지? 세상에, 저걸 진짜 해요?
1: 그럼, 마술이라면 충분해.
4: 꽉 잡아, 얘야. 쉬운 날아가보자.

0: 살려놓을 방법이 없을까?
1: 키플립은 어때요?
0: 한 지 좀 됐는데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2: 화산이 다시 잠잠해진 것 같은데?
0: 우리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3: 정말 고맙구나.
4: 별 말씀을요. 두 분이 만나실 때 또 화산이 우르릉 쾅쾅 울리면 저희 퍼피 구조대를 부르세요.
3: 마소리가 내 편지를 바꿔서 다행이야.
0: 늦어도 오길 잘했지.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5: 얼굴엔
1: 순하게.
5: 진물엔
1: 똑똑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5: 얼굴엔
1: 순하게.
5: 진물엔
1: 똑똑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0: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순물엔
5: 덕분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숲속에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합니다.
1: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0: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1: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0: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사해 반갑습니다. 달님이 내 집입니다. 엄마 빨리 발구르며 인사해.
1: 어때? 재밌니?
0: 네, 너무 재밌어요.
1: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0: 좋아요.
1: 도레미 솔솔 자 어디?
0: 우와 집입니다. 신기해.
1: 자 다 됐다. 달림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0: 네.
1: 하나 둘 셋.
0: 안녕하세요 달림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1: 잠깐 조금 천천히.
2: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1: 알겠지?
0: 아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우와, 재밌겠다.
2: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우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2: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2: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2: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3중주한대요. 써니네는

0: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1: 그러자꾸나.
2: 괜찮아?
0: 내 보석!
1: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2: 조심하세요.
1: 잡았다.
2: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1: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0: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1: 아, 맞다. 미안하구나.
2: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엄마도 악기 할 줄 알아.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0: 빨리 해보세요, 엄마.
2: 좋았어. 어디? 아, 너무 오랜만이라.
0: 괜찮아요. 나 가족 음악회 안 나갈래요.
3: 다녀왔습니다. 어?
0: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3: 무슨 일이야? 달림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2: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 못 나가게 돼버렸어.
3: 저런.
2: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림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3: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0: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3: 달림아. 우리 딸 달림이를 위해서라면.
0: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3: 조금.
0: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3: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0: 잘했으면 좋겠다.

0: 전혀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달님이 내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은 들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3: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4: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3: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4: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족음악회 연습 시작.
3: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요즘은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어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4: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2: 알았어. 서둘러서 와.
5: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줄 때.
5: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5: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0: 오늘은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응?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4: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여, 쉬세요.
1: 무슨 소리지?
2: 어? 어? 아이고, 보자.
1: 어? 저건 마법 구슬?

0: 어디 보자.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에 저쪽이야. 와,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어?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3: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3: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빙글.
3: 우리 마녀다!

0: 나는 안 돼? 좋아! 무서운데 잘 됐다! 별이야, 너도 올래?
1: 아니, 난 사용할게.
2: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0: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2: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0: 내가? 네,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3: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0: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1: 맛있게 드세요.
0: 써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0: 이 소리는 뭘까?
1: 뭘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또 뭐지?
2: 뭔가가 끓고 있어!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하지? 이제 우린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1: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0: 에잉?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1: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어라, 이것 말이구나. 에휴,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1: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1: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1: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1: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3: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1: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1: 네!
0: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1: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1: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1: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오렴.
1: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도록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리 여행

0: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빠, 저게 뭐야?
4: 혹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메이트.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달리마,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12: 네, 엄마.
13: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12: 쭈쭈, 쭈쭈.
13: 와. 자, 주스.
12: 와.
13: 와. 달콩아.
12: 쭈쭈.
13: 그렇게 꽉 잡으면 어떡해.
12: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13: 쭈쭈 쭈쭈.
12: 언니도 쭈쭈.
13: 달콩아.
14: 여보, 노트북 찾았어.
11: 어? 노트북 찾았어?
13: 어?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14: 어려서 그래. 달콩이는 아직 아기잖아.
13: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11: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13: 냄새.
11: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13: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니크야, 오늘은 음악놀이 해볼까?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넌. 4번
15: 생일 축하.
13: 강아지 노래다.
12: 나도
13: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잘 봐. 1, 2, 3, 4, 5.
12: 1.
13: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뭐라고? 아니, 3이라니까. 달리마. 써니랑 별이 왔나 보다. 정말? 응. 아무리 가르쳐줘도 1, 2, 3, 4, 5를 모른다니까.
16: 난 100도 셀 수 있는데.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13: 오기라고?

0: 뭔데?
1: 어? 그러니까 그게... 암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0: 어떻게?
1: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0: 그래,

0: 어때 달콩아? 이제 알겠지?
1: 응.
0: 이건 뭐라고?

0: 달콩인 정말 왜 그럴까요?
1: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1: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2: 여보, 어? 이제 됐다. 고쳤어.
1: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2: 응,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2: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2: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0: 우와, 엄마 예쁘다.
2: 지금도 예쁘거든.
3: 아빠, 아빠.
1: 맞아, 아빠야.
0: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1: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2: 달님이 여기 있다.
0: 어?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2: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0: 뱃속에? 우와.
1: 근데 달님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4: 자, 이리 와. 어휴, 그랬지 그랬지.
3: 아빠, 아빠. 달콩이.
1: 달콩아, 저건 언니야.
0: 네, 조라고요?
2: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3: 아, 토끼, 토끼야. 이리 오너.
0: 내가 조랬다고.
4: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0: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1: 응가하는 거야.
2: 네. 응가, 응가.
3: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0: 말도 안 돼.
4: 안 돼, 달림아.
0: 나도 저랬다니.
2: 으유, 으유.
4: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3: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줘야겠지?
2: 아, 네.
5: 효지!
2: 어? 효지, 효지, 효지.
4: 달콩아! 달콩아, 뭐 하는 거야? 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2: 어? 아니.
5: 효지.
4: 그래, 괜찮아. 아기 땐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3: 그럼
1: 아기 때는 다 그렇지.
4: 달콩아, 우리 다시 숫자놀이 해볼까?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에 없나? 어? 어때? 예뻐?
2: 나도!
0: 쉿! 안 돼! 달콩이 넌 너무 어려서! 달콩아! 울지 마!
3: 달콩아, 왜 울어?
0: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어? 어머! 달님이 너 화장했어?
0: 아, 네! 나도 엄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3: 그래, 그 맘 알겠는데. 근데 달림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림이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아 참, 조금 있다 지은이 언니 온대.
0: 네? 지은이 언니?
4: 안녕, 달림아.
0: 지은이 언니!
4: 달림아, 잘 있었어?
0: 응!
3: 지은이 왔구나.
4: 어, 이모, 달콩이 안녕.
2: 안녕.
3: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4: 이모도 참.
0: 맞아.

0: 고마워.
1: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0: 응. 달리마,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2: 응. 좋아, 좋아. 신난다.
1: 달리마,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마는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2: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0: 알았어. 달리마, 우리 뭐하고 놀까?
2: 뭐든 좋아.
0: 그렇다면.
2: 와,
3: 진짜 재밌다.
0: 달리마 너무 잘하는데?
2: 짠, 식사 준비됐어요.
0: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2: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0: 그래, 알았어.
2: 내가 금방 갖고 올게.
0: 어?

0: 이게 뭐지?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곳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1: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0: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1: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0: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1: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0: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1: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0: 와, 우리 달님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알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이모,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슉슉샥샥 슉슉샥샥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1: 이렇게?
3: 이렇게?
4: 자기 전에 꼭 꼼꼼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1: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3: 달림은 지금도 예쁜데?
1: 정말?
3: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1: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3: 응, 달림이도 잘 자.
0: 잘가, 지은아.
5: 또 놀러오고.
3: 네, 이모부.
1: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3: 다음에 또 올게.
1: 정말이지?
3: 그럼. 약속. 안녕.
6: 잘가.
2: 언니, 예뻐, 예뻐.
1: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어? 저거?
2: 어?
1: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0: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어? 달림아,
1: 어?
0: 지금 뭐 하는 거야?
1: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아,
2: 달콩이 예뻐, 예뻐.
0: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1: 아,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0: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1: 그런 게 어딨어요.
0: 안 돼, 그만. 자, 같이 놀러 가자.
1: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3: 어서오세요 공주님.
1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4: 가자 얘들아,
1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7: 아빠, 저게 뭐야?
18: 글쎄.
19: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2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20: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데이비핑.
1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물러서지 못해.

해적들의 진짜 보물 지도자.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아,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우와! 우리도 오늘 하이킹!

어디 있어?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와, 이제 진짜 모험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

없어 하나도. 고마.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음식이 없는데? 아하! 도움아, 내가 비가 내리게 해볼게.

0: 버섯은 하나도 안 보여?
1: 아,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우리 꿈이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분명히 약속해. 반칙.

0: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킬.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0: 탄생.
1: 우와,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꿈만 같아. 아리시엘 성이잖아.

꿈이었네. 오늘 잠은 다 잤어.

0: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1: 쇼?
2: 뭐라는 거야?
1: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3: 쇼쇼!

0: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쭈쭈.
1: 어?
0: 타로! 타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2: 뭐?
0: 타로가 떠났다고?
2: 응.
0: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3: 쇼쇼! 어? 어?
4: 자, 잘 따라와야 한다, 뀨.
3: 쇼! 쇼쇼!
5: 잘했어, 크림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 뇨.
3: 쇼쇼!
6: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뼈!
4: 얼른 뱉어라, 뀨. 됐대!
3: 쇼!
5: 표정 좋고, 큐! 찍지 마라, 큐!
3: 큐!
5: 이젠 크림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6: 어? 어디 갔지?
3: 큐?
5: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큐비즈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3: 그러지 마라, 큐.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큐.
4: 샤? 크림비즈,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큐?
7: 크림비즈, 진짜 엉뚱하네.
0: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어디야?
6: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0: 무슨 일인데 그래?
6: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0: 타로! 타로! 저게 뭐야? 타로가 말한 이상한 일이 이거였어? 변신해야겠어. 핑크비즈?
3: 뀨! 뀨!
4: 뀨!
3: 슈슈!
0: 지링?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러스 오브 샤인.
1: 여기에요.
0: 위험합니다. 빛나라 무지개 빙 레인보우 스케이팅.
2: 주주, 저 꽃들은 어떡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흰색 레인보우 스킨.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러썸 사!

0: 어쩔 수가. 너희가 마법을 쓴 거야?
1: 그렇다요. 슈슈!
2: 바로 저거야.
1: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주다큐.
0: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1: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 팩트에 마법을 써라큐.
0: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1: 버블 샤워?
0: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뇨. 쭉.
0: 앞으로도
2: 잘 부탁해.
1: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뷰.
0: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1: 어?
0: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0: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1: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0: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3: 뭐? 어디로 뀨?
2: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4: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0: 어? 이 목소리는 뮤!
2: 루시!
4: 어? 뭐야?
2: 여기 벌레 있나 봐.
0: 벌레 아닙니다, 뮤!

0: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추! 레드비추!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3: 응?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샤샤샤!
2: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4: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5: 어? 내 옷!
2: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 닦기.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6: 좋네.
1: 저리 가.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2: 아 배고파.
1: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진짜요?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비즈. 뚜두 루시가 뮤.
1: 왜 그래?
0: 루시가 얼음이 됐습니다 뮤.
1: 뭐? 말도 안 돼.
0: 신디가 뮤.
1: 신디, 스텔라!
2: 유샤!
3: 주주, 그것도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이야. 노래가 필요해.
1: 하지만 여긴 나뿐인데.
3: 시간이 없어. 나도 여기서 힘을 보탤게.
1: 타로! 타로!
2: 주주, 얼른 노래야.
0: 아니다, 유!
2: 그래야 우리가 마법을 쓴다, 키로.
1: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0: 서둘러라, 뉴!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어? 누가 왜 여기 있지? 무슨 일이야?
1: 마법에 걸린 투비즈다! 잡아야 한다, 뮤!
2: 난게 맡겨! 백조의 날개! 스완댄 스윙!
1: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3: 여기 더 있어. 마음껏
4: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5: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4: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2: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4: 에? 이거 보석?
2: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응?
4: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2: 아빠도 참. 마, 이 정도면 괜찮네.
5: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2: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5: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2: 어? 주비주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6: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2: 그게 너였어?
5: 응, 맞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2: 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식물엔
1: 덤덤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물은 이를 걷는 남자.
7: 아, 이제 정말 여름이네. 안전사고 조심하자.
1: 어, 조심해요. 날아가요. 어?
7: 와, 멋진데 스카이?
1: 응? 너희 뭐해?
6: 잘 봐. 어, 마셜, 너무 깊이 파진 말지 그래.
1: 너네들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8: 와, 마셜, 네가 이렇게 쬐끄만한 강아지인지 몰랐네.
9: 한눈에 쏙 들어오는 멋진 조개 어디 없나?
10: 와, 이 조개 아주 멋진데. 에?
9: 그건 조개가 아니잖아. 거북이야. 길을 잃은 아기 테라핀이네.
10: 아, 거북이 섬에서 떠밀려온 아기 거북이일 거야. 집에 데려다 주자. 어때?
9: 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거북이 섬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
10: 별 걱정을 하셔.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
9: 거북이 섬? 흥, 별 섬이 다 있네. 거긴 사람이 없는 무인도거든요. 시장님네 마을 바닷가 근처인데 거북이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
11: 우리 마을 근처에 그런 무인도가 있다고? 거길 차지하고 험딩어 시장님 전용 섬으로 쓰면 어떨까?
7: 낙지처럼 생겼는데?
1: 낙지라기보단 나가지라 불러줘.
10: 몰라, 내가 최근에 발명했어.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9: 이야, 새로운 신발 정말 멋지다.
10: 기대하라, 물 위를 걷는 수상 신발. 봐.
9: 우와. 그 수상 신발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10: 일단 배로 섬 근처까지 가자. 그 다음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암초들을 피해 들어가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줄게.
9: 넌 정말 천재야. 지금 당장 가자.
11: 저 신발만 있으면 내가 거북이 섬에 처음 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온 섬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자, 얘들아, 간지럼 태워.
10: 얘들아, 왜 이래 간지러?
11: 기다려라, 거북이 섬. 아니, 이렇게 부를까? 험딩어 아일랜드.
9: 그만두지 못해. 자, 이거 먹고 저리 가, 요 녀석들아.

0: 낙지로 날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어? 근데 내 신발 어디 갔지?
1: 저 사람이 네 신발을 훔쳤구나.
0: 저 신발을 쓰는 것도 잘 모를 텐데. 버피 구조대를 부르자. 아니다, 험딩어 시장님이 내 수상 신발을 훔쳤어. 그리고 지금 거북이 섬에 가고 있어.
1: 다루기 힘든 신발이라 잘못하면 크게 다치실 거야.
0: 그리고 저 신발이 있어야지 이 아기 거북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2: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3: 라이거가 부른다!
4: 아! 어! 어!
5: 마셜 조심해!
4: 어! 어! 이 의자 보기보다 편하네.

0: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펀딩어 시장님이 무리를 걷는 신발을 훔쳤대. 지금 거북이 섬으로 간다는데 그 주변에는 암초가 많아서 위험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주마. 집게팔로 사장님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줄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암초들을 옮겨줄래? 우리가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말이야.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봇옹 출발.

0: 요령을 좀 익혔다니 신발로 무리를 걷는 것도 할만하구만. 그래, 아 저기 있다, 내 험딩어 아일랜드. 좋아, 간다. 이건 또 어떻게 벗는 거야? 오, 발이 부러서 빠지질 않네. 마사지라도 할까? 아, 그래. 여기 맨 처음 지을 건물은 험딩어 발 마사지 가게야. 아이, 몰라. 일단 섬에 깃발부터 꽂자. 이제부터 이 섬은 험딩어 아일랜드다. 오, 이 섬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 화려한 휴양지를 지어야겠어. 그래, 휴양지 이름은 험딩어 자연 농원. 와! 어? 머리는 왜 또 가렵지? 아, 탐험가 인생도 참 피곤하네. 낮잠 좀 자고 마저 돌아보자. 야, 이 녀석들아, 섬 주인도 몰라.
1: 얘들아, 시장님 찾는 건 잘 돼가?
2: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기 거북이는 좀 어때요?
3: 위가 엄청나게 좋은가 봐. 그렇지, 아기야.
2: 잘 됐네요.
0: 멈춰! 섬 주인을 데리고 가면 어딜 가? 주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딱딱한 바다 동물아!
2: 거북이 섬 도착! 저것 봐! 시장님이 뭘 타고 있어!
0: 멈추라니까!
2: 주마, 어서 가서 시장님을 도와드려!
4: 어, 그래!
0: 달려줘!
4: 잡았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드릴게요.
0: 안 돼!
2: 지원해줄게. 마셜, 거북이 섬으로 바로 와줄래?
5: 준비 끝! 멍멍! 도망간 작전 시작!
2: 마셜, 물대포로 시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5: 멍! 물대포 발사!
0: 아, 조심해줄래? 내 엉덩이는 연약해!
2: 주마, 시장님한테 착륙패드를 깔아드려!
5: 어? 아, 착륙패드!
0: 아, 눈 뜨고 못 보겠어. 내 엉덩이야. 두 번째 건물로 험딩어 반신욕 사우나도 지어야겠어.
3: 여기 있는 암초들 내가 금방 다 치워줄게.
0: 아예 놀이공원을 지어도 좋겠네. 호, 우리 험딩어 랜드 갈래? 뭐야, 누가 내 깃발을 훔쳐가. 안 돼, 거기서. 이리 와, 이 잿단 꽃게 녀석아. 구덩이? 내 섬에다가. 아, 주인 허락도 없이 파? 날도 마음대로 낳고 삶아먹음 딱 좋긴 하겠다만. 어?
3: 암초는 돌아갈 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거북이 서식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5: 저쪽이야.
2: 얼른 가보자.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판 구덩이야. 어? 안 돼, 엄마 거북이는 시장님이 여기 있는 걸 싫어할 거야. 너블, 크레인을 쓰자.
3: 가져올게.
2: 조금만 참으세요. 꺼내드릴게요. 이거 잡으세요.
0: 아이고, 저 거북이한테 깔리면 어떡하지? 나 좀 꺼내줘.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저 큰 거북이랑 같이 살라면 정말 끔찍해.
2: 에이, 그럴 일 없어요. 혹시 또 땅속에 빠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제 이 끔찍한 섬에서 나가자. 집에 얼른 가고 싶어. 오, 신발은 챙겨갈까? 야! 하나 됐어. 그런 신발 저도 안 가져.
6: 다 왔어요, 아저씨.
3: 좋아, 좋아.
6: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3: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코로 갈게.
5: 윈드서퍼 구출 작전. 우와, 러블 어떻게 만들었어?
3: 쉬워, 차근차근. 안 돼! 큰일 날 뻔. 어라. 아이고.
5: 잘 봐, 이게 킥플립이란 거야. 짱이다, 진짜 멋있어. 너도 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어, 뭐야? 한 방에 하네.
6: 죄송해요, 우체부 아저씨. 뭐지? 눈앞이 깜깜해. 어, 가방이 찢어졌어요.
1: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맸는데 이제 버리고 하나 살 때 됐어.
7: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냄새나. 어, 바나나랑 코코넛?
1: 뭐야, 가방이 낡아서 찢어진 틈에 편지가 껴있었네. 아, 이거 참 큰일인데. 마조리 부인한테 한참 전에 가야 할 거였어. 고맙다, 얘야. 어휴, 너 아님 참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자, 바로 배달하러 가자. 편지가 참 늦게 와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부인.
8: 아유, 괜찮아. 내 친구가 보냈네, 해리가 나우카이. 언제나 바나나 코코넛 선크림 냄새를 풍기고 다녔거든.
5: 허리케인 해리건? 진짜요?
7: 아는 분이야?
5: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윈드서퍼야. 진짜 고수 중에 고수.
8: 나도 서핑 선수였어. 해리건은 윈드서퍼로 알아주는 친구였지. 근데 큰 파도를 찾으러 간다더니만 소식이 뚝 끊겼지 뭐야.
7: 근데 편지가 왔고요.
8: 해리건이 그러는데 파도가 정말 좋은 천국 같은 섬을 찾았다네. 놀러오라고 써있어.
3: 어디로요? 보낸 주소도 없잖아요.
1: 난 알겠다. 가만 보니까 저쪽 용암폭포 섬에서 보낸 편지구만.
8: 근데 해리건이 아직 그 섬에 있으려나?

0: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1: 그거야, 직접 알아보시면 되죠.
0: 오, 역시 그게 낫겠지. 얼마만에 떠나는 모험이냐. 메이넌, 짐 싸, 빨리 떠나자. 용암 폭포 섬아, 우리가 간다.
2: 정말? 그래서 어쨌는데? 어, 뭐야? 처음 들어본 소린데? 이 소리는 꼭... 어, 큰일이야. 이건 바닷속 수중 화산이 폭발하려고 낸 소리였구나. 얼른 육지로 도망쳐야겠어. 어, 근데 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해상구조대, 긴급 출동 바람. 어?
3: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 문제가 있어. 저 수중 화산이 터지기 직전인데 물고기들이 아직 피하지 못했거든.
3: 선장님, 걱정 말고 어서 대피하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4: 다이버가 부른다.
5: 마셜 조심해.
6: 하늘에서 강아지가 쏟아지네.
5: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3: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용암폭포성 근처 수중화산이 터질 것 같다는데 그 전에 물고기를 대피시켜야 해. 다행히 섬엔 아무도 없대. 자,
7: 어떡하지.
1: 대장, 지금 섬 안에 사람이 있어. 마조리 할머니가 라쿤을 데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 해리건 아우카이 씨.
3: 그럼 구조 대상이 훨씬 많아지겠는데. 좋아, 이번에는 마셜, 쾌속정을 타고 가서 할머니랑 친구분을 찾아서 곧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해줘.
6: 멍, 해양소방관 출동.
3: 그리고 체이스, 조명이랑 스쿠버 장비를 써서 수중 화산 상태를 살피고 물고기들을 멀리 대피시켜줘.
5: 해양경찰 체이스 출동.
3: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보동 출발.

0: 얘들아, 용암 벚꽃 섬이야. 마셜, 출동하자.
1: 할머니를 찾아올게.
0: 버버 선장님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어. 지금 바로 작전을 실시하자. 자, 체이스.
2: 재밌겠는데? 물고기 떼를 모으는 건 처음이야.
3: 해리건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네. 걔가 늘 하던 말 알지? 그래, 맞아. 헬로, 알로하. 안녕이란 뜻이야. 마셜? 네가 여긴 웬일이니?
1: 이 근처에 수중 화산이 있는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래요.
3: 안 돼, 해리건.
1: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는? 어? 네, 전 따라갈게요.
4: 아이고, 화산을 찾았어. 우르릉 쾅쾅 소리 장난 아니야.
0: 잘했어, 체이스. 물고기들을 대피시켜줘.
4: 가자, 얘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해. 대장,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
0: 자, 러블,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줄래? 화산에 쏠리는 압력이 약간은 줄어들 거야. 그럼 체이스가 시간을 좀 벌겠지.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줄다.
1: 허리케인 해리건 씨랬죠?
3: 이 냄새?
1: 바나나랑 코코넛이요?
3: 해리건이 바르는 선크림 냄새야.
5: 그럼 압력이 좀 줄겠지? 큰 풍선에서 공기를 뺄 때처럼. 그래도 오래 못 가니까 서둘러 체이스.

0: 좋은 수가 있어. 견인고리. 성공이다. 전부 따라오네.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 이 소리를 분석하니까 섬에 있는 큰 화산도 터질 것 같아. 화산이 터지기 전에 마셜이랑 다른 애들을 도와주자.
2: 알로하 아가야. 아니 조아임,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네가 여기 있는 건...
3: 안녕 해리건, 네 편지 보고 왔어.
2: 마술이 알로하. 어떻게...
4: 수증기 좀 봐. 해리건 아저씨, 전 마셜인데요. 같이 떠나시죠.
5: 레이너트, 안 돼, 거기서.
4: 조심하세요, 다쳐요.
2: 고마워 얘야. 마술이, 섬 반대쪽에 있을게. 거기서 봐.
5: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뒤좋았던 시절 생각이 나네. 메이너드!
4: 대장, 람프니 도망쳤어!
1: 마셜,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섬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오! 허리케인 해리건 아오카이다. 대박.
2: 알로하 마술이네 친구들 맞지? 도움이 필요해. 어서.
1: 네,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선생님.
4: 대장, 메이너도 있는 데를 찾았어.
1: 안돼,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3: 야자나무 좀 밀어줄래?
4: 뭐 하시는 거지? 세상에, 저걸 진짜 해요?
2: 그럼, 마술이라면 충분해.

0: 뛰어넘을 방법이 없을까?
1: 키플립은 어때요?
0: 한 집 좀 됐는데 까짓건 한번 해보지 뭐.
2: 화산이 다시 잠잠해진 것 같은데?
0: 우릴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3: 정말 고맙구나.
4: 별 말씀을요. 두 분이 만나실 때 또 화산이 우르릉 쾅쾅 울리면 저희 퍼피 구조대를 부르세요.
3: 마소리가 내 편지를 바꿔서 다행이야.
0: 늦어도 오길 잘했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베이비 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신나는 꾸르르 유치원.
12: 안녕 수학공주다.

0: 나를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엔
0: 순한 킹킹.
1: 중물엔
0: 덤덤한 말.
6: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11: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12: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13: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커피 구조대와 아찔모래 특급 열차.
5: 어쩜 이렇게 멋질까 얘들아. 아가야 네 눈에도 정말 멋지지.
6: 이렇게 멋진 기차 재개통 행사는 처음 봐.
7: 맞아, 철로를 다 고쳤으니까 기차가 다시 아찔모래 협곡을 다닐 거야.
4: 얼른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도착하면 좋겠다.
5: 우린 이미 준비 끝났거든.
8: 기관사 양반만 잘하면 되겠다.
4: 근데 조금 늦네.
8: 오, 설마 아찔모래한테 잡힌 건 아니야?
4: 아찔모래가 뭔데요?
8: 그 협곡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오래전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마을을 만들려는데 뭔가 자기들을 쫓아왔대. 바람처럼 빠르게.
4: 그게 뭔데요?
8: 괴물일까? 외계인? 유령?
4: 유령?
8: 난들 알아.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아찔모래라 했는데 그게 쫓아올 땐 항상 무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
7: 오, 기차 소리네요.
5: 전부 제자리에 서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을에 오신 여러분.
4: 어? 뭐야? 안 멈추네.
8: 꼭 아찔모래 열차가 도망치는 것 같은데.
7: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6: 마셜, 조심해!
10: 기차 때문에 참 기가 차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아찔모레 특급 열차가 기차역을 그냥 지나쳐버렸어. 이상하지? 저 기차가 왜 안 섰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로 기관사 아저씨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기차보다 빨리 날아가서 기차길에 떨어진 건 없는지 봐줘. 지금 기차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날지도 몰라.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기차는 한참 전에 지나갔어. 로보도 우리 트럭 본부도 전속력으로 달리자. 저기 있다. 스카이 가볼까?
2: 알아.

0: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줘.
1: 확성기!
2: 기관사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멈추고 그냥 가셨어요?
3: 로키, 엑스레이 스캐너로 기체 안을 한번 살펴볼래?
4: 알았어, 라이더. 이상하네. 차 안에 기관사 아저씨가 없어.
1: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지?
3: 어쩐지. 그래서 기차가 혼자서 멋대로 달린 거였어.
5: 라이더, 그럼 아저씨는 어디 계셔?
3: 로보도 속도를 줄여줘. 로키는 계속 기차를 살펴보고.
4: 알았어, 라이더. 대장, 이상하게 승객도 다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6: 뭐? 그럼 다 어디 갔지?
5: 아찔모래한테 잡혀간 건가?
7: 라이더, 잠시 후에 급커브 구간이야. 기차가 계속 달려가면 튕겨나갈 것 같아.
3: 기차를 멈춰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자, 러블, 전기자석으로 저 열차 속도를 늦춰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로키, 우린 직접 기차를 타서 멈추게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장비도 챙겨오고.
4: 초록 에너지! 이번엔 출동이 아니라 정지인가?

0: 전기 자석 작동. 됐어. 붓기는 했어.
1: 잘했어. 속도를 늦춰.
2: 옆구리에 붓긴 했는데 어떻게 올라타지?

0: 잡아, 로켓! 자율주행!
1: 라이더, 기차가 커브에 거의 다 왔어. 지금 세워야 해.
0: 고마워, 스카이. 바로 할게.
2: 여기 브레이크!
0: 잘했어, 로켓. 우리 이제 승객들을 찾으러 가보자. 확실히 기차에 사람이 탄 흔적은 있는데 여기 표랑 책도 있고 도시락 바구니까지 있어.
2: 그럼 다 어디로 갔지?
0: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이 기차를 역으로 끌고 가고.
2: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돌리려고?
0: 안 돌려. 후진으로 가는 거야. 로키, 브레이크를 풀어줘.
2: 어? 집게 파?

0: 난 너희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
1: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승객들을 찾아야 해서 금방 다녀올게요.
2: 쟤네 지금 아질모레 협곡으로 가나? 별일 없겠지.
3: 난 하늘에서 사라진 승객들을 찾아볼게.
1: 뭐 좀 찾았어, 스카이?
3: 저 앞에 뭐가 있어.
4: 혹시 아질모레 아니야?
3: 세계랑 담요가 있네. 누가 여기 있었어?
5: 라이더, 아까 기차에서 봤던 바구니 기억나? 담요랑 책 옆에 있던 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 쉬었나 봐.
4: 그런데 아질모레가 왔고.
1: 로보도 스카이가 말한 곳으로 가죠.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3: 대장, 지금 소리 들려?
4: 아질모레가 온다. 안 돼, 스카이 어떡해.
3: 난 괜찮아. 저게 아질모레인가 봐.
5: 괴물이야?
6: 아니, 외계인인가?
4: 혹시 유령?
3: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야. 작은 모래폭풍이었어.
4: 회오리 바람? 난 또 유령인 줄 알았네.
3: 그래도 바람이 꽤 강해. 라이더, 근처에 오두막이 있어. 한번 확인해볼게. 사람들을 찾았어. 오두막에 숨어계셔. 근데 바람에 날리는 돌이랑 바위가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 트럭 본부에 다 태우면 안전해질 거야. 와! 이 회오리 바람 엄청 세다. 다행히 오두막에 거의 다 왔어. 러블, 넌 저기 가면 불찾기로 저 바위를 치워서 길을 좀 내줘. 승객들이 안전하게 우리 트럭 본부에 탈 수 있게 말이야.
4: 즉시 출동! 아질모레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좋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7: 이제 살았구만.
1: 고마워.
4: 큰일 날 뻔. 거의 다 됐다.
7: 아유, 안 돼. 조심해.
4: 로보도 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가요. 자, 얼른 여기로 오세요.
8: 트럭이 워낙 넓어서 다 타도 돼요.
9: 좋은데? 빨리 가자.
7: 좋아, 이제 다 탄 것 같아.
1: 로보도 이제 페달을 힘껏 밟고 가볼까?
2: 그래서 직접 봤어? 그 아질모레? 괴물이야? 외계인? 유령?
4: 봤는데 작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7: 다들 쉬다 오라고 기차를 세웠거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기차가 자기 혼자서 달려가더라고.
5: 기차는 다 고쳤어, 라이더. 이제 아질모레 특급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어.
7: 정말 고생 많았다, 럭키. 라이더랑 너희도 기차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뭘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아찔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나 아찔모래 같지?
6: 나무 꼭대기 여행단을 구해라.
5: 여기 그네 생긴 거 진짜 좋아.
3: 우리 생각해서 그네 달아준 거 정말 감동이야.
6: It's my pleasure.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
1: 최고야. 저쪽의 어른들도 우리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6: 환영해요. 다들 와주셔서 기뻐요. 자, 짚라인 타실 분?
0: 저요?
10: 빨리 탈래.
0: 우리 애가 조금 무섭대요. 짚라인을 안 타봤거든요.
10: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시장님.
0: 듣고 보니 그래요.
10: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여행단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쵸?
6: 재밌으실 거예요. 자요, 안전 케이블 차세요.
0: 고맙다, 카를로스. 저 아래 보지 마, 가야.
11: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10: 고리만 믿어요. 바로 슝.
6: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됐어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면 멋진 장면을 딱 맞춰보시겠네요. 숲속 노을이죠.
11: 너무 기대되네.
10: 자, 출발.
6: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봬요.
10: 오호! 이따! 까봐요! 기분 정말 좋지, 얘야?
11: 안녕, 랜디. 안녕, 랜디.
0: 난 못 봐. 조금만 볼까? 이거 봐. 어쩜 이렇게 경치가 좋다니.
11: 내 입맛에 살지.
10: 자, 다들 물 한번 마시고.
0: 저도 이제 알겠네요. 나무 사이를 나는 것도 참 재밌어요.
10: 작은 털보예요.
0: 뭔 털보요?
11: 그래요, 큰 털보네. 동생.
0: 동생요? 치카레타야, 니 소리니? 아이고, 아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니가 아니면... 경험이잖아!
11: 아우, 됐다. 어차피 꼼짝 못하는 내 경치나 볼까? 아니, 내가 말한 경치가 아닌데...
10: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쩌지? 라이더를 부를까? 아이고, 메이너드!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아니야, 됐어. 못 써. 내가 걸게.
12: 메이너드?
10: 메이너드? 메이너드! 그거 이리 갖고 와. 나 통화 좀 하게.
12: 마조리 할머니, 짚라인 코스는 어떠세요?
10: 지금 코스 밖이야. 우리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거든. 근데 작은 털보가 나무를 흔들어서 전부 튕겨나갔어.
12: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3: 라이더가 부른다! 마숄, 조심해!
14: 미안해, 그네가 조금 그러네.
15: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2: 빨리 와줘서 고마워. 작은 털보란 원숭이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뭇가지 위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대.
16: 안 돼.
17: No.
12: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트래커. 케이블로 나무를 타면서 사라진 어른들을 소리로 찾아봐 줄래?
14: 다 들린다.
12: 그리고 마셜, 넌 사다리를 대서 어른들이 내려오게 해줘.
14: 준비 끝. 망망 정글 소방관 출동.
12: 이번엔 체이스, 그물을 쳐서 어른들을 받아줘.
15: 정글 경찰 체이스 출동.
1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따라가면 사라진 어른들이 있겠지? 소라, 코는 메이너드! 마조리 할머니, 됐다! 하이! 라이더, 마조리 할머니는 찾았어.
1: 잘했어, 트래커. 거기가 어딘데?
0: 일단 쭉 직진하면 큰 나무 두 개가 X자처럼 엇갈려 자란 곳이 있어.
1: X자 모양 나무? 알았어.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볼래?
2: 알았어, 대장. 사다리! 아이고, 좀 짧네. 혹시 거기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3: 그럼, 내 사랑 맞는 카디건이 있거든. 어후,
1: 얘들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
2: 난 괜찮아.
3: 아유, 간지러워.
1: 저 원숭이들 때문에 할머니가 매달리기 힘들겠어.
2: 나한테 맡겨.
3: 고마워, 마셜. 웃다가 떨어질까봐 철렁했네.
2: 다행이에요, 할머니.
3: 다른 사람도 같이 저걸 봐야 하는데. 아이고, 고와라.
4: 라이더, 초음파 탐지기에 소리가 잡혔는데 거기 근처 나무 꼭대기였어.
1: 자, 가자. 로켓, 주마가 말한 곳을 이 엑스레이 스캐너로 찾아봐.
5: 어, 보인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하나는 아주 가늘고 긴 게 꼭 뱀 같아.
1: 지금 바로 갈게.
0: 무슨 소리가 들려?
6: 목소리 같은데? 착하신 뱀 막 가서 자라. 이러다 너무 슬픈가.
7: 안 돼! 뱀이 틸리 할머니한테 계속 다가가고 있어.
1: 빨리 도와드리자. 체이스, 그 물로 받아볼래?
7: 그 말!
6: 아유, 고마워, 작은 아가.
8: 아가도 고맙고.
1: 잘했어, 얘들아. 여행단 중에 두 분은 구했고 이제 한 분 남았어.
9: 걱정 마, 아가야. 엄마가 가서 금방 내려줄게. 쉿, 안 돼. 그러다 표범이 깨면 어쩌게.
0: 오, 큰 고양이 과인데?
10: 그럼 호랑이나 표범 같은 거.
0: 이건 닭 소리인데? 닭이면 치카리사밖에 없잖아.
4: 라이더, 치카리타를 찾았어.
1: 좋은 소식이네, 주마.
0: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큰 고양이과 동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
1: 알았어, 일단 전부 다 트럭 본부로 모여줘.
11: 알지? 저 표범이 자는 걸 깨우지 않고 시장님을 구해야 되는 거.

0: 로봇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해.
1: 우와, 멋지다.
2: 아렌 안 돼, 보지 말자. 엄마 갈게, 아가야.
3: 시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2: 이제 됐다, 우리 아가. 가자.
0: 로보독, 표범이 딴 데 정신 팔리게 만들자. 확성기로 동물 울음소리를 틀어줘.
2: 아이고! 아, 도와줘, 라이더!
0: 로보독, 얼른 전속력으로 달려! 우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4: 우와, 정글에서 해가 지는 장면 어때요? 진짜 예쁘죠?
5: 예쁘다.
3: 정말 멋져.
4: 정말 아름답다.
2: 고마워, 퍼플 구조대. 덕분에 무사히 이런 장면을 다 보네.
0: 뭘요? 혹시 또 나무에 걸려서 고생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자기도 잘했다고 등 긁어 달라나 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취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드려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0: 갑니다.
1: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0: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1: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0: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어때? 재밌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1: 좋아요.
0: 도레미 솔솔 자 어디?
1: 달리미
0: 맷집입니다.
1: 신기해.
0: 자, 다 됐다. 달리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1: 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달리미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0: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알겠지?
1: 아, 네네.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우와, 재밌겠다!
2: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우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3: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2: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3: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4: 그러자꾸나.
5: 어, 괜찮아?
6: 내 보상!
4: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5: 조심하세요.
4: 잡았다!
5: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4: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1: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4: 아, 맞다. 미안하구나.
5: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어? 엄마도 악기 할 줄 알아.
1: 어?
0: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1: 빨리 해보세요, 엄마.
3: 좋았어. 어디?
0: 아, 너무 오랜만이라.
1: 괜찮아요. 나 가족 음악회 안 나갈래요.
7: 다녀왔습니다. 어?
1: 방에 먼저 올라.

0: 무슨 일이야? 달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1: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 못 나가게 돼버렸어.
0: 저런.
1: 아,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님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0: 아,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2: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0: 달님아. 우리 딸 달님이를 위해서라면
2: 기타 칠 줄 알아요?
0: 조금.
2: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0: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2: 잘했으면 좋겠다.

0: 전혀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응?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달님이 내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은 들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3: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4: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3: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4: 어우,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죽음악기 연습 시작.
3: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요즘은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응. 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2: 알았어. 서둘러서 와.
4: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줄 때.
4: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4: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0: 둠바 둠바 둠바
1: 기타!

0: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오,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4: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어떡해. 너무 똑같아.
1: 이쪽 방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4: 고맙구나.
1: 뭘요? 쉬세요.
0: 무슨 소리지?
4: 아이고, 보자.
0: 저건 마법 구슬?

0: 어디 보자.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엔

0: 이거다.
1: 저건 뭐? 마녀?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2: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 빙글.
0: 히히히, 우리 마녀다.
1: 라라라라 노랫소리 날아올라. 그럼 다 같이!

0: 별이야, 너도 올래?
1: 아니, 난 사양할게.
2: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0: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2: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0: 내가?
3: 네, 가져다 드릴게요.
0: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3: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4: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0: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3: 맛있게 드세요.
0: 써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3: 빡시래.
0: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0: 너냐? 일어나봐.
1: 알림아, 왜 그래?
0: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아,

0: 이 소리는 뭘까?
1: 뭐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린 또 뭐지?
2: 뭔가가 끓고 있어.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해! 이제 우린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0: 에이?
1: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2: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2: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오라, 이것 말이구나. 에휴,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2: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2: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2: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2: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3: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2: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2: 네!
0: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2: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2: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2: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오렴.
2: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핑과 함께 숲속에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2: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4, 5, 완벽해.
1: 어? 뭐가 완벽해요, 그린다쌤?
0: 하늘이 마침 잘 왔다. 쌤이 오늘 재미난 그림 퀴즈를 준비했거든?
1: 왜, 정말요?

0: 저 자신 있어요. 뭔데요, 뭐?
1: 자, 이 그림 속에서 숫자를 찾아보세요. 기린에는 어떤 숫자가 숨어 있을까요?
0: 아, 1이요. 기다란 목에 있잖아요.
1: 정답. 오리 속엔 뭐가 있을까?
0: 아, 찾았다. 숫자 2.
1: 딩동댕. 이번엔 원숭이에서 찾아볼래?
0: 아, 보인다, 보인다. 동글동글 숫자 3.
1: 4가 어디 있는지도 알겠어?
0: 아, 알았다. 물고기 꼬리에 4가 있어요.
1: 해마에 숨어 있는 건 바로
0: 오! 야호! 1, 2, 3, 4, 5! 다 찾았다!
1: 와, 하늘이 정말 잘 찾는다.
0: 제가 좀 잘하죠? 아, 근데 쌤, 어떻게 그림 속에 숫자를 다 쏙쏙 숨기셨어요?
1: 숫자를 잘 보고 생각나는 대로 쓱쓱 그리면 되는 걸.
0: 그럼 다른 숫자도 하실 수 있어요?
1: 물론이지. 자, 이제 시작해볼까?
0: 네!
1: 먼저 6으로 그려볼까?
0: 다람쥐가 되었네요.
1: 그 다음 7.
0: 우와, 돌고래 완성.
1: 8은 쌤이 좋아하는 동물로 그려볼게.
0: 귀여운 곰돌이.
1: 다음은 9.

0: 꿈을 해볼래.
1: 끝으로 10은
0: 우와, 꽃고 달기네요.
1: 6, 7, 8, 9, 10 숫자로 그린 그림 완성.
0: 우와, 숫자들이 하나씩 다 동물로 변했어요.
1: 그럼 이번엔 이 그림 그려볼까?
0: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데요?
1: 이 그림은 이렇게 이가 이만큼 많이 필요해.
0: 어? 이가 네 개나 있어요.
1: 뭐가 될까요?
0: 전기줄에 앉아있는 것 같네요.
1: 또 뭘 그릴까?
0: 2024?
1: 어때?
0: 과거가 됐어요. 숫자 한 개도 신기했는데 네 개를 한 번에 그리다니.
1: 그린다쌤은 말야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0개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어.
0: 왜? 숫자만 가지고 그린다고요? 에이 설마.
1: 못 믿겠어? 눈 크게 뜨고 잘 봐.

0: 이렇게 멋진 숫자 그림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도 도전해볼래요. 숫자로 그릴래요.
1: 오, 하늘이 그림 궁금한데? 친구들도 오늘 숫자로 그려봐.
0: 숫자 놀이 너무 재밌다. 오, 오, 정말 멋지군요. 이런 그림은 처음입니다.

0: 자, 드디어 우리 차례야, 혜인아. 준비됐지?
1: 응.
0: 좋았어. 혜인이는 어떤 숫자로 그림을 그릴 거야?
1: 7.
0: 7?
1: 왜냐면 내가 7살이거든.
0: 아.
1: 7을 그리고
0: 오.
1: 앞쪽에다가 짝대기를 그려줄 거야.
0: 뾰족한 삼각형이 됐네.
1: 그리고 갈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0: 오. 혜인아, 7살 되니까 어때?
1: 좋아.
0: 뭐가 제일 좋아?
1: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
0: 유치원에서?
1: 이거는 아이스크림 콘이야.
0: 어? 숫자 7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됐구나. 혜인아,
1: 응?
0: 그럼 이번엔 어떤 숫자로 할 거야?
1: 4.
0: 오, 4?
1: 응.
0: 왜 4를 골랐어?
1: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
0: 아, 혜인이 가족이 4명이구나.
1: 4를 그리고
0: 4를 그리고
1: 앞쪽 옆에다가 세모를 그릴 거야.
0: 오, 이게 뭘까? 우산인가?
1: 아니야.
0: 그럼 뭐야?
1: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
0: 오, 타는 거야?
1: 응. 배야.
0: 배? 아, 엄청 큰 배다. 그럼 이 배 타고 어디로 갈 거야?
1: 제주도.
0: 제주도? 우와, 삼삼이도 제주도 가보고 싶다. 삼삼이도 태워주면 안 될까?
1: 알았어.
0: 히, 삼삼.
1: 삼삼이를 그려줄게.
0: 삼삼이다. 삼삼이만 타고 있는 거야?
1: 아니.
0: 그럼?
1: 나도 타고 있어.
0: 혜인이랑 닮았는데?
1: 그치.
0: 오, 바닷물이 하늘색이야. 우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야. 내 이름인 삼으로도 멋진 그림 한번 그려줄래?
1: 삼, 너 이름에 삼이 두 개 들어가니까.
0: 맞아, 삼이 두 개야.
1: 두 개 삼으로 그려줄게.
0: 너무 좋아, 삼, 삼.
1: 이쪽한 동그라미를 그려줬어.
0: 오, 이게 뭐지? 모자인가?
1: 이제 또 삼을 그려줄 거야.
0: 오.
1: 나비야.
0: 아, 나비. 이 삼이 날개가 된 거구나.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였구나.
1: 응.
0: 혜인아, 사를 한번 들어볼래?
1: 응.
0: 사랑해. 예, 쌈쌈, 부끄러워.
2: 나도 그릴래.
3: 여러 가지 숫자로 두 사람이랑 집을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리?
1: 좋아.
0: 하늘, 하리가
2: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요. 얍!

0: 전치시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 비가 내린다.
0: 옌테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테씨.
2: 테씨.
3: 정원 동물원.
4: 테씨. 아, 테씨? 테씨.
2: 네, 엄마.
4: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있겠지?
3: 같이 동물원 친구들 보는 거요?
4: 응? 아니, 오늘 정원 청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3: 네? 지금이요?
4: 그래, 지금 당장.
3: 동물원 친구들 아직 안 끝났는데요.
4: 티씨.
3: 알겠어요.
4: 고맙다.
2: 우와, 몽둥이다.
3: 내가 해야 할 일들.
2: 으이.
3: 동물원 친구들은 못 봐? 못 봐. 그래. 일단 재활용 쓰레기 분리랑 또 하단에 물주기.
2: 에?
3: 그리고 나무집 청소하기. 할 일이 세 개나 된다고?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매주 하나씩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미뤄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재밌게 하면 되지. 안 그래?
2: 응? 맞아.
3: 그래, 재밌게 해보자. 재화, 준비됐지?
2: 그럼.
3: 동물원 친구들을 만들 거야.
2: 우와, 멋진데?
3: 좋아. 일단 재활용 쓰레기. 아니, 펭귄들 밥 줘야지.
2: 펭귄은 저쪽에 있어.
3: 우와, 너희 되게 크다. 배도 엄청 고프겠네.
2: 티씨, 쟤들은 재활용 펭귄이잖아.
3: 아, 그렇지. 그럼...
2: 그러니까 파란 펭귄은 캔물고기, 노란 펭귄은 유리로 된 물고기, 분홍 펭귄은 종이로 된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3: 그래, 알고 있었어. 하나 끝났고 두 개 남았어.
5: 대신 홍아구리 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오버.
3: 알겠습니다. 가자, 태씨. 이런. 햇빛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태씨, 홍합 회복제 좀 줄래?
2: 어? 여기 있어.
3: 고마워.
2: 우와, 됐다. 예.
3: 좋았어. 두 개 끝났고 한 개 남았어. 다음은 뭐야?
2: 어? 원숭이 나머지 물 청소야.
3: 태씨, 내가 잘할 수 있을까?
2: 빨리 하면 돼.
3: 좋았어. 한번 해보지 뭐.
2: 어떡해!
3: 뭔가 도움이 필요해.
2: 어?
3: 잠깐만! 물 삼키지 말아봐.
2: 우린 너랑 그 물이 필요해.
3: 얘들아! 물대포 발사!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8: 기가 작다면 기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그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만에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대기 중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벽지비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버저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비빵을 하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감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0: 다음

0: 떨어졌어요. 이 약을 드세요.
1: 선생님, 고마워요.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다시 들어오세요.

0: 부글부글할 땐 이 약을 먹으세요. 고마워. 선생님, 또 배고파. 아니, 배 아파요. 젤리약도 많이 주세요.
1: 라시, 약은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해요. 대신 이걸 줄게요. 짜잔!

0: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다 형도 나.
0: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9: 겨울 감기 범인을 찾아라. 왜 자꾸 콧물이 나는 걸까? 나 왜 자꾸 콧물이 나는 거냐고. 콧물이 나와. 아, 코감기 아니야? 이상하다. 호떡이 넌 꼭 겨울이면 감기에 걸리더라. 그것도 자주. 나 왜? 왜 겨울이면 자꾸 감기에 걸리는 걸까?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가? 나 추워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아, 맞다. 그랬지.

0: 그래?
1: 아, 알았어요.
0: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왔사옵니다.
2: 오! 배 깔고 수고했어.
1: 아, 저는 억울합니다.
2: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우리 사또께서 가려줄 것이다. 그쵸, 사또? 또 어딜 가신 거야? 사또가 안 계시면 내가 나설 수밖에. 사또 어딜 갔다 이제 오십니까?
3: 사또요? 제가요? 여기가 어딘데요?
2: 어디긴 어딥니까? 코마을이지요. 코마을 사또님.
3: 여기가 코마을이라고? 잘됐다. 여기서 알아보면 되겠네.
4: 여보라! 오떡이가 왜 코가
2: 왜겠습니까? 저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지요.
3: 아빠야! 감기 바이러스!
2: 사또.
3: 응?
2: 발 내리세요.
3: 예.
2: 왜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십니까? 어서 당장 저 감기 바이러스를 어미 벌하소서.
1: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5: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 감기 바이러스, 네가 코마을을 습격하는 바람에 감기가 퍼졌잖아.
2: 여봐라, 지금 당장 감기 바이러스에게 곤장을 내리쳐라.
3: 내려가시오.
2: 예.
1: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코마을에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린 건 맞사오나 코마을도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싸웁니다.
3: 응? 달라? 무엇이? 어떻게 달랐단 말이오?
1: 아, 그게 평소라면 코마을은
6: 코마을 침입자는 이 코털 장군이 다 막아버리겠소.
7: 코털 장군님, 점액 세포도 점액을 만들어 점막을 촉촉하게 지키겠습니다.
6: 점액 세포 고맙소. 선모 세포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오.
7: 네, 선모, 선모.
8: 누구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촉촉한 점막에
9: 랄랄랄랄라. 어, 철수야.
1: 어, 다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7: 이것이 바로 점액의 힘이니라. 코털 장군님.
6: 탈탈탈탈탈! 자, 감기 바이러스 잡았다.
1: 아이고, 아이고, 감기 바이러스 살려!
10: 점액 세포가 만든 점액 때문에 코 점막이 촉촉해서 코털 장군에게 쉽게 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6: 탈탈탈탈탈!
8: 아, 건조해.
7: 움직일 수가 없어.
1: 들숨에 빨려 들어왔잖아. 코털 장군님.
5: 아니, 너는 감기 바이러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예, 예. 만? 코털 장군님, 어디 불편하세요?
5: 알 거 없어. 당장 나가!
1: 나가라고요? 그 코털로 저 안 잡으세요? 이상하네.
5: 턱! 하지 마. 턱! 하지 마!
1: 안 움직이잖아? 못 움직이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점액세포도
5: 턱!
1: 하! 가만히 있고 선모세포도
7: 찌르지 마!
1: 점막도 촉촉하지도 않고 사막이네, 사막이야. 야하! 촉촉한 점막이 사막으로 변해 있었다니까요.
3: 사막으로?
2: 에이, 그럴 리가. 코마을은 촉촉한 점막이 있어서 바이러스는 물론 세균이나 먼지 같은 침입자를 막아내는 곳이거든. 어디서 거

0: 짓을 고하는가?
1: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백혈구님, 그렇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0: 그래.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온 백혈구가 말해보시오.
2: 감기 바이러스의 말이 사실이옵니다. 점막이 메말라 있어서 저도 이 감기 바이러스를 찾는데 애를 먹었사옵니다.
1: 아휴,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아깝다.
3: 그 점막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이상하네.
0: 아, 이상하지요. 대체 점액세포는 점액 안 만들고 뭘 했단 말이냐? 여봐라! 지금 당장 점액세포를 데려오거라!
4: 이방!
0: 라고 사또께서 말씀하실 거죠?
4: 응, 그렇소. 응. 여봐라! 점액세포를 당장 잡아오거라!
0: 점액세포! 점막 관리를 소홀히 해 감기 바이러스가 코마을에 감기를 퍼뜨린 채 크오 아주 크오. 여봐라, 지금 당장 점액세포에게 혼자를
5: 억울하옵니다. 점막이 사막으로 변한 건 사실이오나 저도 다시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썼사옵니다.
0: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가?
4: 거기 있지 말고 자리로 가시오. 점액 세포의 말은 거짓이 아니오.
0: 예?
4: 아, 귀 아파. 호떡이는 계속 콧물을 흘리고 있었소. 그러니 코 점막은 촉촉했을 것이오.
0: 점액 세포 어찌 된 것이오?
5: 저는 점액도 만들지만 점액을 불러오는 능력도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1: 이제부터 이 코마을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찔라 찔라 찔라 찔라.
5: 아, 코마을을 지키는 점액세포,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를 두고 볼 수 없소이다.
1: 왜? 쫓아내게? 어떻게 할 건데?
5: 콧물 작전이야.
1: 콧물? 아, 다 바짝 말라버렸는데 물이 어디 있다는 거냐?
5: 점액들은 건물이 되시오. 예!
1: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5: 섬모세포 지금이요. 콧물은 가시오. 섬모 섬모.
1: 콧물이다. 내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나가면 저 콧물에 휩쓸려서 쫓겨날 텐데. 실수 실수.
5: 감기 바이러스를 내쫓을 때까지 전액들은 원시오. 콧물은 가시오. 섬무. 콧물은 계속 가시오. 가시오.
4: 왜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
5: 하나, 제가 아무리 콧물을 퍼부어대도 감기 바이러스는 내쫓을 수 없었사옵니다.
1: 어휴, 콧물에 휩쓸려 나갈 뻔했어.
2: 그 콧물로 내쫓았어야 했는데.
0: 그런데 말입니다, 사또. 응? 점액세포는 점액을 모아 콧물을 만들 수 있는데도 왜 점막을 사막으로 변하게 둔 것일까요? 아우. 그 죄는 어미 벌하소서. 어미.
4: 아우, 따가. 그것은 나도 궁금하오. 점액세포, 왜 점막을 사막으로 변하게 두었소?
5: 사또,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갑자기 콧구멍으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6: 건조한 공기야!
5: 촉촉했던 점막은 사막으로 변하고
1: 코 털털털털털.
5: 코털 장군님도
4: 점에.
5: 저도
6: 섬모.
5: 섬모 세포도 모두 바싹 말라버렸사옵니다.
0: 왜야? 지금 당장
4: 건조한

0: 사또.
1: 우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모두 바짝 말라버렸잖아.
2: 건조한 공기가 코마을로 들어오는 바람에 촉촉한 점막이 사막이 되었고,
1: 그 바람에 감기 바이러스인 내가 들어가서
2: 호떡이가 코감기에 걸린 거였어. 오, 건조한 공기 최고 딱지다.
3: 여봐라, 건조한 공기에게 권장을.
0: 아, 또 억울합니다. 제가 건조한 공기가 된 것은 제 짝꿍인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옵니다.
1: 물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0: 추운 겨울이면 찾아오는 바람장군과 난방장군 때문이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저는 더 건조한 공기가 될 것이고, 그럼 호떡이의 코감기는 더 심해질 것이옵니다.
2: 왜야?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0: 지금 당장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창을 열어 환기하고, 제 짝꿍인 물을 만날 수 있게 가습기를 틀어주시옵소서.
3: 알겠소이다. 그럼 난 이만 뿅.
1: 어? 사또가 사라졌다. 그럼
4: 어디?
2: 집에만 있어서 감기에 걸린 거야. 집안 공기가 건조해서 감기에 걸린 거라고. 일단 창문부터 열어 환기하자.
3: 누나, 나 추운데.
2: 환기하지 않으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마을은 또 사막으로 변할 거고, 공기에 숨어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또 네 코로 들어가서.
3: 안 돼. 그럼 창문 내가 열래. 창문 내가 열 거야.
2: 습기를 틀어야지. 공기야, 촉촉해져라.
3: 상처엔 촉촉 밴드. 누나, 누나, 누나, 누나.
2: 호떡아, 왜 그래? 누가 네 간식대에서
3: 넘어졌어?
2: 피자. 얼른 소독약 뿌리고, 그리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데 어디더라?
3: 구급 상자에 있지.
2: 아, 맞다, 구급 상자. 근데 구급 상자가 어딨더라?
3: 저기 냉장고 위에 있지.
2: 응? 아, 맞다, 여기 있었지. 호떡아, 누나가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줄게.
3: 아, 싫어 싫어, 아프단 말이야.
2: 안 돼, 소독하고 촉촉밴드 붙여야 해. 안 그러면 이렇게 흉터 생길걸?
3: 또 흉터가 생긴다고? 나 소독도 하기 싫고 촉촉밴드도 붙이기 싫은데. 누나,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야?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냐고? 왜?
2: 아이고, 나도 모르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던데.
5: 딱지.
2: 오, 촉촉밴드 딱지다. 잘됐다. 내가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올게. 대신 내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이는 거다.
3: 알았어, 약속.
2: 약속. 이야.
6: 저 결구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꽉 잡아.
7: 여장, 더는 못 버티겠어.
6: 안 돼, 저 결구.
5: 비상, 왼쪽 무릎 마을에 상처 발생. 저 결구가 상처 밖으로 튕겨나갔다. 피가 난다.
8: 상처 발생, 가자.
6: 저 결구 미안해. 내가 초철구를 지켰어야 했는데.
5: 지금 당장 새로운 피사촉사는 왼쪽 무릎 마을로 출동하기 바란다.
9: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자고.

0: 염증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연무룸 마을 흉터 봤지?
1: 봤지?
0: 그거 내가 만든 흉터잖아.
2: 우와, 정말?
0: 우리가 싫어하는 소독약을.
2: 소독약! 아, 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0: 아니야, 떨 거 없어. 소독약을 안 발랐다고.
2: 안 발랐어? 아이, 난 또 뭐라고.
0: 게다가, 촉촉 밴드도.
2: 촉촉 밴드! 아, 너무 무서워.
0: 아니야, 떨 거 없어. 촉촉 밴드도 안 붙이는 거야.
2: 아니, 난 또 뭐라고.
0: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찔렀더니 염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영광의 흉터 남겼지.
2: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균 형님.
0: 세균 동생, 나만 믿고 따라와.
2: 예, 형님.
0: 자, 들어왔다. 자, 소독약도 없고 촉촉 밴드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2: 예. 저기 누가 있는데요?
3: 저 결국 미안하다.
0: 아, 신경 쓸 거 없어. 혈장이야.
3: 세균, 감히 어딜 들어와?
0: 아, 저리 가. 힘도 없는 게.
2: 역시 세균 형님 세십니다.
0: 아이고,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거야. 혈장은 물이거든. 힘도 없어. 우린 여기서 백혈구만 조심하면 돼.
2: 백혈구 조심. 근데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 하얗고 덩치도 엄청 큰데.
2: 엄청 크고. 아, 이렇게요? 어, 맞아, 이렇게. 와! 백혈구다! 도망쳐! 도망쳐!
4: 감히 어딜 들어와!
3: 백혈구, 여기!
4: 이 백혈구에 불꽃 초막을 받아라! 팍팍팍팍팍팍팍! 세균이 더 들어오기 전에 찢어진 상처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3: 그러려면 혈소판이 필요하잖아! 근데 혈소판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혈소판, 어서 와!
5: 내가 오늘은 혈소판이 됐네.
3: 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상처를 막아줘.
4: 세균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해.
5: 응, 알았어. 딱지를 만들자.
2: 형님, 딱지를 만든다는데요. 딱지가 완성되기 전에 세균들을 불러 모아야 해. 세균들아.
4: 불렀는가? 뭐야? 세균이 또 들어오잖아. 호떡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독도 안 하고.
2: 소독!
6: 야호! 상처 났다. 들어가자.
7: 소독약맨 출동.
2: 아, 소독약맨이다. 설마 뿌리는 건 아니겠지?
7: 에이, 설마. 빙고. 자,
6: 으아! 간다!
0: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2: 소독약을 뿌리면 우린 다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야.
7: 그치. 그럼 이렇게. 백혈구를 괴롭히지도 못했을 거야.
3: 백혈구, 힘내!
5: 그러니까 세균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 호떡이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8: 작가이그 이사총사, 곧 돌풍이 불 거야.
4: 뭐 돌풍? 혈장, 조심해!
6: 혈장!
2: 왜 저래?
0: 혈장은 물이라고 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 말라버린다니까.
6: 괜찮아!
4: 우리 이 틈을 타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자고.
2: 그러자!
4: 안 되지! 이 백혈구가 있는 한 세균은

0: 사랑할 수 없다.
1: 뭐야? 힘 다 떨어졌나 봐.
2: 백혈구 혼자서는 위험해.
3: 얘들아, 내가 가서 면역 세포들을 불러올게. 아, 발이 발이 안 떨어져.
0: 안돼 혈전, 가지 마. 네가 있어야 촉촉해서 나도 싸울 수 있어.
4: 맞아 혈장, 네가 없으면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이 혈소판도 딱지를 만들 수가 없다고.
5: 맞아, 딱지를 아직 반도 못 만들었어.
0: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시가
6: 아유, 깜짝이야.
1: 그렇게 부른다고 대식이가 오겠냐?
7: 대식이가 왔다! 세균들아, 꼼짝 마라!
8: 톰! 진짜 왔네!
3: 백철구,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0: 혈장이 말라가고 있어!
3: 뭐야? 아니, 백철구나 나나, 우리 면역세포들은 촉촉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혈장이 마르면 어떡해?
9: 미안해.
10: 우린 좋은데?
3: 헛떡이는 촉촉밴드도 안 붙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촉촉밴드를 붙여야 혈장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10: 헛떡이는 촉촉밴드 안 붙일 텐데.
1: 그래서 대식이 너도 3, 2, 1.
3: 내가 왜 이러지?
5: 그래,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고 촉촉 밴드를 붙이는 이유 바로 이거였어. 얘들아, 내가 호떡이 갖고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이게 할게. 오, 촉촉 밴드 최고 착지라.
4: 혈소판 딱지 만들다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해?
5: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야. 자, 아, 뜨거워. 세균들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11: 응?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5: 자, 그 다음은 저 촉촉 밴드를 붙여주면.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어. 백혈구, 대식세포, 힘내!
3: 발이 안 떨어져.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
5: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4: 혈소판, 힘내.
5: 응.
0: 대식아, 난 이쪽에서 막을게.
7: 그럼 난 이쪽에서.
1: 그럼 우린
6: 도망가자!
7: 잠깐! 그래, 소독약 맨이다. 꼼짝 마라, 세균과!
10: 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벌써 밤인가?
1: 아니, 저건!
0: 그래! 촉촉 밴드다! 아!
4: 드디어 호떡이가 촉촉 밴드를 붙였나봐!
3: 오! 촉촉 밴드가 내가 마르는 걸 막아주고 있어! 나도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다고!
0: 개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7: 그럼, 우리도 더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0: 가자! 세균들아, 딱 기다려라! 가자! 가자!
10: 아, 촉촉해지니까! 백혈구랑 대식세포!
1: 엄청 세졌잖아!
5: 어머나! 어머나! 나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니? 금방 딱지로 상처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3: 촉촉하니까?
5: 응! 혈장이 촉촉하니까 좋아, 너무 좋아!

0: 내몰릴 수 있다고.
1: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야. 적혈구들이 몸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야.
2: 다치지 않게 조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니까 뭐든지 뮤직 박스. 우후, 오늘의 박스맨. 박스맨. 박스맨 어디 있어요? 박스맨
5: 어디 있어요?
6: 박스맨.
4: 아, 박스맨 저기 있었구나. 아니 근데 박스맨 뮤직박스는 어디 있어요?
5: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다고요.
4: 네? 설마 이렇게 큰 박스가 오늘의 뮤직박스라고요?
5: 네, 맞아요.
4: 아, 너무 고맙게도 새해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박스를 우리 박스맨이 가져다 주셨네요.
5: 와우.
4: 그럼 우리 셋이 다 같이 박스맨을 쳐다보면서 박스맨 최고 한번 외쳐줄까?
5: 네!
4: 박스맨
5: 네, 최고!
4: 고마워요.
5: 고마워요.
4: 새해 처음으로 만나는 뮤직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5: 네.
4: 그러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까?

0: 가자 얘들아. 저기 봐 가자.
1: 자 우리 지유랑 정혜빈은 왼쪽에 아저씨는 오른쪽에 오늘의 박스는 드럼 공유 아유 근데 이거 혼자는 힘들겠다
2: 그러기 힘들겠어 진짜
1: 그치 누가 맞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2: 박스맨?
1: 그럴까? 박스맨 좀 도와줄래요? 박스맨 애들이 찾잖아요 이거 같이 좀 나랑 들어줘요 자 이쪽으로 박스맨 박스맨 준비됐죠? 어우 이거 엄청 큰 박스인데 새해 첫 박스 기대된다 뭐가 있을지 얘들아 너희들은 두구두구두구 해줘
2: 두구두구두구
1: 어휴 조심
2: 우와
1: 우와
2: 드럼이야
1: 박스맨 감사합니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2: 감사합니다.
1: 박스맨, 감에 조심해요. 애들이 뵐게요. 예. 안녕. 고마워요, 박스맨. 야, 이거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야. 소리 한번 들려줄까?
2: 네.
1: 여러 가지 북이 있잖아. 이거 북이라는 건 알지?
2: 네.
1: 이 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들려줄게.
2: 띵띵띵, 둥둥둥, 뻥뻥뻥, 뻥뻥뻥.
1: 다양한 소리가 나지? 북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나고.
2: 그럼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뚱뚱 이렇게
1: 알았어 두 개 한번 쳐줄게 소리가 다 다르지
2: 이것도 한번 해봐요 다르지.
1: 이게 궁금하지?
2: 네
1: 이거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 마치 안다는 것처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얘들아 이건 바로 심벌즈라고 해 심벌즈 따라해봐 따라해봐 심벌즈
2: 여기 튀긴 부분이 한 개 있어요.
1: 이거는 햇.
2: 근데 이게 열려요.
1: 열려요. 이렇게 열리죠? 네. 자, 그래서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드럼이라고 해, 드럼. 그리고 이거는 크기도 작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네. 너희들도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쳐봐봐. 정엽이부터. 그래, 그래. 자, 우리 정엽 드러머 한번 쳐봐봐. 그렇지. 심벌도 한번 쳐봐봐. 아하.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지?
2: 네.
1: 이번엔 지우도 한번 쳐볼래? 지우 드러머.
2: 야, 네. 이거 몰라. 나는 저거.
1: 그렇지. 그래, 얘들아. 소리가 어떻게 달라? 소리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2: 완전 그 느낌 소리.
1: 느낌 소리?
2: 네.
1: 알았어. 아저씨가 그러면 이거는 아저씨가 또 알려줄게. 잡아봐. 얘들아, 그러면 이번엔 아저씨가 까치 이야기로 드럼을 한번 연주를 해볼게.
2: 네, 네.
1: 그러면 너네들은 이 드럼에 맞게 움직이면 돼. 알았지?
2: 네.
1: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요. 이 까치 이야기를 들으면 드럼을 연주할 수가 있어요. 자, 숲속에도 새해가 왔어요. 새해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죠. 오늘은 까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떡국 먹는 날. 까치야! 어딨니? 까치야! 어, 그 까치다! 아, 까치가 보인다. 이제 한번 가볼까? 살살 걸어가다가 볼짝 뛰어가다가 휙 날았다가 휙 날았다가 자, 우리 심벌 도착!
2: 도착!
1: 자, 이번에는 다른 리듬으로 한번 가볼게요.
2: 네.
1: 천천히 걸어가다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 뭉자!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출진! 어때요? 우리 까치까치 설날이잖아.
2: 네.
1: 그러면 까치까치 설날 노래 알지?
2: 네.
1: 그 노래를 아저씨가 들어볼 칠 때니까. 그렇지. 아, 똑똑해요.
3: 설날은 어저께고요.
1: 이 노래를 아저씨가 들어볼 칠 때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2: 네.
1: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불러요.

뮤직박스 스페셜 친구들 안녕. 오늘은 동요를 새롭게 들려줬던 박스들을 준비했어. 첫 번째 박스는 아 여기 있구나. 짠! 올라가 내려가 박스야.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자 박스.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솔미가 있는 동요 부르기

주 세 번째 박스는 과연 뭘까? 이 소리는 방귀 소리? 아, 호호호, 어디냐, 이 박스.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아, 방귀잔치. 너희도 생각났니? 다 같이 그냥 방귀잔치로 한번 따라보도록 할까? 뿡! 뿡! 뿡!

공연은 어떻게 들어도 참 즐거운 것 같아. 솔미, 비행기, 그리고 방구자랑 모두 신나는 노래였어. 친구들, 더 재밌는 뮤직박스로 다음에 또 만나.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은하다.
1: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타자.
2: 레미.
1: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좋아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네모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0: 고 앤 스톱.

like COVID. Like big bug. Like laundry. Together.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긴긴.
8: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big bow.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예민한 난 달걀 설레.
1: 어서 오세요. 달걀이
0: 나야?
1: 달걀 여기요. 살아. 가방도 있어요.
0: 없나요?
1: 그럼 이건 어때요?
0: 다른 건 없어요?

0: 1+1=1개, 양인형은 동전 2개니까 1+2=3. 동전 3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3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2: 시장에 갑니다.
1: 배고파.
3: 먹을 걸 살까?
1: 아, 아무것도 없어.
0: 아, 가게 문 닫았어요.
1: 배고파.
2: 나도.
0: 짜잔.
1: 아, 빵이다.
0: 맛있겠죠?
1: 네.
3: 근데 이건 얼마예요?
1: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1: 어?
0: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0: 야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Electrical cords.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브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번개야, 네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7: 어? 뭐라고 주나?
6: 이 망토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0: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1: 잘 들어, 너희 셋 모두. 우선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0: 당연하죠. 영화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악당들이 와서 막 뺏거든요. 그러니까
1: 얘들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어쩌면 너희 셋 다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야. 이 망토의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게.
0: 싫어. 이 망토는 내 거야. 누나가 내 거라고 했잖아.
1: 이론상으론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만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 누나가 보관하고 있을게.
0: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래. 그리고 누나가 가져가 봤자 줘. 망토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1: 안 된다고.
0: 망토 말고. 망토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1: 그래, 그랬지.
0: 아, 그러니까 누나, 내가 잘, 아주 잘 갖고 있을게. 응? 응? 응?
1: 좋아. 대신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0: 엄마, 나한테 멋진 선물이 생겼어. 누가 보내준 걸까? 난 왠지 엄마가 보내준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날 위해.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늘 높이 높이 날아서.
1: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영웅 프로젝트야.
0: 어? 야, 영웅 프로젝트? 번개야, 넌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영웅들도 어느 날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2: 그럼 번개도 영웅이라는 거야?
0: 당연하지. 이젠 번개도 특별한 임무를 해내야만 하는 영웅이 된 거야.
2: 임무? 무슨 임무?
0: 그건 말이야.
3: 아유, 밤청사 또 뭉쳐있네.
4: 아저씨.
3: 얘들아, 이 꽃 어떠냐? 어? 아주 예쁘지? 아유.
2: 어째랑 좀 다르신 것 같지 않아? 그지? 아저씨, 어제를 기억 안 나세요?
3: 응? 어제? 어, 그래, 어제. 어젠 정말 이상했단 말이야.
5: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또 왜 이래?
3: 어떻게 된 건지 어젠 기억이 잘 안 나.
0: 그, 여기 뭘 왜 다쳤는지도 기억 안 나세요?
3: 글쎄 말이야. 그 뭔가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맞은 건지 언제 그런 건지. 아유, 요새 이 깜빡깜빡 하는 게 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2: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
0: 도대체 어떻게

0: 된 거지?
1: 역시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네.
0: 무슨 생각?
1: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망토는 우주에서 온 거야.
0: 어느 날 멀리 우주에서 UFO가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다 실수로 망토를 떨어뜨린 거지.
2: 그런데 그게 마침 번개 위로 떨어진 거야.
3: 뭐야?
2: 그리고 외계인은 그 망토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경비 아저씨였던 거고.
4: 망토 어딨어?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그만 줘요!
0: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결국 망토를 되찾지 못한 외계인은 어쩔 수 없이 경비 아저씨 몸에서 나온 거지.
5: 아, 그래서 지금은 경비 아저씨가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구나? 그렇지!
6: 잠깐! 망토는 외계인이 가져왔다며. 근데 왜 망토가 될 거야? 이상하잖아.
0: 그게... 아, 그러니까 신비한 일인 거지. 원래 히어로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잔뜩 생기는 법이야. 그게 바로 운명인 거고.
6: 운명? 운명?
0: 그래, 피할 수 없는 운명.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어떤 운명의 힘이 망토를 번개 너한테 보낸 거라고.
6: 그런가?
1: 한 번개,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지구로 가는 영웅이 되는 거야.
6: 아, 내가 무슨 지구로 구해?
0: 걱정 마. 내가 시키는 훈련만 열심히 하면 넌 저절로 영웅이 될 수 있어.
7: 근데 영웅이 이런 옷은 좀...
6: 왜? 내 옷이 어때서?
0: 왜? 아, 그럼 내가 번개가 입을 옷을 디자인해볼까? 망토랑 잘 어울릴만한 걸로.
6: 오, 좋아 좋아.
1: 역시 세심한 선수야.
0: 자, 그럼 오늘 방과후부터 바로 훈련 시작하자.
6: 방과후부터?
0: 응. 언니? 응. 농담이지?
1: 진짜야.
8: 잘생겼어.
9: 너무 잘생겼어.
8: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해. 나 해볼 연구원.
10: 예.
8: 준비 다 됐나?
10: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반사판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8: 역시 믿을 건 자네뿐이라고만. 자, 그럼 우리는 다 들어본 광고 촬영장으로 가보자고.
10: 예. 예.
11: 아, 저거. 그 하늘의 왕관도 좀 같이 좀 들고 가지.
8: 하이 데비도, 데비도. 하늘의 연구원은 새로운 섬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내비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11: 촬영장에 뭘 굳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거 어디?

0: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섬유 조직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론 절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미래에 이런 신기술이 개발된다면?
1: 그러니까 미래에나 있을 법한 섬유가 지금 여기...
2: 여긴 아빠랑 내가 축구 연습하는 곳인데 우리끼리 몰래 훈련하기 딱 좋은 것 같아.
3: 오, 그러게. 괜찮네.
4: 좋아. 그럼 일단 나는 훈련부터 시작하자.
3: 아니, 우라 누나가 함부로 날지 말라고 했잖아.
2: 그래.
4: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훈련이 있어.
2: 먼저 외계인 피하기 훈련. 언제 어디서 외계인이 나타날지 몰라.
4: 갑작스런 외계인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 이걸 외계인이라 생각하고 쏙쏙 피하면 돼. 알았지? 간다. 아! 빨리 막아!
2: 이거! 이거!
4: 아니, 공보다 빠르게!
2: 엄마야! 야, 이런 거 꼭 해야 돼? 어?
3: 쏙쏙 피해!
4: 외계인이야, 외계인!
2: 외계인에게 붙잡히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붙잡혔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주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도 꼭 필요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더 세게, 더 빨리.
4: 더. 빨리, 빨리, 더.
3: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5: 나 영어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2: 아이, 훈련을 첫날부터 너무 많이 했나?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3: 아니? 아직 안 끝났어.
1: 섬세한. 너 뭐야?
3: 내가 영웅들이 입는 옷을 분석해봤는데 일단 대부분 영웅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를 입고 활동해.
1: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3: 바지 위에 팬티를 입은 슈퍼맨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수영복 바지와 물안경을 결합해봤어. 비밀스럽게 활동하려면 얼굴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면에 포인트를 줬어.
1: 이건 너무 도둑 같지 않아?
3: 아, 아니야. 완전 딱인 게 없네. 내가 좀 더 고민해볼게.
2: 그래. 그럼 넌 우리 훈련할 때 계속 디자인해줘. 한번게 넌 내일 훈련 늦지 않게 오고. 한번게 알겠냐?

내가 거기 또 왜 가냐? 이상한 운념은 잔뜩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난 그냥

아무도 없지?

0: 다시 따라라.
1: 내 비행기 어디 갔지?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흉지면 어떡해. 어쩌다가 이랬어?
1: 그게 내가 하늘을 볼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빡 날라와서 얼굴을 맞았어. 이게
0: 종이 비행기?
1: 종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빡 공격했어. 근데 방토가 다 막아냈어.
0: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망토가 종이 비행기들을 다 박아냈다니까? 망토에 뭔가 특별한 힘이 또 있는 것 같아도 나.
0: 특별한 힘?
1: 뭐든지 막 막아내는 힘.

0: 너 뭐 하는 거야? 어? 내 망토에 왜 그래?
1: 안 뚫렸어. 망토가 다뚜루뽕을 이겨냈어.
0: 그치? 망토에 신기한 힘이 있는 거 맞지?
2: 와, 진짜 이제 막 슈퍼스타 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3: 아, 이미 뭐 스타지 뭐. 아니 이게 누구야? 이런 센스쟁이가 또 왔네.

0: 그래. 어? 하늘의 연구원은 뭘 실험 중이었던 거지? 응? 다 뚫어뻥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선 혹시 구멍이 작게 뚫리는 새로운 섬유를 개발한 건가?
1: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 가.
2: 응? 내 망토?
1: 아, 어서 가라니까.
2: 알겠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센스쟁이 다음에 또 놀러와요. 응? 여기 새로 개발한 섬유인가?
1: 아직 실험이 안 끝났습니다.
0: 그럼 다 끝나고 보여주도록?
3: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0: 아니, 그나저나 하늘의 연구원, 우리가 오다가 뭘 봤는지 아나? 세상에나 아니! 종이 비행기가 나무에 딱 이렇게

0: 훈련하러는 오지도 않고 우리 몰래 날다가 다치기나 하고.
1: 아니, 뭐 별로 안 다쳤어.
2: 근데 왜 종이비행기가 또 찼을까? 이것도 외계인 짓인 걸까?
0: 아, 당연하지. 아니면 뭐겠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번개, 너 정신없이 날다가 겨우 피했다며?
1: 아니, 망토가 갑자기 이리저리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빡 어지럽고.
0: 신비한 망토가 있으면 뭐해. 네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2: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놨어.
1: 체력 쏙쏙 어린이 캠프.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자.
2: 이제부터 체력을 강하게 키워야 해. 우리 다 같이 여기 참가하는 거야.
1: 응? 나도?
0: 당연하지.
2: 얘들아, 이제 우린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준모란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가고 봅니다. 안녕.
1: 재력 쑥쑥 어린이 캠프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교관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괜히 온 것 같아. 무서워. 조용히 해.
1: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2: 네!

0: 이게 뭐지?
1: 나 비행기.
0: 죽은가 봐.
2: 가서 죽어 와.
0: 응.
2: 이거 네 거 맞지? 내 비행기. 잘 가, 분노라.

0: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음. 무서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 쯤이야. 지금 좀 먹기지.
2: 이 정도 꼭 해야 돼?

0: 5, 4, 3, 2, 1, 땡!
1: 강력한 파워!
0: 나온다!
1: 변기가 막혀 고민이십니까?

0: 봤나? 봤어? 아니 나 저기 나 예? 안 본 건가?
1: 매시간 몇 분 몇 초 어디서 뭐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다 체크해놨습니다. 매시간 채널 고정.
0: 채널 고정?
1: 채널 고정.
0: 역시 하늘의 연구원도 채널 고정을 할 리가 없지. 어, 엄마.
2: 어, 나 TV 나오는 거 맞죠? 어, 나 잘 들켰죠?
3: 분명 뭔가 개발해낸 것 같은데.
4: 목마르지? 형이 음료수 뽑아줄게.
5: 응, 형아. 윙, 윙, 윙.
6: 이곳이 여러분들이 훈련할 기구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까?
7: 교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6: 좋습니다.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7: 네!
6: 훈련생 준비됐습니까? 대답 소리 우렁차고 좋습니다. 실시!
7: 실시! 아자! 와! 역시 공감해!
6: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제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0: 세트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준비됐으면 큰 소리로 기합 외칩니다.
1: 앉아!

0: 왜 저래?
1: 이게 왜 이래?

0: 깨워질 뻔했네.
1: 나 못하겠어.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2: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응?

0: 요즘이야.
1: 얘들아, 영웅이 되려면 당연히 저 정도 체력을 갖춰야
0: 됐어. 나 영웅 안 할래. 교관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갈 거야.
2: 왜?
0: 가지마. 안돼.
2: 가지마.
3: 우가.
1: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0: 뭐? 동생이 없어졌다고?
1: 네, 갑자기 없어졌어요.
0: 응?

0: 잠그는 거야.
1: 뭐 하세요?
0: 아, 예! 예! 예!
1: 제자리에서 뭐 하시냐고요?
0: 이런 거 버릴 때는 내용물을 버리셔야죠. 자칫하면은 다리가 꼬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준 건데.
2: 보험관리소에서 알립니다. 5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줄무늬 상의를 입고 형을 찾는 그 아이를 발견하시면 정문 앞 공원관리소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우가! 우가! 우가! 우가! 키 이만한 남자를 못 보셨나요? 아니. 화장실에도 없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가! 우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0: 맞지? 어, 맞아. 내 동생 거야. 저쪽 사기 근처에 있었어.
1: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찾아볼게. 여기 있어? 여기서 기다려.
0: 도대체 내 동생 어디 있는 거야? 우가야! 공원이 너무 넓어서 걱정이야.
2: 넓어?
0: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공원을 돌면 우기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우선 누나가 함부로 나이지 말라고.
3: 나서야 할땐 나서야지. 위험을 모른 채 하는 건 영웅이 아니야.

0: 등원하겠습니다.
1: 역시 대단해. 6시. 1초도 안 틀려요, 1초도. 하지만 오늘은 나도 갈 때근.
2: 저는 조금 더 남아서 일 좀 하다 가겠습니다.
1: 아, 그럴래? 참 누구랑은 달라요. 응? 내가 자네 많이 아끼는 거 알지?
2: 저도 박사님 많이 좋아합니다.
1: 어, 엄마. 어, 동네 사람 다 불렀어? 아, 그리고 누구 불렀어?
2: 힘든 건 죄다 나만 시키면서 칭찬해.

0: 네가 감춰봤자지.
1: 아우, 이거 쓰레기통이 뭐야?

0: 가봐. 섬유 조직이라니까. 어? 아니 근데 잠깐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어딨니 오빠?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다행이다. 어서 데려가요.
2: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1: 네? 당연하죠. 우리 형이 많이 기다려요.
2: 그렇다면 망토를 내게 줍니다.
1: 네? 망토요?
2: 망토를 벗어내려놓습니다.
1: 설마 교관님도
3: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어서 돌려줘.
4: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좀비 아저씨처럼?
2: 바로 실시합니다. 지금 당장 망토를 벗습니다. 실시! 실시합니다.
1: 아, 알겠어요. 드릴게요.

0: 뭐야? 결정. 이게 뭔지 보내주세요.
1: 영우야!
0: 빨리 가자. 빨리.

0: 망토를 빼앗았다.
1: 결국 망토를 뺏겼어. 내 망토.
2: 망토야, 제발 나한테 다시 와줘. 나한테 와, 제발. 나한테 와, 제발.
3: 이게 뭐야?

0: 가자. 지금 당장 거기 섭니다.
1: 안 되겠다.

0: 번개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1: 아, 아우, 뭘. 아, 아우, 참.
0: 번개야, 너 정말 영웅 같아.
1: 맞아, 정말 최고.
2: 형아, 날아또. 형아, 비행기야, 날아또. 형아, 최고. 윙, 윙, 윙.
1: 아, 아니! 아, 그게, 어, 그러니까,
0: 아, 내 동생이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만큼 널 엄청 좋아한다는 뜻이야.

0: 그럼 교관님도 기억 못하시려나?
1: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외계인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노리면
2: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지.
3: 그렇지?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꼭 영웅이 돼.
2: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를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볼 거야.
4: 맞아.
5: 나도 최선을 다할게.
6: 어? 나도 그럴 거야.
7: 나도.
8: 뭐? 교관님이 망토를 뺏으려고 했다고?
0: 응. 저번에 경비 아저씨도 그랬고.
8: 경비 아저씨도?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0: 아니, 그때까지는 혼자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교관님까지 그러니까.

0: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먼저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1: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근데 누나, 진짜 이상한 건 둘 다 망토를 뺏으라는 걸 기억 못해?
0: 기억을 못해?
1: 응. 그래서 다이는 그게 다 외계인지래.
0: 누군가 망토를 노리고 있어.
1: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럴까?
0: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음악이 멈추면 얼음. 그럼 시작한다. 냥냥.

0: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이번엔 내 차례.
3: 나도 술래.
0: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2: 멈춰. 네 차례야, 레미.
1: 함께 춤추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좋아, 날씨가 술래해.

0: 라시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왜 그래 도도?
3: 나도 술래하고 싶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사라진 흰머리 랑구르.
1: 너무 무서운데.
2: 나 너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겠지.
0: 탐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3: 막혀.
4: 희귀종은 찾았어?
1: 그리피?
5: 그리피, 아직이야.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4: 큰일이네. 동굴이라 신호가 약해서 톱신이 곧 깰 텐데.
0: 뭐? 그럼 이제 어떡해?
4: 희귀종 전투를 방금 보냈어. 다들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알았...
0: 그리피! 그리피!
5: 통신이 끊긴 것 같아. 이번 희귀종은 흰머리 랑구르야. 랑구르는 긴 꼬리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만큼이나 꼬리가 매우 길어. 무척 희소한 원숭이 종이야.
1: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5: 흰머리 랑구르는 주로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잠을 잔대. 보통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오지만.
2: 저기 봐라, 삥! 어?
0: 흰머리 랑구르의 발자국이야. 어?
5: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천적을 피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굴로 들어왔나 봐.
2: 여기 봐라, 삥! 좁던 동굴은 이미 나간 것 같다, 삥!
1: 어, 로티!
2: 어?
0: 괜찮아! 다들 천천히 뒤로 물러서.
5: 잠깐!
6: 겨자! 어? 겨자! 겨자!
5: 동굴 안에서 절대 흩어지면 안 돼!

0: 이 몸이 뒤쫓고 있단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군. 이번이야말로!
1: 어린이 여러분, 동그라는 미끄러우니 장화를 꼭 신어주세요.
0: 꼭 잡고 말 테다!
2: 나야, 아까 그 그림자는 찹찹이었고.
3: 찹찹?
1: 난 또 찹찹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 해준 거야.
2: 네, 그러세요.
1: 진짜라니까.
4: 맞다, 흰머리 랑구르는?
2: 오면서 봤는데 발자국이 이 지점부터 끊겼어.
4: 어디로 간 거지?
3: 근데 이 삐죽삐죽한 건 다 뭐냐, 핑?
2: 그건 석순이야. 동굴로 스며든 빗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돌처럼 굳은 거야.
4: 혹시 이 위로 타고 간 건 아닐까?
1: 저게 봐! 이상한 흔적이 보여.
2: 그러게, 꼭 꼬리에 쓸린 것 같아. 종유석에 매달려서 도망쳤나 봐.
3: 그렇게 높이 기어오를 수 있냐, 핑?
2: 물론이지. 흰머리 랑구르는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걸어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도망치곤 하거든.
1: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어서 가보자. 다들 조심해. 미끄러워. 어? 우와.
3: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니 신기하다, 핑.
2: 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
3: 겨겨.
1: 흔적이 저기서 끊겼어.
3: 어?
2: 진짜네. 설마 저기로 미끄러진 건가?
3: 어떡하냐, 핑.
4: 어, 잠깐만.
1: 내가 구해줄게.
3: 나한테 에어매트가 있었다, 핑. 이거면 문제 없다, 핑.
1: 좋았어.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3: 불쌍하다, 핑!
1: 살살해, 하트핑!

0: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배가 한자리에서 계속 돌게 돼.
1: 난 몰랐다, 삐.
2: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다들 힘내자. 우리가 왔으니 안심해.
1: 자, 기분 더 있다, 삐.
3: 어디 보자.
2: 어때?
3: 괜찮아. 다행히 저체온증까지 오진 않았어.
1: 뭐야?
0: 새끼 랑구르야. 아기일 때는 황금색이었다가 곧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털 색깔이 검게 바뀔 거야.
3: 다행히 엄마가 따뜻하게 보호해서 건강해 보여.
2: 걱정 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대체 누군데 자꾸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4: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알려주지. 이 몸은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매드 코파님이시다.
5: 응? 위대하신 매드 코파?
4: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가라 매드 코카님의 드론 무대.

0: 당장 그만둬! 이러다 동굴이 무너지겠어!
1: 예? 대체 뭐라는 거야? 뭐 됐어!

0: 자, 마셔봐. 몸이 따뜻해질 거야.
1: 어? 몸 아프니 큰일났나 보다, 삐.
0: 그러게.
1: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냐, 삐.
0: 몰라. 저번부터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2: 이제 나갈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0: 어떻게 길을 찾지?
2: 바람이 부는 쪽만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0: 안 돼!
2: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보여!
3: 찹찹이 덕분에 길을 찾았네.
0: 찹찹이가 아니라 내 덕분!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바뀐대.
2: 너무 좁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1: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삥. 자자. 하트, 하트.
0: 짱! 이야, 얼마 만에 바깥 공기야.
3: 우와. 우와. 반딧불이 서식지인가 봐.
1: 와, 정말 아름답다, 삥.
0: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인걸. 잡쳐봐! 먹으면 안 돼!
2: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으아!

0: 랑구르 DNA 코인 저장 완료!
1: 야, 거기 아무도 없어?

0: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안녕?
1: 정전인가? 자, 누가 확인할래?
2: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은데.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테라피아의 불청객.
2: 로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0: 홍룡삼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테라피아의 불청객.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갑자기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봤지. 잘못 들었나 보다. 안녕, 로티. 어쩌면 그날 내가 봤던 건 붉은 달의 저주가 만들어낸 유령이 아니었을까?
1: 유령이 어딨다고. 붉은 달은 과학적으로 개개월식 현상일 뿐이야.
0: 캔디코 너?
2: 왜?
0: 혹시 겁먹은 거야?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1: 웃기시네. 무섭긴 누가 무섭다고.
2: 뭐야 갑자기?
0: 내 다리를 누가 잡았어?
3: 정전인 것 같아. 많이 어두운데 다들 괜찮은 거야? 어?
0: 캔디코, 유령이 어딨냐더니.
1: 사고에 대비한 것뿐이거든.
3: 자, 1층에 가서 비상전원을 켜야 하는데 누가 갈 거야? 하트핑?

0: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2: 어? 와, 로티 때문에 괜히 무섭네.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네. 분명 비상전원이 있을 텐데.
0: 캔디코! 캔디코!
2: 로티! 저거 캔디코 선전등 아니냐, 빈?
0: 캔디코는 어디 갔지?
3: 기진의 미확인 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0: 뭐?
2: 미확인 개체라니. 뭐가 들어온 거냐, 빙.
4: 그럼 우리 나눠서 수색해볼까?
0: 나눠서?
5: 같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둡기도 하고.
2: 손전등도 하나다, 빙.
4: 손전등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너희 셋이 먼저 올라가. 난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여길 살펴볼게. 불이 왜 제대로 안 켜지지? 배선 쪽이 문제인가? 응? 왜 전선이...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2: 도대체 무슨 일이냐, 빙?
0: 혹시 로티가 봤던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2: 유령이 캔디코도 잡아간 게 분명하다, 빙!
5: 아니야! 그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2: 지어냈다니, 빙?
5: 그래, 그니까 유령 같은 건 세상에 없어. 거짓말한 건 미안. 아무튼 일단 기지를 수색해보자. 뭔가 있는 건 확실해. 슈퍼탐사대 X 캔디코를 찾아 출동! 출동!
0: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2: 응?

0: 로티, 왜 그래?
1: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뭘 좀 찾았어? 어,
2: 아무것도 없었다, 삥.
1: 여기 라디오 같은 게 있나?
2: 멋있겠다, 삥.
0: 없었던

0: 미코! 여기서 뭐해! 일어나, 빨리!
1: 도망가야지, 따삐! 이름이 미쳤어, 따삐!
2: 겐지!
1: 겐지코 무섭게 왜 그러냐, 삥!
3: 내가 아직도... 겐지코로 보여!

0: 로티, 나야, 나.
1: 표정들이 아주 멋진데? 어? 로티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리길래. 근데

0: 진짜 겁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1: 뭐야, 너희들 그럼 둘이서 짜고?
2: 맞아. 캔디코가 재밌는 계획을 얘기해줘서 너희가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 난 드론을 이용해 날아갔지. 그곳에서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정말로 재미있었어.
0: 하지만 아까 진짜 유령 목소리를 들었다.
2: 그건 바로 신작 발명품
3: 그리그리 음성변조 마이크 너프리즈.
0: 얘는 마타마타 거북이야.
1: 거북이?
0: 아까 2층에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
2: 정전을 일으킨 것도 그 녀석 짓이야. 전선을 다 갉아먹었어.
1: 오씨,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
0: 너무했다.
1: 못 일어서겠어.
0: 왜? 다들 무서운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4: 앞으로 다시는 유령 얘기하지 마라.
1: 내가 뭐라고 했어? 유령 같은 건 없다니까.
4: 대장말이 맞다.
0: 이름은 마타마타 거북. 개울이나 늪에 서식하는 민물 거북이야.
4: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거북이다. 삥.
1: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원래 살던 곳에 물이 말라버렸대. 그래서 물을 찾아서 하류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떠내려온 것 같아. 그랬구나. 돌려보내기 전 안전한 곳을 찾아줘야겠어.
2: 물이 많은 완벽한 곳을 찾았어. 일회용 자연분해 캡슐을 타고 이동하면 돼.
0: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고마워.
1: 그리피, 포털을 열어줘.
2: 어?

0: 마타마타 거북 DNA 코인 저장 완료!
1: 오늘 밤은 너무 길었다 뿅.
2: 이제 자자.
3: 너무 피곤해.
4: 어? 로티, 안 들어가?
0: 거북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 좀 해보고.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4: 그래, 그럼 수고해.
0: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맞다. 손전등 챙기는 걸 잊었네.

0: 봐. 오, 첩첩이의 엄마, 아빠. 게르누크를 찾으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초원에서의 추격전.
2: 첩첩이는 대체 뭐냐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숨.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1: 얼굴엔
3: 순한 길갱.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응원이 필요해. 어떡해.
1: 에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0: 그치만 시험 잘 보기로 약속하고 사라 언니가 새 구두 사줬단 말이야.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2: 힘내, 로니.
1: 파이팅!
0: 난 진짜 응원이 필요하다고!
3: 오, 알았어. 잘했어. 그래. 잘 받았어. 조금만 기다려서.

0: 되는 것으로 힘들어 힘내.
1: 너 때문에 힘나네.
0: 역시 응원해주니까 힘을 내네. 힘내.

0: 역시 내가 제일 먹잖아 나. 난 엄청 가뿐하겠거든 솔직.
1: 싸우지 마. 가장 사랑스러운 건 나였으니까. 나도 할래 거래. 재밌어 보여.
0: 좋아. 누가 제일 멋진지 가려보자고 나나.
2: 가장 멋진 건 나야 나. 잘 보라고. 야!
3: 장난쳐가지고 이게 뭐야?
4: 레나 학생, 대충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3: 네. 아, 힘들어.
1: 뭐? 힘들다고?
0: 불 것 같아 눈으로 힘내라. 근데
4: 뭐? 더 깨끗이 쓸어라.
3: 선생님.
4: 더 열심히 청소해.
5: 로미한테 가면 더 즐겁게 응원할 수 있을 거야.
0: 어? 저기로 가볼래, 힘내. 자, 그럼 준비, 출발! 포기하지 마. 힘내. 또 너는 나는 힘내 힘내 힘내 힘. 너는 불꽃 같은 응원이 필요해.
1: 불꽃 같은 응원?
6: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언니가 없네. 얘들아, 사라 언니 못 봤어.
0: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1: 난 됐어 그래.
6: 어? 얘는 어떤 피니핑이지?
1: 로미, 힘내핑이었죠.
6: 얜 응원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응원하게 만들어 솔지.
1: 응원을 시작하기 전에 어서 캐치해 해 나가.
6: 응, 알겠어.
0: 열려라 체인들이. 언제나 솔직히 솔직핑 펑.
5: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6: 힘내핑! 어? 말썽 피우지 말고 그만 캐치되시지.
0: 또 뭐야? 얘 친구야, 힘내?
6: 그래, 난 친구이자 이모션만
0: 같이 응원해야지! 그럴 것 같은 응원으로 힘내라, 힘내!
6: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피리피리 매지컬 글로리아!
3: 전부 피하잖아.
0: 야, 같이 응원하자니까 힘내.
3: 잠깐만.
1: 프린세스 괜찮았죠?
0: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내 힘내. 그래핑 넌 할 수 있어.
1: 뭐? 얘들아, 프린세스가 이상해. 힘내핑의 마법이
7: 힘내 힘내 그래핑 힘내라.
0: 야, 힘내핑 응원단 응원 시작! 힘내!
7: 힘내라 힘내! 굿!

0: 우리가 응원해준다니까. 난 띵띨 못한다고 그래.
1: 띵내랑 띵내 할 수 있어. 할지.
0: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그래?
1: 힘내. 끝까지 응원해줄게. 나나.
0: 난 됐어. 여긴 진짜 괜찮겠지, 꿀에?
2: 꿀에 핑! 띵틀 뛰어야지!
0: 휴, 이제 포기했겠지, 꿀에?
1: 아니!
2: 내가 응원하는 날 포기는 없어! 힘내! 심정이 어떤가요, 힘내?
0: 난 진짜 하기 싫은데.
2: 다들 응원의 박수, 힘내!
1: 멋지다, 꿀핑! 할 수 있어, 꿀지!
0: 마법에 걸린 애들을 대체 어떻게 되돌려놓지?
3: 그야 간단하지. 네가 성공하면 돼.
0: 왜 이제 말해, 꿀해?
3: 네가 안 물어봤잖아.
0: 그렇긴 하지. 근데 나 띵틀 못 뛰는데.
3: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그냥 자신감 있게 뛰기만 해.
0: 어, 상자야, 어디 가?
2: 친구들의 응원이 엄청납니다. 힘내.
0: 못하겠어. 아무래도 난
1: 할 수 있어.
0: 어서 뛰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한번 해볼래. 친구들을 되돌릴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꿀해!
2: 꿀의 핑 선수가 드디어 도전합니다. 힘내!
3: 날 밟고 가라!

0: 어떻게 된 거지, 속지?
1: 마법이 풀렸구나, 꿀이! 어서 힘내핑을 캐치!
2: 벌써 도망쳤어!
1: 아직 이 안에 있어, 꿀이!
3: 어디 보자. 전등, 폭죽상자, 꽃병이라.
0: 큰일이야. 힘내핑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
1: 저 전등 왜 두 개지?
0: 저거 원래 두 개였거든, 솔지. 그보단 꽃병이 더 수상해 보여.
1: 에? 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나?
0: 한 번도 못 맞춘 네가 할 말은 아니지.
1: 나도 언젠가 맞출 것 같아.
0: 제발 좀 그래줄래?
4: 얘들아, 진정해줘. 힘내핑은 불꽃 같은 응원을 좋아하니까 혹시 폭죽에 숨은 거 아닐까?
1: 힘내핑의 색깔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 꿀에!
2: 좋아, 꿀에핑 널 믿어볼게.

막무가내의 응원은 이제 그만. 트리 캡처링!

0: 열쇠킹핑 킹래핑 캐치.
1: 그래도 난 친구들을 계속 응원해줄 거야. 힘내.
2: 이걸 점수라고 받아온 거야, 로미.
3: 다음 시험은 꼭 잘 봐야지.
4: 로미.
5: 열심히 공부할게.
1: 힘들 땐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5: 고쳐줘요. 고쳐핑.
6: 어? 이게 왜 이러지?
7: 고장이야? 이리 줘봐. 전기로 안 되면 손으로 직접. 야!
2: 오래 쓰긴 했지. 요새 돈 들어갈 때가 많네.
5: 언니, 무슨 일 있어요?
2: 거품기 사러 나갔다 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새로 산 로봇 청소기랑 내 드레스엔 절대 손대면 안 돼. 자, 손대지 말아야 할 거 뭐? 로봇 청소기, 드레스, 알겠지?
5: 저도 배달 나가야 하는데.
8: 질동이다! 나를 따르라, 나나!
9: 나나핑 대장님,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꿀에!
8: 문제 없다, 나나! 걸어보자고! 이대로 쭉 간다, 나나!
10: 얘들아, 뭐 하는 거야?
5: 이 로봇 청소기는 살아오니까 엄청 아끼는 거야.
9: 고장내면 무지 혼날 거라고, 쭈!
5: 배달 다녀올 동안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재밌었는데 아쉽네, 솔직히.
9: 얘들아, 저기 좀 봐, 꿀에.

0: 드디어 고쳤어. 이거 이래.
1: 쇼쇼.
2: 고쳐줄 테니 걱정 마, 고쳐.
3: 왜 그래, 하츠쿠?
4: 내가 잘못 봤나? 아무것도 아니야, 쭈.
3: 배달 끝. 이제 돌아가자, 하츠핑.
2: 저것도 고장? 지금 고쳐줄게, 고쳐.
0: 아이고, 운전 좀 조심해요.
5: 그랬잖아요.
4: 아무래도 수상했죠.
6: 당신은 먼저 벗다 튀어나온다고 했어. 어쩌지 않았어요?
2: 고장난 걸 다 고쳐놨으니 모두들 편해지겠지. 뿌듯해, 고쳐. 모두 나한테 맡겨, 고쳐.
7: 너 로미한테 가보면 어때?

0: 이쪽에 왠지 고장난 게 있을 것 같아. 고쳐. 고장난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 테니 힘내. 고쳐 다 고쳐.
1: 어? 갑자기 다시 움직이는데? 다행이다. 이거 봐, 이제 돼.
2: 어? 어떻게 한 거야?
1: 왜 이래? 안 꺼져.
3: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 나는
4: 사라가 알면 무지 화낼 거야.
5: 큰일 났네, 숙지.
0: 내가 고쳐줄까? 고쳐?
4: 너는 고쳐핑? 거기 꼼짝마라.
5: 아, 잠깐! 고쳐핑, 이걸 고쳐줄 수 있어, 솔지?
0: 물론이지. 내가 못 고치는 건 없어, 고쳐.
5: 어쩔 수 없지. 얼른 이걸 고쳐줘, 나나.
0: 좋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고쳐! 고쳐, 다 고쳐!
6: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4: 움직인다! 다행이야, 그래.
0: 또 고칠 건 없어? 뭐든 말만 해, 고쳐.
5: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솔지.
6: 청소를.
0: 걱정 마. 얼마든지 또 고칠 수 있어. 고쳐, 다 고쳐.
6: 모두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0: 넌 여기 못 올라올까?
1: 고쳐! 고쳐! 해줘!

0: 거추강력 모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1: 힘이요, 정말! 이러다 빨려 들어가겠어, 솔직히! 꼬랩해! 조금만 더 힘내고! 모두 날 잡아달라!
2: 얘들아, 어디?
1: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달라, 민구네!
3: 어차피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야, 솔지?
1: 미안해, 고쳐!
4: 그렇다면 마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0: 세상 도망칠 힘이 없어. 고쳐.
1: 어쩐지 아까 돌아올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다 네가 한 거였구나. 자, 이제 같이 가자.
2: 트립 트립 캐트릭 매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핑 고쳐핑 캐치.
0: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인데.
3: 큰일 날 뻔했어, 나나. 이럴 때가 아니야. 서로가 알기로도 하는 날에.
4: 루미,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어. 너희,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3: 잘못했어요, 꼬리.
5: 우리가 열심히 청소할게요, 솔지.
4: 다들 거기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2: 스쿨버스
13: 내일 또.

0: 얼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목이 길어지고 싶어?

0: 목이 엄청 길다.
1: 저렇게 길면 목을 움직이기 힘들겠는걸?
2: 지금 보는 것처럼 목뼈가 정말 길어서 타니스트로페우스라고 이름 지어졌어.
1: 아, 그렇구나.
2: 그럼 타니스트로페우스의 정보를 찾으러 가볼까?
1: 응!

0: 우와! 레스야! 얘들아!
1: 로키! 비키!
2: 어서와! 타니스트로페우스를 보러 왔다며?
3: 응! 타니스트로의 목은 엄청 길다며?
2: 여기서 기다리면 볼 수 있어!
3: 정말 기대된다!

0: 조개 껍데기 같은데?
1: 우와, 정말 예쁘다. 내가 주워가야지. 파워 갈고리 발사.
2: 우와, 타미스트로다.
3: 와, 봤어? 목이 정말 길어.
4: 응, 진짜 대단해. 응.
1: 그 조개는 내 건데, 나한테 줘.
3: 어?

0: 로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긴! 내가 목이 짧다고 놀리는 거잖아!
2: 어? 널 놀렸다고?
1: 다니스트로페우스는 목이 기니까 조개를 건졌고, 난 짧아서 못한 거잖아! 그걸 놀린 거라고!
3: 로키!
1: 나도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으면 조개찜을 쉽게 건졌을 거라고.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2: 로키!
1: 비키 누나! 비키 누나!
2: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 어떻게 하면 나도 목이 길어질 수 있는 거야?
2: 글쎄, 난 그냥 길어지던데. 방법은 모르겠어. 미안.
1: 알겠어. 길어져라! 길어져! 아이고, 어지러워. 길어져라! 길어져라!
4: 뭐하고 있어?
1: 아, 도모 형이라면 내 목을 길어지게 만들 발명품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있지?
4: 응? 그런 건 없는데.
0: 로키, 목을 길게 만든다고?
1: 응!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3: 로키, 괜찮아?
1: 목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
0: 로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그러다가는 다치겠어.
1: 알았어.
5: 로키, 우리가 도와줄까?
6: 우리랑 같이 타니스트로페우스를 관찰하러 가자. 어떻게 목이 길어졌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1: 그래! 그럼 되겠다! 얼른 출발하자!
7: 근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가도 괜찮을까?
1: 렉스 형은 늦게 올 거란 말이야! 빨리 가자!
7: 그래, 알았어.

0: 목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
1: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2: 저기 봐, 어? 한 마리가 더 왔어.
1: 어? 왜 저러지? 어? 설마 둘이 싸우는 건가?
0: 그것보단 춤추는 것 같은데.
1: 내 생각엔 자기들 목이 길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2: 근데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1: 우와, 저것 좀 봐. 더 길어졌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목이 안 빠지는 것 같아. 저러다가 다치겠어. 내가 가볼게. 로키 옐로 파워 탈진. 로키

0: 비키, 갈고리 발사! 비키!
1: 맥스, 슈퍼 갈고리 발사!
0: 렉스형! 다행이다. 휴.
1: 다들 괜찮은 거야?
2: 응!
0: 고마워, 렉스형, 비키 누나.
1: 너도 정말 잘했어. 로키 니 덕분에 타니스트로페우스가 무사할 수 있었어.
2: 맞아. 로키가 만약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다면 그렇게 빨리 행동하지 못했을 거야.
3: 응. 오늘 새삼 로키가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0: 정말? 고마워.
3: 근데 렉스,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이 갑자기 뒷발로 서더니 목을 길게 빼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1: 그건 말이지.
0: 뭐? 희재기라고?
3: 사냥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0: 나는 긴 목이 헤엄치는 데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
1: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은 서로 치를 재는 습성이 있어.
3: 아,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0: 난 그냥 긴 목을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응?
1: 저기 봐, 또 키를 재고 있어.
0: 우와, 정말이네.
1: 타니스트로페우스는 목뼈가 긴 대신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편이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0: 목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네.
1: 뭐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야. 럭키, 넌 목이 길지는 않지만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
0: 맞아, 내가 좀 빠르긴 해.
3: 근데 로키, 너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0: 뭐라고? 정말? 안 돼! 그러다 타니스트로처럼 느려지면 어떡해! 렉스 형, 내 머리 좀 눌러줘! 목이 안으로 들어가게!
1: 뭐라고?
0: 난 뒷목이 필요 없단 말이야!
2: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0: 우와, 다니스트로페우스다. 다니스트로페우스도 사람처럼 퀴즈기를 하다니 정말 재밌었어.
1: 우린 퀴즈일 필요는 없겠지. 내가 여기서 제일 크니까.
2: 뭐라고? 아니거든. 내가 더 크거든.
1: 내가 앤디 너보다 크다고.
2: 내가 더 크다니까.
1: 아니거든.
2: 내가 더 커.
1: 야, 정말 둘 다 못 말린다니까. 렉스, 안녕. 얘들아, 같이 가.
3: 제가 얘들아.
4: 거대 곤충 탐험 소동.
5: 우와.
2: 우르르 행성에도 곤충이 있다고?
1: 근데 우리 동네 숲에서 본 곤충이랑 비슷한데?
3: 하지만 어? 크기는 좀 다르지? 메가네오라라는 너희 키만한 잠자리도 있는걸? 어?
1: 정말?
3: 응! 숲에는 메가네오라 말고도 거대한 벌레들이 많이 있어.
1: 우와! 한번 보고 싶다! 나도!

0: 곰이다! 재밌다. 조이, 가짜 곰이도 무서워하면서 메가네 우라를 보러 가도 정말 괜찮겠어? 무서우면 말해. 이 앤디가 다 막아줄 테니까.
1: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놀랐을 뿐이라고. 렉스, 빨리 우르르 행성으로 가자.
2: 그럴까?
0: 야하!

0: 여비가 앉았어. 어?
1: 어? 어? 어? 메뚜기다! 우리 동네에서 본 곤충이랑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0: 저기 좀 봐! 어? 어?
2: 메가네오라야!
1: 우와! 엄청 크다!
0: 그러게! 멋지다!
1: 렉스! 우리 기념사진 좀 찍어줄래?
2: 알았어.
1: 메가네우라랑 함께 찍어야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찍자.
2: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너?
1: 방금 바위가 움직였어.
2: 어? 거대 지네 아르트로 플레오라야. 조심해. 렉스, 테스퍼, 대신.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 렉스, 슈퍼 엔진!
0: 여기가 어디지?
1: 어? 어? 나잖아? 내 모습에 비춰보여!
0: 정말이네? 여긴 수정동굴이야.
1: 수정동굴?
0: 응, 맑고 투명한 보석 말이야. 여긴 수정이 자라나는 동굴이야.
1: 우와!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 뒤에도 있어.
0: 정말 신기해.

0: 어?
1: 얘들아! 여기 좀 봐! 꼭 거울 같아! 안녕!
0: 안녕! 저게 뭐지?
1: 어?
0: 조용히 해. 아무래도 정갈 같아. 정갈? 그럼 독이 있는 거 아니야?
2: 필모노스코로피우스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1: 그렇구나. 렉스!
0: 깜짝이야. 렉스,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0: 미안해. 아무튼 안 들켜서 정말 다행이야.
1: 미안해.
0: 어서 가자.
2: 조심해! 부딪힐 수도 있어!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어서 가. 렉스, 슈퍼 갈고리. 됐어. 렉스, 슈퍼 이빨!

0: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1: 저쪽이야. 아까 동굴에 들어왔을 때 봤던 수정석이야. 맞아.
0: 가자.

0: 펄모너가 또 쫓아올지도 몰라.
1: 어떡하지?
0: 저 메가네오를 타고 탈출하는 게 좋겠어.
1: 응, 그러자. 내가 먼저 탈게.
0: 좋아. 가까이 다가올 때 다리를 꽉 붙잡는 거야. 자, 지금이야.

앤디, 서둘러.

0: 렉스, 슈퍼 엔진! 캔디, 괜찮아?
1: 난 괜찮아!

0: 맞아. 어? 나도 조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메가네오라를 탄 건 잊지 못할 거야.
1: 우리 같이 찍은 사진도 잘 간직해야지. 다음엔 다른 곤충들 보러 가자.
0: 근데 아까 작은 거미 보고 놀란 게 누구더라?
1: 응?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6: 얼굴엔
3: 순하게.
6: 눈물엔
3: 덤덤한.
7: 순하게
3: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피리 부는 핑.
15: 안녕 렉스.
14: 어서 와 얘들아.
5: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14: 이건 티타노보아의 비늘 화석이야.
5: 비늘 화석? 와, 엄청나게 크다.
14: 티타노보아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5: 응, 좋아, 갈래!

0: 티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그가 먹었다 이거 다 먹네 다 간다 그가 그거 다 이나
2: 이게 무슨 소리지?
3: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2: 응? 이게 뭐지?
3: 앤디, 빨리 와.
4: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두근두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3: 어?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4: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가 고가 다이노.
2: 핑, 우리랑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4: 응?
2: 어?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4: 글쎄. 고가 고가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가 고가 다이노
2: 땅이 움직인다. 어?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4: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0: 핑, 앤디, 그건 통나무가 아니라 티타노 보아야.
4: 뭐라고?

0: 우리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살았다.
0: 휴, 큰일 날 뻔했다.
2: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비버프 띄어! 리! 잘했어! 티타노가 왜 저러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0: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나무가 부서졌어!

0: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빙,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1: 알았어.
0: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1: 내가 구해줄게.

0: 여긴 괜찮을 거야. 공룡들은 무사해.
1: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2: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핑, 네가 티타노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0: 내가?
2: 맥스, 슈퍼 갈구리! 핑, 서둘러!
0: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3: 아, 노래를 부르는 건 어때?
0: 노래?
3: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4: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1: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0: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

0: 그거 그거 다이노 항공대가 간다.
1: 좋아, 작전 성공이야.
2: 티타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0: 그거 그거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3: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4: 티타노는 허물을 이렇게 벗는구나.
3: 우와, 정말 대단하다.
2: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굴 같아.
0: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1: 핑 믿었구네.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도 아주 잘했어.
0: 정말? 내가 노래를 좀 잘하긴 하지. 티타노도 내 노래소리에 반한 게 분명해. 그치?
3: 그래.
2: 어, 맞아.
4: 근데 렉스, 뱀은 원래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아?
1: 사실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핑의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갔던 거야.
4: 움직임?
1: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2: 아, 그런 거구나.
0: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3: 어? 아, 괜찮아.
2: 그래, 안 불러도 돼.
0: 고고 고고 달고 탐험대가 갔어.

0: 자, 기타 노보아의 카드가 완성됐어.
1: 오늘 탐험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2: 나도. 특히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화물도 볼 수 있었잖아.
3: 그건 그래.
4: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1: 노래?
2: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4: 벌써 간다고?
3: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2: 안녕.
4: 안녕. 렉스,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5: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2: 어? 어? 아직 렉스도 없네.
5: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2: 어?
5: 호이! 오늘은 뭘 보러 갈까?
2: 어? 파라포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5: 진짜 멋지겠다!
2: 어?
5: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2: 그래,
5: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2: 와!
5: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알았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6: 앤디!
2: 앤디가 없네.
3: 그러게, 아직 안 왔나?
0: 안녕, 얘들아.
1: 안녕, 렉스.
0: 근데 앤디는 어딨어?
3: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0: 아, 그래? 이건...
2: 저게 뭐야, 렉스?
0: 이건 암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1: 뭐라고?
0: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1: 그래.
2: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1: 바비.
2: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 바비, 바비!
2: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5: 간지러.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1: 바비!

0: 거기로 가보자. 저것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오?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지? 어? 아! 바비, 도망쳐! 빨리!
1: 바비!
0: 바비, 힘내! 바비, 암모나이트 사이로 들어가! 응?

0: 바비, 지금이야. 물 위로 올라가. 바비.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1: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응? 응? 어머, 암모나이트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우와! 누가 좀 도와줘!
1: 이 목소리는? 앤디잖아.
0: 따라오지 마! 보지 말라고!
1: 신분 스폰 딜루스잖아. 위험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0: 비키! 우리 좀 도와줘!
1: 내가 신분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0: 여기로 못 갈 것 같아.
1: 어쩌지?
0: 아, 앤디! 바비! 꽉 잡아! 비키, 물총 탈수!

0: 이제 됐어. 고마워, 비키.
1: 바비.
2: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1: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0: 응, 알았어.
1: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0: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3: 뭐? 어?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포조시아잖아.
0: 어? 이게?
3: 잘 봐봐.
1: 정말?
0: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1: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데!
4: 진짜 부럽다, 앤디.
0: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2: 그럼 다 같이 암모나이트를 관찰해볼까?
1: 응!
0: 와, 정말 멋지다니까.
1: 앤디, 여기 좀 봐.
2: 자, 오늘의 카드야.
1: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포조시아 카드다.
0: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없네.
1: 그러게, 좀 아쉽다.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생물 신문.
1: 우와!
2: 우와, 멋진데?
1: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0: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꼭 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케라스야.
1: 정말 멋지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5: 얼굴엔?
6: 순물은
7: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0: 얼굴엔
4: 순한 킬킬.
0: 줄무랑
4: 덥덥한 날
5: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꾸렁꾸렁 닫아요. 렛츠고 캠핑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달콤한 과자회.
1: 우와, 끝났다.
2: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1: 내가 빠질 순 없지.
3: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4: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3: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5: 전형적인 과잉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1: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0: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1: 좋았어? 담배 시작!
0: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1: 뭐지? 가보자.
4: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1: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0: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1: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5: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0: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1: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5: 너희 뭐해?
1: 배우가 있었지?
5: 어?
0: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5: 그래.
0: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

0: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가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1: 야야야! 마지막 머핀 사라졌어요. 완벽 잘생겼다.
2: 눈 유지하면서 간식의 반응을 돌리면.
3: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4: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1: 글쎄.
5: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1: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6: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4: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3: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6: 불쌍한데 머핀들.
5: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6: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3: 넌 정말 뭐가 문제야?
1: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4: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7: 저도요.
4: 네, 여기요.
3: 팔아요?
4: 맛있게 드세요.
1: 신난다! 엄청 잘 팔려!
6: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3: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8: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6: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1: 혼자서는 뭘 해본 적이 없어. 오늘도

0: 이제 변신 완료! 변신했어! 될 거야! 이제 뭐 할까? 야!
1: 잘한다.
2: 그냥 막 날려.

0: 마법인데?
1: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2: 어? 버벌잼이다.
0: 버벌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3: 그나저나 하이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0: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4: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0: 주무세요.
5: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0: 쌍둥이 스티커.
6: 가자.
7: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0: 블루다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7: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8: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9: 모르겠다.
8: 그래.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 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아휴,
1: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미있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8: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0: 종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1: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의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0: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1: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0: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의 마법이 어디 있어?
2: 어리석은 퍼플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1: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3: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1: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어? 한 번만, 제발!
3: 한 번만이야.
4: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1: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5: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4: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6: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1: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4: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1: 그린, 왜 그래?
7: 공 좀 던져줄래?
1: 좋아! 간다!
7: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8: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4: 하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잖아.
1: 그린!
4: 찾아보자.
7: 위쪽이야!
1: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6: 버블 타임 스타!
1: 버블 스타! 체인지!
7: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1: 그린! 왜 변신 안 해?
7: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1: 진짜 블록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7: 그게 아니라고! 멈춰!
1: 너 뭐해?
4: 우리가 지금...
7: 멈춰! 일단 멈춰봐!
4: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0: 언니.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바벨바벨 바벨판. 맞췄다.
1: 어, 널 캐쳐.
0: 그린 받아.
1: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0: 에이? 버블버블 사연 챌린지. 동작 배우는 거 자신 없는데.
1: 글로비 일어났다고, 빨리.
0: 다이아 챌린지.
1: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0: 다이아.
1: 아니, 한 손씩.
0: 한 손씩?
1: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0: 응, 알았어.
1: 버블버블 다이아.

0: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1: 응!
0: 둘! 하나! 하나! 둘! 퍼플! 지금이야!
1: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2: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1: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1: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0: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1: 와, 버블잼이야.
0: 다시 시작이군.
1: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0: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1: 좋지.
0: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2: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3: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4: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올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마블의 공주사전.
1: 한발 늦었구나. 힘의 싸움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볼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3: 허블!
4: 신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5: 아빠! 아빠!
6: 응? 어디 가셨지?
5: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레드.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7: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5: 공주 사전? 알거든!
7: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8: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5: 아니구나!
1: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

0: 법으로 나를 꺼내다.
1: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내가 못 살아.
1: 뭐야?
2: 블록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1: 블록!
2: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탑!

0: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아,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2: 아, 펌들,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선이.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미쳐버렸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0: 세상, 오랜만이군.
1: 원래가

0: 공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0: 이런 건방진 것.
1: 공주 사전 일주일한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2: 잘했어
1: 핑크스타.
2: 응? 예,
1: 버블버블.

0: 완료! 나오게 두지 않겠어! 받아라! 버블 버블! 버블팡!
1: 어리석은의 손, 매운맛을 보여주고
0: 자기 부활을 흡수했어!
1: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이

0: 있다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줌.
1: 인간들이 불법으로 태어나고 있어.
0: 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1: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0: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1: 버블샷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어? 반사 공격을 할 거야.
0: 모조리 없애주마.
1: 블랙 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0: 뭐라고? 감히 나를...

0: 그 목걸이가 블랙 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 다워주고 싶었었구나.
2: 공주 사전을 블랙 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허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0: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그렇다 하면 내 마음이 죽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1: 잠든단 말이지.
0: 뭐야?
1: 이렇게 하면 긴장을 된다고?
4: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1: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5: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6: 조라치야래요.
7: 안녕.
5: 좋은 아침.
6: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7: 그래요? 어디 가? 학교는 저쪽이야. 꿀?
5: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8: 과학 시간이야.
7: 조라치.
6: 과학 시간이야, 레우.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5: 과학 당번.
6: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0: 아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1: 아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0: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1: 아까! 이게 뭐야! 아하하하! 아,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2: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1: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3: 뭐? 아기 돼지가 해처를?
4: 그게...
3: 핑크스타는 뭐하고?
4: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아, 뜨끈! 네가 시간을 멈춰줘!
3: 뭐? 내 수호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4: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3: 뭐? 이거 언제?
5: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1: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6: 아,
7: 교실에 책 좀 둬볼게.
0: 어? 고장났나? 안 열려.
7: 같이 당겨보자.
0: 하나, 둘, 셋!
1: 안 돼!
0: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4: 아, 돼지야, 어딨니?
0: 뭐야,
4: 깜빡해! 돼지야, 왜 여기 없어?
3: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4: 저 어디 있는 거야?
3: 어, 깜빡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4: 저기 있다! 돼지야!
0: 어?
1: 아, 까까!
8: 공주님!
2: 이봐, 거기! 네가 오늘 과학 한번 봤지? 일로 와! 참기만 해봐라!

0: 잤다.
1: 몰라? 뭐야? 인간? 이게 대체? 아, 힘들다. 누가 와? 로스 시간에 멈춰.
2: 더블 타임 스타트.
1: 이제 내 차례야. 버블버블 스타.

0: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자, 어?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3: 까까!
2: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4: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4: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4: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응.

0: 날 구해준 게.
1: 잠깐만!
0: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2: 어? 야호! 고마워! 태어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0: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3: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면 레어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2: 네?
4: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옳지.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옳지.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4: 번개야, 네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5: 뭐? 뭐라고 누나?
4: 이 망토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5: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4: 잘 들어, 너희 셋 모두. 우선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5: 당연하죠. 영화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악당들이 와서 막 뺏거든요. 그러니까
4: 얘들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어쩌면 너희 셋 다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야. 이 망토의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게.
5: 싫어. 이 망토는 내 거야. 누나가 내 거라고 했잖아.
4: 이론상으론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만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 누나가 보관하고 있을게.
5: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래. 그리고 누나가 가져가 봤자 줘. 망토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4: 안 된다고.
5: 망토 말고. 망토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4: 그래, 그랬지.
5: 아, 그러니까 누나, 내가 잘, 아주 잘 갖고 있을게. 어? 어? 응?
4: 좋아. 대신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0: 나한테 멋진 선물이 생겼어. 누가 보내준 걸까? 난 왠지 엄마가 보내준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날 위해.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늘 높이 높이 날아서.
1: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영웅 프로젝트야.
0: 어? 야, 영웅 프로젝트? 번개야, 넌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영웅들도 어느 날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2: 그럼 번개도 영웅이라는 거야?
0: 당연하지. 이젠 번개도 특별한 임무를 해내야만 하는 영웅이 된 거야.
2: 임무? 무슨 임무?
0: 그건 말이야.

0: 아유, 밤청사 또 뭉쳐있네.
1: 아저씨.
0: 얘들아, 이 꽃 어떠냐? 응? 아주 예쁘지? 아유.
1: 꽃이랑 좀 다르신 것 같지 않아? 그치? 아저씨, 어제를 기억 안 나세요?
0: 응? 어제? 어, 그래, 어제. 그 어젠 정말 이상했단 말이야.
2: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또 왜 이래?
0: 어떻게 된 건지 어젠 기억이 잘 안 나.
1: 그, 여기 뭘 왜 다쳤는지도 기억 안 나세요?
0: 글쎄 말이야. 그 뭔가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맞은 건지, 언제 그런 건지. 아유, 요새 그 깜빡깜빡 하는 게, 아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1: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역시 내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네. 무슨 생각?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망토는 우주에서 온 거야. 어느 날 저 멀리 우주에서 UFO가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다 실수로 망토를 떨어뜨린 거지. 그런데 그게 마침 번개 위로 떨어진 거야.
3: 뭐야?
1: 그리고 외계인은 그 망토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경비 아저씨였던 거.
0: 망토 어딨어?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그만 줘요!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결국 망토를 되찾지 못한 외계인은 어쩔 수 없이 경비 아저씨 몸에서 나온 거지.
3: 아, 그래서 지금은 경비 아저씨가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구나. 그렇지.
4: 잠깐, 망토는 외계인이 가져왔다며. 근데 왜 망토가 될 거야? 이상하잖아.
1: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신비한 일인 거지. 원래 히어로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잔뜩 생기는 법이야. 그게 바로 운명인 거고.
3: 운명? 운명?
1: 그래, 피할 수 없는 운명.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어떤 운명의 힘이 망토를 번개 너한테 보낸 거라고.
3: 그런가?
1: 한 번개,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지구로 가는 영웅이 되는 거야.
3: 아, 내가 무슨 지구를 구해?
1: 걱정 마. 내가 시키는 훈련만 열심히 하면 넌 저절로 영웅이 될 수 있어. 근데 영웅이 이런 옷은 좀...
3: 왜? 내 옷이 어때서?
1: 왜? 아, 그럼 내가 번개가 입을 옷을 디자인해볼까? 망토랑 잘 어울릴 만한 걸로.
3: 오, 좋아 좋아.
5: 역시 세심한 선수야.
1: 자, 그럼 오늘 방과후부터 바로 훈련 시작하자.
3: 방과후부터?
1: 응.
3: 오늘?
1: 응. 농담이지?
5: 진짜야.
6: 잘생겼어.
7: 너무 잘생겼어.
6: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해. 나이벌 연구원.
7: 예.
6: 준비 다 됐나?
7: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반사판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6: 역시 믿을 건 자네뿐이라고만. 자, 그럼 우리는 다 들어본 광고 촬영장으로 가보자고.
7: 예. 오.
8: 그 하늘의 왕관도 좀 같이 좀 들고 가지.
6: 하이 데비도, 데비도. 하늘의 연구원은 새로운 섬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내비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8: 청장에 뭘 굳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아유. 뭐 어디?

0: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섬유 조직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론 절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미래에 이런 신기술이 개발된다면? 그러니까 미래에나 있을 법한 섬유가 지금 여기.
1: 여긴 아빠랑 내가 축구 연습하는 곳인데 우리끼리 몰래 훈련하기 딱 좋은 것 같아.
2: 오, 그러게. 괜찮네. 좋아. 그럼 일단 나눠 훈련부터 시작하자.
3: 아니, 우라 누나가 함부로 날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2: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훈련이 있어.
1: 먼저 외계인 피하기 훈련. 언제 어디서 외계인이 나타날지 몰라. 갑작스런 외계인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 이걸 외계인이라 생각하고 쏙쏙 피하면 돼. 알았지? 간다. 좋지만 만약에 붙잡혔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주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도 꼭 필요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더 세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3: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4: 나 영어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2: 아이, 훈련을 첫날부터 너무 많이 했나?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3: 아니, 아직 안 끝났어.
5: 섬세야, 너 뭐야?
3: 내가 영웅들이 입는 옷을 분석해봤는데 일단 대부분 영웅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를 입고 활동해.
5: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
3: 바지 위에 팬티를 입은 슈퍼맨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수영복 바지와 무전경을 결합해봤어. 비밀스럽게 활동하려면 얼굴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면에 포인트를 뒀어.
5: 이건 너무 도둑 같지 않아?
3: 아, 아니야. 완전 딱인 게 없네. 내가 좀 더 고민해볼게.
1: 그래, 그럼 넌 우리 훈련할 때 계속 디자인해줘. 한번게, 넌 내일 훈련 늦지 않게 오고. 한번게, 알겠냐고.

움직이면 하고. 난 그냥 나

0: 구경 같은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네.
1: 다시 따라라.
0: 내 비행기 어디 갔지?

갑자기 왜 이러지?

0: 어떡해. 어쩌다가 이랬어?
1: 그게 내가 하늘을 못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빡 날아와서 얼굴을 맞았어. 이게.
0: 종이 비행기?
1: 종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빡 공격했어. 근데 망토가 다 막아냈어.
0: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망토가 종이 비행기들을 다 막아냈다니까? 망토에 뭔가 특별한 힘이 또 있는 것 같아, 누나.
0: 특별한 힘?
1: 뭐든지 막 막아내는 힘. 누나, 뭐 하는 거야?
0: 안 뚫렸어. 망토가 다 뚫어뻥을 이겨냈어.
1: 그치? 망토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거 맞지?
2: 와, 진짜 이제 막 슈퍼스타 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3: 아, 이미 뭐 스타지 뭐. 아니, 이게 누구야? 이런 센스쟁이가 또 왔네.
1: 박사님 안녕하세요.
3: 그래. 응? 하늘의 연구원은 뭘 실험 중이었던 거지? 응? 다 뚫어뻥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선 혹시 구멍이 작게 뚫리는 새로운 섬유를 개발한 건가?
0: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 가.
1: 내 망토?
0: 어서 가라니까.
1: 알겠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그래, 센스쟁이.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응? 요게 새로 개발한 섬유인가?
0: 아직 실험이 안 끝났습니다.
3: 그럼 다 끝나고 보여주도록?
4: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3: 아니, 그나저나 하늘의 연구원, 우리가 오다가 뭘 봤는지 아나? 세상에나, 아니, 종이 비행기가?

0: 훈련하러는 오지도 않고 우리 몰래 날다가 다치기나 하고.
1: 아니, 뭐 별로 안 다쳤어.
2: 근데 왜 종이 비행기가 쫓아왔을까? 이것도 외계인 짓인 걸까?
0: 아, 당연하지. 아니면 뭐겠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번개, 너 정신없이 날다가 겨우 피했다며?
1: 아니, 망토가 갑자기 이리저리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빡 어지럽고.
0: 신비한 망토가 있으면 뭐해. 네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놨어.
1: 체력 쏙쏙 어린이 캠프.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자.
0: 이제부터 체력을 강하게 키워야 해. 우리 다 같이 여기 참가하는 거야.
2: 응? 나도?
0: 당연하지. 얘들아, 이제 우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장마놀이 시간! 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

0: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무도회.

0: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가 봅니다. 안녕.
1: 재력 쑥쑥 어린이 캠프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교관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괜히 온 것 같아. 무서워.
1: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2: 네, 알겠습니다.
0: 이게 뭐지? 가서 주고 와. 응? 이거 네 거 맞지? 어? 내 비행기. 잘 갖고 놀아.

0: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음. 무서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 쯤이야. 지금 좀 먹기지.
2: 이 정도 꼭 해야 돼?

0: 5, 4, 3, 2, 1, 땡!
1: 강력한 파워!
0: 나온다!
1: 변기가 막혀 고민이십니까?
0: 나왔다! 나왔다! 나!

0: 봤나? 봤어? 아니 나 저기 나 나 예? 안 본 건가?
1: 아 매시간 몇 분 몇 초 어디서 뭐 어떤 광고가 나오지 다 체크해놨습니다. 매시간 채널 고정.
0: 채널 고정?
1: 채널 고정.
0: 역시 하늘의 연구원도 채널 고정을 할 리가 없지. 엄마,
2: 나 TV 나오는 거 맞죠? 나 잘 생겼죠?
3: 분명 뭔가 개발해낸 것 같은데.
4: 목마르지? 형 음료수 뽑아줄게.
5: 응, 형아. 윙, 윙, 윙.
6: 이곳이 여러분들이 훈련할 기구입니다.

0: 누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까?
1: 교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1: 네!
0: 훈련생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0: 대답 소리 우렁차고 좋습니다. 실시!
1: 실시!
0: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제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준비됐으면 큰 소리로 기합 외칩니다.
1: 아자!

왜? 왜 이래? 왜 저래?

넘어질 뻔했네. 나 못하겠어.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야.

0: 예쁘지마.
1: 얘들아, 영웅이 되려면 당연히 저 정도 체력이 갖춰야
2: 됐어. 나 영웅 안 할래. 조언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갈 거야.
3: 왜?
2: 하지마.
3: 안 돼.
2: 하지마.
4: 우가!
5: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6: 뭐? 동생이 없어졌다고?
5: 네, 갑자기 없어졌어요.
6: 응?

0: 거야.
1: 뭐 하세요?
2: 아, 예! 예! 예!
1: 제자리에서 뭐 하시냐고요?
2: 이런 거 버릴 때는 내용물을 버리셔야죠.

0: 자칫하면은 파리가 꼬인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해준 건데.
1: 관리소에서 알립니다.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줄무늬 상의를 입고 형을 찾는 그 아이를 발견하시면 정문 앞 공원관리소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우가! 우가! 우가! 우가! 키 이만한 남자애 모셨나요? 아니. 화장실에도 없네. 또 저기 있는 거야. 우가! 우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거. 맞지? 맞아. 내 동생 거야. 저쪽 산길 근처에 있었어.
3: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찾아볼게. 여기 있어? 여기서 기다려.
2: 도대체 내 동생 어디 있는 거야? 우가야! 공원이 너무 넓어서 걱정이야. 넓어?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공원을 돌면 우기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우선 누나가 함부로 나한테 말을
4: 나서야 할땐 나서야지. 위험을 모른 채 하는 건 영웅이 아니야.

0: 퇴근하겠습니다.
1: 역시 대단해. 6시. 1초도 안 틀려요, 1초도. 하지만 오늘은 나도 갈 퇴근.
2: 저는 조금 더 남아서 일 좀 하다 가겠습니다.
1: 아, 그럴래? 참 누구랑은 달라요. 응? 내가 자네만이 아끼는 거 알지?
2: 저도 박사님 많이 좋아합니다.
1: 어, 엄마. 어, 동네 사람 다 불렀어? 아, 그리고 누구 불렀어?
2: 힘든 건 죄다 나만 시키면서 칭찬해.

0: 얘가 감춰봤자지.
1: 아우, 이거 뭐 쓰레기통이 뭐야?

0: 가봐. 섬유 조직이라니까. 어? 아니 근데 잠깐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어딨니 오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이 근처에서 보였는데. 조가님, 오기 찾으셨네요. 다행이다. 어서 데려가요.
2: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1: 네? 당연하죠. 우리 형이 많이 기다려요.
2: 그렇다면 망토를 내게 줍니다.
1: 네? 망토요?
2: 망토를 벗어내려놓습니다.
1: 설마... 교관님도...
3: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4: 어서 돌려줘.
5: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좀비 아저씨처럼?
2: 바로 실시합니다.
6: 영아.
2: 지금 당장 망토를 벗습니다. 실시! 실시합니다.
1: 알겠어요. 드릴게요.

0: 자, 됐죠? 이게 우리 보내주세요.
1: 형우야!
2: 빨리 가자. 빨리.

0: 망토를 빼앗았다.
1: 결국 망토를 뺏겼어. 내 망토.
2: 망토야, 제발 나한테 다시 와줘. 나한테 와, 제발. 나한테 와, 제발.

0: 선수 가자.
1: 지금 당장 거기 섭니다.
0: 안 되겠다.

0: 번개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1: 아, 아우, 뭘. 아, 아우, 참. 번개야, 너 정말 영웅 같아.
0: 맞아, 정말 최고.
2: 형아, 날았어. 형아, 비행기야, 날았어. 형아, 최고. 윙, 윙, 윙.
1: 아, 아니! 아, 그게, 어, 그러니까,
0: 아, 내 동생이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만큼 널 엄청 좋아한다는 뜻이야.

0: 그럼 교관님도 기억 못 하시려나?
1: 그런가?
0: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외계인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노리면
2: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3: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꼭 영웅이 돼.
2: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를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볼 거야.
4: 맞아.
5: 나도
4: 최선을 다할게.
5: 어? 나도 그럴 거야.
4: 나도.
6: 뭐? 교관님이 망토를 뺏으려고 했다고?
0: 응. 저번에 경비 아저씨도 그랬고.
6: 경비 아저씨도?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0: 아니, 그때까지는 어쩌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교관님까지 그러니까.
6: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먼저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2: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근데 누나, 진짜 이상한 건 둘 다 망토를 뺏으란 걸 기억 못해?
6: 기억을 못해?
0: 응. 그래서 다이는 그게 다 외계인 짓이래.
6: 누군가 망토를 노리고 있어.
0: 진짜 그럴까?
6: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중물엔
3: 더운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퀴즈 타임, 퀴즈 타임, 냐옹.
1: 내가 먼저 할게.
0: 좋아, 몸으로 흉내 내봐, 냐옹.
1: 나는 냐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2: 뭘 연주하니?
1: 맞춰봐.
0: 바이올린을 연주해, 바이올린, 바이올린. 아니.
3: 탬버린을 연주해, 탬버, 탬버린.
1: 아닌데.
0: 아, 알겠다.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힘내, 힘내. 응원이 필요해. 어떡해.
1: 에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0: 그렇지만 시험 잘 보기로 약속하고 사라 언니가 새 구두 사줬단 말이야.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2: 힘내, 로미.
1: 파이팅!
0: 난 진짜 응원이 필요하다고!
3: 오, 알았어. 잘했어. 그래. 자,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와서.
1: 너 때문에 힘나네.
0: 역시 응원해주니까 힘을 내네. 힘내.

0: 역시 내가 제일 멋잖아. 난 엄청 가뿐하겠거든. 솔직히
1: 싸우지 마. 가장 사랑스러운 건 나였으니까.
0: 나도 할래 거래. 재밌어 보여. 좋아. 누가 제일 멋진지 가려보자고. 나나
2: 가장 멋진 건 나야. 나 잘 보라고. 야!
3: 괜히 장난쳐가지고. 이게 뭐야?
4: 레나 학생, 대충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3: 네. 아, 힘들어.
0: 뭐? 힘들다고? 불 것 같은 눈으로 힘들어. 네.
4: 뭐? 저 깨끗이 쓰러러.
3: 선생님.
4: 더 열심히 청소해.
5: 로미한테 가면 더 즐겁게 응원할 수 있을 거야.
0: 어? 저기로 가볼래. 힘내. 자, 그럼 준비 출발. 포기하지 마. 힘내. 너는? 나는 힘내 핑. 너는 불꽃 같은 응원이 필요해.
1: 불꽃 같은 응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언니가 없네. 얘들아, 사라 언니 못 봤어.
0: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1: 난 됐어. 그래.
6: 어? 얘는 어떤 피니핑이지?
0: 로미, 힘내핑이었죠.
6: 얘는 응원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응원하게 만들어 솔지.
0: 응원을 시작하기 전에 어서 캐치해야 해. 나와.
6: 응? 알겠어. 열려라 체인 트릭.

0: 언제나 솔직히 솔직핑 탕.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눈에핑. 어? 말썽 키우지 말고 그만 캐치 되시지.
1: 또 누구야? 얘 친구야 싶네.
0: 그래, 난 친구이자 이모션만
1: 같이 응원해야지.
0: 될 것 같은 응원으로 힘내라 힘내.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트리피리 매지컬 글로리아. 전부 피하잖아.
1: 야, 같이 응원하자니까 힘내.
0: 잠깐만. 프린세스 괜찮아 쭉. 볼 것 같은 응원으로 힘내 힘내. 꾸레핑 넌 할 수 있어.
1: 뭐? 얘들아, 프린세스가 이상해. 힘내 중에 마법이.
2: 힘내라 힘내 꾸레핑 힘내라.
1: 자, 꾸레핑 응원자 응원 시작. 힘내
2: 힘내라 힘내 꾸레핑 힘내라.
1: 다들 정신 차려 꾸레.
3: 아, 뭔데 뭔데. 나도 껴줘.
2: 꾸레핑 힘내라 힘내 꾸레핑. 야, 야,
1: 왜들이래. 꾸레핑 어딨어?
0: 우리가 응원해준다니까.
1: 난 낌틀 못한다고 꾸레.
2: 힘내라 힘내 할 수 있어 할지.
1: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그래?
0: 힘내! 끝까지 응원해줄게, 나나!
1: 나 됐어! 여긴 진짜 괜찮겠지, 그래?
0: 꾸레핑, 띵틀 뛰어야지!
1: 휴, 이제 포기했겠지, 꾸레?
0: 아니. 내가 응원하는 애 포기는 없어, 힘내.
3: 성공하면 돼.
1: 왜 이제 말해, 꾸레?
3: 네가 안 물어봤잖아.
1: 그렇긴 하지. 근데 나 띵틀 못 뛰는데.
3: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그냥 자신감 있게 뛰기만 해.
1: 어, 상자야, 어디 가? 나 한번 해볼래. 친구들을 되돌릴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속지?

0: 안에 있었구래.
1: 어디 보자. 전등, 폭죽상자, 폭병이라.
0: 큰일이야. 힙매핑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 저 전등 왜 두 개지? 저거 원래 두 개였거든, 솔지.
1: 그보단
0: 꽃병이 더 수상해 보여.
2: 에?
0: 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나? 한 번도 못 맞춘 네가 할 말은 아니지.
2: 나도 언젠가 맞출 것 같아.
0: 제발 좀 그래줄래?
3: 얘들아, 진정해줘. 힙매핑은 불꽃 같은 응원을 좋아하니까 혹시 폭죽에 숨은 거 아닐까? 힙매핑의 색깔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구래.
1: 좋아. 브레핑 널 믿어볼게.

0: 막무가내의 능원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텍스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킹킹 킹래핑 캐치.
1: 그래도 난 친구들을 계속 응원해줄 거야. 힘내.
2: 이걸 점수라고 받아온 거야 로미.
3: 다음 시험은 꼭 잘 봐야지.
4: 로미!
3: 응?
4: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로미는 할 수 있어! 로미 힘내라!
3: 다들 고마워. 나 힘내서 열심히 공부할게.
1: 힘들 땐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3: 고쳐핑.
5: 어? 어? 이게 왜 이러지? 아, 고장이야? 이리 줘봐. 전기로 안 되면 손으로 직접. 아,
2: 오래 쓰긴 했지. 요새 돈 들어갈 때가 많네.
3: 언니, 무슨 일 있어요?
2: 거품기 사러 나갔다 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새로 산 로봇 청소기랑 내 드레스엔 절대 손대면 안 돼. 자, 손대지 말아야 할 거 뭐? 로봇 청소기, 드레스. 알겠지?
3: 아, 저도 배달 나가야 하는데.
6: 출동이다! 나를 따르라, 나나!
7: 나나핑 대장님,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꿀에!
6: 문제 없다, 나나! 걸어보자고! 이대로 쭉 간다, 나나!
3: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이 로봇 청소기는 살아오니까 엄청 아끼는 거야.
7: 고장내면 무지 혼날 거라고 쭈.
3: 배달 다녀올 동안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6: 재밌었는데 아쉽네 솔직.
7: 얘들아, 저기 좀 봐봐.

0: 있어?
1: 야, 드디어 고점 론! 이거야!

0: 왜 그래, 하츠키? 내가 잘못 봤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쭈. 배달 끝. 이제 돌아가자, 하츠키.
1: 저것도 고장? 지금 고쳐줄게, 고쳐.
2: 아이고, 운전 좀 조심해요.
0: 아무래도 수상했죠.
3: 당신은 먼저 버스터 나온다잖아요. 어쩌지 않았어요?
1: 고장난 걸 다 고쳐놨으니 모두들 편해지겠지. 뿌듯해, 고쳐. 모두 나한테 맡겨, 고쳐.
4: 너 로미한테 가보면 어때?
1: 저쪽에 왠지 고장난 게 있을 것 같아. 고쳐. 고장난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 테니 힘내, 고쳐. 고쳐, 고쳐, 다 고쳐.
5: 어? 갑자기 다시 움직이는데? 다행이다. 이거 봐, 이제 돼.
6: 어? 어떻게 한 거야?
5: 왜 이래? 안 꺼져!
0: 완전히 고장된 것 같아, 나나!
7: 사랑 알면 무지 화낼 거야! 큰일 났네, 숙지.
1: 내가 고쳐줄까, 고쳐?
7: 너는 고쳐핑! 거기 꼼짝 마라!
8: 아, 잠깐! 고쳐핑, 이걸 고쳐줄 수 있어, 숙지?
1: 물론이지. 내가 못 고치는 건 없어, 고쳐.
7: 어쩔 수 없지. 얼른 이걸 고쳐줘, 나나.
1: 좋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고쳐. 고쳐, 고쳐, 다 고쳐.
9: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0: 움직인다. 다행이야, 그래.
1: 또 고칠 건 없어? 뭐든 말만 해, 고쳐.
8: 뭐, 그런데 뭔가 이상해, 솔직히.
9: 청소를.
1: 걱정 마. 얼마든지 또 고칠 수 있어. 고쳐, 고쳐, 다 고쳐.
9: 모두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초강력 모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0: 얘들아, 어디?
1: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차피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야, 손이지?
2: 미안해, 공주야.
0: 그렇다면 마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0: 우리 매지컬 플로라!
1: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어. 고쳐!
2: 어쩐지 아까 돌아올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다 네가 한 거였구나. 자, 이제 같이 가자.
0: 트리트리 캐트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핑 고쳐핑 캐치.
1: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인데.
3: 큰일 날 뻔했어, 다나.
4: 이럴 때가 아니야. 사라가 알기라도 하는 날에.
5: 루미,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어. 너희,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4: 잘못했어요, 꾸리.
6: 우리가 열심히 청소할게요, 솔지.
5: 다들 거기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눈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더운 날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이마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포커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0: 박스맨 거기 있었구나. 아니 근데 박스맨 뮤직박스는 어디 있어요?
1: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다고요.
0: 네? 설마 이렇게 큰 박스가 오늘의 뮤직박스라고요?
1: 네 맞아요.
0: 아 너무 고맙게도 새해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박스를 우리 박스맨이 가져다 주셨네요.
1: 우와.
0: 그러면 우리 셋이 다 같이 박스맨을 쳐다보면서 박스맨 최고 한번 외쳐줄까?
1: 네!
0: 박스맨!
1: 네, 최고!
0: 고마워요!
1: 고마워요!
0: 새해 처음으로 만나는 뮤직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1: 네.
0: 그러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까?
1: 네.
0: 자, 가자, 얘들아. 저기 봐, 가자. 자, 우리 지유랑 정혜비는 왼쪽에, 아저씨는 오른쪽에. 오늘의 박스는 드럼 공유. 어? 아우 근데 이거 혼자는 힘들겠다.
1: 그러기 힘들겠어 진짜.
0: 그치 누가 맞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1: 박스맨?
0: 그럴까?
1: 박스맨.
0: 박스맨 좀 도와줄래요?
1: 박스맨!
0: 박스맨 애들이 찾잖아요. 이거 같이 좀 나랑 들어줘요. 자 이쪽으로 박스맨. 박스맨 준비됐죠? 어우 이거 엄청 큰 박스인데 새해 첫 박스 기대된다. 뭐가 있을지. 애들아 너희들은 두구두구 그래줘.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0: 박스맨 감사합니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박스맨 감에 조심해요. 애들이 뵐게요. 예. 안녕. 고마워요. 박스맨. 야, 이거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야. 소리 한번 들려줄까?
1: 네.
0: 여러 가지 북이 있잖아. 이거 북이라는 건 알지?
1: 네.
0: 이 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들려줄게.
1: 띵띵띵, 둥둥둥, 뻥뻥뻥. 붕붕붕.
0: 다양한 소리가 나지. 네. 북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나고.
1: 그럼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뚱뚱 이렇게.
0: 알았어, 두 개 한번 쳐줄게. 소리가 다 다르지.
1: 이것도 한번 해봐요. 다르지.
0: 이게 궁금하지.
1: 네.
0: 이거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 마치 안다는 것처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얘들아, 이건 바로. 심벌즈라고 해. 심벌즈.
1: 심벌즈?
0: 따라해봐. 따라해봐. 심벌즈.
1: 심벌즈. 여기 튀는 부분이 한 개 있어요.
0: 이거는 헷.
1: 근데 이게 열려요.
0: 열려요. 이렇게 열리죠. 네. 자, 그래서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드럼이라고 해. 드럼. 그리고 이거는 크기도 작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네. 너희들도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쳐봐봐. 정엽이부터. 그래 그래. 자, 우리 정엽 드러머 한번 쳐봐봐. 그렇지. 심벌도 한번 쳐봐봐. 아하.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지?
1: 네.
0: 이번엔 지우도 한번 쳐볼래? 지우 드러머.
1: 야, 네. 이거 원래 여기.
2: 나는 저거.
0: 그렇지. 그래, 얘들아. 소리가 어떻게 달라? 소리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1: 완전 그 느낌 소리.
0: 느낌 소리?
1: 네.
0: 알았어. 아저씨가 그러면 이거는 아저씨가 또 알려줄게. 잡아봐.
1: 와, 진짜 똑같다.
0: 어때? 얘들아, 그러면 이번엔 아저씨가 까치 이야기로 드럼을 한번 연주를 해볼게.
1: 네, 네.
0: 그러면 너네들은 이 드럼에 맞게 움직이면 돼. 알았지?
1: 네.
0: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요. 이 까치 이야기를 들으면 드럼을 연주할 수가 있어요. 자, 숲속에도 새가 왔어요. 새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죠. 오늘은 까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떡국 먹는 날. 까치야! 어딨니? 까치야! 어, 그 까치다. 아, 까치가 보인다. 이제 한번 가볼까? 살살 걸어가다가 볼짝 뛰어가다가 휙 날았다가 휙 날았다가 자, 우리 심벌 도착!
1: 도착!
0: 자, 이번에는 다른 리듬으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천천히 걸어가다가

0: 빨리 보자. 축제! 어때요? 우리 까치까치 설날이잖아. 네. 그러면 까치까치 설날 노래 알지?
1: 네.
0: 그 노래를 아저씨가 들으면 칠 테니까. 그렇지. 아, 똑똑해요.
2: 설날은 아저께고요.
0: 이 노래를 아저씨가 들으면 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1: 네.
0: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불러요. 하나, 둘, 셋, 넷.

뮤직박스 스페셜 친구들 안녕. 오늘은 동요를 새롭게 들려줬던 박스들을 준비했어. 첫 번째 박스는 아 여기 있구나. 짠! 올라가 내려가 박스야.

그 세 번째 박스는 과연 뭘까? 이 소리는 방귀 소리? 아, 호호호! 어디냐, 이 박스.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아, 방귀잔치. 너희도 생각났니? 다 같이 그냥 방귀잔치로 한번 따라보도록 할까? 뿡! 뿡!

0: 동요는 어떻게 들어도 참 즐거운 것 같아. 솔미, 비행기, 그리고 방구자랑 모두 신나는 노래였어. 친구들, 더 재밌는 뮤직박스로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아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덕덕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겨울 감기 범인을 찾아라. 왜 자꾸 콧물이 나는 걸까?

0: 왜 자꾸 콧물이 나는 거냐고. 왜?
1: 뭐잉? 호떡아, 너 왜 그래?
0: 누나, 나 계속 콧물이 나와.
1: 아, 코감기 아니야? 이상하다. 호떡이 넌 꼭 겨울이면 감기에 걸리더라. 그것도 자주.
0: 나 왜? 왜 겨울이면 자꾸 감기에 걸리는 걸까?
1: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가?
0: 나 추워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1: 아, 맞다. 그랬지. 근데 왜 감기에 걸리지?
2: 딱지.
1: 오, 감기 딱지야. 호떡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이야! 오!
0: 왜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
3: 네, 아, 알았어요.
4: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왔사옵니다.
5: 오, 별달고 수고했어.
3: 아, 저는 억울합니다.
5: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우리 사또께서 가려줄 것이다. 그쵸, 사또. 또 어딜 가신 거야? 사또가 안 계시면 내가 나설 수밖에. 사또,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1: 사또요? 제가요? 여기가 어딘데요?
5: 어디긴 어딥니까? 코마을이지요. 코마을 사또님.
1: 여기가 코마을이라고? 잘됐다. 여기서 알아보면 되겠네.
0: 여봐라! 호떡이가 왜 코감기에
5: 왜겠습니까? 저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지요.
1: 아빠야! 감기 바이러스!
5: 어서, 사또.
1: 응?
5: 발 내리세요.
1: 예.
5: 아유,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십니까? 어서 당장 저 감기 바이러스를 어미 벌하소서.
3: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4: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 감기 바이러스, 네가 코마을을 습격하는 바람에 감기가 퍼졌잖아.
5: 여봐라, 지금 당장 감기 바이러스에게 곤장을 내리쳐라.
1: 내려가지요.
5: 예.
3: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코마을에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린 건 맞사오나 코마을도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싸웁니다.
1: 응? 달라? 무엇이? 어떻게 달랐단 말이오?
3: 아, 그게 평소라면 코마을은
6: 코마을 침입자는 이 코털 장군이 다 막아버리겠소.
7: 코털 장군님, 점액 세포도 점액을 만들어 점막을 촉촉하게 지키겠습니다.
6: 점액 세포 고맙소. 선모 세포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오.
7: 네, 선모 선모.
8: 누구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촉촉한 점막에.
9: 랄랄랄랄라. 어, 철사.
3: 어? 어, 다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7: 이것이 바로 점액의 힘이니라. 코털 장군님.
6: 탈탈탈탈탈. 자,
9: 감기 바이러스 잡았다.
3: 아이고, 아이고, 감기 바이러스 살려.
10: 점액 세포가 만든 점액 때문에 코 점막이 촉촉해서 호털 장군에게 쉽게 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6: 탈탈탈탈탈.
8: 아, 건조해.
7: 움직일 수가 없어.
3: 들숨에 빨려 들어왔잖아. 코털 장군님.
9: 아니, 너는 감기 바이러스.
3: 죄송합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예. 만? 코털 장군님, 어디 불편하세요?
9: 알 거 없어. 당장 나가.
3: 나가라고요? 그 코털로 저 안 잡으세요? 이상하네.
9: 하지마.
3: 하지마. 안 움직이잖아. 못 움직이는 건가?

0: 하니까 점액세포도 훅! 하! 가만히 있고 섬모세포도
1: 찌르지 마!
0: 점막도 촉촉하지도 않고 사막이네 사막이야! 야하! 촉촉한 점막이 사막으로 변해 있었다니까요!
2: 사막으로?
3: 에이, 그럴 리가! 코마을은 촉촉한 점막이 있어서 바이러스는 물론 세균이나 먼지 같은 침입자를 막아내는 곳이거늘!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가!
0: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백혈구님, 그렇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3: 그래!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온 백혈구가 말해보시오.
4: 감기 바이러스의 말이 사실이옵니다. 점막이 메말라 있어서 저도 이 감기 바이러스를 찾는데 애를 먹었사옵니다.
0: 아휴,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그 점막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이상하네.
3: 아, 이상하지요? 대체 점액세포는 점액 안 만들고 뭘 했단 말이냐? 여봐라! 지금 당장 점액세포를 데려오거라!
2: 이방!
3: 라고 사또께서 말씀하실 거죠?
2: 응, 알았어. 여봐라! 점액세포를 당장 잡아오거라!
3: 점액세포! 점막 관리를 소홀히 해 감기 바이러스가 코마을의 감기를 퍼뜨린 죄! 크오. 아주 크오. 여봐라, 지금 당장 점액세포에게 혼자를...
1: 아이고! 억울하옵니다. 점막이 사막으로 변한 건 사실이오나 저도 다시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썼사옵니다.
3: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가?
2: 거기 있지 말고 자리로 가시오. 점액세포의 말은 거짓이 아니오.
3: 예!
2: 아, 뒤아파. 호떡이는 계속 콧물을 흘리고 있었소. 그러니 코 점막은 촉촉했을 것이오.
3: 점액세포! 어찌된 것이오?
1: 저는 점액도 만들지만 점액을 불러오는 능력도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0: 이제부터 이 코마을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찔라 찔라 찔라 찔라.
1: 코마을을 지키는 점액세포,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를 두고 볼 수 없소이다.
0: 왜? 쫓아내게? 어떻게 할 건데?
1: 콧물 작전이야.
0: 콧물? 아, 다 바짝 말라버렸는데 물이 어디 있다는 거냐?
1: 점액들은 콧물이 되시오. 예!
0: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1: 섬모세포, 지금이요! 콧물은 가시오! 섬모! 섬모!
0: 콧물이다! 내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나가면 저 콧물에 휩쓸려서 쫓겨날 텐데? 실수, 실수!
1: 감기 바이러스를 내쫓을 때까지 전액들은 원시오! 콧물은 가시오! 섬무! 콧물은 계속 가시오! 가시오!
2: 왜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
1: 허나, 제가 아무리 콧물을 퍼부어대도 감기 바이러스는 내쫓을 수 없었사옵니다!
0: 어휴, 콧물에 휩쓸려 나갈 뻔했어.
4: 그 콧물로 내쫓았어야 했는데!
3: 그런데 말입니다. 사또, 점액세포는 점액을 모아 콧물을 만들 수 있는데도 왜 점막을 사막으로 변하게 둔 것일까요? 아우. 그 죄는 어미 벌하소서. 어이.
2: 아우, 따가. 그것은 나도 궁금하오. 그, 점액세포, 왜 점막을 사막으로 변하게 두었소?
1: 사또,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갑자기 콧구멍으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점막은 사막으로 변하고
0: 코 털털털털털
1: 코털 장군님도
2: 점에
1: 저도
5: 섬모
1: 섬모 세포도 모두 바싹 말라버렸사옵니다.
3: 왜야 지금 당장
2: 건조한 공기를 잡아오시오.
0: 억울하옵니다 사똥.
6: 우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모두 바짝 말라버렸잖아.
2: 건조한 공기가 코마을로 들어오는 바람에 촉촉한 점막이 사막이 되었고
6: 그 바람에 감기 바이러스인 내가 들어가서
2: 호떡이가 코감기에 걸린 거였어. 어? 건조한 공기 최고 딱지다.
7: 여봐라 건조한 공기에게 권장을.
6: 아, 또 억울하옵니다. 제가 건조한 공기가 된 것은 제 짝꿍인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옵니다.
8: 물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6: 추운 겨울이면 찾아오는 바람장군과 난방장군 때문이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저는 더 건조한 공기가 될 것이고 그럼 호떡이의 코감기는 더 심해질 것이옵니다.
2: 왜야?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6: 지금 당장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창을 열어 환기하고 제 짝꿍인 물을 만날 수 있게 가습기를 틀어주시옵소서.
2: 알겠소이다. 그럼 난 이만 뿅.
6: 오, 사또가 사라졌다. 그럼
9: 어디?
2: 집에만 있어서 감기에 걸린 거야. 집안 공기가 건조해서 감기에 걸린 거라고. 일단 창문부터 열어 환기하자.
7: 누나 나 추운데.
2: 환기하지 않으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마을은 또 사막으로 변할 거고 공기에 숨어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또 네 코로 들어가서.
7: 안돼. 그럼 창문 내가 열래. 창문 내가 열 거야.
2: 기를 틀어야지. 공기야 촉촉해져라.
7: 상처엔 촉촉 밴드. 누나 누나 누나 누나
2: 호떡아 왜 그래. 누가 네 간식 뺏어서
7: 먹어졌어.
2: 피다. 얼른 소독약 뿌리고 그리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데 어디더라?
7: 구급상자에 있지.
2: 아 맞다 구급상자. 근데 구급상자가 어딨더라?
7: 저기 냉장고 위에 있지.
2: 응? 아 맞다 여기 있었지. 호떡아 누나가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줄게.
7: 아 싫어 싫어 아프단 말이야.
2: 안 돼.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야 해. 안 그러면 이렇게 흉터 생길걸?
7: 또 흉터가 생긴다고? 아, 나 소독도 하기 싫고 촉촉 밴드도 붙이기 싫은데. 누나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야?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냐고? 왜?
2: 아이고 나도 모르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던데.
10: 딱지.
2: 오, 촉촉 밴드 딱지다. 잘됐다. 내가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올게. 대신 네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이는 거다.
7: 알았어. 약속.
2: 약속. 야!
0: 저 결국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꽉 잡아.
11: 여장 저는 못 버티겠어.

0: 척혈관!
1: 비상! 비상! 왼쪽 무릎 마을에 상처 발생! 적혈구가 상처 밖으로 튕겨나갔다! 피가 난다!
2: 상처 발생! 가자!
0: 적혈구 미안해! 내가 적혈구를 지켰어야 했는데.
1: 지금 당장 새로운 비상조차는 왼쪽 무릎 마을로 출동하기 바란다!
3: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자고! 아, 염증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옆무릎 마을 흉터 봤지?
4: 봤지?
3: 그거 내가 만든 흉터잖아.
4: 와, 정말?
3: 우리가 싫어하는 소독약을?
4: 소독약아! 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떨 거 없어. 소독약을 안 발랐다고.
4: 안 발랐어? 아니, 난 또 뭐라고.
3: 게다가 촉촉밴드도.
4: 촉촉밴드. 아, 너무 무서워.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떨 거 없어. 촉촉밴드도 안 붙이는 거야.
4: 아니, 난 또 뭐라고.
3: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찔렀더니 염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영광의 흉터 남겼지.
4: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균 형님.
3: 세균 동생, 나만 믿고 따라와.
4: 예, 형님.
3: 자, 들어왔다. 자, 소독약도 없고 촉촉 밴드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4: 예. 저기 누가 있는데요?
0: 적혈구 미안하다.
3: 아, 신경 쓸 거 없어. 혈장이야.
0: 세균, 감히 어딜 들어와.
3: 아, 저리 가, 힘도 없는 게.
4: 오, 역시 세균 형님 세십니다.
3: 아이, 뭐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거야. 혈장은 물이거든. 힘도 없어. 우린 여기서 백혈구만 조심하면 돼.
4: 백혈구 조심. 근데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3: 하얗고.
4: 하얗고.
3: 덩치도 엄청 큰데.
4: 엄청 크고. 아, 이렇게요?
3: 어, 맞아, 이렇게.
4: 와, 백혈구다. 도망쳐. 도망쳐.
5: 감히 어딜 들어와.
0: 백혈구 여기, 여기.
5: 이 백혈구에 불꽃 추방을 받아라. 파바바바바바바바. 세균이 더 들어오기 전에 찢어진 상처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0: 그러려면 혈소판이 필요하잖아. 근데 혈소판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혈소판, 어서 와!
6: 내가 오늘은 혈소판이겠네.
0: 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상처를 막아줘.
5: 세균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해.
6: 응, 알았어.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4: 형님, 딱지를 만든다는데요. 딱지가 완성되기 전에 세균들을 불러 모아야 해. 세균들아!
5: 불렀는가? 뭐야, 세균이 또 들어오잖아. 호떡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독도 안 하고!
4: 소독!
7: 야호! 상처 났다! 들어가자!
8: 소독약맨 출동!
3: 아, 소독약맨이다!
4: 설마 뿌리는 건 아니겠지?
8: 에이, 설마. 빙고. 자!
3: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4: 소독약을 뿌리면 우린 다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야.
5: 그치. 그럼 이렇게 백혈구를 괴롭히지도 못했을 거야.
0: 백혈구 힘내.
6: 그러니까

0: 보호하지 못하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 오떡이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1: 자카이그 기사총사 곧 돌풍이 불 거야.
2: 뭐 돌풍? 결장 조심해.
1: 결장.
3: 왜 저래?
4: 결장은 우리라고 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 말라버린다니까.
0: 결장
2: 괜찮아.
5: 우리 이 틈을 타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자고.
3: 그러자.
2: 안 되지. 이 백혈구가 있는 한 세균은 단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 파라파파파파파파파파파.
6: 이거 힘 다 떨어졌나 봐.
1: 백혈구 혼자서는 위험해.
7: 얘들아, 내가 가서 면역 세포들을 불러올게. 발이 발이 안 떨어져.
2: 안돼 혈장, 가지 마. 네가 있어야 촉촉해서 나도 싸울 수 있어.
1: 맞아 혈장, 네가 없으면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이 혈소판도 딱지를 만들 수가 없다고.
0: 맞아, 딱지를 아직 반도 못 만들었어.
2: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시가!
3: 아우 깜짝이야.
5: 그렇게 부른다고 대식이가 오겠니?
8: 대식이가 왔다. 세균들아 꼼짝 마라.
9: 형 진짜 왔네.
7: 백혈구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2: 혈장이 말라가고 있어.
7: 뭐야?
8: 아니, 백혈구나 나나 우리 면역세포들은 촉촉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혈장이 마르면 어떡해.
7: 미안해.
3: 우린 좋은데.
8: 호떡이는 촉촉밴드도 안 붙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촉촉밴드를 붙여야 혈장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3: 호떡이는 촉촉밴드 안 붙일 텐데.
5: 그래서 대식이 너도 3, 2, 1.
8: 내가 왜 이러지?
0: 그래,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고 촉촉 밴드를 붙이는 이유 바로 이거였어. 얘들아, 내가 호떡이 갖고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이게 할게. 오, 촉촉 밴드 최고 잡지라.
1: 혈소판, 딱지 만들다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해.
10: 누나.
0: 상처를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야. 자.
10: 아, 따가워. 세균들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0: 자, 그 다음은 저 촉촉 밴드를 붙여주면.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어. 백혈구, 대식세포, 힘내!
7: 발이 안 떨어져.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
0: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1: 혈소판, 힘내!
0: 응!
2: 대식아, 난 이쪽에서 막을게.
8: 그럼, 난 이쪽에서.
5: 그럼 우린
3: 도망가자!
6: 잠깐! 그래, 소독약 맨이다. 꼼짝 마라, 세균이다.
11: 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3: 벌써 밤인가?
5: 아니 저건
2: 그래 촉촉 밴드다.
1: 드디어 호떡이가 촉촉 밴드를 붙였나 봐. 오, 촉촉 밴드가 내가 마르는 걸 막아주고 있어. 나도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다고.

0: 개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1: 그럼 우리도 더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0: 가자 세계들아, 딱 기다려라. 가자 가자.
2: 아, 촉촉해지니까 백혈구랑 대식 세포
3: 엄청 세졌잖아.
4: 어머나 어머나, 나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니? 금방 딱지로 상처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5: 촉촉하니까?
4: 응, 혈장이 촉촉하니까 좋아, 너무 좋아.
5: 그래, 바로 이거야.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뿌리고 촉촉 밴드를 붙이면 백혈과 면역 세포들이 세균을 좀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6: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야. 적혈구들이 몸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야.
7: 다치지 않게 조심!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7: 우리 모두
1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9: 얼리면 더 맛있어.
2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21: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진물엔
9: 답답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2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0: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적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그림책 뽕뽕뽕.
1: 하늘 도깨비와 저절로 끓는 가마솥, 한솔수부. 옛날 옛날에 한 선비가 옛날 옛적 이야기책을 밤이 새도록 줄줄 읽고 있었어. 이 선비네 집은 어떤 집인고 하니 첩첩산중 고갯마루에 외딴 초가집이래. 깜깜한 달밤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이야기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야. 선비가 책을 요래에 들고서 좔좔 읽고 있는데 뭔 요상한 게 흐늘흐늘 문 밖으로 비치는 거야.
2: 어이쿠, 저게 뭐래?
1: 궁금해서 자세히 보려고 목을 쭉 뺐더니

0: 아니, 갑자기 후루룩 위로 올라가 버리네. 선비는 얼어붙어 책만 붙잡고 달달 떨었지 뭐야. 어휴, 겁먹은 선비가 납작 엎드려 책을 읽는데 글쎄 또 황소 뒷다리 같은 게 스르르 내려와.
1: 저것이 도대체 뭐야?
0: 문을 빼꼼히 여니 또 후루룩 올라가 버려. 눈 깜짝할 사이 훌쩍 사라지니 아,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야. 다음 날 선비가 용기를 내서 목청을 뽑아 책을 읽었어. 근데 이번엔 공중에 커다란 몸뚱이가 어른어른 하는 거야.
1: 아이고, 저것이 또 왔구나.
0: 문구멍으로 힐끔 보니 떡 벌어진 어깨에 몸은 아주 울퉁불퉁, 맷돌만한 머리통에 온몸에는 털이 더북더북하더래. 선비는 못 본 채 하고 책만 냅다 읽어버렸어. 그런데 이를 어째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긴 문이 열리더니 아, 이놈이 번쩍 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덥수룩한 다리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옆에 앉아 이야기책을 들여다보네. 선비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어. 선비 머리털이 쭈뼛쭈뼛, 진땀이 송골송골. 곁눈으로 힐끔 보니 이게 웬 하늘도깨비지 뭐야? 말로만 듣던 하늘도깨비. 눈알은 부리부리, 곧김은 쉑쉑, 꼼짝도 안 하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책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짐짓,
2: 에고 졸리다, 오늘은 요만큼만 읽고 잘까나
0: 했대. 그러니 하늘도깨비가 대뜸,
3: 아유 아유 참 재밌다, 책소리 정말 잘 들었어
0: 하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야. 그러고는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척 내밀지 뭐야.
3: 이야기 값이요?
1: 아니, 이게 웬 떡이냐?
0: 흥이 난 선비는 다음 날에도 신나게 책을 읽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 이야기 값이요!
0: 하늘도깨비가 호박만한 금덩어리를 주고는 훌쩍 사라지더래. 가난한 선비가 아주 횡재를 했지. 그런데 이 하늘도깨비가 책을 안 읽는 날에도 자꾸 오는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와서는 금덩이를 주더래. 곧간 뒤주 속에서 불쑥, 뒷간 똥통 속에서 불쑥, 군불 아궁이에서 불쑥, 땔감 장작더미에서 불쑥,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귀신같이 찾아와서
3: 이야기 값이요
0: 하더래. 이래저래 금은 자꾸 쌓이는데 선비는 계속 어리 빠지는 거야. 밤낮없이 하늘도깨비한테 홀려사니 그 꼴이 말도 못해. 거무칙칙한 얼굴에 퀭한 두 눈이 끔쩍끔쩍,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더니 결국 맥을 잃고 들어누운 거야.
4: 하늘도깨비를 떼어내야 내가 살겠구나.
0: 선비는 아랫마을 척척박사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놨더래. 그러자 척척박사 할아버지의 말씀.
5: 에헴, 하늘도깨비를 떼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내가 이제 금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다. 다음에는 저절로 끓는 가마솥이 있다는데 그걸 가져와라. 그리해. 그러면 암만 해도 못 올 거야. 아무렴. 에헴.
0: 그날 밤 또 나타난 하늘도깨비한테 선비는 들은 대로 말했더래.
5: 내가 이제 금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다. 저절로 끓는 가마솥이 있다던데 그걸 가져와라.
0: 그랬더니 하늘도깨비가,
3: 아, 그건 좀 힘든데.
0: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저 멀리 저벅저벅 사라지더래. 그러고는 사나흘이 지나도록 안 찾아오는 거야.
1: 휴, 이젠 영영 갔나 보다.
0: 선비가 마음을 놓고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도깨비가 나타나 커다란 가마솥 하나를 내려놓고는,
3: 물을 부어보슈?
0: 그러더래. 시키는 대로 물을 쪼르르 부으니까 아, 대번에 콰르르 끓는 거야. 이게 바로 불 없이도 저절로 끓는 하늘나라 가마솥이래.
1: 아이고 아이고, 이제 다 틀렸네. 죽기 전에 책이나 실컷 읽어야겠다.
0: 선비는 이야기책을 몽땅 꺼내 밤새도록 전부 다 읽어버렸대. 그런데 그 다음날

0: 앞에서는 어쩐지 하늘 도깨비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1: 뭔 일인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안 오려나 보다.
0: 그러니 선비는 이제 편안하게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일도 하고 잠도 쿨쿨 자는 거야. 그러고는 금덩이를 팔아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짓고 큰 부자가 됐대. 좋아하던 이야기책도 날마다 읽고 말이야. 하룻밤은 선비가 흥에 겨워 우쭐우쭐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똑똑 기척을 내고
2: 이야기 선비 계시오
0: 하더래. 그래 문을 열고 보니 천마를 탄 천군 장수가 하늘도깨비를 끌고 왔더래. 선비가 놀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오랏줄에 묶인 하늘도깨비는
3: 그동안 책소리 참 잘 들었어. 나는 하늘나라 가마솥을 훔친 벌 받으러 가오.
0: 해벌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그만 떠나는 거야. 선비가 저 멀리 사라지는 하늘도깨비 뒷주머니에다 제일로 좋아하던 이야기책 하나를 꽂아줬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찾아오더래. 그런데 말이야, 이야기 좋아하는 하늘도깨비는 한둘이 아니래. 지금도 문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을지 몰라.
4: 도적이 줄줄줄 한솔수북. 옛날에 어린 아들 하나에 어머니 이렇게 둘이만 살았는데 참말로 못 살았어. 하루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 소라도 장에 갖다 팔아야겠는데 장으로 가는 산길에 도적굴이 있는 게 참 걱정이 되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큰 소리를 떵떵치면서 나서는 거야.
5: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제가 가서 소를 팔아오겠습니다.
4: 조그만 아이가 산더미만한 소를 낑낑낑 끌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적대가 딱 튀어나와서
6: 어서 소를 내놔라.
4: 그래.
7: 에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내 소도 아닌데요.
6: 그게 무슨 소리냐, 이놈아.
7: 아이, 몰라요. 머리에 뿔 같은 거 쓰고 뾰족한 거 든 아저씨들이 이 소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4: 듣고 보니 그게 꼭 도적 잡으러 온 관군이거든. 도적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숲으로 싹 숨는 거라. 그런데 도적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
6: 아차, 조그만 애한테 속았구나. 이놈, 어디 두고 보자.
4: 도적 대장이 씩씩거리면서 얘가 소 팔고 돌아올 때를 노리고 있었어. 한데 얘는 소도 다 팔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어둑할 때까지 장터를 빨빨거리다가 호박만 한 통 사서 떡 짊어지더니 그제야 산으로 올라가는 거라. 얘가 올라오니까 숲속에서 도적대가 득달같이 달려나와. 아까 속은 게 얼마나 분해.
8: 야 이놈아, 소 판 돈 얼른 내놔라.
4: 얘는 놀라지도 않고 눈만 땡글땡글 굴려.
7: 돈은 앞마을 사는 누님 다 주고 없는데요. 이 호박이라도 가질래요?
4: 보니까 똥물이 묻은 구리구리한 호박덩이인데 그걸 어디 쓰겠어. 호박은 밀쳐놓고서 샅샅이 뒤지는데 몸에서 똥냄새만 나고 아무것도 없어.
8: 아이구려, 이 지저분한 놈아, 얼른 가거라.
4: 그런데 대장이 가만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이 아이 뒤를 살살 따라가는 거라. 어머니는 호박 한 덩이만 달랑 들고 온 아들을 보더니
0: 아이고, 돈을 다 뺏겼구나
4: 하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아들이 호박 꼭지를 똑 따니까 돈이 주르르 나오는 거라. 호박 속을 다 파내고서 돈을 숨겨뒀거든. 도적 대장이 엿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지. 호박 속에 돈을 숨겼을 줄이야? 이 애가 참 똘똘하잖아? 이런 꾀쟁이가 없어. 대장이 갑자기 집안으로 뛰어들더니 아이 손을 탁 잡아채는 거라.
6: 나랑 가자, 갈 데가 있다.
4: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울고불고 야단이지. 아이 참, 근데 대장은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6: 내가 얘를 데려가서 모사꾼을 시켜야겠어.
4: 모사꾼은 야근꾀로 일을 꾸미는 사람이야. 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앞으로 썩 나서더니만
5: 어머니, 저 가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드릴게요
4: 하고 신이 나서 도적 대장을 따라서 성큼성큼 집 밖으로 나가는 거야. 도적 속으로 가니까 아이를 보고 야단이 났는데 대장이 이러쿵저러쿵

0: 쿵 말하니까 다들 입이 딱 벌어져.
1: 오늘부터 이 애가 우리 모사꾼이다.
0: 이거 당장 다음 날부터 도적들이 얘한테 산 넘어 부자 마을을 털 꾀를 내라고 그러거든. 얘가 도적들 가운데 흉내 잘 내는 사람들을 뽑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흉내 연습을 시키는 거라. 꼬끼오 꼬끼오, 닭 울음 흉내, 캥캥, 여우 소리 흉내, 더듬더듬 봉사 점쟁이 흉내. 첫날에는 이게 무슨 닭이야 여우야 싶더니만 여러 날 되니까 사람인지 닭인지 여우인지 모르겠거든. 봉사 흉내 도적은 눈 감고도 잘만 걸어다녀. 그날부터 도적들이 부자 마을 뒷산으로 가서는 밤마다 닭 소리, 여우 소리를 내는 거라. 한밤중에 수탉이 꼬끼오 꼬끼오, 여우가 캥캥 그랬더니 온 마을 개가 지저대고 야단법석이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눈이 퀭해서는 비실비실해. 그때 웬 봉사 점쟁이가 나타나더니만,
2: 허허이, 이거 이 마을에 큰일이 생겼구먼.
0: 찢찢찢 혀를 차는 거라.
3: 아이고, 맞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2: 정성이 부족해서 뒷산 실력이 노했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 사흘 밤낮을 싹싹 빌어야 화가 풀리겠구려.
0: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쌀을 씻는다, 떡을 빚는다 야단이 났거든. 모두 바리바리 싸들고 산속으로 올라가니 마을이 텅텅 비잖아. 그때 도적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온갖 채물을 싹싹 털어가네. 아, 누워서 떡 먹기도 이런 떡 먹기가 없어. 아이 참, 이 아이가 얼마나 용하고 똑똑하냔 말이야. 몇 년 동안 도적들이 못한 걸 단박에 해줬지 않아? 도적들이 아주 그냥 살판이 나서 배를 둥둥둥 두드리고 신이 났거든. 얘가 그걸 보더니 또 한마디를 하는 거라.
4: 아, 더 좋은 수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0: 그 말에 도적들 귀가 자기도 모르게 쫑긋 섰지.
1: 그게 뭔지 말 좀 해봐라.
4: 이건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몰라요.
1: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다 할 수 있다.
4: 잘만 하면 관가로 가는 귀한 곡물이 다 우리 겁니다. 하지만 꼼짝도 않고 소리도 안 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서.
0: 얘가 말끝을 흐리니까 도적들이 갑갑해 죽는 거라. 아니, 임금님께 바치는 귀한 복물을 갖게 된다니 얼마나 좋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야단이야. 그때야 방법을 알려주는데 듣고 보니 이게 참 기막힌 계획이거든. 도적들이 뚝딱뚝딱 나무 상자를 잔뜩 만들더니만 한 사람씩 상자 안에 들어가서는 몸을 꼭 웅크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상자를 하나씩 말에 싣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줄을 지어서 산을 내려오는 거라. 도적들은 흔들흔들 멀미가 나도 꼭 참고 상자에 머리가 쿵 부딪혀서 아파도 입도 뻥끗 못하고 안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 얘가 나서서
5: 어허, 쉿,
0: 조용히 시키는 거라. 도적들이 그만 찍소리도 못하고 꼭 참지. 이거 참 신기한 광경이거든. 어린아이 하나가 상자 실은 말을 쭉 이끌고서 관가로 향하는 거라.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웅성웅성해. 얘가 관가 대문 앞에서
4: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큰 소리를 떵떵 치니까 도적들은 속으로 신이 났지.
1: 이제 관가 복물은 싹 다 우리 거구나!
0: 하고 말이야.
4: 사또님, 제가 제일 가는 복물을 실어 왔습니다.
3: 그래, 그 복물이 뭐란 말이냐?
4: 그동안 관가에서 못 잡던 도적대를 싹 잡아왔습니다.
0: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도적을 잡아오다니. 상자를 열어보니 그게 다 도적이지 뭐야. 사람들이 아주 침이 마르게 얘를 칭찬을 해.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아이 혼자 했으니 어찌 안 그러겠어. 얘가 도적 소굴로 가서 재물을 갖다가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큰 상을 받고 부자가 돼서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 그래서 이 얘기는 아이 꾀가 어른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야. 도리 척척, 개구리 킁킁, 한솔수북.

0: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 글방에 같이 다니는 아이 둘이 있었는데 윗집 사는 도리는 잘 살고 아랫집 사는 개구리는 살림이 어려웠거든. 근데 둘 다 재주가 많아. 도리는 누가 뭘 물어보든지 척척. 개구리는 누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코로 킁킁. 둘 다 대번에 알아내는 재주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 둘이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점심때만 되면 개구리가 도리랑 밥을 안 먹고 나가네. 하루는 도리가 개구리를 몰래 따라 나갔더니 글쎄 개구리가 우물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거든. 아, 그러니 도리가 자기 집 쌀이라도 주고 싶단 말이지. 집에 가는 길에
1: 개구라, 내게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
0: 개구리 귀에다 입을 대고 뭐라뭐라 소곤소곤. 도리는 아버지 은주바라고 은수저를 툇마루 아래에 슬쩍 감췄어. 그러자 부엌에서 난리가 났지. 도리가 시치미를 뚝 떼고서는 말했어.
2: 어머니, 왜 그러세요?
3: 아이고, 아버지 주발이랑 수저가 없어졌다.
1: 어머니, 내 친구 개구리가 냄새를 맡으면 세상 없는 거라도 다 찾아요.
3: 그래? 그렇담 얼른 데려와라.
0: 킁킁, 킁킁. 개구리는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대문을 들어오더니 마당을 빙빙 돌며 킁킁. 헛간이랑 뒷간까지 킁킁, 킁킁. 이리저리 냄새를 맡더니 툇마루 아래를 가리키면서
1: 아,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3: 아이고, 여기 있었네.
0: 도리 어머니는 참 용하다며 개구리에게 쌀을 한 자루 퍼줬어. 개구리네 쌀이 떨어질 때마다 도리는 물건을 숨기고 개구리는 킁킁 찾았지. 때마침 한양에서 임금님이 옥새를 잃어버려 야단이 났거든. 옥새는 나라 도장인데 아주 귀한 거야. 빨리 찾아야 하는데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다 못 찾아. 그래, 조선에서 제일 가는 제주꾼을 찾아야 한다고 난리였지. 그때 도리 아버지가
4: 옳거니, 개가 냄새를 잘 맡으렸다
0: 하고 임금님한테 개구리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 대궐에서 개구리를 부르러 사람이 오네. 개구리가 도리를 붙잡고서는
1: 아이고 도라, 나는 이제 어쩌냐
0: 하자 도리가 눈을 껌뻑이면서 뭘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1: 아, 좋은 수가 있다
0: 했어. 도리가 하인을 부르더니 뭐라뭐라 수근수근 한단 말이지. 그러고선 개구리랑 함께 대궐로 떠나는 거야. 제주꾼이 온다더니 조그만 아이 둘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수근수근.
5: 아이고, 제주꾼이 쟤야?
4: 세상에, 저렇게 조그만 제주꾼도 다 있는가?
0: 그때 개구리가 갑자기 남쪽을 향해서 냄새를 킁킁 맡더니
1: 아이고, 큰일 났네. 도라, 이걸 어쩌냐, 아이고
0: 하는 거야. 임금님이 보니까 이상하잖아.
6: 아니, 대체 왜 그러느냐?
1: 아이고, 내 친구 도리네 헛간에 불이 나서 삼태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0: 임금님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꼭 그때 불이 났다지 뭐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수근수근 절레절레 했지. 그래도 임금님이 아무리 봐도 애들은 애들이잖아? 개구리한테 돌함 하나를 썩 내밀더니
6: 네가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다니 여기 뭐가 들었는지 맞춰봐라
0: 하는 거야. 아,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이리 킁킁 저리 킁킁 아무리 냄새를 맡아봐도 소용이 없거든. 그만 개구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1: 아이고,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는구나
0: 했어. 아, 그랬더니 임금님이
6: 오호, 과연 네가 정말 제주꾼이구나. 이걸 마치다니
0: 하며 깜짝 놀랐어. 마침 돌함을 여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오지 뭐야. 그 개구리가 돌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 딱 맞췄지.
6: 아, 요놈들 됐다.
0: 사람들도 그만 감탄을 했어.
6: 과연 제주꾼이로구나.
5: 이제 됐다, 됐어.
0: 임금님이 보니까 이제 살았구나 싶은 거야.
6: 그래, 언제쯤 옥새를 찾을 수 있겠느냐.
0: 도리가 썩 나서더니만
1: 한양 고을이 넓긴 하지만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0: 하니 개구리가 나서면서
1: 벌써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0: 하고 거들었지. 다시 도리가 나서면서
1: 타고 다닐 달구지하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0: 했어.
6: 오냐, 원하는 건 다 줄 테니 옥새만 찾아다오.
0: 아, 얘들이 옥새를 어떻게 찾으려고 그러는지 달구지를 타고 다니면서 천하태평으로 환양 구경을 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구경을 다니느냐면 개구리가 이리 킁킁 저리 킁킁, 도리가
1: 옳다, 이젠 거의 냄새를 맡았구나
0: 이러면서 자꾸 소문을 내면서 다니거든. 아, 그렇게 다니다 보니 약속한 한 달이 다가오네. 근데 이날 달구지 소리가 말이지 찌그덕 풍당, 찌그덕 풍당 이러는 거야. 그래, 도리랑 개구리가
1: 찌그덕 풍당, 찌그덕 풍당
0: 신나게 따라했거든. 그날따라 한양 구경이 어찌나 힘들던지 말도 못해.
1: 아이고, 찌그덕 풍당이고 뭐고 죽겠다. 그러게, 찌그덕이고 풍당이고 다 죽겠다.
0: 그날 저녁에 웬 사람 둘이 아이들을 찾아오더니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7: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1: 제가 찌그덕이고 제가 풍덩입니다. 어찌 그리 잘합니까?
0: 했어. 그게 바로 옥새를 훔쳐간 도둑이지 누구겠어. 하나는 얼굴이 찌그러져서 찌그닥이고 또 하나는 물만 보면 풍덩 빠져서 풍덩이야. 아이들이
1: 찌그덕 풍덩이고 뭐고 죽겠다.
0: 그러니까 이젠 죽었구나 싶어서 빌려고 제 발로 찾아온 거야. 도리가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고서
1: 이놈들! 우리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느냐?
0: 호통치자 개구리도 질세라.
1: 내가 너희들인 줄 진작부터 알았다, 이놈들!
0: 소리쳤어.
7: 아이고, 옥새는 대궐령 못에 빠뜨렸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0: 다음날 도리랑 개구리가 임금님을 찾아갔어.
6: 그래, 옥새를 찾았느냐?
1: 예, 사람 100명이 바가지 하나씩만 들고 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0: 했어. 사람들이 바가지를 들고 오니까 쭉 늘어서서 연못물을 퍼내게 하거든. 철푸덕, 철푸덕. 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임금님은 생각했지. 아, 근데 연못물이 줄어드니까 바닥에 떡하니 옥새가 비치거든.
6: 어이쿠, 옥새 저기 있다.
0: 어찌나 좋은지 임금님이 춤을 덩실덩실, 사람들도 다 같이 싱글벙글 덩실덩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도리와 개구리가 금은보화를 잔뜩 받아서 지배를 갔지. 그 뒤엔 또 어떻게 됐냐고? 어찌되긴 어찌돼.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지 뭐. 보화도 보화지만 좋은 친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듣자니 잘 살다가 엊그저께 죽었다던걸?
8: 그림책 뽕뽕뽕.
9: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뭉치.
1: 집사랑 놀 때 가장 진심이라는 뭉치. 보이기만 하면 쪼르르 시도 때도 없이 꾹꾹이를 시전하는 그야말로 집사바라기.
0: 보통 저한테 많이 앵겨요. 집착하고.
2: 집착이요?
0: 네.
1: 그런데
3: 혹시 별로예요?
4: 싫어.
3: 싫어요?
1: 녀석이 사람을 차별한다.
3: 많이 우리 뭉치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우리 뭉치가 저를 너무 안 좋아해요.
1: 같은 장난감에도 너무도 다른 반응.
3: 뭉치.
1: 엄마 집사에겐 늘 못 본 척. 아니면
3: 좀 보자. 아니 왜 그래 또.
4: 아야.
1: 물기로 엉켜있는 녀석. 뭉치가 엄마 집사에게 반항하는 이유 함께 알아볼까요?

0: 아우, 여기 내 자리다.
1: 너무하네, 이놈아. 얼른 가.
2: 일단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윤석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나 집사가 화장실로 가자 뭉치 곧바로 직진. 축축한 화장실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들어간 것인지.
1: 뭉치 들어오면 안 돼요. 아이고.
2: 결국 강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1: 네.
0: 아이, 나 좀 들여보내달라.
2: 결국 몸을 일으켜 문을 열려고까지 시도하는 뭉치.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 뭉치, 윤석이 글쎄 누나 집사밖에 모르는 바보 누나 바라기라네요. 나이가 5살, 사람 나이론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꾹꾹이를 한답니다.
1: 보통 저한테 많이 앵겨요. 집착하고.
3: 집착이요?
1: 네.
2: 그런 뭉치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누나 집사가 아르바이트를 가는 시간.
1: 이따 올게. 잘 있어. 밥 잘 먹고. 네?

0: 매일같이 혼자 생리별을 하고 있는 뭉치를 달래주는 일은 늘 엄마 집사의 몫이라고.
1: 들어가서 속삭이. 응? 뭉치 별로예요?
2: 싫어.
1: 싫어요?
0: 아. 에이, 뭉치 너 왜 엄한데 화풀이야?
2: 왜 그래?
1: 알았어, 알았어.
0: 몸부림치듯 내려온 녀석. 그런데 시선이 한 곳에 꽂힙니다.
1: 누나 기다려.
0: 뭉치야, 또 문을 보는 거야? 누나랑 아직 이별 중인 거니? 그러다 갑자기 베란다로 자리를 옮긴 녀석, 사색에 잠겼나 했더니 웬일 누나 집사 뒷모습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뭉치 눈엔 누나 집사만 보이는구나.
1: 제가 솔직히 많이 우리 뭉치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우리 뭉치가 저를 너무 안 좋아해요. 무관심하다고 그래요?
0: 문제는 누나 집사가 외출한 후부터 마치 우주에 혼자 떠도는 행성이라도 된 듯 뭉치가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는 것.
1: 뭉치.
0: 그 모습이 걱정인 엄마는 녀석의 마음을 두드려봅니다.
1: 뭉치씨.
0: 녀석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가진 시도를 하는 엄마 집사.
1: 요거 좀 보자. 요거 좀 보자.
0: 하지만
1: 아이 왜 그래 또. 엄마 그만할게요. 아야! 아 뭉치 아파. 진짜 아파. 승질났어. 승질났어.
0: 녀석은 달갑지 않은 모양.
1: 괜찮아 이제? 아야.
0: 결국 엄마 집사 곁을 떠나 자리를 옮기는데요.
3: 누나 아니면 필요 없다옹.
1: 뭉치 가서 맘만 먹어. 얼른.
0: 꿈쩍도 안 하는 녀석의 턱 밑까지 직접 밥을 대령하지만
1: 자 이것도 맨날 이렇게 남기고 응?
0: 식사까지 거부하는 녀석.
1: 뭉치야 간식이라도 좀 줄까?
0: 평소 뭉치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이밀어 보는데요.
1: 먹어봐. 그것도 싫어? 응?
3: 먹을 기분 아니다.
1: 뭉치.
0: 집사님, 뭉치 괜찮은 건가요?
1: 그 누나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고. 상사병인 것도 같아요. 누나 바라기니까. 이거랑 놀아줄까? 아니면은 뭉치 좋아하는 이거랑 놀아줄까?
0: 응? 진짜 상사병을 앓는 것인지 우울해하는 녀석을 이번엔 화려한 장난감으로 달래보는데요. 싫다 좋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1: 아들 뭉치랑 좀 놀아줄래?
4: 아이 그렇게 놀아주는 거 아니야.
0: 결국 아들에게 SOS 치는 집사. 녀석 이번엔 과연 반응을 할지.
4: 뭉치.
0: 아무래도

0: 집사도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아들 집사 끈질기게 녀석을 유혹합니다. 그때 뭉친 녀석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데요. 드디어 관심이 생긴 걸까요? 녀석이 좋다 하는 자리를 옮겨주곤 최선을 다해 흥을 돋웁니다. 그런데
1: 당장 치워라옹.
0: 집사님 뭉치가요. 원래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2: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지 잘 안 놀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0: 결국 다시 캣타워로 향하는 뭉치.
2: 치!
0: 엄마의 부름도 그저 무시한 채 다시 우울 모드에 돌입. 녀석 언제부터 이랬나요?
2: 이게 입양됐다가 파양된 애였거든요. 그 집 애기가 막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일주일만 맡아달라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이 일주일 만에 다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키우게 됐어요.
0: 지인에게 파양되었던 뭉치. 양생 3개월 차에 가족이 된 이후부터 누나 집사를 유독 잘 따랐다는데요.
2: 방광염을 아프고 나서부터 그런 건데 딸이 집에 없었어요.
0: 1년 전 누나 집사가 자취한다고 나갔을 때 뭉치에게 방광염이 생겼답니다.
2: 누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방광염이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0: 아팠던 녀석이기에 더욱 걱정이 된다는 엄마 집사.
2: 누나한테 전화해보자. 우리 뭉치 누나한테 전화하자. 누나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응, 딸. 뭉치가 하도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누나 목소리라도 들으면 응? 뭉치야 누나.
3: 그래. 뭉치야 빨리 밥 먹어야지.
2: 누나 목소리 들려? 어?
3: 깜만치 밥 먹어 언니. 이거. 네. 엄마 끝낼게.
2: 어?
0: 누나가 외출한 후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뭉치. 반갑던 전화가 끊기자 녀석 다시 누나를 찾는 듯한데요.
1: 누나 대체 어디로 갔냐?
2: 목소리 듣고 나니까 더 좀 우울해졌나?
0: 뭉치야, 누나랑 전화할 때 그 똘망한 눈은 어디로 갔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캣타워에만 있던 뭉치 녀석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인가요? 어우, 누나 집사님, 뭉치가 엄청 기다렸어요.
3: 왜 뭉치 밥 좀 먹었어?
2: 아무것도 안 먹었어. 하루 그대로야. 간식도 안 먹고.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애기 밥 좀 줘. 손 씻고. 아이고, 궁뎅이 들고. 아이고, 기분 좋아.
0: 금세 기분이 좋아진 녀석에 엄마 집사도 이제 겨우 안심입니다.
2: 뭉치, 누나가 이제 밥 준대. 기다려봐.
3: 뭉치, 간식 먹자.
0: 엉덩이까지 세우는 애교를 부리며 누나 집사가 주는 간식을 맛있게도 잘 먹네요. 뭉치야, 엄마 집사님 섭섭하시겠다.
2: 누나가 와서 그나마 먹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0: 종일 굶었던 뭉치에
3: 쉬러 먹을까?
0: 누나 집사도 걱정되긴 마찬가지.
3: 기다려. 앉아.
0: 간식을 마저 챙겨주는데요.
2: 더 좀 더 줘봐. 하루 종일 뭘 안 먹어가지고.
0: 뭐 어찌됐든 잘 먹으니 다행입니다.
2: 뭉치야, 누나가 놀아주는데.
0: 어? 그런데 뭉치 사냥놀이 안 좋아하잖아. 에? 어우, 같은 고양이 맞나요? 잘 놀아 다행이지만 누나 집사만 따르는 뭉치가 사실 걱정입니다.
4: 네, 제가 어원수 같은 집을 비워야 될 시간이 생길 텐데 밥이랑 뭐 잘 안 움직이는 거 그게 많이 걱정돼.
0: 그날 밤 어느새 잠에 들 시간 뭉치와 한참 놀아줬으니 이제 누나 집사도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누나의 사랑이 모자란 모양인지 몇 시간이고 계속 앞에서 기다리는 녀석. 녀석의 계속되는 울음에 결국 잠들었던 누나 집사가 깨고 말았네요.
2: 뭉치야.
0: 문을 열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 누나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0: 선 오늘치 애정공세를 다 한참 펼치고야 잠이 듭니다. 다음날 오늘도 출근을 위해 준비를 끝내곤 방 밖으로 나온 누나 집사.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을 여는데 어라, 뭔가 허전한데요? 오늘은 뭉치가 보이질 않는데요? 뭉치야, 누나 나갔는데 왜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1: 보지도 않고.
2: 삐지삐지삐지.
1: 응? 왜 그래야?
3: 옛날에는 나갈 때마다 마중을 줬으면서.
0: 결국 녀석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곤 출근하는 누나 집사.
1: 뭉치, 누나 갈게.
0: 어제와는 전혀 다른 뭉치의 반응. 대체 왜 그런 걸까요?
4: 뭉치가 나와보지도 않네요.
1: 네, 이제 맨날 나가니까 이제 그냥 체념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
0: 체념해서 그런지 요즘 더 무기력해졌다는 뭉치. 잠시 후 엄마 집사. 한참 아침 식사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쌀을 담는 손이 천천히 느려집니다.
5: 여기 가져져 있네.
0: 뭔가라도 발견한 모양인데요. 아, 자세히 보니 쌀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어요. 대체 어찌 된 일인고 하니 누나를 보낸 후 부엌으로 유유히 들어온 뭉치. 뭉치야, 대체 뭘 하려고 들어온 거니? 녀석 쌀통이 궁금한지 관심을 보이다가 어,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결국 일을 치른 후 나름대로 범행이 들키지 않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숨기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버렸던 거네요.
2: 못 모르고 오줌 싼지도 모르고 밥을 이 오줌 싼 쌀로 밥도 해먹은 적 몇 번 있어요.
0: 녀석의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2: 방광염을 아프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치료받고 약 먹고 괜찮아졌는데 누나가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특별하게 원인은 솔직히 제가 못 찾겠어요.
0: 누나 집사, 방광염, 무기력감. 소변 실수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집사들의 고민을 제대로 덜어주기 위해 오늘의 해결사 야옹신이 출동합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그만큼 부탁에 나가겠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6: 어, 얘가 뭉치예요?
7: 네. 우리 집 귀염둥이 뭉치.
6: 호기심이 많네, 호기심이. 어? 되게 애교도 많고. 근데 뭉치가
7: 네.
6: 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7: 네. 케어는 제가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
6: 아, 어머님이 주로 다
7: 그러고. 네, 근데 누나만 따라다녀요.
6: 아, 여기는 안 돌봐주고.
7: 학교.
6: 없지요?
0: 쌤, 농담도 참. 인사도 나눴으니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 시간. 가장 먼저 누나 집사가 자리만 비우면 곧바로 무기력해지는 뭉치. 그리고 그 뭉치를 끊임없이 엄마 집사가 챙겨줬었죠.
5: 뭉치씨.
6: 마치 따님 자고 있는데 야, 야 일어나봐. 엄마랑 어디 녹가. 요즘 혹시 대세라는데 어, 누워있지만 말고. 뭐야. 약간 이런 상황 같은데요.
7: 네, 맞아요.
6: 어? 얘는 완전 지금 어이가 없는.
8: 많이 귀찮다냥.
7: 딸이 이제 출근하고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저렇게 잠만 왜 저렇게 자는지.
6: 아, 그게 이제 이런 집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가 원하지 않는 행동 어머님은 이제 해주는 거고. 팔뚝 또 깎아줘야 되고.
7: 네.
6: 핏지도 해줘야 되고. 눈곱도 떼줘야 되고. 이거 다 어머님이 하니까. 네. 여기는 간식 창고인 거죠. 네. 오면 그냥 좋은 거. 그냥 잘 놀아주고. 그냥 뭐 간식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좋은 거죠. 뭉치랑 관계가 더 개선이 되려면, 뭐 도와주려면, 좀 뭉치 싫어하는 거는 이제 따님도 하시고.
7: 네.
6: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거죠.
7: 좀.
0: 그런데 선생님. 간식뿐만 아니라 장난감도 문제인데요. 엄마 집사가 놀아주면 관심은커녕 그저 무시하기 바빴는데요. 대체 뭉치는 왜 그런 건가요?
6: 아니 어떤 사냥감이 나 드세요. 나 드세요 하면서 가 있진 않잖아요. 사냥하려면 나가서 막 엄청 돌아다녀야 되고 숨어 있다가 막 덮쳐야 되고 자.

0: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머님은 막 알아서 잡아먹으라고, 막, 앞에서 막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1: 그런데 누나 집사가 놀아줄 때는 뭉치녀서. 오호, 2단 점프까지 해가며 누구보다 잘 노는 모습을 보여줬죠?
0: 여기 보면 시작점이 나. 시작점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쫓아올 수 있게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은 앞에서 시작.
2: 네, 아, 그게 틀리구나. 왜 나한테 반응이 없었던 게다 이유가 있었구나.
0: 그냥 놀이를 제공할 때 낚싯대는 절대 앞에서 흔들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낚싯대는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 지금 앞에서 흔드는 거는 호기심이 안 생기거든요. 쉬운 거고요. 아마 의미심장하신 웃음 띄는 거 보니까 훗, 난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나는 밀당을 이미 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누나가 없는 사이에 뭉치가 소변 실수까지 했었어요.
0: 이뻐해 주던 뭐 따님이 갑자기 없어진 건큰 환경 변화죠. 부재라는 것.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성 특발성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 좀 괜찮게 해주려면은 그러니까 따님이 하던 걸 똑같이 계속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2: 규칙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기가.
0: 네. 소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거 그리고 얘가 진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또 그것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본격적으로 뭉치가 소변 실수를 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때마침 뭉치 녀석 볼일을 보고 있는데요.
0: 지금 화장실 관련돼서 화장실 볼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화장실 이렇게 쌌거든요. 보면은 약간 화장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방금처럼 화장실 주위를 긁는 행동을 하는
3: 네네, 저렇게 막 긁어.
0: 네.
3: 이거 엄청 큰 거라고.
0: 아니, 이거 더, 이거보다 1.5배 더큰거 쓰셔야 될것
2: 아, 그래요?
0: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크기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일단 개수가 부족하니까 늘리시고.
1: 그래야 뭉치가 소변 실수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0: 화장실에 고양이들이 뭐 방광염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모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알갱이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붓게 되면은.
1: 고양이의 소변이 닿으면 금세 모래 알갱이의 색깔이 달라진다는데요.
0: 이렇게 색깔이 분리가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게 신장 상태가 지금 어떤지가 여기 뜨거든요.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얘가 방광염이다, 문제다, 이러면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셔가지고 치료받고, 그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알겠습니다.
0: 네.
2: 선생님한테 뭉치 문제 있으면 가야
0: 네, 알겠습니다.
1: 다음은 누나바라기인 뭉치도 엄마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0: 여기 있는 상태에서 뭉치가 있으면 무릎에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발을 대는 것보다.
1: 간식을 이용해 뭉치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0: 항상 바로 여기까지 앉기 위해서는 이 무릎에 얘가 발을 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머니. 교육할 때는 항상 기다려.
1: 잠시 기다리자.
0: 오잖아. 이렇게 발을 대면 이제 주시죠. 네. 생각을 한 거죠. 발을 대죠. 저는 초면인데. 초면인데 발을 댄단
1: 완전히 무릎에 올라온 녀석.
0: 이제 올라왔죠. 편안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항상 네. 풍선한 듯.
1: 스킨십을 통해 좀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0: 어머니 저랑 자리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1: 이번엔 엄마 집사가 도전해보는데요. 뭉치가 잘 따라줄지.
0: 다시 어머님이 이쪽으로 와서 좀 와보세요. 네, 팔꿈 안 해요. 어머님 금방 바로.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바로 발을 디디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약간 편하게 뒤에
2: 다리가
0: 네.
2: 잘못
0: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오잖아요. 바로, 예, 네, 바로 여기서 어머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뭉치 일로 와.

0: 그 다음에 어머님이 왼손으로 애를 살짝 이렇게 안아보세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안고 지금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물음열이거든요. 네.
1: 엄마 집 사품에서 얌전한 모습이 신기한 모양. 웅치야, 이젠 엄마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지?
0: 이렇게 매일 15분씩 하루에 한 번씩 연습 꼭 하세요.
2: 한번 노력해보겠다오.
3: 아, 뭉치를 이제 대하는 자세가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4: 열심히 놀아주시고, 네. 역할도 잘 분담하시고, 환경도 잘 꾸며주시고, 우리냥 네. 교육도 같이 해주시고, 네. 도상도 잘 해주시고.
3: 네, 알겠습니다.
4: 아, 할 게 너무 많은데.
3: 네, 너무 많아요.
4: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으니까 나눠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네, 알겠습니다.
4: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 솔루션이 끝난 후 집사들이 뭉치의 소변 검사 결과를 보내왔는데요. 초기 방광염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바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뭉치와 엄마 집사는 친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다행히 녀석 엄마 집사와 사냥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3: 엄마한테 무릎 양해 좀 대줘. 알았지? 엄마도 노력할게.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을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0: 이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불안, 수치심, 분노. 왜 우리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까요? 진화의학의 개척자 랜돌프 네스. 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정신장애와 감정의 기원에 다가갑니다.
4: Emotions are special modes of operation that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s that have occurred over evolutionary history.
3: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신장애에 취약한 걸까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랜돌프 네스와 함께 진화 정신의학의 최전방으로 가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0: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우울, 불안, 수치심, 분노. 왜 우리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까요? 진화의학의 개척자 랜돌프 네스. 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정신장애와 감정의 기원에 다가갑니다.
1: Emotions are special modes of operation that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s that have occurred over evolutionary history.
0: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신장애에 취약한 걸까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랜돌프 네스와 함께 진화 정신의학의 최전방으로 가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3: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4: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0: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핸드폰 오늘 들고 오셨어요?
1: 그럼 아까까지. 아직 나랑 가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출근해 보겠습니다.
1: 일하고 오겠습니다.
3: 맞아.
4: 그때 전화를 한번 치겠다.
5: 진짜 기분 좋네.
0: 진짜.
2: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출근해가지고 이제 일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
6: 내가 근무할 곳은 광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이곳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턴 저도 여기서 일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1: 힘드니까 역할을 주시면 오늘 제가 한번 계속해보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네,
1: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5: 이제 어르신들 오면 먼저 온도 측정하고

0: 하고
1: 아
0: 여기 언더 재고
1: 네
0: 여기 이름 적고
1: 아 네네
0: 네, 이렇게 드리네.
2: 주간보호센터의 하루는 센터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어르신.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저 우선
0: 체육입니다. 한국사회죠.
4: 빨리 나와주세요.
0: 연사버리세요.
2: 드디어 맡게 된 첫 임무. 어르신들의 실내화를 찾아드리는 단순한 업무였는데 성함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괜히 문 앞에서 방해만 된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성함이 다 엄청 비슷하시더라고요. 나금예 네. 어르신이랑 또 금예 어르신 네. 또 계시고
0: 정자 어르신인데 명자 어르신도 또 많고
1: 아.
0: 네, 성이 성만 다르지 여러분이에요.
1: 네.
2: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아침 조회가 시작됩니다.
5: 바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스트레칭도 시작해 봅시다. 자 어깨를 뒤로. 자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2: 어르신이 많다 보니 출석을 두 번씩 부르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 조회도 마무리되나 했는데
1: 제가 뒷자리 모셔다 드릴게요. 네,
5: 뒷자리 우리 황실록 선생님 앞으로
1: 계세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2: 얼떨결에 불려나가 하트도 날렸는데 아직도 참 어색하네요.
3: 저는 피디님이라 해서 이제 저렇게 젊은 선생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4: 하실 수 없을 텐데, 힘드실 텐데, 잠 못 주무실 텐데.
5: 모자 저기다 놓드릴까요? 네.
2: 아침 조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오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1: 모자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 모자랑 외투 넣어놓을까요? 모자.
6: 이분은 안 벗으세요.
1: 안 벗으세요.
7: 어르신 잡을 때 이렇게 해갖고. 네.
1: 바지춤을?
7: 네. 이렇게 잡아요.
1: 네, 알겠어요. 여기 뒤축을 이렇게 잡아서?
7: 네, 네. 뒤축 잡아야지.
1: 안 넘어지시나요?
7: 안정감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하면 또 펼 수도 있고.
2: 어르신 부축하는 법도 배워봤는데.
8: 왜 그려? 네.
1: 죄송해요.
2: 실제로 해보니까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요.
1: 뭘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다음 오전 일과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기구의 도움을 받아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을 보조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어르신들보다 내가 더 운동하는 느낌.
9: 진짜 살 빠지겠네요.
1: 여기 다이어트 캠프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몇 바퀴 도는 거예요?
2: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중에는 잦은 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보통 센터에서 그럼 어르신 한 분당 몇 번씩 가르세요?
10: 보통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데 여기 언니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아요. 2시간 한 번씩 가, 이 언니는. 같은 경우는. 내일도 가라 입어야 돼.

0: 나쁜데요?
1: 아니, 그래!
2: 베테랑 선생님들에게도 화장실 케어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3: 처음에 많이 놀라고 그랬어요. 저 한 어르신이 화장실 케어 중에 가서 보니까 항문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제가 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2: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 곳곳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나서야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4: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배고파요. 저 너무 배고파요. 선생님 더 수고하셨습니다.
5: 어르신들이 반찬 같은 거 부족하다 하면은 갖다 드리고 이제
4: 저희 영순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6: 여기 나금 어르신 같은 경우 요새 원래 잘 드셨는데 요새 조금 소화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드릴게요.
4: 선생님 어르신은 한 분 한 분 식사량을 다 알고 지금 하세요. 네.
2: 어르신들의 특성을 꼼꼼히 파악해서 맞춤 케어를 하는 선생님들. 저는 어르신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4: 하루 반나절도 안 간 것 같은데요, 아직?
7: 그죠.
4: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7: 난 처음에 무서워했는데 바로.
4: 저도 사실은 학기 전에 좀 겁먹었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 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인사시켜가지고 앞에서 막 까보니까 좀 편해지던데요.
7: 괜히 해야 돼요.
4: 저 토요일까지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조금.
7: 네.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4: 아, 그래요?
8: 첫날인데 네. 너무 잘한 거네.
7: 첫날인데 잘하고 계세요.
2: 선생님들 칭찬에 힘입어 오후 일과도 시작.
9: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죠?
10: 선생님 하셔.
9: 그래, 그러면
8: 가방 가 있어. 아직 엉덩이 묶지 말고.
9: 응, 엉덩이 묶으면 어르신들이 그래,
8: 저 집중하느라고.
9: 엉덩이 나중에 가방
8: 내리고.
9: 일단은 가방 먼저 쓰고.
4: 지금 해요? 예뻐요?
2: 갑자기 받아 쓴 가발과 안경. 오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11: 자, 오늘은 우리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공을 많이 갖고 와서 공.
12: 누가 다 주시라고?
11: 공 누가 주시라고? 주술사랑 센터 여기 봐봐.

0: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어르신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1: 자, 우리 피디님과 함께 쇼를

태어나서 처음 접한. 나는 내가 아니다. 나를 내려놓자. 내려놓자라는 생각만 하고.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시작한 하루.
1: 선생님, 뭐예요? 네. 저 어제 노래하는 거 보고 배신감 들었죠.
2: 왜요?
1: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몸에 잘하죠. 막 그냥 몸에 아무 이렇게 막 흔든 걸 좀 보다가 막 그렇게 빠른 노래 하니까. 아,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1: 저도 끝에 가서 노래 못 불렀어요. 네.
2: 막 그냥 몸만 했고. 네.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린 거니까. 네.
1: 좋은 거 같은데요, 저는.
0: 나와 같은 날 첫 출근을 한 내 동기 김인석 선생님.
3: 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고 있는 김인석이라고 합니다.
1: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출근 잘 부탁드립니다.
3: 솔직히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뵙는 거긴 하지만 저 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어떻게 지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네.
4: 아이단 모자 김수님.
1: 아이단 모자
4: 김수님.
1: 아, 그걸 외우고 있어요. 아이단 모자 김수님. 한 몇 퍼센트 외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
4: 아니, 여자분들은 여자 어르신들 아직 많이 모르죠.
1: 저는 남자 어르신들.
4: 아무래도.
0: 네. 처음이라 정신없이 헤매는 인석쌤을 보면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의지가 되고 마음이 놓였는데.
1: 머리.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 화나신 거 아니에요?
0: 역시 어르신들을 대하는 일은 쉽지가 않네요.
1: 36.3. 여기.
2: 뭐, 질문 한번 하실까?
0: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는 중에 갑자기 한 어르신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1: 네.
5: 여기를 온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누닷없이 나보고 막 싸웠어.
1: 누닷없이 와가지고.
5: 그래서 나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여기 올 필요가

0: 없는 사람인데 원장님으로.
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2: 신조리 씨, 아까 나랑 같이 왔잖아요.
0: 누구를 같이 와요?
2: 그래서 사모님이 아까 전에 여가 있으면은 좀 더 온다 그랬어요.
0: 지금 거짓말인데?
2: 아니요, 여가.
0: 그런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2: 아니, 사모님 전화번호가 내가 있는지?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2: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세요.
0: 예, 그러지.
3: 처음이라 어설픈 나와는 다르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선배 요양보호사 선생님. 역시 베테랑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2: 아, 사모님.
0: 응. 나한테 무조건 와서 무슨 뭐 돈 내나 보더라 그러니. 이러라고 그랬어. 여기 와서 보니까 상상 외의 지금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 집에서 내 아버지 모시고 와. 그러면은 여기서 헛짓거리는 잘못 고발해 놀랄게. 들어가, 아니? 들어가. 알았어. 자, 들어가시오.
2: 예, 네, 여기 신발 신고, 요거 신고 가야지. 요거는. 요거 신고 가시게.
4: 진정, 다시 어떻게 진정하셨대요?
1: 사모님이랑 통화했어요. 사모님이랑 통화하셨죠?
0: 예?
1: 사모님이랑 통화하셨죠?
0: 뭔 통화를 해요?
4: 저 이제 보셨어요.
0: 뭔 통화를 해요?
1: 네. 아까 분명히 사모님이랑 통화한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시죠? 연주 어르신이랑 대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5: 아니요, 많이 없죠. 아,
1: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전혀 막 여기 온 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시네. 근데 선생님들 확실히 다르네.
3: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던 순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르신들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받았습니다.
6: 보호자님께서 아침에 제가 성형을 갔더니 보호자님께서 머리를 커트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3: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 미용실에 함께 방문했어요.
1: 너무 편안하신가 보다.
7: 믿고 맡기는 한계나.
1: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면 그냥 일상에 다니실 때도 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 보면 좀 도와드리는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2: 주위에 그 어르신 보행기라고 이렇게 유모차 막처럼 생기 이렇게 밀고 다니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가만히 계세요. 이 언덕길 같은 건 힘드시니까 이렇게 손 맞잡아 드리고.
1: 한 번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 겪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3: 어르신들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누군가에겐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돌아온 센터.
1: 어르신 어디서 모셔와야 돼요? 저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8: 네네. 저쪽도.
1: 아, 저쪽도.
3: 오후 프로그램을 위해 어르신들을 모셔와야 하는데.
1: 어르신 저기 앞에 앉을까요?
8: 응?
1: 저기 앞에 게임하러 앉을까요?
8: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갈 거야.
1: 갈 거예요? 네. 화장실 먼저 갔다가?
8: 예.
1: 네. 아, 네네. 어르신 저기 게임하러 갈까요? 여기 계실 거예요? 어르신 저기 게임하러 저기 앉을까요? 안 가실 거예요?
8: 그렇죠.
1: 어? 게임하러 안 가실 거예요?
8: 뭐도.
1: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9: Nope.
1: 다 안 가신다는데요? 어르신 저희 게임하러 갈까요? 게임하러 앉아러 갈까요?
10: 뭐요?
1: 게임하러 갈까요?
10: 화장실?
1: 네.
10: 안 가.
1: 다 안 가신다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볼게요. 안 가. 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러.
3: 이번에도 결국 베테랑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11: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계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2: 나이가 몇이야 내가?
11: 18세. 낭낭 18세.
12: 내가 18세라 하면 하지 말아야겠어. 자청해서 나가고.
11: 오, 18세다 하고 20세다. 어르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12: 시끄러워서 하지 말고요. 젊은 총.
11: 젊은 총과?

0: 기분 짱, 어, 기분 짱이야.
1: 재현 씨, 기분 정말 좋아 보네. 누가 총각이라 해주게.
2: 역시 베테랑 선생님이 나서자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 오늘 기분 짱.
2: 선생님들은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지?
3: 저 앞쪽에 가서 앉을까요? 네. 이쪽으로.
4: 더우시죠?
3: 네.
4: 땀나고.
3: 아이고, 어르신들이 제가 말한다고 안 움직여 주시네요. 아,
4: 그렇죠.
3: 선생님 말은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 또 혼났어.
2: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잘해낸 한 가지가 있습니다.

0: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원래 신입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1: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고. 언젠가는 베테랑이 되겠죠?
2: 오늘은 베테랑 선생님과 송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 근데 송영이라는 게 뭐예요? 어르신들을
4: 태우고 오고 모시다 드리는 거 집에까지. 아. 집에서 모시고 오고.
3: 그럼 이렇게 모시러 가면은 다 나와 계세요?
4: 아니요, 아니면? 집에까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두 분은 집에까지 모시러 가고 한 네. 분은 휠체어가 그 지하 주차장에 네. 계셔요.
2: 요양원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받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과는 어르신을 댁에서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 요 지금 처음 가시는 분은 네. 짐이가 조금 있으셔요. 네. 그 혹시 아실랑가 최 동무 어르신.
3: 네네네.
4: 좀 귀엽잖아요.
3: 어제 근데, 저랑 머리 자르러 가셨어요.
4: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막 집을 나와가지고 막 헤매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지금 잠금 장치가 돼 있을 거예요.
5: 첫 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3: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래서 집 안까지 네. 가서 모시고 오는 거군요. 네.
2: 치매로 자주 배회 증상을 보인다는 어르신을 모시러 갔습니다.
6: 아, 지금 잠궈져 있죠, 이 밖에가. 오늘 없으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막 열어놓은 거예요.
7: 안녕하세요, 동호 어르신.
8: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7: 오늘 옷도 안 입으셨네요.
6: 나
7: 좀 하냐고.
6: 일단 오줌 쌌어요? 이뻐. 합시다. 마스크 쓰시고. 이쁜 선생님이 마스크 쓰셨네요.
2: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 베테랑 선생님.
6: 가만히 있어요. 아니, 다 했어요. 여기 불 다 껐어요. 불 다 끄고.
8: 냄비도 다 껐어요.
6: 다 했어요. 합시다. 아, 여기는. 지가 있어, 또 지가 영화생인데. 응. 지휘? 땀 다 잡았어요. 지휘 잡았어요. 땀.
3: 이 정도면 오늘 21편이네.
6: 네, 이 정도면 수월한 거죠.
2: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요양보호사들의 바람은 하나뿐. 오늘도 무사히 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3: 한국 정상이에요. 건강하시네요. 네.
8: 어르신, 요거 가지고 가세요. 요거. 핸드폰이요? 아이고, 아이고.
2: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한 어르신.
8: 핸드폰 오늘 들고 오셨어요?
6: 그럼, 아까까지도 썼는데.
8: 핸드폰 무슨 색이에요?
6: 검정.
8: 검정색?
6: 큰 거. 집어갔어요, 지금.
8: 누가 집어갔어요?
6: 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8: 향순 어르신, 제가 핸드폰 찾아드릴게요.
6: 네. 네.
8: 여기다가 제가 봤거든요. 향순 어르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대요.
9: 누구요?
8: 향순 어르신. 까만 거. 네, 까만 핸드폰이요.
9: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8: 전화하고 계세요?
2: 결국 센터에 모든 선생님이 나서서 어르신의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 아, 여기서 나간 적 없잖아.
10: 아니, 물리치러 없어.
8: 어르신, 여기 주머니도 없어요?
6: 없잖아. 남의 핸드폰을 왜 가지고?
4: 아니, 어디 흘렸을 거예요.
9: 나 찾아볼게.
6: 내 핸드폰 좀 찾아서.
8: 전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까요?
6: 핸드폰 뭘 끼는데?
1: 그렇지.
8: 어디 계셨어요?
11: 이 선생님이 찾았어.
8: 아, 외투?
1: 재단선 어르신 옷인데 네. 이 속에다가 넣어놓고.
8: 아.
1: 어르신들이.
8: 옷은 어디 썼어요?
1: 네, 뭐, 네? 저도 있어요. 아. 어르신들이.
11: 옷장에가 있겠지.
8: 아.
11: 누가 누나인가봐.
1: 금방 여기다 놔둔지를 모르겠네.
8: 찾으셨네. 찾으셨어.
11: 야, 코참이야.
1: 그래도 뻥뻥 부리지.
11: 내가 여기 코참이야. 나 여기 코참이야. 코참이라고. 내가 여기 8년이 넘어.
8: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11: 감사합니다.
8: 네.
11: 마음이 아직 말하지 마.
8: 말하지 마요.
11: 나도 81이에요.
8: 81이에요?
11: 네. 아. 다들 내 나이 안 보아요.
8: 어쩐지 젊어 보이시더라.
11: 오늘은 뭐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어요.
8: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셨어요?
11: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문 앞에도 안 됐겠어. 어르신, 실례지만 지금 몇 살이세요? 90대. 내가 15살에 그러면 나보다 10살 더 먹었네. 나도 고참이었어. 나는 고참이야. 믿지 마. 잘 해봅시다.
8: 네, 잘 부탁드려요.
11: 네, 내가 여기 고참이야.
8: 네.
11: 여기 이제 8년이 넘었어.
8: 네, 잘 부탁드려요. 센터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잘 쉬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뭐요?
8: 여보요? 사진 찍고 있어요.
1: 사진 찍고 있어요?
8: 네. 그 중에서도 일찍이 치매가 나타나 젊은 나이에 센터로 오신 분들에게 유독 마음이 쓰였어요. 올해로 만 60세. 옥경 어르신은 우리 엄마와 비슷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12: 중학교 사회선생님이세요.
8: 아, 진짜요?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13: 지금 52?
8: 52요?
13: 52예요?
8: 어.
13: 그렇죠? 지금 성함이 어떻게 돼요?
8: 황, 신록, 어.
13: 신록. 와, 이름 너무 어렵다.
8: 진짜 어려워요.
13: 근데 안 잊어먹겠다. 네. 황, 선생님이 많이 안 불렀죠?
8: 아니야.
13: 이름이 너무 어렵다.
8: 황신록 이러고.
2: 유독 제 이름을 많이 물어봐서 열심히 대답해드렸는데.
13: 어렵게
8: 지어.
13: 근데 녹자가 사슴녹자예요?
8: 맞아요.
13: 근데 사슴처럼 살아고 사슴녹자를 붙여줬어요?
8: 저 이름 기억하시죠?
13: 그럼요.
8: 뭐였죠?
13: 녹산? 황녹산?
8: 황신록. 아.
2: 소시적 치과의사였다던 방숙 어르신.

0: 젊은 나이에 치매를 겪으며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어르신. 간혹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베테랑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애를 먹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1: 이쁜 언니가 왜 그러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날씨가 굳어서?
0: 치매 어르신의 기분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도 체조로 시작한 하루. 굳은 날씨 탓인지 어르신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이는데. 자.
2: 어디로 오시나?
0: 갑자기 돌변한 어르신을 보고 놀란 저와는 다르게 베테랑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3: 선생님, 근데 아까 어르신이 이렇게 때리고 말 안 들으실 때 어느 분한테 이렇게 연기해 주신 거예요?
4: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인데요. 목소리를 알아요.
3: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조금 진정이 되세요. 네.
4: 그리고 잘 웃어줘요. 맨날 평소에 저희도 좋아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3: 그렇게 선생님이 일도. 하다가 안 되면은 네. 남자 선생님이 네.
4: 그렇게 하시면 진정되고
3: 괜찮아요.
4: 좋아요.
3: 좋아요? 네.
4: 또 좀 있으면 이제 보세요. 이따가 한 몇 분 지나갖고 저하고 또 다시 웃고 이렇게 막 할 건데요. 아.
5: 네. 일단 요양보호사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 항상 저희가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모두 다 몸이 어느 쪽에는 질병을 안고 계시고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인상 쓰고 있고 막 시무룩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더 다운되지 않을까.
0: 잠시 후.
3: 이렇게 춤도 춰주시는 거예요?
6: 저도 100가지를 다 하는데 웃으셔야 돼. 어느에 두루루리리리
0: 그림 같은 짐을 입고 빨아 삐라 삐라. 얼굴을 맞은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신나게 춤을 추는 베테랑 선생님.
3: 선생님은 막 춤이 막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6: 저 얼굴을 우리 봉현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저를 유발하는지.
7: 나는 선생님 처음 볼 때 꽃인 줄 알았어요. 이 산세봉이 꽃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8: 어르신들께서 모두 웃음을
9: 주셨겠지만 선생님이 공연만 하면 얼마나 기운이 잘 놀지. 선생님 막 같이 길 때가 한 번인데.
6: 기운이 있어 나왔잖아요.
3: 기운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어.
7: 전라도 말로 기운 있단 말은 네. 귀엽단 말이에요.
3: 귀엽다고요?
6: 이분들 덕분에, 이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하루 종일 엔돌핀 받고 웃고 가잖아요. 그럼 피곤한 지도 잊어버려요.
9: 저희도 그래요. 시계 쳐다보고 막.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잘 가고.
3: 그래서 아까도 개의치 않는다고
6: 네, 해서. 저는 절대.
5: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매일이 다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대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도 아 오늘 하루 잘 살고 왔다 생활 잘 하고 왔다 어르신들께서 별탈 없이 잘 지내주셨다.
10: 그게 저의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또 쉽게 못하는 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게 저는 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4: 진짜 춤을 또 추면 어른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0: 매일 1분 1초 달라지는 어르신들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의지하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3: 발 지압돼서 좀 시원해요?
11: 네. 시원하니 좋죠. 발도 찍어요.
12: 살도 찍고 얼굴도 찍고
13: 아이고 좋네.
7: 이제 엄마 천천히 볼게요. 엄마들이 꽃보다 더 이쁘다. 당연하지. 엄마들이 얼마나 이쁜데.
14: 그놈을 저기 맨 한 달 전에 그놈을 저기

0: 나도 매일 매일 예쁘다고 하면 좋은데요.
1: 터치라.
2: 얼마나 이쁘냐? 꽃보다 더 이쁘. 엄마는 꽃보다 더 이쁘다. 선생님도 그러고.
0: 감사합니다.
3: 여기서 이렇게
4: 아니 자유로 앉아.
1: 진짜 기분 좋네.
0: 진짜.
1: 진짜 좋아.
0: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분 최고다.
5: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절로 좋아집니다.
6: 사랑합니다.
7: 누구 사랑해요, 근데?
6: 사랑합니다. 여기 뒷주머니에 있는 하트까지 꺼내갖고 여기 주머니에 있는 하트. 하트? 응. 하트.
8: 감사합니다. 가실래요?
6: 하트. 하셨어요.
0: 우와. 재밌죠?
1: 재밌다.
9: 하트가 나를 믿는 게.
10: 누가 크게 만들어 볼까?
0: 네. 나. 우와, 우와, 우와, 저거 진짜 크다.
11: 언제나. 언제나.
12: 야, 언제나 와봐.
5: 그리고 어르신들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이 시간.
13: 우리 같은 집을 짓고 바람피라피라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꽃보다 더 이쁜 어머님들 항상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14: 주간보호센터에 2년째 다니고 있는 박옥경입니다. 애모.
1: 네, 애모.
14: 애모 한번 불러보겠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사도 생각 안 나거든요.
15: 같이 해줄게요.
14: 네, 같이 불러주세요. 네.
15: 하나, 둘, 셋, 시작.
14: 그대 가슴에 얼굴을 보고
5: 대학가요제에 나갔을 정도로 노래를 좋아했다는 옥경 어르신.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 간직했던 노래를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16: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14: 발에 엄청 자신이 있어요, 제가.
17: 발이 되게 예쁘세요.
14: 네. 아이고. 됐어요? 발을, 얼굴보다 발을 더 찍어주세요.
0: 꽃잎이 왔네. 왜 손에, 어머, 어머.

0: 어디 텔레비에 나와?
1: 어디 텔레비야?
0: 네.
1: EBS.
0: 나이대로 적었죠.
1: EBS.
2: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려는 어르신들.
1: 이거 사진 보고 저 기억해 주세요.
3: 내가 사진으로 보여줘야 돼.
4: 당신
3: 땅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0: 건강한 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업계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고단백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1: 인생은 무기로 고기다. 계속 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2: 단 순간도 맛있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먹는 거죠.
0: 무작정 먹기만 하면 될까요?
3: 이렇게 평소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확실히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거다라는.
1: 저도 모르게 약간 통증 같은 게.
0: 모르고 있었던 단백질의 두 얼굴.
4: 그리고 통증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콩팥도 망가지고.
0: 단백질을 제대로 알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고, 단백질을 올바르게 요리하는 단백질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귀하신 몸. 와우, 정말 귀해 보이는데요. 땀 흘리며 귀하게 키워낸 이 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 즐겨하고 있는 24살 이재혁입니다.
0: 아, 건강해 보이는 몸의 비결이 단백질 식단인가요?
2: 밥은 한 1.5개에서 2개 정도 먹고, 닭가슴살은 한 100g에서 150g 정도 먹고, 계란은 2개에서 3개 사이 먹습니다.
0: 아니, 단백질 참 좋다는 건 알지만 밥에 닭가슴살에 달걀이요?
5: 맛있어요?
2: 맛없습니다.
5: 근데 왜 이렇게 드세요?
2: 먹는 거에서의 그 행복감? 그건 포기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똑같아가지고요. 계란밥에 이제 닭가슴살 먹습니다. 가장 싸서 닭가슴살을 가장 많이 먹고요. 그리고 지방이 가장 적습니다. 순수한 단백질은 역시 닭가슴살 말한 게 없다 생각해가지고.
0: 삼시세끼를 똑같이 먹는 제혁씨.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3: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근육이나 뭐 인대, 뼈, 머리카락, 손톱 이런 모든 장애를 구성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단위 킬로그램당 0.8에서 1.2g 정도가 되는데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킬로그램당 1.5에서 1.6g까지 드시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0: 근육을 키우고 싶은 76kg

0: 제혁신은 하루 권장량이 121g 정도네요. 그런데 세끼 식사에서 닭가슴살하고 달걀만 해도 이미 126g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먹나요?
1: 운동 가기 전에 한 잔 마시고 다녀와도 먹고 자기 전에 한 잔 먹습니다. 세 번 먹습니다.
0: 지금 대놓고 보이는 단백질만 198g입니다. 거의 200g 맞죠?
2: 닭가슴살 기준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을 하고 그 음식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에도 단백질이 단위그램당 6g까지 또 높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200g 이상을 먹는 건데요. 재혁 씨에겐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뭐 하고 있어요? 운동 가기 전에 그 단백질 섭취량이랑 근성장에 관한 논문 좀 찾아보겠습니다.
0: 영어 논문까지 찾아 공부하며 단백질을 먹고 운동하는 재혁 씨.
1: 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에서 2.2배까지 먹는 게 적정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0: 재혁 씨가 공부한 내용이 맞을까요? 단백질도 충분히 먹었겠다. 이제 운동하러 가봐야죠.

0: 아, 식단만큼 운동도 제대로 안 해요. 안 힘들어요?
1: 힘들죠.
0: 와, 굳은 살까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1: 일주일에 다섯 번 하는데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합니다.
2: 일주일에 뭐 세 번 정도로 딱 줄일 생각은 없어요?
1: 네 번, 다섯 번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몸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3: 단백질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육의 합성 과정은 운동 후에 근육이 손상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고 나서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결국은 남는 열량이 되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수능 준비할 때 이제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그때가 85kg였는데 68kg까지 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빼고 대학교 이제 입학한 다음 이게 막 신입생 때랑 저학년 때는 술이랑 뭐 이런 거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조금 싫어가지고 그때 운동 시작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0: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운동이 끝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면 그래도 좀 다르겠죠? 돈가스와 불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혁 씨가 이런 반찬도 먹나요?
4: 불고기는 조금 먹나? 그러는데 뭐 튀긴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먹어요. 아, 처음에는 좀 차려주고 이랬는데 제가 차려주는 거 뭐 몇 그램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설탕 들어갔냐고 물어보고 또 뭐 들어갔냐고 자꾸만 물어봐가지고 짜증나서 이제는 네 밥은 네가 해먹어 해가지고 안 해줘요.
0: 또다시 닭가슴살과 달걀 밥이 나옵니다.
4: 왜 돈가스 안 먹어?
1: 네, 이런 거 먹는 거 봤어?
4: 엄마라도 먹게 느끼지 왜 쉬었거든.
1: 엄마 저런 거 먹지 마.
0: 아니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재혁 씨의 잔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이거 뭐하고?
4: 가지.
1: 양념 안 된 거지?
4: 응, 조금 양념 조금 됐어, 조금.
1: 설탕 안 넣지?
4: 응.
1: 설탕만 넣으면 됐어.
0: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먹습니다.
1: 설탕은 인생의 적이야. 먹으려 하지 마.
4: 나 요리할 땐 조금씩 넣어야 돼.
1: 뭐 그렇긴 하겠지만
4: 맛있게 먹어야지. 음식을 맛있으려고 먹는 거지.
1: 음식을 맛있으려고 먹어?
4: 그럼.
1: 왜 맛있으려고 먹어?
4: 맛없는 걸 못 알아먹어.
1: 난 엄마 아들은 그 맛없는 걸 1년 반도 안 먹고 있는데.
0: 1년 반째 똑같은 단백질 유지의 식단.

0: 질환을 지속하는 아들이 엄마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1: 차라리 단백질을 먹으려면 두부나 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저희 아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2: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개 빠져 있어가지고 근육 생성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0: 식물성 단백질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고 있는데요. 소, 닭, 돼지 등의 육류 제품과 생선류, 어패류, 달걀, 우유 등 동물로부터 얻은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 등 식물 재료에서 얻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3: 유신이 근압성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또한 유리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포화지방 함량도 낮고 또 다른 미량 영양소들도 함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1:1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어야 돼. 닭가슴살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 하루에 한 10개는 먹나?
2: 10개까지는 안 먹지. 9개 정도? 한 달에 한 90덩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 9kg 정도.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30개 있는 한 판에 이제 30개짜리 한 판 기준 6판 정도 먹는 것 같고 프로틴 쉐이크는 한 2kg짜리 큰 통 한 개 먹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닭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0: 냉장고에는 달걀이, 냉동실에는 닭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등장한 단백질 보충제. 물을 담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1: 운동하고 와가지고 막 먼 가루를 막 잔뜩 먹어.
4: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지 마.
1: 저 가루에 뭐가 있나? 중독 성분이 뭐 있나? 뭐 닭가슴살 이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가루 먹고 막 크레아틴 먹고 막 이러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귀에 염증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탱탱해지니까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막 바늘로 구멍 내서 억지로 막 짜고 막 이러니까 염증, 그러니까 흉터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귀 모양이 변했어.
2: 진짜 귀 모양이 변해.
1: 코끝도 이상해.
2: 이상하지.
1: 크게 생겼어. 누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면역력이 왜 떨어져?
0: 귓볼과 코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5: 저희 프로그램에 누가 신청하셨고 왜 참가하게 되셨어요?
2: 저희 어머니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요.
0: 좋지 않은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2: 유청 단백질이다 보니까 과하게 먹으면 조금 이제 설사나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스쿼트 한번 하다가 무리해서 무게를 늘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거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적이 있어요.
0: 재혁 씨에게 나타나는 이상 신호, 단백질 유지의 식단이 문제인 걸까요? 1년 6개월째 똑같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한 재혁 씨의 건강검진과 솔루션에 도움을 줄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재혁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6: 안녕하세요.
3: 자, 앉으세요. 네,
6: 감사합니다.
2: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식단을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계란밥에다가 닭가슴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습니다.
3: 지겨워서라도 못 드실 것 같은데 진짜 세 개를 이렇게 드셔요?
0: 지겹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이 식단이 정상인가요?
3: 사실 요즘 단백질 섭취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근육을 만들고 체중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음식을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맹신? 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고 모든 음식이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7: 2, 3주 전에 혈액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되게 많이 높았던 걸 기록을 봤어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단백질 유지의 식단을 시작한 후 간 수치가 높아졌었는데요.
7: 간 수치

0: 수치가 높았었는데 이번 검사한 거 보니까 또 정상이 됐어요.
1: 아. 놀랍게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근데 그때 잠깐 간수치 높았던 거는 무리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간수치가 3배 가까이 높아졌던 게 정상화된 걸 보면 본인이 건강하니까지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있어서 그런데 BUN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심장 기능이 너무 정상인 나이라 상관없는데 신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신장 기능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혁 씨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하고 신장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일 많이 드셨어도 충분히 대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조금씩 떨어지시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어떤 사람은 그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절대 못 만든다.
0: 류신이라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이제 중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류신 함량이 동물성 단백질이 높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견과류, 특히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간식으로 이런 견과류를 좀 드시는 것도 단백질 섭취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단백질 지금 양보다 좀 줄이면 근육 빠질 것 같아요?
2: 근육이라는 게 제가 줄인다고 해서 바로 티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러는 거다 보니까 섣불리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1: 매일 약 200g의 단백질을 먹은 이유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요.
0: 하루에 필요량이 지금 계산해보면 보통 1에서 1.2. 근데 이제 본인 근육 늘린다고 하니까 맥스를 먹는다고 해봐야 킬로그램당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90에서 한 120, 130g 정도만 있어도 되고 연구 결과들도 보면
1: 미국 국립보건원은 한 끼에 3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근성장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식단, 이렇게 식단을 시작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막 이런데도 막 염증 같은 거 잘 나니까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나.
0: 균형 있게 식사를 안 하면 당연히 불균형이 와요. 면역 활동에도 다 영향이 있고요. 이제 많이 면역이 떨어질 때 수액치료를 하던 그때도 보면 미량 영양소들을 다 드려요. B, C, D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D가 반드시 필요하고
1: 근성장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D였군요.
2: 비타민 D 얼마만큼 먹어도 된다고?
0: 2000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2000 아이요. 네. 비타민 D는 근합성 그리고 골대사 그리고 칼슘 흡수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 건강,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귀와 코에 자주 생겨서 어머님이 걱정했던 염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0: 약간 염증 반응이 있는 거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 좀 더 드시면 좋으니까 검사 결과 중에 오메가3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산 섭취 균율을 본 게 있었는데요. 오메가3 섭취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반응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뽀드락지도 많이 생기고 장염증 증상도 자꾸 생기고 하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극단적이지 않은 게 좋고 지금보다 단백질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근육이 막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단백질 식품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잘 드시고.
1: 다음은 식단 개선입니다.
3: 재영님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3대 열연성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잖아요. 네. 여기 판넬에다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2: 알겠습니다.
1: 자주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쉽게 붙이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연 얼마나 맞췄을까요?
2: 버섯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버섯 같은 경우는 식품군으로 하면 채소군으로 되는데 채소군에서도 단백질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포함돼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치즈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단백질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치즈를 먹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1: 놀랍게도 이 모든 식품에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0: 대표님께서 일주일 동안 식사 일기 열심히 써주셨잖아요.
1: 네네.
0: 지금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에너지 적정 비율로 봤을 때, 사실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15에서 30%, 단백질은 7에서 2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영님 에너지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은 47%로 적정 비율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지방은 21%로 적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32%로 적정 비율보다 많이 섭취되고 있었어요. 제가 제혁님 식단을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짜봤어요.
2: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는 단백질 식단을 받았습니다.
0: 재형님의 식사 구성이 단백질 섭취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채소랑 과일 섭취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또 근성장을 위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셔서 운동 후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운동 직후 단백질 쉐이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15g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1: 120은 잘할 것 같아요.
0: 5g 정도 차이.
1: 5g이 되게 소중해요. 5g이 되게 소중합니다. 좋네요.
0: 5g이 충격적이에요?
1: 충격적이에요. 되게 소중해요, 5g. 알겠습니다.
2: 단백질 보조제 가루도 아까워하는 재혁 씨가 단백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뭘 드시는 거죠?
3: 방금 아신 거는 단백질 음료예요. 건강을 챙기려고 이제 먹는 건 비타민이랑 그리고 간단한 이제 보조제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그런 이제 영양 부재제도 먹고 있어요.
2: 건강 걱정에 이것저것 챙겨 먹는 병호 씨는 운동도 꾸준히 한다는데요.
3: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환경 보호 겸해서 직접 올라가면서 이제 플로깅 같은 것도 하면서 등산을 같이 해요. 그런 것들도 하고, 만약에 약속이 잡히면, 그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이제 진행은 하고 있어요.
2: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인 병호 씨, 고민은 무엇일까요?
3: 좀 고기를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를 해서 좀 이제 저희 몸도 좀 나아지고, 저도 좀 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이야, 수육에 갈비탕까지 시킨 한 상, 병호 씨의 점심 메뉴는 거의 고기라고 하는데요.
3: 일단 제가 사실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주변에 고깃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갖다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거기에 고기가 있기에 그 고기를 제가 먹으러 가는 거죠.
2: 능숙하게 고기를 바르는 병호 씨.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도 먹네요. 병호 씨가 먹은 점심 식사에는 대략 5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4: 회식을 하게 되면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1인분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2인분, 3인분 하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더 섭취를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뭐 지방의 섭취도 늘어나게 되고 탄수화물 섭취도 늘어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과잉 영양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일주일에 고기를 점심에도 먹는 경우가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있고요. 제가 직접 혼자서든 같이든 구워서 먹는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있어요.
5: 점심에 고기를 두어 드신다고요?
3: 일주일에 한 번.
2: 2주에 한번 점심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그날, 다시 병호 씨를 찾았습니다.
3: 일단 간단하게 가끔은 이제 회사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따라가서 먹다 보니까
5: 어떤 음식들 점심으로 드세요?
3: 군내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거기도 주 메뉴가 고기도 있죠.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거는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한주한 3, 4일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 사실상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3: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매일이죠.
5: 질리진 않으세요?
3: 아유, 질리지 않아요.

0: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죠.
1: 거의 매일 먹게 되는 고기가 바로 병호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2: 약속을 잡을 때도 가장 만만한 게 아무래도 고기다 보니까 인생 고기서 고기지? 이러면서 고기를 또 먹으러 갑니다.
1: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병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 중약 4명이 소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 10명 중 5명이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고 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 신나 보이는 병호 씨, 이제 집에 가시나요?
2: 친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치맥을 한잔하기로 했어요.
1: 일주일에 한번 병호 씨의 저녁 메뉴는 친구와 함께 치킨에 맥주입니다.
2: 그냥 이제 뜬구름 지나가는 뭔가 이제 사업권을 따내려는 반반할까 아니면은 이걸로 할까 아니면 매콤으로 할까 원하는 걸로.
3: 원래 먹는 게 뭔데요?
2: 원래 먹는 거는 주로 이제 나는 매콤 좋아하지. 어떤 것들은 좀 일하기 위해 같이 보여. 미아야.
1: 맥주가 먼저 나오고 치킨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2: 아, 좋다.
3: 좋아하는 거 같아요.
2: 아, 뭔가 좀 피곤할 때딱 맥주 한잔 하면은 그 피곤함이 싹 이제 씻겨내려 나가는 거 있지. 아,
3: 딱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진짜.
2: 진짜 살것 같다.
3: 살것 같아. 아, 계속.
1: 오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하루 병호 씨가 먹은 단백질은 무려 132g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육류성 단백질이었습니다.
4: 동물성 단백질에는 그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성 지방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포화 지방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 뭐 그런 합병증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기로만 세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2: 제가 예전에 발전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를 회식을 자주 한 적이 있었고, 소변 같은 경우도 뭔가 살짝 뿌연 듯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인 적이 있어요.
1: 육류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병호 씨에게 나타난 이상 반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수년째 지속한 병호 씨의 건강검진과 솔루션에 도움을 줄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병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4: 오늘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뭐좀뭐 빈혈도 없고 백혈구, 적혈구, 혈수판 다 좋아요.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알부민도 정상이라서 영양 상태도 좋으시고 다행히 뭐 혈당도 정상이고 근데 좀 이상이 있는 게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정상이 7까지 정상인데 7.4로 조금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먹은 고기나 생선에 퓨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12가지 단계를 거치고 여러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요산이라고 하는 최종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콩팥이라든지 소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은 콩팥에서 100개를 다 내보내는데 요산이 막 높은 사람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콩팥에서 그걸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한 50개만 내보내고 나머지 50개는 다시 피 속에 재흡수돼 갖고 요산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요산 혈증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단백질을 통해 섭취한 퓨린이 분해되어 요산이 생성되면 신장과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데요. 요산 수치 7.0 이상부터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4: 요산이 7 이상 올라가는 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요산 혈증이 오래되면 나중에 통풍이란 병이 생겨요. 보통은 이게 통풍이란 병이 굉장히 발이 아픈 병인데 고기 많이 드시는 분, 술 많이 드시는 분한테 그런 게잘 생겨요.
1: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면 혈액 속에 남아있던 요산 결정이 신체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들이 관절 주위에 덩어리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염증성 발작,

0: 관절통이 바로 통풍입니다.
1: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질병은 단 한 가지, 통풍입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고열산열증이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둘 다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야 통풍이 생깁니다. 통풍의 전조 증상이란 건 사실상 없어요. 너무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발작이 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비상약, 진통제, 소염제 그런 걸 빨리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 비디오를 네. 한번 볼게요. 네. 맥주 자체에도 많은 요산이 있어요. 통풍 환자들에게는 치맥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풍으로 한번 진단이 되면은 이게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평소 드시던 음식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네요. 이 커피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콩팥에서 그 부작용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하루 두 잔이나 세 잔, 저 같은 경우 하루 세 잔 정도 마시는데 네, 이렇게 블랙커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아 요거가 조개탕이네요. 네. 조개탕인데 이 조개 성분에도 여기에 퓨린, 그러니까 요산의 전구 물질,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 네. 국물에 국물이 고소하잖아요. 네. 그 요산의 맛이 고소해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국물이에요. 퓨린은 물에 잘 녹거든요. 국물까지 다 먹으면 그 국물 안에 요산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예상외로 또 이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닭, 소, 돼지 등의 육류, 내장류 등푸른 생선, 오징어, 어패류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반대로 퓨린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은 달걀, 두부, 체리, 저지방 우유입니다.
1: 특히 저지방 우유에는 오로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오로산이 요산 배설을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권장할 때 이 저지방 우유를 드시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제가 고기를 좀 과하게 먹으면 가끔 가다가 이게 소변을 딱 볼 때 뭔가 좀 살짝 뿌연 것 같은 게
1: 맞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은 소변이 탁해지고 뿌얘져요.
3: 네. 네.
1: 고기 성분에 이제 단백질 성분은 나이트로젠, 질소 성분이 많거든요. 네. 고기를 1인분 먹으면 다 배설을 하고 소변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걸 2인분, 3인분, 4인분 먹게 되면은 콩팥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다 분해하지 못하고 그냥 왕창왕창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단백질도 같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0: 최근 병호 씨의 건강 관련 고민은 육류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 때문이었네요.
1: 1차 치료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술도 줄이시고 또 고기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적정한 체중으로 유지를 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2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 병호 씨에게는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식단이 주어졌습니다.
1: 이 단백질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먹는 게 좋아졌죠. 옛날 뭐 한 1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 근데 주로 그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게 뭐 치킨, 또 피자, 뭐 탕수육, 짜장면 뭐 그런 좀 기름지고 고기 성분이 많은 거를 먹기 때문에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남자 100명 중에 16명이 고요산 혈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0: 육류성 단백질을 주로 먹는 병호 씨와 닭가슴살, 달걀만 먹는 재혁 씨에게 각각 식단 개선 솔루션이 전해졌습니다.
1: 식물성 단백질이나 또 이런 계란 같은 거나 뭐 우유 같은 거라든지 치즈라든지 그런 걸 함께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4: 네, 야채는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0: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은 재혁 씨와 매일 고기를 사 먹었던 병호 씨를 위해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한 분은 뭐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드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단백질 닭고기살을 너무 맛없게 드신다고 하셔서 절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제가 맛있게 하는 요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6: 좋습니다.
5: 네.
0: 두 사람이 배워볼 첫 번째 요리는 양파 근대

0: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들어간 양념이 뭐가 있어요?
1: 그렇죠. 완전
0: 없어요.
1: 아예 없어요.
0: 어, 기름 올리브 오일 썼죠? 네. 소금은 살짝 들어간 거예요. 네, 살짝. 네.
2: 최소한의 간만 고집하는 재혁 씨의 기준도 통과입니다.
0: 자, 우리 뒤집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확 뒤집으세요. 자, 이렇게. 아.
2: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0: 드디어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맛이 너무 궁금하죠. 뜨겁죠?
1: 어, 너무 맛있는데요?
2: 아니, 재혁 씨, 맛있는 음식은 안 먹는 거 아니었어요?
0: 왜 건포도를 꼭 넣으세요? 아, 하는지 알겠죠?
1: 네, 네. 너무 맛있어요.
0: 재혁님 설탕 안 드시잖아.
1: 그렇죠.
0: 오, 다 드셔버렸네.
1: 너무 맛있어.
2: 너무 잘 먹는 재혁 씨를 보니 다음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닭가슴살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입니다.
0: 재혁님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동안 닭가슴살 너무 맛없게 드셨죠? 맛도 없고 너무 재미없게 드셨어. 그죠?
2: 닭가슴살의 맛있는 변신,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의 재료입니다.

0: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1: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입을 가려도 숨겨지지 않는 웃음이라니 근육을 위해 맛은 포기했다던 재혁 씨 맞나요?
3: 1년 반 365일 삼시세끼 4번 먹었어요.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먹어봤습니다.
0: 아, 더 드셔도 돼요?
3: 너무 맛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지난 1년, 2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닭가슴살을 먹어왔는데 네. 특히 근래 들어서 약간 권태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자주 들었고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요리법으로 이렇게 근사한 요리법 알려주시니까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3: 앞으로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힘겨워하면은 내 몸에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구운 게 좀 질리면 약간 스팀으로 쪄서 좀 더 담백하게 드실 수도 있고 약간 교차를 해서 드시면 좀 꾸준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솔루션 이후 병호 씨의 점심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샐러드 집에서 샐러드와 김밥을 주문합니다.
4: 지금 계란 키토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 가능한가요? 계란 키토 김밥?
5: 아, 키토 김밥이요?
4: 네.
2: 달걀 가득한 샐러드와 김밥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병호 씨. 정말 달걀이 가득한 식단입니다. 육류성 고기에서 달걀로 확 바뀐 식단.
4: 유산소치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이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주변에는 다 고깃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래저래 잘 찾아보니까 샐러드집도 하나 있더라고요.
2: 메뉴만큼 달라진 것은 점심을 혼자 먹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끊으니 뭔가 외로워진 느낌이네요.
4: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다 같이 먹고 있는데 혼자서 채소 위주로 먹고 있으니 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바꾸면 그 좀 자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일단 양해를 구하고 고기 대신에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술 대신에 물 위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6: 뭔가 지금 유혹이 거의 넘어갈 뻔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4: 네, 유혹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 재혁 씨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솔루션 때 배웠던 두 개의 음식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밥도 잡곡밥으로 바뀌었고요. 채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3: 근데 뭐 굳이 필요한가 싶은 마인드로 준비를 안 했던 건데 그때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0: 하신 거 듣고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밸런스가 너무 깨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근성장에 시간 투자하는 것에 비해 맛도 영양분도 훨씬 좋아지니까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식단만큼 재혁 씨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0: 운동하려고 건강하겠습니다. 이제는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것보다는 건강이 좀 최우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잘 생각했어요, 재혁 씨.
0: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강도나 횟수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손실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2: 2주 사이에 4kg 줄었네요.
3: 네.
2: 굉장히 뭐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피검사 오늘 한 걸 보니까 요산도 지난번 7.4였던데 지금 6.7로 많이 떨어졌어요.
3: 네.
2: 2주 사이에 0.7 떨어진 건데 그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3: 네.
2: 그래서 오병헌님은 지난 2주 전까지만 해도 고요산 혈증 환자였는데 오늘은 요산이 6.7로 떨어지면서 정상인이 됐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그리고 6에서 7 사이가 되면은 그 요산이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피 속에서. 더 증가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런 본전 상태가 돼요. 6 이하가 되면 몸속의 요산이 빠져나가거든요.
3: 네.
2: 체중을 60kg대로 좀 빼시면은 요산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특히 저거
2: 트리글리세라이드 네. 중성지방 아 이거
3: 저번에 네. 그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기
2: 네, 네.
1: 중성지방 수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 2주 전만 해도 이제 중성지방이 284로 엄청 높아갖고 고지혈증 환자였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이게 중성지방이 많이 떨어져갖고 고지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에서는 지금은 해방이 됐습니다.
1: 2주 만에 체중 4kg 감량. 요산 수치 0.7 하락, 중성지방 수치는 146 감소시킨 식단을 소개합니다.
2: 치즈도 요산을 떨어뜨리고 체리도 요산을 떨어뜨리고 예, 바나나하고 당근에는 요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닭가슴살도 뭐 요산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식물성 이쪽에는 그 옥수수에는 요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좋은 것만 모아놨네요. 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요 계란을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씩 하나 또는 두 개씩 드시는 게 예, 몸에 단백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병호 씨의 식단은 말 그대로 만점이네요.
3: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2: 예,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3: 네, 아, 감사합니다.
2: 간 수치 올라가는 거, 신장 기능 나빠지는 거,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혈당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신데 요산 올라가는 거는 이제 통풍의 발작이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위험 사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시그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낙농식품을 많이 드시면서 요산을 떨어뜨리고 또 자기 몸의 단백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혁 씨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잘 지내셨어요?
0: 아,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4: 네. 근육 빠졌을까봐 많이 걱정하셨어요?
0: 조금 뭐 큰 걱정까지는 안 했습니다. 피로감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4: 피로는 좀 줄었어요.
0: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4: 단백질 섭취 양을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
0: 250에 육박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딱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서 150 정도 먹고 있거든요.
1: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1년 반 동안 유지한 식단이 달라졌습니다. 어우, 저까지 떨리네요. 근손실이 있었나요?
4: 검사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체중이 줄었어요, 본인이.
0: 네네.
4: 76.4에서 75.7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0.7kg가 줄었는데 그 줄면 몸무게가 줄면 그때 지방만 빠지진 않아요.
0: 맞죠.
4: 보통은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상체랑 몸통 근육은 늘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이 살짝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건 운동 부위가
0: 아 맞아요 제가
4: 했는지.
0: 하체 안 한 지 좀 일주일쯤 돼가지고
4: 네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안 하면 하체가 더 줄고 운동한 부위가 조금 더 는 걸로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립 테스트 한 거 있잖아요.
0: 네네.
4: 악력도 상체 운동이니까 악력은 늘고 상체 근육이 늘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될 때에는 딱 지방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도 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체중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준 거지 뭐 이제 식단을 바꿔서 근육이 근감소가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전에는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운동해서 건강

0: 건강한 게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인 식단 하지 않아도 근육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생각입니다.
1: 근육질의 몸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았던 20대 재혁 씨와 30대 병호 씨. 하지만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그룹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령층이 되면 특히나 단백질 권장 섭취량도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킬로그램당 1.2까지 드시도록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노인분들은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고 또 단백질 식품 자체를 조리하고 식재료를 구하고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못 드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한테 필요한 양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강포.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가게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거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변비의 고통.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이거나 대변이 단단한 경우,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잔변감이 느껴지는 경우, 항문 폐쇄감을 느끼거나 손으로 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 중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변비 환자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일상까지 무너지게 된다.
1: 무조건 한 달은 넘었어요. 저는 그거 한두 달은 일도 아니에요.
2: 사람 의도 먹어봤어요.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3: 화장실에 갔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내가 실려간 거죠.
4: 항문을 바짝 오므려보세요.
5: 그쵸. 더더더 힘 길게.
0: 고통의 근원인 이 병을 우리는 악성 변비라 일컫는다.
6: 아무리 약을 먹어도 증상 개선이 별로 없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변비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화장실이 고통의 공간이라면 당신은 지금 악성 변비를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0: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 남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배를 정성껏 마사지한다.
1: 글을 해도 그게 뭐 금방 편하거나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변이 나올까 해서.
0: 홍현주 씨에게 변비가 시작된 건 20여 년 전인 40대부터였다.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 증상은 더 심해졌다.
1: 무조건 한 달은 넘었어요. 그것도 내가 그냥 변비약을 안 먹고 한 달이 넘은 게 아니고, 변비약을 그게 좀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딴 데서 보니까. 그 변비약을 먹었는데도 변이 안 나오니까.
2: 어머니한테 이게 흔한 일인가요?
1: 저는 그거 한두 달은 일도 아니에요.
0: 가장 힘든 건 본인이겠지만 지켜보는 가족들도 불편하고 괴로운 건 마찬가지다.
3: 방울이 끼죠. 근데 뭐 자주 끼는 건 아니고 한번 꼈다 하면은 진짜 안방이 아주 배요. 문 열어놔야 아예 걷는 방법 저 방까지 내려놔니까 독해요.
0: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와 치료도 받았고 변비 치료에 좋다는 약을 찾아 먹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1: 저 아는 사람들은 저 변비 심한 거다 알아요. 병은 자랑해야 뭐 고칠 수 있다고 내가 이제 나 변비 심하다. 뭐 그럼 뭐

0: 해봐라, 뭐 해봐라, 또 민간요법식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또뭐 먹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1: 음식은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으로 먹는다. 잡곡밥에 섬유질이 풍부한 나물과 채소를 먹고 육류는 멀리하고 있다. 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다.
2: 양이 굉장히 적으신 것 같은데?
0: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먹는 거예요.
1: 한두 달씩 변을 보지 못할 땐 헛배가 불러와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다.
0: 제가 먹으면서 먹어도 되나? 이게 변도 못 보는데? 막 그런 갈등이 엄청 많은데? 배는 또 고파요. 배는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1: 음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소화되고 대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에서 위액과 섞이고 다시 연동 운동을 통해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은 소장에서 약 80%가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1 내지 2리터 정도의 수분과 미네랄은 대장에서 흡수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루 200g 정도의 굳은 변이 만들어지는데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로 사람마다 배변 횟수와 주기는 조금씩 다르다. 건강한 사람도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변비를 경험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
3: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정도로 변비 증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요, 변비 진료를 꼭 받아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요, 변비 환자 중에서 우리가 갑자기 생긴 변비라든가 아니면 체중이 줄었다거나 빈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대장암 같은 기질적인 질환으로 생긴 변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 가서 이 변비의 원인이 대장암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생활 습관이나 식이 개선에도 이게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요, 이제 병원에 와서 변비약을 처방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비약을 처방받는 환자들 중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증상 개선이 별로 없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좀 변비 관련 전문 검사, 기능 검사를 받아서 변비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수정 씨는 휴가를 내고 입원을 결심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변비 치료를 위해 기능 검사를 받기로 했다.
4: 변비로 입원도 하나요?
5: 네, 하죠. 변비로 입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1: 어제까지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였지만 오늘은 환자가 된 수정 씨. 그녀에게 변비는 증상이 아니라 일상을 뒤흔드는 고통의 질병이다.
5: 일단은 배가 아프고 배가 너무너무 아랫배가 너무 묵직해서 좀 불편하고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겠고 그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게 한 며칠 쌓이면은 또 이게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랄까? 그냥 조금 그래요. 그냥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모든 게. 그냥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그 정도예요. 차라리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좋겠을 정도로. 설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1: 고등학교 때부터 변비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봤다는 수정 씨. 최근 변비 증상이 더 심해진 이유를 그녀는 짐작하고 있다.
5: 다닐 때부터 심했는데 간호사가 되면서 화장실을 제때 못 가니까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4: 다이어트를 몇 킬로나 줄였어요?
6: 어쨌든 성공은 했어요.

0: 한 10kg에서 15kg 정도 뺀것 같아요.
1: 어느 정도, 얼마 기간 동안?
0: 한 1년 동안?
2: 여성은 임신, 출산, 갱년기 등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변비가 심해진다. 특히 노인의 경우엔 운동량과 수분 섭취가 적어져 노인성 변비를 겪기도 한다. 지난 10년 사이 변비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치료받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변비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 몸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3: 오랫동안 변비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그 거대결장이라든가 심지어는 대장궤양, 대장폐쇄, 그리고 대장천공, 대장누궁, 대장개실염 같은 이런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비 때문에 굉장히 생명이 위협될 만한 합병증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 강선옥 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한다.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먹은 음식조차 소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화불량에 변비까지 나타나면서 몸무게는 14kg이나 줄었다.
4: 말도 못해. 진짜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운동집에 이제 아파트 복도에 운동하다가 그 변한다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못 먹으니까요. 어지럽고 막 너무너무 어지럽고 기력이 없으니까 사는 게 고통이었었어요. 그냥 이제 평소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고통을. 그냥 겉으로 멀쩡하고 뭐 깨지고 터지고 암이 아니니까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제대로 못 먹으니 어지럽고 도저히 일상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하다 죽더라도 내가 검사는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2: 소화불량이 심한 강선옥 씨와 간호사인 한수정 씨, 한 달에 한번 변을 보는 홍현주 씨. 변비의 원인을 찾기 위한 세 사람의 다양한 검사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배변 조영술 검사가 진행됐다. 먼저 감자 전분가루에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섞어 인공대변을 만든다. 환자의 항문에 이 인공대변을 넣고 배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관찰한다.
5: 자, 이번에 항문을 바짝 오므려보세요. 꽉 조여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대변 보시는데 힘을 줘서 대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대변 보세요.
6: 안 나오는데?
7: 아, 힘 길게 줘보세요.
6: 안 나와요.
7: 힘 줘보세요.
5: 자, 검사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7: 길게.
5: 대변이 왜 안 나오나 보는 거니까 해보세요.
6: 안 나와요.
5: 천천히 해보세요. 왜 안 나오나 보는 거니까.
2: 항문의 배변 기능을 확인하는 이 검사에서 간호사인 한수정 씨를 제외하고 두 사람은 배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진행된 검사는 항문 근전도 검사다. 이 검사에서는 항문 괄약근과 그 주변에 분포하는 신경의 기능을 평가하게 된다. 항문 근전도 검사를 위해선 배에 복근 감지용 패치를 붙이고 항문에는 감지용 센서를 삽입한다. 이후 배변하는 것처럼 힘을 주면서 배변 시 사용되는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운동성을 확인한다. 직장과 항문의 기능을 평가하는 고해상도 직장 내압 검사도 진행됐다. 그렇다면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
3: 이렇게 뒤져봐도 원인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인 미상의 변비라고 하고 그런 원인 미상의 변비를 이제 1차성 변비라고 하거든요. 이런 1차성 변비 환자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고 하다 보면 이제 병원에

0: 나와서 이제 변비 기능 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서행성 변비, 그리고 정상 통과형 변비, 배변 장애형 변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이제 내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하죠. 네.
1: 일차성 변비의 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건강한 한국인은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약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연동운동 저하 등으로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서행성 변비라 한다. 배변장애형 변비는 정상적인 연동운동으로 직장에 변이 이르지만 변을 배출할 때 직장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 조임이 열리지 않아 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 통과형 변비는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에 이상이 없고 배변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데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다. 직장의 팽창도가 증가하거나 직장 감각이 저하되어 변이를 잘 느끼지 못할 때 정상 통과형 변비로 진단한다.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선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비라고 하면 대장이나 항문의 문제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화기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위 건강도 확인해야 한다. 오늘 진행될 위 배출 검사를 위해선 환자가 먹을 음식부터 준비한다. 계란 흰자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어 섞는다. 음식물의 이동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익힌 계란 흰자는 빵 사이에 넣어 샌드위치를 만든다. 환자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고루 갖춘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2: 몇 분만 더 먹어야 돼? 그래, 이거 먹고 나서 물을 먹어야 돼?
3: 네, 다 먹고 나서 물 먹을 수 있어요.
2: 나 이거 먹고 체험 어떡하냐, 큰일 났네.
3: 요거 이렇게 드실 거고요. 이거는 빵이랑 계란이랑 딸기장 어우러져서 드셔야 돼갖고 이렇게 드실 거고, 제가 여기 타이머 10분 맞춰놓을 거거든요.
2: 10분만 이거 다 먹어야 돼요?
3: 네, 10분 이내로 최대한 빨리 먹고 저한테 그냥 나오시면 떼드릴게요. 10분 이내로 최대한 빨리 먹고 나오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네, 드시고 나오실게요.
1: 평범한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하나 먹는 것쯤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소화불량과 변비가 심한 강선옥 씨에겐 양도 많은 데다 소화하기에 벅찬 음식이다.
4: 얼마 만에 드신 거예요?
2: 제가 한 거의 몇 가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몇십 년을 안 먹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빵을 자주 가져와요. 엄청 냄새고 너무 고소하게 냄새가 나. 뭐 이만큼은 먹고 싶어도 먹었다가 입에서 뱉어내버려요.
1: 샌드위치를 먹고 난뒤 15분 간격으로 4번, 1시간 간격으로 다시 4번 영상을 촬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변비는 한두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검사를 마친 간호사 한수정 씨가 우리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5: 화장실은 저번 주부터 간적 없어요.
4: 저번 주부터 간적
5: 네.
4: 없어요.
5: 놀라지 마세요, 진짜니까. 네, 좋은 거 먹어보고, 화장실 잘 간다는 거 먹어보고, 상한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매운 거, 이런 거다 해봤는데, 상관없었어요.
4: 상한 음식도 먹어봤어요.
5: 상한 우유도 먹어봤어요.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1: 변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경까지 예민해진다는 수정 씨. 이번엔 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퇴원 다음 날.
6: 9시고.
1: 간호사인 수정 씨는 영상을 보내왔다. 일주일 동안 진행해야 하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를 위해 알약을 복용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 알약 하나에는

0: 20개의 표지자가 들어있다. 1일차, 2일차, 3일차에 알약을 먹는다. 이후 4일차와 7일차에 엑스레이를 촬영해 3일간 먹은 총 60개의 표지자 중 배출되지 않고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 검사는
1: 사실 대변이 단단한 대변의 형태로 나오기가 쉽죠. 이 변이 단단한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는 강한 힘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 대변이 단단해질수록 강한 대장의 연동 운동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0: 며칠 뒤 간호사인 수정 씨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1: 네, 안녕하세요. 이제 검사 결과들에 대해서 우선은 변비의 원인은 서행성 변비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캡슐 안에 마커들이 있는데 그 마커들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0: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60개의 표지자가 대장에 그대로 있는 상황. 장의 움직임이 느려 변이 오래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1: 장 운동이 굉장히 느린 거죠. 이런 서행성 변비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에요. 사실 일단은 내가 처방받은 변비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만성 질환 같아서 고혈압 당뇨처럼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약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되는데, 변비 같은 경우에는요, 약의 용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약을 세게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약하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0: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한 간호사 수정 씨. 검사 결과 원인은 서행성 변비였다.
2: 좀 충격이었어요, 그거?
3: 네.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하나 조금은 나갈겠거니 했는데 원래부터 먹은 게 하나도 안 나갔으면 그렇네요.
2: 이제 원인은 알았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3: 네, 고치면 되죠. 교수님 말처럼 약을 잘 먹어봐야겠죠. 밥도 잘, 밥 먹는 것보다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부피 형성 완화제는 식이섬유를 추출해 만든 약으로 장내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와 대변량을 증가시킨다. 이 약을 복용하면 대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대변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아 부드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투성 완화제는 대장 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로 이 약을 복용하면 삼투압에 의해 대변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 배변이 쉬워진다. 서행성 변비로 변이 단단해져 배변이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자극성 완화제는 대장 내의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점막을 자극해 대장 근육의 수축을 유도한다. 결국 자극을 주어 대장을 운동시킴으로써 강제로 배변하게 만드는 약이다.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변비 치료제 대부분은 자극성 완화제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악성 변비, 만성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배변한다는 홍현주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2: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4: 이제 이번에 검사 잘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저기 내가 그냥 그런 약에 의존 안 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
1: 네, 앉으시죠.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데서 장 운동이 느리다, 장 통과 시간이 느리다고 해서 서행성 변비는 진단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병원에서 하니까 배변장애형 변비 소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사진 보실래요? 30초 이내에

0: 3분의 2 이상은 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배설이 안 돼요. 막 2분, 3분이 지나도 전혀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배출 장애가 있다는 거고, 직장 항문 기능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배변 보듯이 힘을 줬을 때 직장 압력이 증가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괄약근의 압력이 지금 이게 연두색이면은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야지 압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압력이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항문이 이완되지 않고 오히려 수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역시 배변 장애형 변비를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1: 한 달에 한번 변을 봤던 홍현주 씨. 변비의 원인은 서행성 변비와 배변 장애형 변비였다. 배변을 할때 우리 몸의 근육들은 제각각 수축과 이완을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반응하는데,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들은 이완과 수축이 반대로 이루어지면서 배변에 문제가 생겨 변비가 나타나는 것이다.
0: 사실 서행성 변비는 약물 치료고 배변 장애형 변비는 바이오 피드백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변비약을 중단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서행성 변비가 심하기 때문에. 다만 이 치료가 잘 돼서 이 복용하는 변비약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배변을 잘볼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일단 치료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 근데 그거는 무슨 치료인가요?
0: 네. 배변장애형 변비가 쉽게 말해서 내가 배변 볼때 힘을 주면은 우리가 잘 밀어내고, 직장에서는 대변을 잘 밀어내고, 괄약근은 이완을 시켜서 항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고쳐야 돼요.
2: 그럼요.
1: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20여 년 전부터 변비가 계속됐다는 최연수 씨. 최근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변비를 앓는 내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3: 저는 진짜 시중에 나온 방법은 다 해봤거든요. 뭐, 물 2리터는 완전 기본이고, 하루에 뭐, 사과를 뭐, 3개씩 먹어라. 키위를 3개씩 먹어라. 그것도 껍질 채로. 그것도 해봤고.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소금물을 2리터를 시간을 1시간인가 30분 안에 원샷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면 그냥 저희 대장내시경 할 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고, 한약, 양약, 뭐, 인터넷에 나오는 약, 뭐안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1: 최연수 씨도 6개월 전 모든 검사를 받았다. 변비의 원인이 서행성 변비와 배변장애형 변비로 밝혀지면서 약물치료와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처방받았다.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이다. 복부에 패치를 붙이고 항문 내에 감지용 센서를 넣어 근전도를 측정한다. 배변 시 자신의 근육 수축을 확인하며 개선해 나가는 치료법이다. 흔히 항문 이완요법이라고 하는데, 배변 시 항문 근육을 이완시키고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니터를 보며 스스로 훈련한다.
4: 이렇게 안정 상태로 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시만요. 항문 긴장 풀고 변 보듯이 한번 복부로 걸어주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항문을 꽉 조여서 네, 긴장을 잘 유지해 주시고 편하게 힘을 쭉 풀어보세요. 호흡 조절 천천히 하시고요.
1: 오늘로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세 번째라는 연수 씨. 병원에서 배우고 집에서 복습하면서 복근과 항문 근육의 사용법을 터득해 가고 있다.
3: 지금 제가 바이오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걸

0: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는 힘을 주면 배랑 항문을 둘다 주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배만 힘을 줘야 되고 항문은 이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게 검사,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그게 나와서 아, 힘 주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우지 않잖아요. 걸음만은 배우지만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를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두 가지가 검사를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1: 자랑할 것이 있다며 핸드폰을 보여주는 연수 씨. 그녀의 대변 일지엔 매일 배변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 변비로 고생했던 그녀는 지금 배변의 즐거움을 만끽 중이다. 소화불량에 변비까지 심해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강선옥 씨는 아직도 입원 중이다.
2: 한 4개월 정도
1: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 일단은 이 난치성 변비의 원인은 서행성 변비, 대변 장애형 변비, 그리고 직장 감각 저하증으로 인해서 생긴 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화불량증은요. 환자분의 위 기능에서 배출은 괜찮은데 위 순응도가 떨어져서 생긴 소화불량증이고요. 그리고 음식이 여기서 걸리는 증상은 그 우리가 위식도 접합부라고 해서요. 하부식도 괄약근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1: 일주일 후에 찍은 영상에도 표지자가 그대로 있는 건 서행성 변비임을 알려주는 결과다. 고해상도 직장 내압 검사를 통해 항문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있는 배변 장애형 변비라는 것도 확인했다. 위기능 검사로 위 순응도 저하로 생긴 소화불량증과 위식도 접합부가 막히는 출구 폐쇄도 확인했다. 위에 나타난 질병 때문에 변비 증상까지 악화됐던 것이다. 서행성 변비와 배변 장애형 변비, 직장 감각 저하증으로 변비가 발생했고 소장과 위, 식도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2: 좀 나중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1: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와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치료, 위기능 회복을 위한 내시경 중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3: 평소 때 아팠던 그 부위하고 교수님 말씀하고 그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속이 시원해요. 치료 방법 찾을 수 있다니까.
1: 그렇다면 배변 장애형 변비는 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까?
2: 변비 증상이 심하다 보면은 사실 변을 볼 때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잘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게 오히려 항문 거리약근을 더 수축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변장애형 변비 증상은 나빠지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 피드백 치료할 때는 이제 환자분에게 평소처럼 배변 보듯이 힘주는 게 사실은 항문 수축이 되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힘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힘을 줘라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은 모니터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본인의 그런 배변 습관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예.
1: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최병원 씨. 4년 전 그는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4: 아침 8시쯤에 이제 씻고 뭐 준비할 때 나가려고 준비할 때 갑자기 화장실도 보고 싶어서 변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한 시간을 아마 제가 화장실에서 뭐 사투를 벌이듯이 그때는 변이 안 나오니까 땀을 온 바가지다 쓰더라고요. 그 와중에 냉장고에 가서 얼음물하고 시원한 물을 한 통을 갖고 와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0: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1: 고혈압이 있는 데다 이틀간 변비로 탈진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변비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는 적지 않다. 그만큼 변비는 가벼운 질환이 아니다.
2: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2: 요즘에 항문통이나 변비는 좀 어떠세요?
3: 아,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2: 그러세요?
3: 네.
2: 그 대변은 좀 어떠세요?
3: 대변도 이제 쉽게
2: 좀 잘 보고요.
3: 네. 때문에
1: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당시 최병원 씨는 엄청난 항문통을 겪었다. 통증의 원인은 항문 거근 증후군으로 골반적 근육의 일종인 항문 거근에 경련성 수축 등이 발생하면서 항문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4: 변을 넣고 싶다 싶을 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항문이 있고 또 그 안에 그 막이 있나 봐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떤 증상이냐면 면도칼 이럴 때 싹 그는 살을 베는 아주 애려요, 애려. 힘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1: 나타나는 증상은 변비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병은 다양하다. 이 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 양찬진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변비 증상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5: 1년 전쯤? 2022년도 초반쯤부터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이제 뭐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좀 빵빵한 느낌이라던가 뭐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했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수님들한테도 말씀 드려보고 해서 우연찮게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6: 어떤 이상을 발견하신 거죠?
5: 복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가스가 보여요, 엑스레이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조금씩 있거나 뜨문뜨문 있는데 저는 장이 이렇게 커질 정도로 가스가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뭉쳐 있었던 거죠.
1: 대장 일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데다 그 안에 가스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진료를 받기 위해 이태희 교수를 찾았다.
7: 시험 잘 봤어?
8: 네, 시험 결과도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7: 야, 수석하던 거 아니야?
8: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7: 그래요.
8: 나쁘지 않게
7: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변비약을 먹으면은 네. 대변은 보기는 했지만은 네. 그 왼쪽에서 막 가스도 차고 출렁출렁거리고 네.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런 증상은 없어졌고.
8: 예,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1: 양찬진 씨에게 변비가 나타난 이유는 대장저 신경절증이라는 병 때문이었다. 대장 내 장벽에 분포하는 신경절 세포 일부가 감소하면서 대장 일부분이 좁아지고 좁아진 장의 위쪽으로는 장이 커지는 거대 결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장이 운동장애를 일으키면서 변비가 나타나는데 심하면 음식이나 가스가 장을 통과하지 못하는 장 폐색이나 악성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약물 치료로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라면 좁아진 장과 거대 결장까지 대장 일부분을 수술로 잘라내야 한다.
7: 또 보니까 외과에서 그 대장 저신경결증으로 네. 왼쪽 좌측 결장 절제술을 해서 네. 수술 결과 보니까 수술은 잘 된 것 같더라고.
8: 네.
7: 수술은 잘 된 것 같고.
1: 근데 그분 수술을 받은 지 6개월. 변비는 깨끗이 사라졌을까?
5: 수술하고 나서는 정말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고요. 지금은 복통도 없고 복부팽만도 없고 변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잘 보고 있고 되게 여러모로 만족하고 있어요.

0: 본인 병 때문에 소화기내과를 지원하신 거예요?
1: 그 예전부터도 그 전부터도 소화기내과 생각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더 관심이 간 것도 사실이긴 하죠. 환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뭐 이런 거좀더 알게 된것 같아요.
2: 악성 변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변비. 변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3: 엑스 건강인의 70%에서는 하루에 한번 배변을 보지만 30%에서는 매일 대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사람마다 배변 횟수와 주기는 다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배변하는 것이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없다.
3: 세모, 수분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변비 환자에서는 수분 섭취로 인한 변비 개선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2: 무조건 지나치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변비의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세모. 일반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면 변비 증상이 개선되지만 이 심한 변비 환자에서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때론 잘못된 배변 습관이 병을 키우기도 한다. 변기에 오래 앉아 휴대전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습관은 항문 건강에 치명적이다. 배변을 할 때 변기에 앉아 다리를 직각으로 하는 자세는 치골 직장근을 수축시켜 배변에 방해가 된다. 대신 허리를 다리 쪽으로 당겨 앉으면 복압이 높아지고 치골 직장근이 이완되어 배변에 도움이 된다.
3: 저는 뭐 보통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좀 3분 이내에 해결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변비가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3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잘 안 나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은 항문 이 골반절 근육에도 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배변에 실패하면은 바로 그냥 나와서 좀 운동을 하시다가 다시 또 신호가 나타나면은 그때 화장실 가서 배변 보라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2: 특히 반신욕이나 좌욕은 골반 저근의 긴장을 풀어줘 잔변감을 느끼는 변비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변비 치료를 위해선 항문과 골반 근육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운동도 좋다.
4: 자,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골반 저근 이완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배변 장애형 변비, 항문 거근 증후군으로 변비와 항문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이완 방법입니다.
2: 매트에 누워 양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잡는다. 좌골 꼬리뼈는 바닥에 붙이고 좌골은 최대한 옆으로 벌려준다. 다섯 번 호흡한다.
4: 다음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직장 탈출증, 회음부 하강 증후군으로 변비나 변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면 아주 좋은 강화 운동입니다.
2: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끝은 11자로 놓는다. 꼬리뼈를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들어올리는데 이때 허리와 허벅지, 무릎은 일자로 사선을 유지한다. 꼬리뼈는 고정한 채 척추부터 천천히 내려온다. 동작이 끝나면 허벅지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준다.
4: 이제 골반 기저근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2: 양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다. 엉덩이 아래를 손으로 잡고 반 정도만 내려가는 스쿼트 자세를 취한다. 내려가면서 골반 저근이 이완되고 좌골이 모이면서 골반 저근이 수축되는 느낌을 확인한다. 이 동작을 8에서 10회 반복한다. 한 달에 한 번 배변했던 홍현주 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0: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다.
1: 1시간 반, 2시간 걷고요. 그걸로 따지면은 만보 이상은 매일 걸어요.
2: 무리되진 않으세요?
1: 아, 그 전에 제가 2만보, 뭐 2만 4, 5천보 걸을 때는 그 조금 무릎도 살짝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2: 일부러 이렇게 좀 걷게 되면은 괜찮으세요, 배변이 혈병이?
1: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좀 좋아지려나 싶어서 운동은 열심히 하죠.
0: 덮어놓고 숨긴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일상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고통이라면 더 늦기 전에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3: 변비라는 게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은요,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부 환자에서만 오랫동안 이제 변비약을 당뇨나 고혈압 환자처럼 조절하는 개념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거는 이득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완치된 게 아닐까요? 사실 건강인도 살다 보면은 변비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제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집안일을 하고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등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동작에는 어깨에 힘이 필요하다. 때문에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일상을 마비시킨다.
1: 이 팔이 안 올라가고 세수도 못하고 세수를 하기 힘들고
2: 이렇게 올리면 악소리가 나요. 이렇게 저 가슴 위로 올리면 그리고 이제 특히 옷갈아 입을 때 옷을 벗고 입을 때 되게 불편해요.
3: 밤에 잘 때 한 두세 번씩 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0: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등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처음엔 소소한 통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4: 잘못 건들면은 하여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도
5: 빗으로 이렇게 쿡 찡 예리한 걸로 이렇게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찌르는 느낌이야.
2: 진짜 설 수도 없고 앉아서 이거를 팔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0: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통증.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통증이 해소된 뒤다. 통증만 사라지면 병이 다 나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과연 아프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6: 어깨 증상은 질환이 다 다른데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해요.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증상만 치료를 해서는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0: 흔히 어깨 통증은 중장년층만의 고민이라 여기기 쉽지만 최근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젊은 층의 어깨 건강도 심상치 않다. 젊은 어깨와 고령의 어깨, 각각 어떤 병을 주의해야 할까?

0: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진통제와 찜질팩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박영자 씨. 통 오른쪽 어깨를 쓰지 못한다.
1: 올리지를 못해요.
2: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1: 네. 올리지를 못해요.
2: 통증이 어떻게 이렇게 와요?
1: 막 통증이 막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막 끔찍끔찍끔찍끔찍 이러면 막 이렇게 막 부딪힌스러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팔을 이렇게 다치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겨우 내가 운동한다고 이렇게 막 부축해서 조금 올리고 세수도 이놈 갖고 가서 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을 정도고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0: 집안일은 언제부턴가 남편 몫이 됐다. 밥도 왼손으로 겨우 뜨는 둥 마는 둥.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 박영자 씨는 6년 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운동을 권했다.
1: 심질환도 끊어졌다고 해갖고 고무줄 이런 고무줄 주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하면은 몇 년은 사는데 지장 없다고.

0: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서, 겨울부터서는 이제 주사마저도 안 듣고, 무장무장 다 아픈 거예요. 진통제 먹고 이제 늘 버텨나가는데, 오늘은 막더 이렇게 막, 지금 온몸이 막 떨릴 정도로 이렇게 막 심하게
1: 소소한 어깨 통증으로 시작된 회전근개 파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악화됐고, 그로 인해 관절염까지 생기면서 통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0: 이 통증이 있게 된건 누구도 몰라, 거의 나.
1: 회전근개 파열은 일상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 회전근개에서 회전근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 그리고 개는 덮개라는 뜻이다. 즉, 어깨를 덮고 있는 힘줄, 그것이 바로 회전근개다. 어깨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다.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회전근개는 모두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극상근은 팔을 위로 움직이게 하고, 극하근과 소원근은 팔을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또 견갑하근은 팔을 안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회전근개가 찢어져 떨어진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고령자에게서 나타난다. 어깨 통증 환자 중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는 사람의 비율은 30대는 2.5%, 60대는 25.6%, 70세 이상에서는 어깨 통증 환자의 절반가량이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는다.
2: 그래서 회전근개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60대, 70대 분들이 오셔서 아,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운동은 어떠세요? 운동은 다 돼요. 그러면은 힘 빠지거나 그런 걸 느끼세요?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징이 없는 그런 질환이 회전근개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 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깨 질환과 혼동되기도 하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다. 80대 초반의 박은순 씨.
2: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 아프기는 좀 오래됐지요.
2: 한 10년 됐어요? 아니면은?
3: 그렇게 안 돼도 한 5년,
4: 5년
3: 5,
4: 정도?
3: 6년 됐고, 이거 많이 아픈 거는 한두달 전부터.
2: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3: 이쪽도 좀 그래요.
2: 네네. 만세 한번 해보세요. 네, 쭉.
3: 이걸 못 올라가지.
2: 네네. 이쪽 한번 쭉 올려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올려볼게요. 살살살살 올려볼게요. 그럼 올라는 가죠.
1: 혼자서는 올리기 쉽지 않은데, 옆에서 도와주면 올릴 수는 있다.
2: 어머님도 지금 다친 적은 없으시잖아요. 예. 네, 이게 이제 닳아가지고.
3: 힘줄이 있는
2: 힘줄이 이제 80년 썼잖아요. 80년 썼기 때문에 얘가 조금씩 닳아가지고 뼈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보시면 요게 이제 회전근개고요. 요게 이제 퇴행성 변화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요 끝부분이 닳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닳다가 얘가 뼈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파열의 시작이고요.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 상태는 요 힘줄이요. 요렇게 말려 들어간 상태예요. 그럼 한요 정도 때는 그래도 팔을 어느 정도 아프기만 하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려 들어가서 팔을 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1: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은 운동 범위 감소와 통증이다. 오죽했으면 환자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 수술을 결심했다.
3: 옷을 입으려 하면은 못 올리고 뚝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굉장히 아프죠. 뭐 칼로 팍 쑤시는 같이 여여여가 제일 많이 아파. 허리를 수술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하죠.

0: 그런데 뭐안 하고는 안 되겠는데 뭐 도저히 뭐 사는 날까지 움직이고 살아야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죠.
1: 아까 보셨겠지만 못 올린다고 하는 거는 박원순 씨 혼자 힘으로 만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제가 붙잡고 도와드리면 다 올라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면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기 때문에 힘줄이 찢어지면 결국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는 못 들지만 누가 도와주면은 올라는 갑니다. 그게 회전근개 파열의 심한 증상이고요.
2: 회전근개에 어디가 찢어졌는가에 따라 제한되는 운동 범위가 조금씩은 다르다. 회전근개를 이루는 네 개의 힘줄 중 가장 잘 손상되는 부위는 극상근이다. 극상근이 찢어지면 팔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거나 아프지 않은 반대편 팔로 지지할 때만 비로소 올라간다. 극상근 파열이 후방으로 진행되어 극하근과 소원근이 찢어지면 밖으로 팔을 돌리기 힘들어진다. 또 견갑하근이 파열될 경우 팔을 뒤로 돌리기가 어렵다. 집안일과 운동 등 일상활동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회전근개 파열. 과연 왜 생기는 걸까?
1: 회전근개 파열 그러면 환자분들이 파열, 그러면 찢어진 거, 그럼 나는 다쳐서 찢어진 거, 그래서 나는 다친 적이 없는데요 생각을 하시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 즉 많이 사용을 해서 닳아가지고 점점 힘줄이 붙은 데서 떨어지는 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럼 다 파열이 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 중에도 어깨 힘줄 자체가 건강한 분이 있고 어깨 힘줄 자체가 약하신 분, 개인적인 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유전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2: 70대 초반의 정인숙 씨. 작년 4월부터 어깨가 아파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1: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만세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네, 이렇게 붙이고요. 바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좋아요.
3: 이렇게 조금 뻐근하고.
1: 조금 뻐근하고. 뒤로요. 네. 다 잘 되죠? 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고. 제가 이렇게 누를 테니까 네. 만세하는 동작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만세. 어때요? 이쪽이
3: 약간은
1: 불안하죠.
2: 약간의 통증이 있을 뿐 아직은 운동 장애가 심하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회전근개의 파열 범위도 아주 작은 걸까?
1: 좀 파열이 큰 파열인데요. 왜 나는 하나도 안 아프냐?
3: 네.
1: 네. 저게 뼈에서 좀 떨어질 때 좀 아파요. 그리고 떨어져서 저렇게 말려 들어갈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별로 안 아프고 약간 뭐 막 쓰고 나면은 조금 아픈데 좀 뻐근하고 동네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좀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3: 한 작년 4월 달 그때부터 조금씩 그냥 아팠어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밤에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밤에도 잘 때도 안 아프고 그냥 낮에 그냥 뻐근하니 아파서 아는 정형외과 가서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심하게 아프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교수님이 수술은 해야 된다. 3cm 정도가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놔두면 더 4cm, 5cm도 될 수 있으면 그때 되면 이제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았거든요.
2: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이 찢어진 정도에 따라 크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뉜다. 부분 파열은 회전근개 4개가 모두 뼈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일부 손상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닳아있는 것을 말한다. 완전 파열은 4개의 회전근개 중 하나라도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이는 다시 떨어진 회전근개가

0: 1cm 정도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을 소파열, 1에서 3cm 정도 말려 들어간 것을 중파열, 3cm 이상을 대파열, 5cm 이상을 광범위 파열로 구분한다. 파열 정도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
1: 부분 파열인 경우는 염증 치료, 약이나 주사 같은 걸로 염증 치료를 하고 운동 범위가 감소된 거는 운동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은 이미 힘줄 자체가 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힘줄 끝부분은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봉합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0: 심각한 어깨 통증에 시달렸던 박영자 씨도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박영자 씨는 병이 오래되어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된 상태다. 아픈 어깨는 오른쪽, 찢어진 회전근개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 있다. 수술은 관절경으로 진행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봉합술이 진행될 부위를 잘 정리하고 기구를 이용해 구멍을 두 개 낸다. 실이 내장되어 있는 봉합용 나사를 박아 뼈에 실을 고정시킨 후 떨어져 있는 회전근개와 연결시켜 최대한 원래 자리로 끌어당긴다. 이후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은 후 회전근개에 꿰매놓은 실을 나사에 연결시켜주면 떨어진 회전근개가 단단하게 고정된다. 만약 이때 회전근개의 길이가 짧아서 어깨 관절에 덜 덮이게 되면 의료용 이식제를 회전근개에 얹은 후 꿰매준다. 이보다 파열이 더 심할 때는 좀 더 큰 이식제로 어깨뼈와 팔뼈를 이어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신상진 교수는 국내에서 어깨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한 전문의 중 한 명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찢어진 양상과 손상 정도가 환자마다 다 달라 다양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한다. 힘줄을 꿰매거나 이식제를 이식하는 등 수술 과정은 다 비슷해도 힘줄의 봉합 순서나 봉합 방법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떨어져 나간 회전근개를 이식제로 잘 연결해주면서 이번 수술도 무사히 끝났다.
1: 환자분은 사실 앞쪽에 양성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제거해줬고 마지막에는 그냥 일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환자처럼 재건술이 잘 시행된 경우입니다.
0: 수술 후엔 한동안 팔을 고정시키고 가능한 팔을 쓰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서서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박영자 씨.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1: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잘하고 재활을 잘하시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이제 1년, 2년 됐을 때 뵈면 어떠세요? 여쭤보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아파요. 아니면 다 좋은데 밤에 아파요. 그런 거는 근력 때문에 아프신 거거든요. 수술이 잘못되거나 수술로 인한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아파요. 그런 거는 근력이 회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어깨를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0: 과거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던 박미라 씨.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았다.
2: 안녕하세요. 손목에 가주세요.
1: 아픈 지 한 6개월 되셨고.
3: 네, 작년부터 아팠어요. 네.
1: 까만 거 있잖아요. 네. 까만 게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에요. 위에도 이렇게 까만 선이 가고 밑에도 얇지만 이렇게 까만 선.

0: 여기에 붙어 있어요. 회전근개가 뼈에서 떨어지고 찢어지진 않고 연결은 다돼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많이 써서 퇴행성 변화로 닳아가지고 저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요. 원래는 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 다 까만색으로 보여야 돼요. 이제 요즘은 저 안에다가 저 흰색 부분에다가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거를 주사를 넣어요. 콜라겐은 뭐냐면 힘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입자들이에요.
1: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부분 파열인 경우 주로 약물로 치료한다. 초음파로 주사제를 넣을 부위를 살피면서 병변에 약물을 넣는다. 약물은 주로 통증과 염증 치료에 좋은 스테로이드, 그리고 콜라겐 성분이다. 콜라겐 주사는 흔히 재생주사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힘줄이 재생될까?
0: 그럼 회전근개가 재생이 된다고요? 재생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의 힘줄은 안 되지만 힘줄 비슷한 것들로 체원은 줄수 있습니다. 그런 게 콜라겐의 원리고요. 주로 부분 파열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사를 하고 지금 현재껏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부분 파열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분 파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1: 80대 초반의 강태웅 씨. 회전근개 파열 중 대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다. 오른팔을 쓰기가 영 불편하다.
2: 이걸 하는 것보다 이 누르는 게 편해서요. 힘들어서요. 이 발을 이 왼손으로 오른손 팔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손이 닿으니까 이게 타자가 눌러지고 이래서 글자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좀 힘드네요.
1: 얼마 전까지 노인회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운동도 하는 등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했다. 그런데 두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 몸도 마음도 괴롭다.
2: 이렇게 이걸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들다니고 못 들고 이게 수조절을 해도 여기 이쪽 반찬 같은 거못 가요.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도 이렇게 다친 뒤로부터는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아프고 남북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자식들도 이제 멀쩡하잖아요. 이게 태어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혼자 그냥 고통이 많이 겪어요 이거.
1: 며칠 후 강태웅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0: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부분이 회전근개 파열된 끝부분인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 정도로 회전근개 파열이 커지려면은 적어도 4, 5년 그 이상은 됐었을 텐데 환자분이 못 느끼셨습니다. 아마 평상시에 운동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열이 진행되도록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회전근개 대파열은 봉합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시행하고 있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회전근개 중 극상근이 완전히 파열되면서 팔뼈가 지지되지 않아 위로 올라갔고 어깨뼈와 부딪혀 관절염이 생겼다. 뼈도 울퉁불퉁 자라 있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관절염이 있는 동그란 모양의 팔뼈 윗부분을 자른 후 원래 모양의 반대인 오목한 모양의 인공관절을 심는다. 반면 원래 오목하게 생긴 어깨뼈 쪽에는 반대의 모양인 동그란 뼈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원래 모양과 반대의 모양으로 인공관절이 생기고 어깨뼈의 관절염도 해결된다. 보통 팔을 들 때는 극상근과 삼각근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극상근 없이 삼각근만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

0: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회전근개 파열의 최종적인 치료법이다. 파열의 범위가 너무 넓고 관절염이 있는 환자, 또 봉합술을 했을 때 재파열 우려가 높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된다.
1: 재수술 없이 처음 수술로 10년 동안 93% 환자가 잘 쓰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최소 25년 정도는 역행성 인공관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머리 위로 올리는 거. 그냥 밑에서 어느 정도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동작.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런 뭐 호미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공관절의 수명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통증도 없고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되고 스포츠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0: 50대 초반의 김원태 씨. 요즘 어깨가 아파 통 팔을 쓰지 못한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느 쪽이 아파서 오셨어요?
3: 양쪽 다 아픈데요.
2: 양쪽 다
3: 꼬리 좀 더 아프고 외측이 좀 더 아파서요.
2: 네. 아픈 지 얼마 되셨어요?
3: 한 두 달 정도 지났어요.
2: 그전에는 잘 모르셨고 아픈지. 네. 네.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네. 만세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0: 옆에서 도와줘도 팔을 위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2: 뒷짐 한번 접으실래요?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접으세요. 뒷짐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양쪽 모두.
3: 이렇게요.
2: 네.
0: 팔을 뒤로 돌리기도 힘들다.
2: 올려볼게요. 됐어요. 됐어요. 나이가 51세시고.
3: 예.
2: 이게 이제 전형적인 50견이에요.
3: 아.
2: 네.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3: 예.
2: 어깨 안에 염증이 생겨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0: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50견. 과연 50견은 어떤 병일까? 50살의 어깨. 50대에 흔히 생기는 어깨 질환이라 해서 50견이라 불리는 병.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굳는 병이다. 염증 없이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할 때 관절낭의 두께는 보통 1mm 정도. 그런데 염증이 심해지면 7mm 이상으로도 두꺼워질 수 있고 관절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 어깨가 굳는다.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강한 팔과 달리 50견이 있는 팔은 들어올리기가 어렵고 이때 많이 아프다. 또 50견이 있으면 팔을 옆으로 벌릴 때에도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다. 특히 두꺼워진 관절낭으로 인해 열중 쉬어 자세를 하거나 팔을 비틀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1: 50견은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50견은 다 나아도 한 10%는 영구 장애가 남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사람들이 50견은 그냥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10%에서는 어떤 영구적인 운동 범위 장애를 남기는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0: 50견은 회전근개 파열과 더불어 중년 이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어깨 질환. 두 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즉 50견은 운동 범위가 능동수동, 본인이 하거나 누가 들어줘도 안 되고 회전근개는 본인은 못 들어도 남이 들어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게 회전근개와의 가장 큰 운동 범위의 차이입니다.
0: 하지만 때로 수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과 달리 50견은 대부분 약물로 치료한다.

0: 직견 진단을 받은 김원태 씨도 주사를 맞기로 했다. 상태가 심해도 빨리 치료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혼합해 사용한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에 반응해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히알루론산도 흔히 쓰이는데 이는 관절액의 주요 구성물로 피부와 연골 조직에 작용해 윤활제 역할을 한다. 이런 주사제들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약 3개월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한다.
1: 50견은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근데 완치가 되려면 의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운동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통증이나 염증은 의사 몫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면 운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운동을 직접 하시는 거는 환자분들입니다.
0: 운동은 통증이 가라앉고 아프지 않을 때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정상인 팔로 아픈 팔을 잡은 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린다. 또 아프지 않은 팔로 아픈 팔을 지지해 안쪽으로 당겨준다. 그렇게 해서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 아령 등 운동기구를 이용해 아래 위 좌우로 움직이면서 근육을 강화시킨다. 긴장도가 높아지면 어깨뼈인 견갑골이 경직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굳은 어깨를 수시로 펴고 오므려주는 것이 좋다. 평생 많은 짐을 지고 사는 어깨. 하지만 어깨 질환은 비단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어깨 질환이다. 30대의 박현근 씨. 취미로 헬스를 하던 중 어깨가 불편해졌다. 진단 결과 병명은 관절 와순 파열. 어깨에 인대가 찢어진 것이다.
2: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은 아니고요. 운동을 할 때만 이제 나타난 통증이었죠.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뭔가 좀 쑤시는 느낌이라고 하더라. 쑤셔요, 되게 많이. 예.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 예. 막 걸리는 느낌도 나고 예, 그랬어요.
0: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10개월 전부터 여러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했지만 차도가 없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불편하다.
2: 네, 좀 운동을 좀 평소에 즐겨 하는 편인데 뭐 그런 운동을 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뭐 수술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
0: 관절 와순 파열에서 와는 우묵한 모양을 뜻하고 순은 입술을 뜻한다. 관절의 오목한 부분에 있는 입술처럼 부드러운 조직. 그것이 바로 관절 와순이다. 어깨와 팔은 상완골두, 즉 위 팔뼈 끝에 둥그런 뼈와 관절와라 불리는 어깨뼈의 오목한 부분이 맞닿아 연결된다. 그런데 상완골두의 관절면이 관절와의 관절면보다 두세 배 크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 관절와의 테두리에 탱글탱글한 재질의 인대가 360도 둘러싸여 있다. 관절와순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스포츠 활동이다. 신체 활동이 왕성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서 흔히 생기는 질환이다.
1: 주로 20대 말 30대 40대까지 운동하시는 분들

0: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은 50kg를 들으면 이제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 팔이 약간은 뒤로 밀려요. 근데 그걸 환자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몸만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뒤로 팔이 밀리다 보면 후방 관절 와순을 조금씩 손상을 받게 합니다.
1: 관절 와순 파열 때문에 고민하던 박형근 씨는 수술을 선택했다.
0: 어깨에서 인대는 파열이 되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붙지는 않는데 관절 와순 같은 경우는 자극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옵션을 두죠.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하고 다시 그 몸무게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파열된 거는 봉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1: 관절 와순 파열의 수술은 찢어진 인대를 원래의 자리에 붙여주는 수술이다.
0: 여기 보이는 이 폭신폭신한 애가 인대입니다. 이 뼈를 이렇게 지금 뺑 굴러서, 뺑 굴러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정상 부분은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정상 부분은 제가 눌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뒤쪽입니다. 여기가 눌러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게 찢어져 보이는 겁니다. 찢어졌습니다. MRI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만 찢어져 있기 때문에 MRI에서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 수술은 관절경으로 진행된다. 환자의 관절 와순은 뒷부분이 찢어져 있다. 우선 절삭기로 해진 관절 와순과 이를 붙일 관절와 부위를 다듬은 후 봉합 나사못을 박아 붙여줄 자리를 표시한다. 이후 조심스럽게 관절 와순을 떠낸 후 관절 와순을 관절와에 꿰맨다. 이런 방식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꼼꼼하게 봉합해 나간다. 봉합된 부위가 잘 고정됐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마친다. 이후 상처가 회복되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이 수술에선 재파열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엔 인대 기능이 95% 이상 회복돼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수술이 꼭 필수는 아니다.
0: 물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지만 이제 본인의 운동, 취미 생활로 오랜 기간 동안 미세 손상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증상 자체도 극심한 통증이나 운동 범위가 아주 감소돼 있거나 근력이 약화되는 게 아닌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때 불편한 거, 어떤 특정 동작을 할때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수술 결정이나 정말 적극적인 치료를 결정할 때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지 사실 뭐 찢어져 있다고 다 봉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젊은 층에서 흔히
0: 어서 오세요.
1: 생기는 또 다른 어깨
0: 앉으세요.
1: 질환은 탈구다.
0: 어깨가 빠져서 이제 저한테 왔었잖아요.
2: 네.
0: 기억나요? 제일 처음에 빠졌던 게 언제였어요?
2: 지금으로 치면 4년 전
0: 네.
2: 연방하게 빠졌어요.
1: 4년 전, 그리고 지난해, 운동을 하다 어깨가 빠졌다는 이은산 씨. 재탈구에 대한 걱정 때문에 6개월 전 수술을 받았다.
0: 이게 이렇게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쪽에 있던 인대가 이쯤에 붙어야 되는데 찢어져 있어서
1: 탈구가 생기면 통증이 심하다. 보통은 운동 전문가나 의료진을 통해 뼈를 맞춘다. 통증은 곧 없어지지만 찢어진 인대 때문에 수술을 받기도 한다.
0: 이제 1년 됐을 때 6개월 뒤에 한번 검사는 해볼 거예요. 근력 운동만 마저 잘 하시면 아마 증상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2: 뼈를 맞추고 난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시는 이제 스파이크 동작을 조금 못하게 된것 같아요. 또두번 어쨌든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아픔을 더 이상은 진짜 겪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네, 더 이상 그런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힘든 거.

0: 빼고는 뼈를 맞추고 나서부터는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1: 보통 탈구가 생기면 어깨에 가해진 충격으로 관절 와순, 즉 어깨 쪽 인대의 앞쪽이 찢어지고 어깨 관절을 감싸는 관절남도 늘어진다.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 와순이 잘 붙도록 관절 와순 쪽 뼈를 사포로 간듯 거칠게 만들어준다. 관절 와순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실이 달린 봉합 나사를 고정시킨다. 그후 관절 와순과 접한 관절낭을 함께 꿰매준다. 이렇게 되면 관절 와순만 봉합할 때보다 관절 와순이 관절와에 훨씬 더 튼튼하게 고정된다.
2: 탈구에서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불편하냐 안 하냐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관절 와순이 찢어져 있고 뼈가 좀 상해 있어도 어떤 환자분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건 몸이 반응을 하거나 환자분이 그게 아니면 점점 하면서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불안정성을 호소합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질 않으면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1: 관절와순 수술이나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그리고 어깨 인공관절 수술 등 대부분의 어깨관절 수술 뒤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2: 어깨 수술은 대부분 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잘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절 범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한 팔에 요 바의 끝을 잡으시고요. 건강한 팔로 요 밑에나 중간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 올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한 팔로 막대기를 미는 겁니다.
1: 운동은 보통 수술 후한달 뒤에 시작한다. 아래에서 위로 팔을 올려주고 옆으로 팔을 밀어준다. 또 뒤로 팔을 올린다. 한 번에 5회에서 10회, 그리고 하루 3번 반복해준다.
2: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는 이제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1: 운동법은 팔을 올리거나 앞으로 밀고 옆으로 당기는 등 처음 운동 방식과 같다. 단, 기구를 사용해 힘을 좀더 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0: 2년 전 회전근개 파열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정광인 씨. 이젠 드럼을 칠 정도로 어깨가 좋아졌다. 처음 어깨가 아플 때만 해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다.
1: 처음에 제가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저녁으로 잘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자면 여기가 되게 아프고 다시 이렇게 원위치 하려면 되게 막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이쪽 인대가 좀 이제 많이 손상이 됐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쪽 어깨를 쇄골을 하고 이쪽 어깨가 나갔었어요.
0: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깨까지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이젠 그런 걱정을 덜었다. 수술 후 꾸준히 재활 운동을 했고 요샌 어깨 운동에 신경을 쓴다.
2: 이게 이제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0: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정광인 씨. 어깨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일...

0: 일상을 회복했다.
1: 턱걸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구를 뭐 당긴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너무 효과가 있는 거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팔도 뭐 정상인처럼 못 쓸까 봐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영혼이 안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 제시해줬을 때 그 재활 치료부터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이제 헬스장에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구나 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제 뭐 통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알게 모르게 일상을 옥죄는 어깨 통증.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면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 통증이 생길 때마다 진통제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어깨는 소리소문 없이 무너지고 만다. 100세 시대, 긴 수명만큼이나 삶의 질이 중요하다. 어깨를 방치하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2: 어깨 질환만큼 무분별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이 많은 질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진단명은 다른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건강한 어깨를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0: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서 오시게. 실컷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은 기본.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흑장난 놀이동산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앙숙들. 안 싸우면 천국 같은 이곳에서 도대체 왜들 싸우는 거니?
1: 그놈아!
2: 사이좋게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죠.
0: 바람 잘 날 없는 십구둥이네. 보러 가실까요? 벚꽃이 만개한 주인공의 집. 꽃과 댕댕이 조합은 못 참죠. 들어가 볼까요?
3: 안녕. 안녕. 안녕, 반가워.
0: 반갑다게.
4: 와, 견사가 저것뿐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와, 아이들이 하나 둘.
5: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
4: 아유, 여기도 아이들이 있네요.
2: 예.
4: 여기 몇 마리 있는 거예요?
2: 여기 세 마리요.
4: 아, 세 마리.
2: 예.
4: 지금 열심히 땅 파는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2: 구름이요.
4: 원래 이렇게 땅 파는 걸 좋아하나요?
2: 네, 엄청 좋아합니다.
0: 다 파버리겠다. 훌훌. 흙파기 달인 구름이. 세상 행복한 표정이네요.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꼬리를 흔드는 요 녀석. 친화력이 남다른데요.
4: 이렇게 순둥순둥한데 왜 하네스를 가고 있어요?
2: 아, 얘는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땅굴도 잘 파고.
4: 아, 진짜요?
2: 그러니까 땅도 파서 나가고 뛰어서도 나가고.
4: 아, 그래서 목줄을 하고 있어요?
2: 네, 어쩔 수 없이.
0: 자타공인 애교의 여왕 별이래요. 반가워. 오, 얘는 좀 늠름한데.
2: 태양이파. 태양이가 대장이고 나이가 제일 많고 여기가 다 가족들인데 태양이가 이제 가장 장자 위예요.
0: 와, 태양아, 너 진짜 보스 느낌이 난다. 어? 그런데 태양이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앞다리를 다친 건가요?
2: 우리 태양이를 입양을 보냈는데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실종이 된 거야.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다리가 저렇게 돼서 왔어요. 한쪽 다리가. 그래서 병원 가보고 알아봤더니 올무에 걸려가지고 제가 다시 데리고 오게 됐죠.
0: 끔찍한 일을 겪고 돌아온 태양이. 처음엔 분리불안이 심했대요. 보호자의 지극정성으로 다행히 재활에 성공했답니다. 와, 역시 아무나 대장 안 하지. 멋있다, 태양아.
4: 왜 견사가 나눠져 있어요?
2: 무리가 두 무리가 돼버려가지고 무리를 섞음 싸움이 나기 때문에 어쩌면 나누는 거죠. 내가 우리 백구파 애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원래
0: 애교가 대단한데요. 이제 PD님 차례다.
4: 야, 아빠한테가
2: 감독님과 PD님이 더 좋은가 봐.
4: 아빠한테가 야, 일이 못하잖아. 어?
0: 강아지 관심 돌리는 데는 간식 많은 게 없죠. 생고구마를 받자마자 야무지게 손으로 잡고 먹는 백구파. 간식도 먹고 빗질까지 서비스.
2: 인물 난다. 우산들 인물 난다. 순한 것 같지만 완전 사자 같은 기질이 있어요. 백구파의 보스예요. 보스, 대장.
0: 외유 내강,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1인자, 산들이래요. 백구파는 산들이와 가을이가 낳은 3남매와 이모뻘인 바다까지 모두 6마리인데요. 오, 그런데 바다만 따로 격리를 시켜놓으셨네요.
2: 가을이가

0: 출산을 하니까 수컷들한테는 괜찮은데 암컷한테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란이한테.
1: 뽀얀 털에 순진해 보이는 얼굴인데?
2: 바다야!
1: 며칠 전에도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미란이를 공격한 바다. 보호자와 산들이가 바다를 말리면서 일단락 됐는데요.
0: 바다 왔어, 바다! 봐봐.
3: 바다야! 바다야!
0: 이건데, 바다 일로 와.
1: 바다가 미란이를 바다야! 공격한 지도 벌써 반년째.
0: 바다,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1: 배고파 무리 중 왜 유독 미란이만 공격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래요.
0: 처음에 야단을 내가 쳐가지고 안 했는데 야단치면 이제 눈치를 봤는데 내가 없을 때 공격을 해버리니까 도저히 같이 놔둘 수가 없어요.
1: 아휴, 걱정되시겠어요. 어? 구름아, 뭐해? 어? 구름아, 너 지금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야? 배꼽파를 염탐하러 왔나 했더니 또 넘네요? 보호자님, 구름이 들어와요. 바로 그때 바람을 몰고 온 구름이와 배꼽파 호동이가 붙었습니다.
0: 구름아! 구름아!
1: 호동이를 구하기 위해 구름이 제압에 나선 산들대장. 오, 카리스마.
0: 우리 산들이가 딱 제지를 하잖아.
1: 야, 역시 대장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멋있다, 산들아. 그런데 태양이파 구름이가 왜 배꼽파 호동이를 공격한 거죠?
0: 여기 무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자기 산들이 밑에 2인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4: 구름이가?
0: 네, 구름이가. 근데 산들이한테 꼼짝을 못해.
1: 태양이파 영역 바로 옆에는 또 다른 견사가 있는데요. 다른 견사보다 더 높은 2m 울타리에 철저한 문단속까지. 왠지 보호자도 조심스러워 보이죠?
0: 아니, 일로 와. 괜찮아. 얘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신비롭고 한이 바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는 한이. 그런데 겁이 좀 많아 보이네요.
0: 완전 사냥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 지내다가도 한 방이면 뭐 사망이니까. 어디서 왔지?
1: 2년 전 산책길에서 처음 만난 한이. 태양이 구름이와 친해져 집까지 찾아온 녀석을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0: 자꾸 쳐다보잖아.
1: 결국 보호자님이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미안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1: 아픔이 있는 한이를 단독 견사에서 혼자 지내게 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0: 똘이랑 얘랑 1대1 상황이 됐는데 순식간에 얘가 똘이 배를 물어버린 거예요. 장파열로 병원을 가는 도중에 똘이가 숨졌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 아이고, 큰 사고가 있었네요. 보호자님도 힘드셨겠어요.
0: 얘는 태생부터 얘를 갖다가 사냥개로 만들려고 그렇게 브리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냥개로 이렇게 키우다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탓이지 처음부터 얘가 잘 보호받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1: 한이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하셨죠.
5: 태양이파, 배꼽파, 한이파까지 총 10마리인 거예요?
0: 예, 밑에는 10마리.
1: 밑에는? 그럼 애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5: 와,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왕복하시는 건가요?
0: 여기 뭐 평균 한 4번 정도 올라오죠.
1: 한인의 집에서 200m가량 올라오면 윗견사가 있는데요. 야, 환영 인사 한번 우렁차죠? 이 강아지 천국엔 누가 살고

0: 있을까?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
0: 매일 봐도 아빠가 반갑지? 자, 일단 소개부터 하자. 소망이, 리드미와 사랑이파 사랑, 러브, 화이트, 그리고 하트파인, 하트, 하늘, 새돌, 새보미까지 아홉 마리가 사는데요. 핏줄로 이어진 대가족이래요.
1: 자, 소망이 나와.
0: 가족이 많다 보니 운동시키는 것도 일.
1: 소망이하고 사랑이를 하고 나면 하늘이 팔을 꺼내놓고 운동시키고 내려가면 돼요.
2: 만약에 다 섞이면 어떻게 돼요?
1: 다 섞이면 싸움 나죠.
0: 싸움을 막기 위해 같은 무리끼리 풀어주는 것이 철칙. 30분씩 번갈아 운동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도 종종 있대요. 운동장 곳곳에 다른 무리의 냄새가 나서인데요.
1: 좋다. 물론 더 욕심이 때문은 애들 한꺼번에 놀게 하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비교적 윗견사는 안전하게 지금 가고 있죠.
0: 이리하여 모두 7개의 조직으로 나뉜 19둥이네. 우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3: 우리처럼 야 싸우지 마, 싫어도 참아 이런 게 잘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너네 같이 살아라고 하면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분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예요. 싸우는 아이들끼리 있으면 그런 싸우는 아이들을 좀 분리해놓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0: 철저한 아빠 보호자의 관리 덕분에 평화로운 19둥이네. 하지만 보호자님의 일상은 바쁩니다.
1: 일하니 왔어?
0: 수시로 돌아다니며 19둥이의 응가를 호미로 하나하나 캐는 건 물론 아침 저녁으로 깨끗한 지하수를 채워주고요. 또 부족하지 않게 사료도 부어주죠. 어? 그런데 여긴 또 어딘가요?
1: 여기는 태양이파하고 저의 휴식 공간입니다.
4: 오, 여기는 뭐예요?
1: 별이 침대예요, 이거.
4: 별이 침대예요?
1: 내가 이제 껴서 자요, 껴서 자.
4: 아니, 견사가 그렇게 넓은데, 공과장님 네. 계시는 공간이 이렇게 좁아요? 아,
1: 얘네들 19둥이한테 내가 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0: 와, 쉬는 공간마저 19둥이의 흔적으로 가득하네요. 야, 진짜 찐이다, 찐. 근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 있으시대요.
1: 유골 스톤이라고 유골로 이제 보석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건데 너무 얘를 너무 내가 낙담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가장 큰 낙심이 뭐냐면 내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 근데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많이 위안이 돼요. 네. 태양이가 뭐 속삭였다고 야 태아가 속삭인다 야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0: 사실 지금의 19둥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반려견인 또리 덕분인데요. 또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1: 초등학교 때 그 외가 포항에 있는 외가 시골에서 방학생활을 할 때 이 마당깨들하고 굉장히 그 가까웠던 아주 추억이 있었고 이 마을에서 태어난 또리라는 애를 이제 데려다 이제 처음에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암컷이지만 완전히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또리가.
0: 6년 전 동네 풍산개와 눈이 맞아 3남매를 낳은 또리. 강아지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가정교육도 잘 시켰대요. 덕분에 태양이와 별이 그리고 구름이까지 멋진 태양이파가 완성됐죠.
1: 가자. 태양아. 구름아.
0: 태양이파의 운동시간. 태양아, 너 왜 그리 급해? 괜찮은 거죠?
5: 그만!
0: 맹렬하게 짖는 태양이와 산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어머, 너 왜 그래? 그만해, 그만!
3: 얘네들 지금 싸우고 싶은데 못 싸워서 짜증난 상태. 지금 입도 앞니빨만 딱 올리고 으르렁거리고요. 되게 강하게 화가 나는 느낌. 꼬리가 올라간 모습을 보면 되게 자신감도 높은 상태에서 싸우고 싶어요. 자기 영역의 태양이파 아이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건다 생각합니다. 여기다 마킹도 하고.
0: 사실 강아지 세계에서 남의 집 앞에 마킹하는 건 성 세게 넘은 거거든요.
5: 그만! 그만! 그만! 그만!
0: 보호자가 나서서 말려보지만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목줄로 태양이를 강제 분리시키는 보호자. 태양아, 흥분 좀 가라앉혀.
1: 안 돼. 기다려, 태양이.
3: 지금 줄을 걸었을 때도 이 태양이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줄을 막 물려고 해요. 이거 내 손이 들어오면 손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 나를 지금, 나 흥분했는데 나를 제어하는 뭔가를 난 놔! 사람들 싸울 때 이리 놔! 하면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호자님은 고민 많이 하셨어요.
0: 별아, 너 또 왜 그래? 바다도 화났어?
5: 엄마!
1: 너 둘은 별이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제 엄마인데. 가을이까지. 암컷들끼리 두지.
0: 엄마와 딸 사이라는데 무리가 달라서 벌어진 신경전. 대장끼리 사이가 나쁘면 조직원들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1: 별아!
3: 한 아이가 싸우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무리를 이렇게 형성한 아이들끼리는 다 같이 싸워요. 만약에 패싸움이죠. 야구에서는 약간 벤치 클리어링 같은 거죠. 벤치에 얌전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둘이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르르 다 빠져나오는. 그래서 뭐 당연한 겁니다. 애들이 싸우면 다른 아이들도 같이 흥분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1: 들어가자. 산들이 들어와. 산들아 들어와. 좀 들어와 있어.
0: 안전을 위해 배꼽파도 견사격리 결정.
1: 별이랑 으르렁대다가 물려버렸거든요. 그때 태양이랑도 지금 아까 전에 왜 분리를 했냐면 이러다가 자칫하면 서로 입길이 물려버려요.
2: 그 작은 곰?
1: 예, 요 공간 사이로. 그 사고 한번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태양이랑 지금 대치라니까 얘네를 저 안으로 넣어줘야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2: 일종의 비무장지대.
1: 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맞습니다.
0: 비무장지대 덕분에 평화를 되찾은 태양이. 배꼽파도 모두 차분해졌네요. 태양이와 산들이가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대요. 귀여워. 산들이가 꼬순내 펄펄 나던 시절엔 외삼촌 태양이랑 둘도 없는 사이였대요.
5: 가자, 산들아 가자.
0: 그런데 산들이가 성견이 됐을 무렵 싸움이 시작됐답니다.
1: 그만! 태양이가 산들이 보호해주고 또 산들이가 태양이를 잘 따르고 많이 막 항상 산책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산들이가 크니까 성견이 되니까 산들이도 이제 보스 기질이 강해가지고 맞대응을 하니까 그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산들이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리를 했죠, 제가.
0: 배꼽파를 격리시킨 뒤 찾아온 평화.
1: 아, 별이 잘 판다.
0: 두더지야? 너희 진짜 잘 판다. 노는 게 제일 좋다게. 너는 다시 덮는 거야?
6: 큰해, 큰. 큰.
2: 저 알아줘.
1: 아예 터널을 만들었어요, 터널. 그래갖고 여기로 들어가서

0: 이쪽으로 뚫어갖고 여기로 환기 구멍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1: 이게 댕댕이들이 놀면서 만든 천연 땅굴이래요. 야, 제주 좋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요. 야, 발만 봐도 잘 논 티가 나네요.
0: 시커 놀았지? 땅 많이 팠어, 벼라? 들어가자.
1: 원 없이 놀았다. 멍! 이번엔 배꼽파가 운동할 시간. 잔뜩 신이 났네요. 볼일부터 시원하게 보고 태양이파와 30분씩 교대로 쓰는 운동장을 마음껏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풀어주는데요. 나오자마자 뭔가 찾는 바다. 아, 미란이었네요. 바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안쓰러운데요.
0: 미란이 안 하지 마. 미란이 눈치 보는 거 봐.
1: 바다를 피해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는 미란이. 오금이 저릿저릿한 바다의 매서운 눈빛.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0: 엄청 조심해, 그거. 호되게 몇 번 당해버리니까.
2: 바다야!
1: 사실 제작진 답사 당시 얌전했던 바다가 미란이를 기습 공격했거든요.
3: 이건 위험한데. 이건 너무 위험한데.
4: 지는 애가 대들지 않아요. 나 졌다고 해요.
3: 공격을 하고 나 졌어 라고 하면 얘네들끼리의 위치관계, 우리 흔히 말하는 서열 같은 게 결정이 되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쟤는 내 라이벌이고 쟤는 없애야 돼. 쫓아내야 돼. 학습이 돼버린 상태죠.
1: 바다야, 너 미란이한테 왜 그래?
0: 제 생각에는 바다가 제주도 갔다가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산들이를 만나서 산들이 오빠니까 산들이 그늘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많이 이제 치유가 됐는데 암컷이 이 물에 합류하는 걸 그렇게 경계를 하고 처음에 한이가 왔을 때도 한이한테 공격적이고 자기 엄마인 별이한테도 공격적이고 외부의 암컷한테 다 공격적이에요.
1: 생후 2개월 무렵 자매인 가을이와 함께 제주도로 입양 갔던 바다. 하지만 버림받고 돌아온 바다는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대요. 제주도에서의 안 좋은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은 걸까요?
0: 이거 봐, 이거 지금 바다가 왕따가 되고 있거든 지금.
1: 최근엔 산들 가족으로부터 투명계 취급을 받고 있대요.
0: 미란아, 얼굴이 이게 뭐냐? 응? 이놈의 새끼야. 바다한테 물리고 여기도 상처, 여기도 지금 딱지가 안 잡거든요. 그다음에 요 눈 위도.
1: 수시로 미란이의 상태를 살핀다는 보호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신경 쓰신대요.
0: 미란이 약 바르자. 알았어. 알았어, 우리 미란이. 응, 감시.
1: 마음고생 때문인지 배꼽파 3남매 중 가장 작고 약한 미란이.
0: 이쁜 얼굴을.
1: 미호도 미란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요.
5: 내가 미란이 치료해줄 거다게.
0: 뭘? 어이, 미호야. 어휴, 미호가 붕대 감아주려고? 미호가 미란이 붕대 감아주려고? 어이구 착해라, 이거 착해라 우리 미호.
5: 다들 걱정해줘서 고맙다. 멍!
1: 배꼽파의 운동 시간이 끝나고
0: 태양아, 별아, 갔다 올게. 구름아, 갔다 올게. 갔다 올게.
5: 아빠, 조심히 다녀오라게.
6: 월.
1: 19둥이를 두고 모처럼 바깥으로 나가는 보호자. 근데 애들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육점에 오셨네요?
7: 어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0: 애들 생일이어가지고. 네. 소고기 파티하려고.
7: 아, 파티 하시려고요? 얼마나?
0: 20kg.
7: 20kg.
1: 에? 20kg요? 야, 소고기를 무려 20kg. 와, 대단하십니다.
7: 양이...

0: 이게 지금 10kg니까 요거 한 번 더, 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 와, 진짜 많네요.
0: 바다랑 미란이 지금 어때요?
2: 아, 바다가 여전히 공격해.
0: 어, 왜 이렇게 공격을 하지?
2: 그러니까 공격이? 아마 시기를 내는 것 같아. 바다가. 아, 그렇죠. 하여튼 암컷끼리.
0: 아, 그래 또 암컷끼리 아무래도.
2: 어, 암컷끼리 질투, 시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1: 아, 소고기 먹을 땐 안 싸워야 할 텐데.
0: 네, 들어가세요, 시선님. 전화 드릴게요.
3: 네. 아이들 생일을 대략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4: 어, 거의 기억하죠. 이렇게 출생기록부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3: 가족들 생일도 다 기억하세요?
4: 가족 생일은 사실은 거의 못 챙겨줬어요. 집사람 생일 때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애들 생일은 고기 파티 한다고.
1: 얘들아, 소고기 왔어. 자, 지금부터 20kg 소고기 생일 파티를 열어볼까요? 오예, 소고기다. 어느새 고기 주변으로 모인 배꼽파와 덩달아 마음이 급해진 아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소고기 냄새에 난리가 날 법도 하구만. 오잉? 너희 왜 이렇게 얌전해? 소고기야, 소고기.
4: 먹어봐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리죠. 얘네들이 호기심 천국이지, 지금. 애기들이라.
1: 고기 냄새가 익숙한 엄마 아빠와 달리 삼남매는 고기에서 눈을 못 떼네요. 먹방 준비 완료다게. 헐. 고기를 먹기 좋게 썰면 생일 파티 준비 끝.
4: 산들이 많이 먹어. 우리 바다 생일 축하해, 바다. 오동이, 미란이, 미호. 저는 꼭 이름을 불러서 먹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이 좀 더 생겨.
1: 고기도 더 맛있다게. 한 마리당 소고기를 1kg씩 먹이다 보니 생일 파티를 하려면 4-5시간은 금방 간대요. 드디어 끝난 배꼽파의 생일 파티.
4: 꿀쩍 미란이 들어왔다. 구름이 나와.
1: 싸우지 마라, 태양아.
4: 태양아, 이거 산들이 생일이라 먹는 거다. 이거 먹고 산들이한테 잘해줘라.
1: 먹고 생각해볼게요. 왈왈.
4: 우리 별이 소고기.
1: 아, 너네 부럽다. 저도 먹고 싶어요.
5: 조장님은 언제 드세요?
4: 저는 이제 다 주고 먹어요. 다 주고.
1: 윗견사에서도 이어지는 생일 파티.
4: 새똘, 새보 마늘이, 생일 축하, 소고기 배달 왔다.
3: 우리 새똘이.
1: 첫돌 맞은 새똘, 새봄 남매와 엄마 하늘이부터 냠냠냠.
4: 이렇게 잘만 먹으면 애들 먹는 눈빛하고 입만 보면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해줬는데 맛있게 먹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1: 고기를 그릇에 담아서 주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먹이는 아빠의 마음.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4: 애들 19이지만 어느 누구 하나 못 먹든가 적게 먹고 마음 아파요.
1: 하니까지 소고기 먹방 끝. 이제 좀 쉬시나 했더니 각종 기계 마이크까지 세팅하시네요.
4: 음악 방송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방송입니다.
1: 와, 멋지게 사시네요.
4: 태양이, 별이, 구름이는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편하게 쉬고 있고, 강풍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애들은 지금 다 견사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주제곡인데, 저는 애들을 그 강아지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저와 우리 또리랜드 식구둥이들은 같은

0: 자, 들어와.
1: 잘 자. 그래, 잘 자.
2: 그렇게 우리의 밤은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3: 우리 태양이 산책 가자.
2: 이게 뭐예요?
3: 태양이 의족인데 요거는 이제 팔뚝까지 가는 의족. 처음에 관절까지 묶어서 이제 힘 생기게 요거를 한 몇 년을 신었고 요거 이제 반짜리 요 의족으로 지금은 요거만 쓰죠.
2: 아, 태양이 신났네.
3: 이거 해야 좋다는 걸 알고 이거 하면 또 산책 간다는 걸 알고.
2: 아빠 빨리 가자게.
4: 헐.
2: 대장답게 의족 신은 모습도 멋진데요. 자, 그럼 나가볼까요? 오늘은 태양이가 단독 산책하는 날. 한 마리당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산책은 꼭 시키신대요.
3: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산책할 때는 의족을 해야 돼. 안 해도 걷긴 걷는데 이렇게 딱딱 힘있게 짓지는 못하죠. 예전에는 아예 세 다리로 걸었어요. 굉장히 지쳐있지.
0: 아, 지금 이렇게 디딤 역할을 해주는
3: 거예요? 디디죠. 예. 저 디디잖아.
2: 의족으로 걷기까지 태양이도 많이 노력했겠구나.
3: 으차, 우리 태양이, 물 먹자.
2: 아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태양이.
3: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한테 돌아올 때, 내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얘를 안고 왔는데, 얘한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 너무 감동적이었고 다리를 다쳤을지언정 내 품에 다시 돌아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결국은 이렇게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2: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들처럼 의지가 되어주는 태양이.
3: 태양이하고 산들이가 사이좋게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죠.
2: 아빠의 바람이 태양이에게도 닿았으면 좋겠네요. 눈만 마주쳤다면 싸웠던 태양이와 산들이. 미란이만 노리는 바다.
5: 빨려.
2: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핏줄과의 전쟁.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를 뚫고 우리의 해결사 설쌤이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아이고, 애들이 왔네요. 아유, 이뻐. 안녕. 애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7: 아, 그렇죠.
6: 네. 안녕. 아이고, 이뻐라. 안녕, 궁금해.
7: 안녕하세요, 해야지. 미라라. 안녕하세요.
6: 아, 좀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7: 예, 들어오세요.
6: 네.
7: 예.
6: 가자.
7: 들어오세요.
6: 안녕. 아유, 애들 호기심도 많고 사람도 엄청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7: 예, 사람 좋아합니다.
6: 네. 얘가 누구예요?
7: 얘가 호동이.
6: 호동이. 아유, 너 만져주는 거 좋아해? 어? 아유, 확실히 좀 풀려있고 즐겁게 평소에 놀다 보니까.
7: 예.
6: 넌 조금 작구나, 마르고.
7: 제 미란이.
6: 아, 얘가 미란이. 제가 예. 들었던 좀 공격을 당하고 있던
7: 예,
6: 친구.
7: 예. 수컷 둘에 암컷이 끼니까 지금 네. 여기서 제일 막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약한 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6: 아이고, 막 빗물도 먹고,
7: 예.
6: 어? 재밌겠다, 너네는, 어? 저쪽도 한번 좀 가볼까요?
7: 예.
2: 백구파의 내부 견사로 가는 설쌤. 뭔가 발견하신 것 같죠?
6: 갇혀있는 애 누구예요?
7: 제가 바다를.
6: 얘가 바다?
7: 예.
6: 그 미란이 공격하는 친구?
7: 예, 맞습니다.
6: 근데 확실히 지금 풀려있는 아이들이랑
7: 예.
6: 표정이 좀 다르죠?
7: 예, 표정이 다르죠.
6: 조금 뭔가. 네. 우울한 표정.
7: 예.
6: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2: 저 좀 도와주세요.
6: 혹시
7: 예.
6: 제가 한번 증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7: 예.

0: 내고 있고.
1: 예, 상당이네요.
0: 바다만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네요.
1: 있습니다. 예.
0: 애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
1: 예. 항상 그래요. 바다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모여, 이렇게. 바다가 들어가면 막 놀아. 흩어져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0: 애들끼리의 대화에서 다 느껴지는 게 있을 거고.
1: 예, 예.
0: 바다가 그동안 미란이를 공격하고. 예. 제 영상 봤을 때도 다른 아이들이 바다를 좀 말리는 느낌이었거든요.
1: 예, 예, 그랬습니다.
0: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지금 안정된 무리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바다까지는.
1: 바다까지는?
0: 네. 맞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시그널 계속 나와. 하품하고, 혀 낼름거리고.
1: 예, 바다가
0: 바다가 딱 나오면서 이 공기가 예. 확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표정이나
1: 예,
0: 이런 게.
1: 예, 맞습니다. 다 긴장해버리고.
0: 네.
2: 산들 가족은 뭉쳐있는데 바다를 피하느라 정신없는 미란이 아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바다야, 너 어디 가려고?
0: 아, 또 긴장한다. 또 다시 숨어서 돌아간다. 쟤
1: 예,
0: 숨는 거 봐. 예.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예,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
2: 사람들 눈치를 보는 바다와 견사로 피신하는 미란이. 어? 바다가 점점 거리를 좁히는데요? 어떡해.
0: 아주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1: 그게...
0: 어, 말려야 돼.
2: 미란아, 밖으로 도망쳐!
3: 바다!
1: 산들!
0: 바다! 산들이가 확실히 잡네.
1: 네, 산들.
2: 바다의 기습 공격에 많이 놀란 미란이. 결국 바다는 바로 격리됐네요.
0: 솔직히 제 바다 크기에서 얘를 맞먹고 물었으면
1: 예.
0: 이게 여기서 지금은 콩 찍힌 느낌이거든요.
1: 예.
0: 그게 아니라 아예 뚫고 들어가서 찢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걱정은 되지만 개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무는 강도를 조절하면서 물었다.
1: 아.
0: 다 왔어 여기에. 지금 뭔가 하고 다 왔어 애들. 그리고 얘가 제일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하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1: 제일 약한 네. 예.
0: 얘네들은 지켜주고 쟤는 얘 쫓아내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2: 미란아, 많이 놀랐지? 아유, 상추 어떡해.
1: 6개월 전에 미란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첫 가임기가 왔거든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죠.
0: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1: 예.
0: 거기 가서 바다가 개충기를 지나서 왔고요.
1: 예.
0: 거기에다 플러스 개들은 기본적으로 동성이 라이벌이에요.
1: 네, 동성이.
0: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중성화를 해도 그래요.
1: 아, 그러니까 중성화를 했는데 또 그래요.
0: 네, 난소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신장 옆에 조그만 부신에서
1: 아,
0: 성 호르몬들이
1: 조금씩
0: 조금씩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1: 나와요. 아, 네, 그렇구나.
0: 미란이 발정기 끝났죠.
1: 끝났어. 지금 아닌데도 그래요.
0: 발정기 때만 공격성을 보이고 싸우는 아이들은 수술하면 좋아져요.
1: 네.
0: 1년에 두 번만 싸우고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1: 예.
0: 근데 많은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벌써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1: 네, 학습이. 예.
0: 쟤 싫어.
1: 예.
0: 쟤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가 끝났는데도
1: 지금
0: 발정기가 하는...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1: 지금도 저러는 거 보면 뭐 확실한 거죠.
0: 네.
2: 그런가 하면 시푸둥이의 해묵은 갈등, 태양이와 산들이의 전쟁, 화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1: 두 살 될 때까지는 완전 단짝이었어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되니까 싸워버리는 거예요.
0: 나 안 질 건데.
1: 예, 안 질 건데. 그래서 싸움이라서 병원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0: 네.
1: 바로 말리고. 그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걸 야단을 쳐서 고쳐야 되나? 분리를 해야 되나? 얘도 완전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 무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답이다 해가지고 또 하필은 바다가을이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바다가을이가 오빠니까 무리를 만들어주게 되고 태양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떼어놓은 거죠.
0: 잘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멀리 떨어진다거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얘네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우고
1: 계속
0: 누군가 다칠 거예요.
1: 예.
0: 정말 잘하신 거예요.
2: 이젠 태양이 팔을 만나볼까요? 그런데 설쌤이 무언가를 발견하셨어요.
0: 이거 왜 하셨어요?
1: 아, 애들이 땅을 파고 탈출을 하니까.
0: 맞아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제가 7년 동안 새나개를 하면서 보호자들한테 맨날 이제 탈출 솔루션 같은 거 와요. 그것도 교육으로 안 되거든요. 바닥에 이런 거 해놔야 돼.
1: 예, 맞아요. 안 하면
0: 땅굴 파고 나가. 여기도 지금 팠잖아요.
1: 예,
0: 다.
1: 예.
0: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예.

0: 이거를 지금 이 펜스를 둘러서 쫙 다 해놓으셨어. 예. 나 펜스 쳐놨으니까 애들 뭐 그냥 뭐 다 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해놨으면 환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하루 만에 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쇼생크 탈출처럼 예. 예. 파서 파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가지면 또 그걸 막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예.
2: 어, 그런데 태양이파가 안 보이네요.
0: 여기가
3: 예.
0: 태양이네.
3: 예, 태양이, 별이, 구름이 이제 운동하는 구름장. 곳이고.
0: 오늘은 비가 와서 지금 얘네 예. 다 안에 들어가 있는
3: 예.
0: 거예요.
3: 얘네들은 낮에만 운동 이제 쉴 때만 여기 놀고
0: 네.
3: 잠이나 모든 생활 안에서
0: 하기 안에서 때문에. 실내에서 예. 네, 한번 예. 보시죠. 예. 예. 예. 얘네들 예. 만나고 싶습니다.
3: 예. 예. 들어오세요.
0: 자. 안녕. 아이고 이뻐라.
3: 안녕하세요. 예.
4: 안녕.
2: 아이고. 역시나 낯가림 1도 없는 애교쟁이 별이.
3: 우리 별이.
0: 얘가 별이에요?
4: 안녕. 넌 사람 엄청 좋아하는구나.
5: 왜 이렇게 부침성이 좋아? 어?
0: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3: 구름이요.
0: 구름이?
3: 호위무사 구름이.
0: 아, 얘가 태양이?
3: 예, 태양이.
0: 아유, 넌 진짜 태양같이 생겼다, 야. 어? 신경이 아예 죽은 것 같진 않네요.
3: 예.
0: 네. 지금 제가 만졌을 때
3: 예.
0: 좀 싫어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3: 그때 병원 갔을 때 부분적으로
0: 네,
3: 신경이 죽었다.
0: 그리고 이쪽이 딱 걸렸었을 것 같아. 이쪽이랑 이쪽이 걸려서 이쪽이 이제 굳은 거죠, 이렇게.
3: 여기에 먼저 처음에 걸렸다가 여기가 부러졌거든요.
0: 이렇게 하다가
3: 빼다가,
0: 여기 걸렸다.
3: 빼다가 네. 이게 다
0: 빼다 걸렸다. 네네네.
3: 그래서 으스러진 뼈가 그냥 엉겨 붙어버렸다.
0: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요 예. 팔목 쪽이 굳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방법을 찾은 게 아 이렇게 내가 대고 있으면 되는구나.
3: 예.
0: 그러면 조금 너무 왼쪽에 체중 부하가 과하지 않게 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3: 예.
0: 멋지다 너. 어? 딱 그놈하네.
3: 예.
0: 카리스마
3: 있고 대장감이에요.
0: 예, 딱 봐도 애들도 얼굴에 보이죠. 아까 산들이도 그렇고 예. 태양이도 그렇고. 예. 딱 대장감. 결국에는 아이들 성격이 둘 다 리더 기질이 있고
3: 예.
0: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기 싫어야지 리더가 되는
3: 예.
0: 거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들만의 무리를 형성시켜주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길입니다, 사실.
3: 아유,
0: 네.
2: 태양이 파는 내가 지킨다게. 며칠 후 보호자님이 가을이, 미란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3: 예, 잘 계셨습니다.
0: 아, 네.
3: 예.
2: 미란이 모녀가 설쌤을 다시 만난 이유가 뭔가요?
0: 주사로 하는 이 처치 방법은
3: 예.
0: 6개월에서 1년, 예. 가장 안전한 건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줘야 된다. 가을이, 미란이 같은 경우에는
3: 예.
0: 이 시술법을 한번 해봤을 때 예. 보호자님 힘든 것도 조금 줄어들고 아이들도 혹시 지금 첫 싸움의 원인 이 발정이 줄어들면서 좀 분란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3: 예예예 예, 예.
0: 생각이 들어요.
3: 아유,
0: 그래서
3: 획기적인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고.
0: 아 네네.
2: 미란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중성화 주사를 놓기로 하셨대요.
0: 미란이 착해. 잘했다.
3: 잘 봤네.
2: 미란아, 이제 행복해야 해. 알았지? 같이 온 가을이도 중성화 주사 접종 완료.
3: 고생했어.
0: 아이들 성향이나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서
3: 예.
0: 우리 19마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저도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4: 예. 고생했어.
2: 고마워요, 설쌤. 홀홀!
3: 아, 진짜 바라는 거는 우리 지금 있는 19둥이랑 저랑 함께 사진,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서, 아, 그것도 찍을 수 있다면 꿈이에요.
2: 19둥이야, 안 싸우면 천국이라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없는 일이구나.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1: 이것도 전신운동이네.
0: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네, 밥도 먹고.
2: 888위안?
0: 너무 많이 주시는데? 밥은 이제 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3: 준비 잘 먹는 게 좋다.
4: 뭘 잘 먹는 게 좋다, 좋다. 보기 좋다.
0: 아, 근데 저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4: 하나, 둘, 셋. 미션 받았다, 미션.
1: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0: 광장 댄스 강사?
4: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라야 돼.
0: 댄스 강사를요?
2: 사실 나잖아요.
0: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1: 그래, 그래.
5: Check this out. Okay.

0: 자, 마지막에.
1: 오케이.
0: 우리가 면접 받아야 되잖아.
1: 가오.
2: 너무 성의 없이 옷을 입고 왔나? 면접 볼 때 정장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1: 넥타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2: 댄스 몇 년 했어?
1: 댄스? 나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했으니까. 와,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2: 오랬다.
3: 했네.
1: 3, 4, 5.
3: 너는 이때까지 춤 췄어?
2: 저 20살 때 클럽.
3: 아, 클럽.
2: 한 6번 갔어요.
1: 10번,
3: 10번. 6번? 와.
1: 오빠도 약간 흥이 있으신 편이라 저는 좀 흥이 있다고 봤거든요.
3: 흥?
2: 흥 있지.
0: 뭐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하지. 근데 무슨 노래, 많잖아, 노래.
1: 노래 많아.
2: 저 지금 22층이요? 야, 스케일이 다르네. 사무실 22층이야. 우와. 안무 연습실인데 아예 대놓고?
1: 익숙한 곳이야 나에게는.
2: 그래?
1: 응. 여기 연습실.
0: 여기는
1: 춤추고.
2: 아, 있구나.
1: 좋네.

0: 회사 당장부를 하는 첫.
1: 야. 오. 우와, 이거. 크다, 회사가.
0: 네. 어, 일로 들어오래.
1: 오. 오, 다르네. 우와.
2: 아, 얼굴.
1: 얼굴 인식. 어, 틱, 어, 그 소리다. 그 많이 본, 많이 보는
0: 막 소리.
1: 많이
0: 어.
1: 아.
0: 1인 아, 라이브.
1: 우와, 처음
0: 봐. 니하오, 니하오.
1: 우와. 어, 진짜 하고 있네? 대박이다.
0: 우와, 우와.
1: 와, 대박이다.
0: 스타네, 틱톡 스타네.
3: 자이 명예,
0: 니하오, 니하오.
3: 아마 한국에서 왔던 거 뭐.
0: 아, 니하오. 와. 어, 신기하다.
1: 야, 근데 진짜 중국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하던데 진짜 학원까지 해서 학원, 우리나라는 학원 없지 않나? 아니, 무슨 노래방처럼 지금 방이 다 있어.
0: 그러니까.
3: 제가
0: 여기 노래방 같다. 아, 니하오, 니하오.
3: 나를 뭐하는 저분이.
0: 니하오, 아.
1: 신기해, 형님.
0: 다 됐네. 그러니까 댄스 학원도 하고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소속 연예인들도 있는 거잖아, 인플루언서들도.
1: 아, 아,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 다 만들어놓고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거든, 아직.
0: 아, 그래. 사장님, 오늘 저희 회사 이렇게 구경시켜주시고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광장무 한번 가르쳐보기로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4: 감사합니다.
0: 谢谢.
4: 谢谢. 谢谢.
0: 엘리베이터 왔다.
4: 谢谢.
0: 谢谢.
4: 非常感谢.
0: 谢谢. 谢谢.
1: 성범 드세요. 신기하다. 나는 저 틱톡 이런 거 되게 조금 보고 싶긴 했어. 양산형 그 중국 쇼츠.
2: 그리고 장비가 다 있고.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게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쇼츠가 아직 인기가 없어서.
0: 그렇지.
1: 저렇게까지.
0: 이쪽에 뭐 있나? 선생님 계시나?
1: 아니, 분위기가.
0: 어, 뭔가. 오. 봐봐, 봐봐. 시작이 됐다. 아, 이제...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후회, 후회. 후회, 후회,
1: 이얼산스.
2: 여기인가?
1: 여기 노크.
0: 안녕하세요. 어머나!
1: 니하오.
0: 니하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2: 여기 맞아?
0: 여기 맞아요?
1: 걱정은 지금 수습하시거든.
0: 광장무 댄스 강사님들이신 거예요?
5: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화자.
1: 화자.
0: 화자.
1: 화자.
6: 장윈.
0: 장윈.
1: 장윈.
6: 장윈.

0: 머리카락 춤 잘 추는 거 같아.
1: 하나, 둘,
2: 야
1: 어려운데?
2: 차, 차, 차, 차, 이게 차,
3: 절대 못한다, 이런 거.
2: 어렵다. 핫, 핫, 핫, 핫, 야, 야, 하, 하, 하, 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제.
2: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3: 내일 해야 되는 거 따라 하는 게
2: 한번 다 같이 셋이서 따라 해 볼까요?
4: 네, 그럼 우리 지금 탕연 선생님이 여러분을 먼저 춤춰 주실 광장 무. 아, 파이팅.
2: 파이팅. 자유, 자유, 자유, 자유.
1: 파이팅. 야지.
3: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2: 이렇게 사 3열로.
3: 앞에 앞에 앞에 가서.
2: 오케이. 아, 이렇게 가면서.
1: 하이자.
3: 어떻게 하는 거야?
1: 아, 우리는 주먹치고, 우리 주먹질해.
0: 이 사람 너무 못하는
3: 것 같은데. 1, 2, 3, 4.
2: 공댕, 공댕, 공댕. 공댕, 공댕, 공댕, 공댕. 잘하는데? 근데,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엉덩이 할 때 이빨을 그렇게 하는 거야?
3: 줄 때, 잘하는 줄 때, 줄 때, 줄 때, 응, 하잖아.
2: 이제, 하나, 둘, 셋, 넷.
3: 아, 진짜 어렵네.
2: 네, 다음. 어, 빵, 빵, 빵, 빵. 빵. 어, 오, 나 쉬지 마세요. 어, 또 혼났어.
3: 어? 반대야?
1: 그건 운동하지, 축구 잘해.
3: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3: 아,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나 혼자 땀나네. 그럼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두 번, 네가 세 번째.
1: 오케이, 오케이.
5: 이렇게 승리하려고.
1: 오케이.
2: 프리댄스 추다가 들어가, 프리댄스 추다가.
1: 저 스무 살 때 클럽. 그래, 나도 클럽 댄스 좀 쳐.
2: 그래, 그래. 두에 두에 두에 외웠네 외웠네 외웠어 외웠어 외웠어 외웠어 오 미자
3: 와
2: 잘
3: 그래도
2: 외웠네 샤프! 외웠네. 야, 곽준빈.
3: 근데 조금 외웠네. 나는 하나도 안 외웠거든.
1: 지금 하면서 외웠어야 돼. 아직 좀 몸이 기억해요, 저는.
3: 아, 그래? 아.
2: 모르면 오빠 막춤 쳐버려요, 못 외우면.
3: 최근에 BTS 제이홉이랑 같이 춤췄습니다. 아.

0: 우가 프리댄스 프리댄스 야야 렛츠 고 프리댄스 프리댄스
1: 근데 무빙이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 좋지 않아?
2: 어 좋아.
1: 난 보고 감탄했는데.
2: 좋은데요?
1: 어. 잘하는데? 어 진짜 에어로빅 잘하는 아저씨 같아.
2: 줄바들 잘. 오케이 라스트. 자, 라스트.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0: 같아요.
1: 아, 근데
2: 이거 박빙인데?
0: 어?
2: 박빙이야.
0: 박빙이야?
2: 어.
3: 아.
4: So we give us a minute.
2: 오케이, 오케이. 고민을.
3: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정도야.
2: 어? 고민한다니까. 어?
0: 자존심 상한데? 어.
2: 고민한다니까 좀 미안한데? 어,
0: 자존심 상한데?
2: 고민한다니까 너한테 미안한데?
0: 아, 내 자존심이 이게 스크래치 날 것 같아. 아, 돌아요?
3: 하나, 둘, 셋.
0: 네?
3: 아이고. 아!
2: 아, we are sorry. We are so sorry.
5: 很紧张，但是很，明天可能会很紧张，因为面对的是我们公司的很多艺人，虽然都是新人，但是公司会很左右。你们明天的话可以叫就是你们韩国比较流行的呀，也可以的。啊，알겠습니다.
0: 네.
3: 오케이.
0: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화이팅!
3: 화이팅!
0: 谢谢。

0: 여기 테크노, 테크노가 가야 돼. 머리를 흔들라고 해야겠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하고 흔들다. 흔들다. 포즈! 미다지, 미다지. 오른손, 왼손. 박수가 딱딱 맞아. 안 해, 나 여기 취직할까?
1: 여기까지 몇 분이에요?
0: 여기까지 1분 86초.
2: 빨리다.

0: 온다.
1: 아우, 레이디 가가. 어우, 멋있네.
2: Y2K로 한번 싹 한번 바꿔봤어요.
1: 아, 멋있는데?
2: 오늘 어때요?
1: 어우, 너무 좋은데?
0: 아니, 그 복장은 언제 준비했냐?
1: 그러니까, 언제. 야, 그 이때까지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왜?
0: 그 선글라스는 뭐 시장에서 혼자 사왔어?
1: 어우.
0: 그 선글라스는 중국에 산 게 아니지?
2: 이거는 내 개인 소장이지.
0: 아, 그래?
1: 근데 여기 중국이랑 딱 맞아.
2: 괜찮아요?
1: 느낌이,
2: 아니, 왕홍 말고 왕홍조로, 홍조, 얼굴에 홍조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댄스 강사 해보려고요.
0: 아, 오케이.
1: 아, 근데 청바지인데 괜찮아?
2: 청바지인
1: 또 괜찮은 거야?
2: 괜찮다.
1: 아, 그러면 되지. 괜찮다.
0: 동대문에 샀어?
2: 스판 끼는
0: 거. 여기 샀구나.
1: 딱 좋은데.
2: 이렇게 이런 스타일. 오늘 두 분 어디 가요?
1: 우리는 뭐 오늘 뭐 어떻게든 우리도 셋이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뭐 우리가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우리는 그 대신 뭐가 맛있는데 어디가 찾아서 점심 우리가 어떻게든 사줄게.
2: 오케이 좋아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사준 게 아니긴 해. 우리가 찾아놓죠. 찾아놓기만 해.
2: 혹시라도 뭐 가는 길에 뭐 비상금 줄 수 있어요?
0: 아, 다 써도 돼. 혼자 일하니까.
1: 아, 그러니까
2: 보내줘.
1: 아,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덥거든.
2: 습하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히 그 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2: 예.
0: 미안하네.
2: 아니야.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세팅 좀 부탁할게요.
0: 거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셋이 일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0: 내가 너가 벌어온 돈으로 최대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2: 잘할게. 가자.
1: 자.
2: Let's go. 다녀올게요.
1: 아우, 허리야.
0: 아, 복장 멋있다, 진짜.
2: 괜찮아?
0: 학생들이 좋아하겠어.
2: 你好。 댄스 포즈. 딴딴딴딴딴딴 포즈. 호이. 김현정. 털고 엔딩 포즈. 수강생들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티비나 쇼츠 같은 데서 광장무로 내가 짠 안무가 나온다면 너무 웃길 것 같아.
3: 은지 챌린지?
2: 은지 챌린지라니? 왕홍조 챌린지라니까? 전 은지가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왕홍조라고요. 워지야 왕홍조. 谢谢. 对不起. 朋友, 猫, 喵, 朋友,
4: 王红娟, 杜鹃花。

0: 없지.
1: 또 없지.
2: 설마.
3: 너무 이기적인 대화 아니에요?
4: 대화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완전 나의 중국어 선생님이 돼서 성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처음에는 뭔가 약간 이렇게 낯가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살짝 말 걸면 엄청 사랑스럽고 정이 많아요.
5: 펑요우
0: 펑요우
5: 왕봉조
0: 왕봉조
4: 메이관시 谢谢

0: 비 오네. 어디 비까지 다 오냐.
1: 비가 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럴 때요?
1: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0: 은지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은지 혼자 일한다고 집에서 울상 짓고 누워 있으면 안 되죠.
1: 안 되지.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으면서
0: 식당 하나 찾아놓고 내가 볼 때 예. 식당 찾아놓고 그러시죠.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1: 여기서는 네가 유튜버로서 예. 여기 이 여행 예. 좀 재밌게 나를 좀 코디해줘.
0: 아, 제가요? 형도 유튜버잖아요.
1: 아, 형, 아니, 나는 유튜버 아니고 그냥 뭐 나는 틀리지. 너랑 완전 상대가 안 되지.
0: 같은 200만 유튜버 아니에요?
1: 아니, 나는 200만까지 안 못 갔어.
0: 백궁이라고 제일 유명한 궁전.

0: 진짜 인플루언서의 나라다. 어머니 여기서 또
1: 뭐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2: 니하오.
0: 중국은 어딜 가도 이제 특허가 있네. 진짜 인기 직업이 돼버렸어.
1: 아이 그렇지, 직업이지. 완전 직업이지.
0: 저게 엄청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이거? 뭐가 유명해?
0: 이 단지에 50만 명이 산대. 50만 명이.

0: 이걸 닭장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어. 닭장처럼 딱딱하고.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파트를. 와, 무섭다, 여기. 다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여기 취재도 했었어요. 이걸 너무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가 아마 5만 명인가 6만 명 산대. 여기는 아파트 하나에 50만 명 살아서 보면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아. 대륙의 아파트.
1: 상상도 못. 50만 명 산다고 하는 자체가 상상도 못하네, 진짜.
2: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절대 못 세워. 왜냐면 지진이 있어서. 아. 아마 이거 한 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그냥.
0: 아, 거기는 내진 설계가 그거잖아요.
2: 아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0: 법적으로.
2: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0: 저기 아파트 입구인가 봐요.
2: 아. 야, 계단에서 올라가야 된다. 너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그거 죽었어. 아.
0: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 충칭 벗어나도 이러냐? 또 배움의 기회네요. 와, 진짜 높다, 씨. 그래도 단지 조성된 건 또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
1: 여기는 조금 뭐야?
2: 와, 진짜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다. 이것만 딱 찍으면.
0: 근데
1: 아, 머리 자르는 데 있네.
0: 머리를 잘라줘?
1: 우리 여기서 자르네.

0: 좀 앉아서 기다릴까 우리가. 신기하, 진짜 신기하다. 와, 아, 야, 신기하다. 무슨 아파트 단지에서.
1: 아, 파마.
2: 파마도 해줘?
0: 와, 대박이다.
2: 머리 조금만 잘라달라 할거 아니에요?
0: 아, 그게 낫겠다. 아,
2: 전 짧게 못해요. 머리 숱이 없어서.
0: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 길러서 이런 거고.
0: 그런가?
2: 자르면은 이게 듬성듬성.
0: 어, 얘기해봐.
2: 정리 조금만. 예. 여기 저 튀어나온 것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서비스로 요 잔털 제거돼요.
3: 어, 저 바보잡에서 붙이는 건데?
0: 오케이, 앉으라고. 앉으라 돼. 자, 내가 어.
2: 자라.
4: 허, 맞지, 허.
0: 야, 기분 어떻습니까?
3: 무서워, 무서워요.
0: 무서워, 뭐가. 이때까지 이런 건 처음이에요?
2: 아니, 저 뭐 여러 나라 미용실 가봤는데 길거리 사람 처음.
0: 그러니까 이게 봐봐. 뭐 그냥 아파트 단지 그냥 길거리에 있는.
2: 머릿결이 안 좋아요, 사장님. 잠깐만, 너무 어머니 너무 빗질이 너무 터프해요.
4: 이때 터프.
2: 어머니
0: 조금만, 아 조금 어.
2: 좀 터프하시다, 땡기는 게.
0: 그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너 머리털이 없네. 아, 확실하네.
2: 되게 확실한 사람이네.
0: 확실한 사람이네, 너. 진짜.
2: 형님도 확실하네.
0: 오, 근데 잘하신다.
2: 딱 그, 동네 미용실.
0: 어.
2: 미용실 엄마랑 갔던 미용실 감사.
0: 몇십 년 했었어요, 그러면? 몇 년?
4: 20도 년.
2: 와, 여기서만요?
4: 是在那我美棉在那里那个阿德阿德在住了9年估计住了1年多了之前是住美棉现在住不起美棉太贵了啊
2: 근데 머리 너무 편안한데?
0: 그리고 아니 너무 예뻐. 아까보다 훨씬 나. 진짜 훨씬 나 진짜로. 이게 깔끔해. 옆에가 깔끔해서 오, 어. 너무 괜찮은데 나는.
2: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길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항상 미용실 가면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또 저 머리 자르는 영상이 조회수 1등이거든요.
0: 아 그래?
2: 제가 그 러시아에서 자르는 거. 네. 근데 여기는 조회수 안 나올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 자르셔서.
0: 너무 예쁘게.
2: 거기는 진짜 웃기게 잘라가지고. 그런데
0: 아 진짜?
2: 여기는 그냥 한국에 진짜 고급 미용실 가서 자른 느낌.
0: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잘 자르셨어.
2: 못 웃겨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오 하오. 마마 하오 하오. 메이창 하오.
0: 또 다음 손님이 오셨네.
4: 다들 超市的主.
2: 이거 베이창하오, 베이창하오. 오칼이다. 아, 너 크림도 안 바르고.
0: 어, 그냥 그러니까.
2: 오.
3: 아오.
2: 어.
3: 谢谢, 베이창, 谢谢. 또샤오.
4: 什么什么八元八元
3: 바위엔? 바위엔?
4: 또 바위엔?
2: 이것도 했는데요?
4: 어, 네.
2: 서비스? 이건 서비스예요?
4: 바위엔.
0: 바위엔. 와, 싸다.
4: 아, 96바위엔5块的这关键随便两刀就不是便宜了哎想到这经过生活就要15块钱
3: 와, 어머니 그러면
0: 谢谢.
3: 조금 더 드릴까요, 그래도? 원래 미용실 10으로.
0: 네,
3: 10으로.
0: 그러니까 어, 서비스 너무 이렇게 너무 촬영도 해주시니까.
3: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1: 老师好。오늘좀스타일이마음에들어요약간 Y2K 스타일你好我叫汪红柱汪红柱汪红柱아나갑자기나어떻게나너무떨려나화장실가고싶어어떡해나너무떨려어떡해나화장실가고싶어나너무떨려아니이거약간뭔가진짜실전으로이제투입되는거잖아요나너무떨리는데어떡해어떡해나너무떨려어떡해사람살려내가잘할수있을까나너무떨려나너무떨려나너무떨려아안녕하세요어뭐야벌써수강생들이와있는거야에오늘은수강생도와있는거아니지아직아니지어디로가야돼어디로가야돼나어디로나너무떨려나미치겠어진짜前辈前辈前辈你好 hello 아선생님저너무떨려요
4: 加油！不要紧张，不要紧张。他们都是新人，他们都是新人，老艺人都很少的，就是新人也是刚开始一步步学，而且都是成年人的话，他们会。
1: 제가어제선생님이짜주신안무에플러스해가지고안무를한번만들어봤거든요
4: 可以可以可以，让他们也尝试一下。
1: 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4: 放大是不是？
1: 来来来来来，猴子来来。

0: 스타일로 추다가 포즈, 프리스타일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하다가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7, 8 오케이?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튕겨 1, 2, 3, 4, 5, 6, 7, 8 오케이?
1: 자, 잘하고 있나 진짜?
2: 걱정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1: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돈도 생각보다 많이 받을걸?
2: 더 보너스 더 받는, 또 888 받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3: 오, 여기 하고 있네. 오, 야, 하고 있어.
2: 학생 이렇게 많아?
3: 와, 진짜 많다.
2: 가르친다고?
3: 오, 가르치고 있어. 와, 가르치고 있어.
0: 고!
4: 헤이!
3: 오, 고까지 하네. 우와. 고!
2: 쟨 전직해야 되겠는데요?
4: 헤이!
0: 앞으로!
2: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력해서
0: 뒤로! 골반!
2: 뭐야? 너무 잘하는데?
3: 너무 잘하는데?

0: 와, 너무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하우판, 하우판. 2, 1, 3, 4. 후! 1, 2, 3, 4, 5, 6. 포즈! 문을 열듯이 오빠를 부르는 느낌으로 오빠 빰빰 웨이브 올라와.

0: 아오빠아오빠아오빠아오빠아오빠아오빠아
1: 나 여기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안무를 광장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2: 这个整体风格的话，就比较要活跃一点，要快一点节奏。可以紧接难易度，它的长处是能带动大家的气氛，快乐从学习。
3: 自己专业角度来说的话，我觉得还有一点带进步，在小部分的课堂氛围是还可以的，但大部分的话可能如果专业角度来说，还差一点点啊。
2: 好，好吧，老板。
3: 好，
2: 好，
3: 非常好，
2: 非常好。
3: 아, 너무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와, 아, 왜 이렇게 잘해? 끝났어요, 오빠. 와, 수고했어. 끝났어. 와, 너무 잘하는데?
4: 나중에 연예인 그만하면.
3: 그런 것도 하도
4: 댄스하고는.
0: 댄스하고는 생이네.
3: 진짜 된다.
4: 아, 아니, 아니, 넌
3: 진짜 선생님.
4: 넌 줄 몰랐어. 다른 방 아니었어.
3: 진짜 선생님 같아.
4: 나 여기 선생님 다른 방인 줄 알았어.
5: 辛苦啦。
0: 너무 떨렸어요, 선생님.
5: 广场舞就是要这种嗨起来的。OK，金杯。那这个是金杯。啊！谢谢，谢谢，加油加油！나
0: 정말로 광장무 댄스 강사는 내가 와서 해도 될 것 같아. 소통만 된다면 내가 짠 안무를 누군가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배워준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 되게 보람이 있었던 일 같아요.
3: 배고프지?
0: 배고파요.
3: 어, 밥 먹으러 가자.
0: 가자, 가자, 가자. 어, 식당으로 가자, 식당으로
4: 가자. 옷 갈아입고
0: 가자. 옷 갈아입고 가자. 바로 옷 갈아입고 가자.
3: 너도 열심히 우리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0: 왜 근데 일단 되게 고급져 보인다.
3: 아, 그렇지. 아무래도 어. 오늘 마무리잖아.
0: 마무리니까?
3: 아.
4: 오늘은 제일 고급 레스토랑.
0: 제일 고급이야?
4: 우리 어제 셋이서 먹는 마지막 식사잖아.
0: 맞아.
4: 여기 고층입니다, 고층.
0: 고층이면 비쌀 텐데. 이쪽 스카이 쪽이면 비쌀 텐데.
4: 와, 잠깐만. 물에 애빵인데?
6: 아, 그럼 하지 말자.
4: 한번 쳤는데,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6: 어, 비싸다.
4: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아, 돈이 없어, 우리.
3: 근데 이게.
4: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1인당 2,000원이래.
5: 아, 이치, 이파.
4: 와, 진짜 싸다.
0: 좋다, 1인당 2,000원.
4: 오케이.
0: 유부 같은데 두부피를
3: 매워? 아 매워?
0: 와 장난 아니다. 우와.
4: 오 너무 무겁다. 잠깐만.
0: 어 또 야외로 나가는 느낌?
3: 아
4: 여기가 뷰가 좋아가지고 제일 뷰 좋은 식당. 은자 이거 봤어? 우리 보고 왔어 오늘.
0: 와 진짜?
4: 여기 양 백궁이라고.
0: 백궁.
4: 제일 유명한 그 궁전.
0: 와, 뷰 장난 아닌데?
4: 백궁뷰.
3: 아, 좋다.
4: 은지가 일단 6만원 벌어왔고, 5만원 있으니까, 11만원 남았으니까, 8만원치는 먹어도 돼요.
0: 8만원치?
4: 네, 형님 혼자 또 남잖아요.
0: 또 가셔야 되니까.
6: 그치, 가야 되지, 나는.
3: 그치, 가야 되지, 나는.
4: 진짜 나만 하나?
3: 내일 모레는 나는 혼자 또 가야 되잖아.
4: 왜냐면 형님은 저기서 또 일하니까. 무슨 나면서요?
3: 어,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0: 쉽지 않아.

0: 진짜 난리 났다.
1: 열심히 해야죠. 밥값은.
2: 최소한의 성훈이 형 밥 먹을 정도의 돈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많이 안 남겨도 돼요?
1: 어디를 남으면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돼.
2: 그래도 노점 국수 먹을 정도 남길게요. 2, 3천원짜리 국수. 메뉴 담당이 시켜주세요. 오, 스테이크.
3: 야.
2: 스테이키.
3: 저 잠깐만, 이건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2: 근데 잠깐만.
3: 비싼 거 있어.
4: 우리 원시인 된 것 같아.
2: 은지가 일단 스테이크가 200위야. 4만 원이네.
0: 스테이크 하나랑 파스타 하나만 일단 시켜볼까요?
1: 뭐?
0: 아, 세트야, 그냥?
1: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선물도 있대.
0: 오케이, 땡큐.
2: 와, 물에 레몬 들어간 거 처음 본다.
0: 레몬물 맛이 어때?
2: 맛있네. 확실히 물 어급지다.
0: 아직
2: 좀 많아.
0: 어.
1: 진짜 피라미드 진짜 빨리 먹고 싶다.
2: 제시.
1: 먼저 샐러드.
2: 샐러드 딸기.
1: 샐러드.
0: 나 루꼴라 진짜 좋아하는.
1: 파스타 시켰어.
0: 어, 파스타.
2: 거의 뭐 서양 코스네요 오늘.
1: 근데 조금 매워.
0: 어.
1: 괜찮아. 스파이시야.
2: 괜찮아요. 괜찮아.
1: 아, 이게 맞습니다.
2: 어, 스테이크.
0: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오른쪽은 시금치 같고요, 오빠.
1: 혹시나 네가 좋아할까 봐.
0: 우와, 와, 센스. 하몽이다, 하몽.
2: 와, 센스.
1: 소스 맛있긴 맛있어.
0: 어머, 어머 상큼해.
2: 상큼한 요리 처음이잖아, 우리.
0: 맞아, 완전 처음이지.
2: 샐러드가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다, 여기.
1: 아.
2: 그래서.
3: 와.
0: 우와.
2: 고소 진짜 좋다. 와.
0: 일단 아무것도 안 찍어.

0: 너무 맛있다.
1: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0: 너무 행복하다.
2: 쓰인 걸로. 아. 너무 좋다. 아,
3: 좋다. 맛있다.
0: 끝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한 번을 아니, 다시 왜? 씻고 자기 급급해가지고
2: 피곤하니까 이게
0: 너무 피곤했어.
2: 와 맨날 우리 아침에 일했잖아요. 어, 어. 늦게 일어난 게 7시니까
0: 와. 이게 시간도 없고 일정이 막
2: 그러니까 나도 바로 가야 되니까 어떤 일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반방. 아. 어. 힘쓰는 거. 아. 어, 그런 건데 나는 자신 있지.
0: 근데 진짜 일했다라는 느낌 드는 건 반방?
2: 반방.
0: 개운했어. 끝나고 뭔가.
2: 나 제일 로컬에서 난 좋았어. 나... 일 자체로. 아, 중국에만 딱 있는 거라서.
0: 신기했던 건 나 양조장.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양조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2: 맞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0: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0: 아니 밥값을 했나 봐 우리가 이런 밥을 먹다니.
1: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어.
2: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1: 오늘은 진짜 네가 열심히 했고.
0: 자,
1: 여기.
2: 얼마일까?
0: 그치.
1: 좀 그치. 비싼 것 같아.
2: 처음으로 가격 제대로 안 보고 했다. 가서 굶으셔야 되겠는데? 다 썼는데.
1: 야, 얼마 쓴 거야?
2: 14만 원 썼어요.
3: 그래도 요즘 숙소가 좀 낫네.
4: 나는 3일 정도를 안 먹었어.
2: 형. 근데
1: 그래도.
0: 가져갈게. 포장해가, 포장해가.
2: 아 하나 더 있어요.
0: 왜?
2: 이제 쓰셔야죠.
1: 아 내가 아,
2: 우리 지갑이야.
1: 근데 지금 나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쓰?
2: 이게 그걸로 이제 스캔하셔 쓰셔야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오빠 잘 갔다 와요.
1: 화이팅 하고.
0: 화이팅 고생했어요. 싱콜로.
2: 자 화이팅.
0: 화이팅 하나.
2: 셰셰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셰셰.

0: 이런 게 오는 것도 진짜 한번 북한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고 싶은 거 있었으니까. 그럼 이거 타고 가는 건가요?
1: 네,
0: 어,
1: 저희가
0: 그래.
1: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0: 네. 아, 진짜 한국 불씨 진짜 많네. 시골에,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가는 느낌. 시골에 오는 느낌. 약간 한자도 있긴 있지만, 뭔가 거기 보세요. 그냥 경찰. 뭔가 마음 편해졌네. 여기 오니까. 아, 북한 같은 냄새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죠? 같이 오면 좋았던데. 계속 세면서 계속 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심심하죠. 혼자서 있으니까.
2: 북한만 주방요. 좋고.
3: 연변 음식 먹게 되면 저기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찜을 먹었어요.
0: 뭐야? 무슨 차라?
3: 그리고 저 방송 때문에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더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돼요. 편하게 해주세요.
0: 그게 불편한 거지. 어, 이제 도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뭐, 원래는 세 명에서 와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와서, 뭐, 보고 싶은 거,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저기 해주시면, 네, 한 바퀴 돌까 싶어 생각합니다.
4: 이제 북한이 지금도 제재 때문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네.
0: 아, 언제 그러면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4: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갈수 있겠죠.
0: 아, 좋아지면 그건 모르겠고.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가요, 저쪽?
4: 아,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도 보면서. 연변에는 이제 회령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라진성복, 요두 곳만 갈
0: 아,
4: 수가
0: 이렇게 갈
4: 있어요.
0: 수 있는 거예요?
4: 회령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칠보산, 예. 칠보산은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볼수 있는 절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A 코스고, 두 번째는 이제 훈춘에 가면은 이제 권하회관이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라진성복시가 있는데, 예. 이쪽에는 바다만 볼수 있는 라진성복. 예.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가까워요. 다 붙어 있어요.
0: 엄청 붙어, 예, 엄청 붙어 있네요. 그럼 평양까지 가는 게좀 시간 걸리겠네요.
4: 아, 이 평양까지는 굉장히 멀죠.
0: 진짜
4: 예.
0: 멀죠.
4: 평양은 여기 선양이랑 심양에서 고려항공 타고 직항으로 갈수 있습니다.
0: 아,
4: 근데 자유롭지
0: 엄청
4: 않아요. 북한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보유국의 분들이 한명 타고, 가이드 한명 타고, 예. 찍어야 될 곳에서는 사진을 찍고,
0: 안
4: 그리고
0: 되는
4: 이제
0: 건
4: 안
0: 안
4: 되는
0: 됩니다.
4: 곳에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휴대를 못하고, 예.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희한하네.
4: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가까운
0: 거기까지.
4: 도문이나, 예, 도문이나 상업 쪽에 가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모시고,
0: 예.
4: 예.
0: 사장님, 근데 지금 시간이 계시나요?
4: 아,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4: 예.
0: 같이, 예,
4: 예.
0: 가면 좋겠습니다.
4: 아, 팬입니다.
0: 아닙니다.
4: 예.
0: 감사합니다.
4: 한번 가보시죠.
0: 예. 좋죠. 이제 갈까요, 그러면? 예. 아우.
4: 일단 로우킥 한번 맞아봐도 돼요? 살짝 가지다 댔기만 하는데도 막 아파가지고 막 엄청
0: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좋아하시는 사람이 맞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4: 한번 맞아봐도 돼요?
0: 아우 예
4: 네, 찍어라요. 해외에서도 로우킥은 먹힙니다.
0: 예 네,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자 여기 하나 둘.
5: 오.

0: 오, 괜찮아요. 네.
1: 느낌이 어떠세요?
0: 아, 좀 찡. 찡 하더라고요. 오. 아이고.
1: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어디를 가는 거예요?
0: 두만강 공원이라 해가지고 두만강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
1: 아, 진짜요? 네. 먹는 거는 뭔가 뭐가 맛있어요?
0: 연변은 냉면 유명하고 순대가 유명하고
1: 그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연변이 냉면은 뭐가 좀 확실히 뭐가 달라요?
0: 메밀이 저 원자재이기 때문에 쫄깃쫄깃해요. 네, 씹는 맛이 훨씬 쫄깃해요. 과거에는 냉면만 먹었었는데 요즘 MZ세대 분들이
1: 여기도 MZ세대 분들이 또 있어요?
0: 냉면하고 꼬부로의 만남을 만들어 놨습니다.
1: 또 알바하고 좀 모아서 지금 사장님이 추천하는 거 진짜 많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거기 회사에 있는 여행사에 있는 그 직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1: 나이도 아직 뭐 젊은 친구들인데 그 한국에서 어디 왔어요? 어떻게?
0: 제중 교포 3세들이죠. 네, 3세. 그리고 아까 막내는 4세.
1: 와, 4세?
0: 네, 4세.
1: 와, 네. 그러면 한 100년 정도는 100년 정도는 됐겠네요. 예, 예.

0: 저도 4세. 교포 4세거든요. 예. 제일 교포 4세.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말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진짜.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 애들이 3세도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1: 저희 애들은 못해요. 아, 사실은 못해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배워주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예, 잘 안 배우려고.
0: 감사합니다. 아.
1: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0: 그러니까.
1: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0: 내려오는. 아.
1: 여기는 아주 작은
0: 그거예요?
1: 네, 규모라고 오. 보시면. 남양 노동자구가 한국에 말하면은 한 리 정도?
0: 네. 리?
1: 네. 촌. 과거에는 뗏목 타고 투어를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0: 아, 안 해요.
1: 못하게 해요.
0: 아이고. 네.
1: 철조망. 탈북 못하게 철조망을.
0: 그러니까요. 타.
1: 지금은 전기가 없는데 닫히는 순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0: 아, 진짜? 네. 대박이다.
1: 북한 돈.
0: 북한 돈. 아, 북한 돈.
1: 네.
0: 와, 이런 것도 팔구나.
1: 기념으로.
0: 진짜 쓸 수 있는 거예요?
1: 저는 전비마.
2: 전비.
1: 능요마.
2: 능요, 저기에 능요.
1: 북한에 가면 쓸 수 있죠.
0: 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살까? 다음에 내가 진짜 가면 이거 돈으로 쓸까 싶어서. 아, 쉐쉐.
1: 쉐쉐. 저 앞에 이제 남양 노동자구 네. 기차역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의 제일 높은 두 분이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으로 가려졌어요.
0: 아,
1: 보이세요? 저 기차역에?
0: 예, 예,
1: 천으로 가려져 왼쪽에
0: 예.
1: 이제.
0: 조금 보여요,
1: 김일성이고, 예, 예. 오른쪽에 이제 김정일인데, 가려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0: 있었어요?
1: 예. 저 집 산에서 지금 보면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산에 길 하나.
0: 어, 거기서 자전거 타고.
1: 네, 자전거 타고. 네,
0: 자전거인가요? 그거 오토바이 네, 말고.
1: 다리도 국경 다리이기 때문에 중국 내국인들만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 아, 그래요?
1: 예. 네.
0: 조금만 건너면 그런데 진짜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이렇게 보면.

0: 다 궁금한 거네. 다 똑같대. 마음은 다 똑같대.
1: 다 이렇게.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1: 우와.
0: 갓도 인간인데, 그죠? 생각 너무, 이거 저 생각 많이 나.
2: 건너편은 외국.
0: 그러면 바로.
2: 예. 네.
0: 딱 희한해, 우리는. 그래도 네. 이렇게 보면.
2: 와. 가시죠.
0: 네, 어우. 와, 너무 느낌이 뭔가.
2: 우리 일광산이라는 네. 데 있는데, 거기 네. 남양정에 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
3: 더 잘 보여요.
2: 더 잘 보여요. 우와.

0: 나와 보인다.
1: 다 보여.
0: 와, 진짜 다 보인다.
1: 아까보다 네. 더 잘 보이죠?
0: 와, 엄청 네. 잘 보이네요.
1: 이 시가지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 요 앞에 있는 파란색 지붕 네. 아홉 채가 보이시죠? 이 남양 노동자구에서 제일 고위급 분들이 사는 집.
0: 와. 근데 거기까지 왜, 어떻게 아세요?
1: 저희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손님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죠.
0: 아, 네.
1: 여기 동부.
0: 여기에. 오, 희한하네.
1: 여기 이제.
0: 여기
1: 보여요?
0: 아, 보여요?
1: 예. 네.
0: 어, 보인다.
1: 저 밭에도 사람 있고.
0: 와, 그러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1: 네. 여기 좀 사람들 많아요. 신기하죠?
0: 너무 신기하지. 그냥.
1: 네?
0: 혹시, 아, 그러죠. 와, 군발이네.
2: 한 번 더 해요.
0: 아니, 아니요. 근데. 중구, 이게 다리.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앉아 계시고. 신기한 게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도 비행기 타고 하루라도 어디 가면 외국에 갈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같은 인간인데 뭐 제가 제대로 뭐 한국말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 어떻게 표현 못하겠네 진짜.
3: 제일 겹보라서 약간 그런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여기 사람도 뭐 어떤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기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랑 이게 뭐래 해.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사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바로 있는지 알아. 이건 똑같이 생기는데. 아니에요.
1: 와, 진짜
2: 깜짝이야. 오, 나온다.
0: 너무, 이게 너무 소중하게 이게. 봐봐.
3: 우리가 귀중한 거 진짜 받은 거예요.
4: 산 시내님, 고맙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0: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이거 대박이다.
3: 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0: 없어서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비, 나무.
1: 캐나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2: 이번에
3: 나비야, 나비야.
2: 우와, 나비네. 우와. 나비가 한글 나 위에 앉았어요. 나로 시작하는 말, 나비.
3: 나비가 나풀 나풀. 나비야, 나들이 가자.
2: 나비야, 나비야,
3: 나랑 놀자.
4: 나비야, 정음이 머리 위에 앉아봐.
3: 머리? 나풀 나풀 나풀. 아이, 예뻐라.
4: 나비야, 훈민이 코 위에 앉아봐.
2: 나풀 나풀 나풀 나풀 나풀.
3: 아이, 간지러.
5: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야?
3: 아이, 따가워. 이건 나무잖아.
2: 나비가 나무로 바뀌었어.
3: 나는 나비랑 놀고 싶은데 속상해.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그래,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아 이
9: 야
7: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나비가 나무로 바뀌었어.
2: 나비, 나비가 필요해.
9: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나비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헛!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야, 바위 사이에 한글 나비가 있어. 하!
2: 뚜라와 한글!
0: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시지.
1: 어?
3: 조심해!
0: 한글 나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크다!
4: 바위가 커졌어.
5: 너무 무거워.
1: 바위에 깔리겠어.
5: 야용사, 시공간을 멈춰줘.
2: 멈춰라, 시공간.
1: 아니, 멈춰라 시공간이 통하지 않아.
4: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크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찾다!
1: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2: 아니! 나의 크다 공격을 작다로 막아내다니!
0: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글을 찾겠어!
2: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안 돼!
0: 다행히 한글 나와 비읍은 무사해. 나와라! 한글! 하트! 비읍이 이를 만나 비!
3: 나비
4: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나비 한글 카드다. 나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얏! 나! 비! 나비! 나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팔! 나팔! 나팔!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1: 나비다! 나비에 나 먹어야지! 냠! 꿀꺽! 슝!
0: 오? 비만 남았네? 나가 어디로 갔지? 한글 나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나비! 나! 비! 나비를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나 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 비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 비 끝.
1: 나비의 끝소리를 팔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나방 나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방 나팔
0: 나비 나무 훈민정음이 나비랑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무로 바꾸자. 나비가 나무가 되었어요. 어? 나비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작다로 막아냈어요. 비읍이 이의를 만나 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비가 나왔어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람쥐, 다리미.
1: 훈민정음! 유치원 가자! 잠깐만! 우리 머리띠 하고. 머리띠? 어떤 머리띠?
2: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머리띠가 있어.
3: 어떤 동물이게?
1: 도토리를?
3: 아작, 아작.
1: 아, 알았다.
2: 뭐야?
1: 다람쥐.
3: 딩동댕.
2: 다람쥐.
1: 우와, 예쁘다.
2: 우리 다람쥐처럼 뛰어가자.
3: 좋아.
4: 바꿔라 한글.
2: 다람쥐가 다리미로 바뀌었어.
3: 나는 다람쥐 머리띠가 하고 싶은데 속상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그래.
5: 한글 용사 아이야.
6: 훈민정음 주리,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다람쥐가 다리미로 바뀌었어.
2: 다람쥐, 다람쥐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다람쥐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0: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갯벌에 한글 다람쥐가 있어.
2: 한글 다람쥐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1: 어림없지. 나에겐 뿅망치가 있어.
3: 속해라 한글.
4: 붙이나.
1: 뿅망치가 갯벌에 붙어버렸어.
5: 우리가 도와줄게.
4: 붙이나.
5: 갯벌에 발이 붙었어.
6: 움직일 수

0: 수가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붙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대다. 아니, 나의 부치다 공격을 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선생님!
0: 갯벌에 한글 다람쥐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
1: 내가 시공간을 멈출게!
3: 멈춰라, 시공간!
1: 한글을 되찾았어. 다람쥐읒? 어떡하지? 쥐에 지읒만 남았어. 한글 쥐를 찾아야 하는데.
0: 우리가 해볼게. 쥐에 지읒. 쥐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4: 합체!

0: 지읒이 위를 만나 쥐.
1: 가감쥐.
0: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다람쥐 한글 카드다. 다람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우와, 다람쥐 머리띠다.
4: 세 개나 있네. 정음이 하나.
2: 감사합니다.
4: 줄이 하나. 나 하나.
2: 귀여운
4: 다람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다로 시작하는 말은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아항.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아항.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1: 다람쥐는 귀여워. 다람쥐에 다 먹어야지. 냠. 히히. 슝.
0: 오잉. 다가 어디로 갔지? 람쥐만 남았네. 한글 다람쥐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다람쥐. 다람쥐.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2: 디귿이
0: 알을 만나 다.
2: 리을이
0: 알을 만나 라. 라가 받침 미음을 만나 람.
2: 지읒이
0: 위를 만나 쥐. 다람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다람쥐. 친구들 따라해봐요. 다람쥐.
1: 다리의 끝소리를 섯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다섯. 다시.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다섯. 다시. 흐흑.
0: 다람쥐, 다리미, 훈민이와 정음이가 다람쥐 머리띠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를 다리미로 바꾸자. 다람쥐가 다리미가 되었어요. 다람쥐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붙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떼다로 막아냈어요. 지읒이 위를 만나 쥐.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다람쥐 머리띠가 나왔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아버지께서 끓여주신 라면. 꼬불꼬불한 라면. 긴 라면. 더 먹고 싶어.
1: 어?
0: 어. 우리 라면 하나 더 있어.
1: 어디?
0: 여기. 이야. 할아버지께 또 끓여달라고 하자.
2: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라임이잖아. 라면은 어디 간 거야?
0: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3: 라면을 찾아야 해.
0: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4: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0: 라면, 라면이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라면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헛!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장비들을 찾자.
1: 다리 끝에 한글 라면이 있어.
0: 내가 순간이동으로 한글 라면을 가져올게.
2: 그래, 부탁해.
0: 더 가까이 가자. 천지?
3: 한글 라면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짧다!
0: 다리가 짧아지고 있어! 아니, 순간이동이 통하지 않아. 어? 도와줘!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한글로 맞서야 해. 짧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길다!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3: 아니, 나의 짧다 공격을 길다로 막아내다니.

0: 라면.
1: 저장 완료. 라면. 국민자금의 손으로.
2: 라면 한 개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3: 우와, 꼬불꼬불 맛있는 라면.

0: 할아버지께 끌려가나 보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라! 면! 라면! 라면! 라임? 라임 라켓
2: 맛있겠네. 라면에 라 먹어야지. 냠냠. 응?
1: 오, 나가 어디로 갔을까? 면만 남았네. 한글 라면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라면 순서대로 써볼게요. 리얼이. 아를 만나 라 미음이 여를 만나 며가 받침 니은을 만나 면 라 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라면 친구들 따라해봐요. 라면 끝.
2: 라면의 끝소리를 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라임 라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임 라마
1: 에? 라면 라임 훈민이와 정음이가 라면을 먹어요. 라면은 맛있어. 더 먹고 싶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라면을 라임으로 바꿔라 한글. 어? 라면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짤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길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라면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라면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음, 마늘.
1: 선생님은 언제 오시죠? 선생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2: 정음아, 우리 선생님께 편지 쓸까?
1: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3: 뭐라고 쓰지?
2: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라고 써야지. 고맙습니다.
1: 아,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라고 써야지. 사랑해요.
2: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어.
1: 응. 아,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면 행복해 하시겠지.
2: 선생님.
4: 그래. 훈민아, 정음아, 선생님은 왜 불렀니?
2: 선생님, 이거요.
4: 이게 뭐지?
1: 열어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4: 우와, 훈민이와 정음이의 마음?
1: 네.
5: 바꿔라, 한글!
4: 이게 뭐지? 이건 마음이 아니라 마늘이잖아.
1: 아니, 그러니까.
4: 선생님한테 장난하면 안 돼요.
1: 아, 선생님, 저희 마늘이 아닌데.
2: 어떻게 된 거지?
1: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2: 마음을 찾아야 해.
1: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응. 한글 용사, 아이야!
6: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1: 마음이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마음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 멀리 블랙홀 가까이에 한글 마음이 있어.
2: 블랙홀 가까이 가면 위험해.
3: 다행히 지금은 잠잠해.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어차! 태극봉으로 한글 마음을 끌어당기자.
1: 한글 마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빠지다!
4: 안 돼!
1: 이 용사가 블랙홀에 빠지고 있어!
0: 멈춰라! 시공간!
2: 시공간이 멈추질 않아!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도와줘!
2: 빠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나가다!
3: 하마터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뻔했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1: 아니, 나의 빠지다 공격을 나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3: 내가 한글 마음을 가져오겠어.
5: 나라 한글!
6: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마음을 찾았다.
7: 상자.
8: 우와.
7: 선생님.
9: 얘들아, 선생님은 또 왜 불렀니?
6: 우리 마음을 찾았어요.
7: 네. 여기요.
9: 우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우와.
6: 우리 마음이에요.
9: 얘들아, 고마워.

0: 사랑해요.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마. 마음. 마음.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차. 마차. 마차. 마차. 마음. 마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게요. 받으세요. 우!
2: 마음에 마 먹어야지. 냠냠. 앙. 슝.
1: 마. 오. 마가 어디로 갔지? 음만 남았네. 한글 마음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마음. 마음. 마음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미음이 아를 만나 마. 이응이 으를 만나 으.

0: 그가 받침 미음을 만나 마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1: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0: 마음. 친구들 따라해봐요. 마음. 끝.
2: 마음의 끝소리를 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마차, 마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차, 마늘.
0: 마음, 마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마늘로 바꿔라 한글! 마음을 담은 편지가 마늘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빠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나가다로 막아냈어요.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독특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12: 안녕.
1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친구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 스쿨버스.
0: 내일 떠나자.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쓰레기 괴물의 탄생.

0: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아, 왜 이렇게 깨끗해?
1: 맞아. 어? 번개 학교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좀 지저분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그치?
0: 맞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작전은 바로
1: 쓰레기 버리기 작전! 빠밤!
0: 애들 오기 전에 쓰레기 버리자.
1: 그래.
0: 아, 진짜 버려. 자, 쓰레기도 버려.
1: 여기도 버리고.
0: 막 버려. 버려. 와, 이렇게 버리는 거야.
1: 어이구, 어떡해.
0: 버려?
1: 이렇게 버릴 건데.
0: 버렸어. 아, 그리고 우리는
1: 스위트까지 치우면
0: 어떻게 될까? 지켜보라고. 가자. 신난다. 지저분해.
2: 아, 맞다. 다 먹었네.
3: 나도.
2: 근데 쓰레기통이 어딨지? 쓰레기통이 없어졌네.
3: 그러게, 누가 치웠나? 나도 이거 다 먹어서 버려야 되는데. 바닥은 이렇게 더러우니까 그럼 우리도 버리자.
2: 버리자. 역시 도라라는 잘 통한다니까.
3: 나도 너랑 잘 맞아.
2: 그러면 슝뿅.
3: 나도 그냥 버려야지. 정.
2: 가자 가자.
3: 아우 진짜
2: 뭐 하고 놀까. 안녕 얘들아.
3: 안녕.
2: 어? 아, 왜 이렇게 번개 학교가 어지러워진 거지? 아이, 참. 내가 주워야겠다.
0: 잠깐!
2: 깜짝이야.
0: 아니,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1: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0: 가져와. 아, 네가 버린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치워?
1: 그래, 그렇게 자꾸 주워주니까 애들이 막 버리는 거야.
0: 맞아.
2: 그런가?
0: 그래.
2: 그러면 나도 이 쓰레기 버려야지. 야!
0: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할 거야.
1: 야, 이것도 버려. 이거
2: 와, 너무 좋다. 이 쓰레기도
0: 버려.
2: 내 주머니에 쓰레기가 더 있어.
1: 더 있어.
2: 이것도 이렇게
0: 버려.
2: 이것도 이렇게. 재밌어. 완전 재밌어. 뭐야,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4: 그래, 계속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라.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괴물 쓰레기 괴물 출동!
0: 버렸다!
5: 어둠의 기분으로 만들어진 우리 쓰레기 괴물!

0: 좋아. 우린 네가 만든 쓰레기 괴물이야.
1: 내가 만들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2: 같이 쓰레기 세상을 만들자.
1: 안 돼. 싫어. 저리 가.
3: 괴물 가져와라. 놔줘.
4: 놔줘.
0: 쓰레기 냄새 공개.

0: 대기겜을 다주아를 놔줘.
1: 안돼 불러서지 마.
2: 거기면
0: 분명히
1: 공격해.
0: 예수님.
1: 자.
0: 자. 자.

0: 인천 발견! 얍! 차!
1: 차!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2: 누나!
3: 세계 천재!
0: 어? 어? 아니, 이랬어.
1: 마지막!
0: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붙여 힘을 얻고 있잖아! 예! 주마! 예! 생각보다 강력하군.
3: 와이벌의 세계 독가스!
0: 냄새! 너무 지독해! 힘을 쓸 수가 없어!
4: 어떡해! 번개맨! 친구들!
0: 쓰레기 괴물은 사줘라! 헛게! 하!
1: 자! 아, 이겼다! 이렇게
5: 아차차! 도망가!
0: 잠깐! 아차차차!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하지?
6: 쓰레기통이요?
0: 그렇지?
6: 네.
5: 아, 진짜 네. 빨리 갖고 와.
6: 내가 갖고 올게. 여기 있어요.
5: 가져, 가져. 쓰레기, 여기. 여기.
0: 좋아.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청소 시작.
7: 시작.
5: 여기 있어.
2: 시작.
5: 우리도 도와줄게.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0: 좋아. 이제 된 것 같은데?
2: 좋아.
5: 아, 힘들어. 이거 가야겠다. 아, 쓰레기 청소 끝!
0: 잘했어.
5: 그러면 우리 쓰레기통도 치우러 가볼게요.
6: 안녕히 계세요.
2: 어, 치우는 거야? 아, 잘 버려줘.
8: 우와,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을 거예요.
2: 우리도요.
0: 좋아. 우리 친구들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꼭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 좀 번개해요. 야!

0: 알쏭달쏭 퀴즈를 도와줄
1: 쓰레기 점을 열어 뚝딱.
2: 안녕
3: 안녕 친구들 안녕.
1: 자 그럼 문제 화면 보여주세요. 물음표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0: 어려운데 어렵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여주세요.
3: 화가 난다 화가 나. 1번 화.
2: 길을 모은다 화. 1번 키. 3번 화.
0: 우와 어렵다. 그런데 어? 마지막에 술에 빠 빠차. 저 웃기는데. 정답인지 모르죠.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함께 번개맨을 불러줘요.
4: 번개맨.
5: 과연 저 물음표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5: 자,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5: 우리 여기 아주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친구가 있군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6: 2번.
5: 2번 뭐였죠? 2번?
6: 기.
5: 2번 기. 정답입니다. 맞아요. 쓰레기 기차. 정답 기였어요.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0: 자, 다음 문제는요?
1: 네? 이번 문제는 쓰레기 괴물이 숲속에 버린 쓰레기를 찾는 거예요. 자,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0: 와, 어렵다, 어렵다. 우리, 보기 주세요.
1: 숨은 그림 찾기네요.
3: 아까 내가 우유를 먹고 빈 페트병을 버린 것 같아. 1번 빈 페트병.
2: 아니야. 내가 코를 푼 휴지를 뭉쳐서 버린 것 같아. 미안. 2번 코 푼 휴지.
0: 가만. 어려운데요. 잠깐. 친구들 자세히 보니까 나무 사이에 뭔가 거꾸로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한데 과연
1: 거꾸로
0: 좀 더 거꾸로 볼까? 있다. 자 친구들 번개맨하고 함께 불러주세요.
1: 번개맨.
5: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와 저요.
1: 저요.
5: 우리 여기 우리 친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 어떤 쓰레기가 숨어져 있죠? 정답은요?
6: 페트병.
5: 다시 한 번 더 크게.
6: 페트병.
5: 페트병?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저기 나무 사이에 페트병이 숨어 있었네요.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자,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모두 함께한
7: 알쏭달쏭
0: 퀴즈!
8: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9: 헤르메스와 나무꾼.
10: 오늘은 헤르메스를 만나볼 거예요.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11: 후, 번개맨, 안녕.
10: 안녕, 헤르메스. 오늘은 어딜 가?
11: 만날 사람이 있거든. 인간 세상에 갈 거야.
10: 그래?
11: 안녕.
10: 과연 그는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지켜봐요.
11: 숲속의 여정들은 어서 나와 나를 맞이하렴. 그래.

0: 아주 아주 재밌을 것 같거든.
1: 어? 저기 그 나무꾼이에요. 그런데
0: 어? 다들 숨어. 얼른 얼른. 빨리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2: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베어볼까? 그래. 이 나무가 좋겠네. 나무야, 고맙다. 자, 그럼. 으이쌰. 우와. 으이쌰요. 아이고. 아니, 이걸 어쩌나. 내 소중한 도끼가 강에 빠지고 말았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0: 나는냐, 헤르메. 나무꾼이요. 왜 울고 있느냐?
2: 제 헤르메스님, 아니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강에 빠뜨렸지 뭡니까? 아이고.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2: 예?
0: 자,
2: 어디를 가시려고?
3: 아, 차가워.
2: 날씨가 아직 추워요.
0: 그럼 준비 운동부터 하고.
2: 예, 예.
3: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발. 입쑥!
0: 자, 이 은도끼가 니 것이냐?
2: 은도끼요? 그 은도끼는 제 것이!
0: 그렇지!
2: 아닙니다.
0: 아니, 어? 아니, 이 비싼 은도끼를 마다해? 이상하네.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2: 예, 예. 아유, 또 들어가시네.
0: 물 먹었어. 자, 이 금도끼가 이것이냐?
2: 금도끼요?
0: 응.
2: 그 번쩍번쩍한 금도끼야말로 제 것이!
0: 그래! 어서 말해!
2: 아닙니다.
0: 아니, 이 금도끼가 네 게 아니라고?
2: 네, 아닙니다.
0: 아니, 이것만 있으면 비싼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2: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0: 아, 그래? 아, 그럼 좋다.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2: 예. 추우시다면서 계속 들어가시네.
0: 또 물 먹었어. 자,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2: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0: 오, 이럴 수가.
2: 예?

0: 내 이상으로 이 금도끼, 은도끼 모두 너에게 주마.
1: 예. 정말요?
0: 그럼 정직한 그대여, 그대는 모두 받을 자격이 있노라.
2: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래,
2: 감사합니다.
0: 그래.
2: 이야.
3: 이렇게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아주아주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욕심쟁이가 나무꾼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4: 예, 제가 여기서 이 도끼를 강물에 딱 빠뜨렸더니 헤르메스님께서 그래,
5: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금도끼, 은도끼를 받은 거 아니야. 네,
4: 들어보십시오.
5: 그래.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가 봐.
4: 아니, 그 제 말이야.
5: 아유, 난 생각할 게 있어, 그래.
4: 예, 아이고.
5: 들어가.
4: 예, 예.
5: 참 말 많다, 그냥. 하하하하. 자, 보자. 어디 보자. 그러니까 요만한 도끼를 던졌는데 요만한 금도끼, 은도끼를 줬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나란 도끼를 준비하면 되겠지. 한번 가볼까? 호호, 가자. 그러니까 이건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만든 도끼라고. 얼마나 큰지 이걸 한번 물에 던져봐. 가자. 하나, 둘, 셋. 예! 물에 빠졌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러네. 이상하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저기, 헤르메스님, 나올 때 됐어요.
0: 누구야? 누가 또 날 부르지?
5: 아이고, 헤르메스님, 내 도끼가 물에 빠뜨렸어요.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0: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좋다. 딱 기다려.
5: 네, 감사합니다.
6: 아우, 차가워. 아이, 또 들어가도 차갑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입쑥.
5: 아니, 나 오늘 발이 안 닿냐.
6: 또 물 먹었어. 자,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5: 아니요. 이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게 작은 도끼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도 아니네. 아니에요.
0: 아, 그래? 그럼 딱 기다려. 자,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5: 아니요. 이게 금은 맞는데 제 건 이렇게 작은 도끼가 아니에요. 이렇게 커다란 도끼입니다요.
6: 그렇게 커다란 도끼예요.
5: 커다란 거요.
0: 마지막으로 딱 기다려.
5: 네. 부자가 되겠구나.
0: 우와, 아이고, 무거워. 이거다, 이거. 자, 이 도끼가 니거 맞지?
5: 아니. 아니, 이건 그냥 도끼 큰 거고요. 제 건 금 도끼 큰 거라니까요. 아, 금 없어요, 금. 아, 답답하시네, 진짜.
0: 뭐라,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해? 이야!
7: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0: 이 도끼도 네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내가 가져가마.
5: 아니야. 아이고, 망했다.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내 전재산을 들여 만든 도끼까지 다 빼앗겨버렸네. 아이고.
3: 으이그. 이렇게 거짓말을 한 욕심쟁이는 벌을 받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요?
5: 아니요.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3: 우리 친구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한 어린이들이 되기로 번개뱀과 약속! 좋아요. 생명의 도시 금산에서 함께한 모이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5: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킬링.
6: 눈물엔
7: 달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어른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 박스는 솔미야, 어디 있니? 솔미를 찾고 있나 본데, 그럼 한번 궁금하니까 흔들어 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응? 우와, 지금 이 소리들 뭐야? 되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왔는데?
12: 어 도시 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
11: 차 소리 그래. 났지.
12: 그리고 전화벨 소리도 나.
11: 전화벨 나. 야, 니네 진짜 캐치를 엄청 잘한다. 전화벨 소리도 들렸고 도시 소리도 났고 차 경적 소리 빵빵 이 소리도 났지.
12: 혹시 버튼 아니야 버튼?
11: 버튼? 이 안에 버튼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지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
12: 네.
11: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뭐가 들어있을까? 자, 보자.
12: 어?
11: 어?
12: 어? 이거 뭐지?
11: 솔미?
12: 어, 이거
11: 이름표다.
12: 어디요?
11: 그지?
12: 응.
11: 어, 솔미 맞지? 이름표다, 그지?
12: 근데 이거 목걸이.
11: 목걸이지. 이게 어떤 이름표냐면 너희들 그 유치원 가면 이렇게 자기 이름표를 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아리반 박솔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친구들한테 서로 알려주는 거 알지? 그래야 내 이름이 솔미인 걸 알잖아. 근데 이렇게 이름표만 들어가 있네. 잠깐만. 그러면 오늘 이름이 솔미인가 보네. 그지?
12: 네.
11: 솔미. 오늘 솔미가 오나? 혹시 지우의 숨겨둔 남자친구? 아니면 정엽이의 숨겨둔 여자친구가 솔미 아니야?
12: 아니에요.
11: 오늘 깜짝 등장하는 거 아니야?
12: 아니에요.
11: 자, 그러면 솔미를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
12: 네.
11: 솔미야.
12: 솔미야.
11: 솔미야.
12: 솔미야.
11: 알았다. 아저씨는 알았어.
12: 저도 알아요.
11: 뭐 같아?
12: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서 느낌을 알아내는 거예요.
11: 손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너네들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 그 음을 들어봐봐. 솔미.
12: 솔미.
11: 솔미.
12: 그래서 솔미구나. 그래서 솔미.
11: 아, 이래서 솔미네. 아, 똑똑하다, 얘들아. 어? 아, 아저씨보다 더 똑똑해. 아, 그래서 이게 솔미였구나.
12: 어. 이게 힌트였네. 그럼 이게 힌트였나?
11: 어, 잠깐만. 솔미가 저기다.
12: 저기요?
11: 어, 길 한번 길 잃어보자. 빵빵빵빵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아하 솔미는 바로 생활 속에 있던 소리였네, 그치?
12: 네.
11: 벨소리 할 때도?
12: 솔미.
11: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12: 솔미.
11: 전화기를 누를 때도?
12: 솔미.
11: 그만큼 솔미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다. 얘들아, 근데 노래에도 솔미가 있는데 그러면 솔미를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
12: 어, 네.
11: 자, 그러면 솔미야!
5: 솔미야!
11: 나와봐!
5: 나와봐!
11: 솔미야!
5: 나와봐.
11: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는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겠다. 그지?

0: 명치기차 개미와 나라라라 배짱이.
1: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박스맨을 한번 불러볼까 얘들아. 박스맨. 박스 컴온 박스 컴온 박스.
2: 왜 줄? 아 박스가 아니야 줄이야.
1: 이거 뭐예요?
2: 아니 아니 왜 줄? 아 줄다리가 아니야?
1: 당겨보라고요?
2: 당겨보래. 당겨. 아 왜 어? 당겨?
1: 박스 줘야지 얘들아. 우리 한번 당겨볼까?
2: 네.
1: 당겨보자. 자, 자, 당겨보자. 자, 자, 자 당겨보자. 자, 아이 잠깐만 이거 꿈쩍도 안 하는데?
2: 꿈쩍도 안 해.
1: 그럼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 호이짜! 호이짜! 호이짜! 아, 꿈쩍도 안 하네. 그러면 이번엔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으라차차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으라차차차차! 아, 이것도 아닌가?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저씨랑 함께했던 그 힙합 리듬 기억나지?
2: 네.
1: 영차, 영차. 그걸 한번 가보자.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 이것도 아니네. 꿈쩍을 안 해. 어? 잠깐만. 무슨 재밌는 소리가 들렸는데?
2: 어, 그거 쿵, 쿵, 쿵.
1: 쿵, 쿵, 쿵. 쿵,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렸지? 어.
2: 아, 이거 북 치는 거 맞다. 북 치는 거다.
1: 그러면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당겨볼까? 그럼 아저씨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봐. 자, 봐봐. 아저씨가 먼저 해볼게.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차,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차, 차. 어, 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차, 영치기 차.

0: 큰데 이 박스는 뭐 길래 이렇게 크지? 앞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
1: 네. 뭐야?
0: 어? 영치기차 개미와 따라라라 배짱이?
1: 어? 이게 뭐야?
0: 뭐야?
2: 한번 뜯어볼까요?
0: 한번 뜯어봐. 뜯어봐. 자, 박스를 오픈할 때도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자. 우와! 빵이야! 빵이다! 왕밤빵이다!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1: 우와! 진짜 좋은데?
0: 왕밤빵이다! 우와! 아저씨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빵이 너무 많네. 와,
1: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3: 아, 박스맨이 아저씨 먹으라고 선물로 가져왔다. 그리고 정엽이랑 지우 나눠주라고. 그러면 빵이 맞는지 한번 아저씨 확인 한번 해볼게.
4: 우리 거야!
1: 내 거야?
5: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빵을 나르고 있어요.
0: 와, 엄청 많이 모았네. 개미야, 힘내.
4: 차, 영치기차, 영치기차, 차, 차, 영치기차, 영치기, 영치기, 영치기차.
0: 어? 아름다운 음악 소리.

0: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여름 내내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올 때까지.
1: 에지! 아, 춥고 배고파.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숲속도 꽁꽁 얼어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누구 없나요?

0: 배짱이야, 따뜻한 빵을 먹으렴. 담요도 가져왔어.
1: 개미야, 정말 고마워.
0: 너의 음악 덕분에 더운 여름에 힘을 낼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겨울을 보내자.
1: 그래,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매일 연주해줄게.
2: 멋진 음악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 얘들아.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병.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뭉뿌리랑 노래의 캠!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아, 그게 뭐야?

0: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1: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2: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3: 좋다냐?
0: 나도
3: 신난다냐?
2: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꼬롱꼬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7: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8: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7: 데일리 핑과 함께.

아무것도 없잖아. 짜잔! 이런. 와, 이거 아주 멋진데. 이 모자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으쓱해 보이는데? 곰한테도 가서 한번 보여줘볼까?